그래서 첫 제왕부터 n번 제왕까지의 합을 SNTN이라고 하자. 네, 얘는 그냥 일반 항식이랑 합공식만 쓰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예의 공차를 D라고 하고 예의 공차를 D-라고 한 다음에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식은 A1 더하기 2D가 B1 더하기 4D-랑 같아요. 일반 항식 활용한 거죠. 그러면 A1, ED, B1, 4D-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두 번째 조건식을 보시면은 얘네들을 좀 이동시켜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시킬 거냐? B7-B4. B는 B끼리. A8-A5. A는 A끼리. 그러면 얘네들은 공차 3개만큼, 얘도 이 녀석의 공차에 3개만큼 차이가 나요. 즉, 이 식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은요, 3D 다시가 3D랑 같다라는 게 나오고, 결과적으로 D와 D 다시, 즉, 두 수열의 공차가 서로 같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 다시 대신에 D로 바꿔치기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상관없다. 그러면 A1-B1에 해당하는 값이 ED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제 우리 이 계산식에다가 계산 결과만 정리하시면 돼요. 등차수열 합공식 쓰겠습니다. 여기에 3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20, 첫째 항 A1, 마지막 번째 항이 A20인데 두 개를 합치면 2A1 더하기 19D 빼기 마이너스 4, 2분의 항의 개수 얼마? 총 15개. 첫째 항은 얘가 t가 b에 대한 거니까 b1. 마지막 번째 항은 b1 더하기 14d잖아요. 그러니까 2b1 플러스 14d. 이거 계산한 것이 얼마다? 18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나누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10. 여기에서 나누어서 들어가면 2. 그러면 30. 30? 30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 나누어서 들어가면 30으로 2A1 더하기 19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한꺼번에 묶을게요. 2B1 플러스 14D. 그게 우리가 30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6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씩 정리하면은 요거 두 개를 뺄게요. 이 A1-B1에 19D에다가 14D를 뺐으니까 5D. 그게 6이다. 근데 A1-B1에 해당하는 것은 ED다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식에서 정리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ED. 그럼 4D랑 5D 더하면은 9D. 9D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9D는 6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D는 2가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20 빼기 B10이에요. 얘는 A1에다가 19D. D-랑 D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B1 그리고 9D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A1 빼기 B1은 2D고요. 그 다음 19D 빼기 9D는 10D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12D가 되니까 3D가 2였던 거에다가 4만 곱해주면 답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4282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단순 계산으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3번. 3번이 조금 생각하기 까다로운 문제인데, 로그의 성질들도 들어가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문들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로그 성질을 써서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로그 SM을 TM으로 나눈 거. 그게 1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6의 n제곱, 요것도 잘 분리를 해야 되죠. 얘가 결과적으로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인데 얘의 약수들을 a1부터 ak라고 할때 sn과 tn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 sn은 약수들의 총합이에요. 예,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게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데 걔는 어떻게 하면 약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냐면 얘를 하나하나씩 다 거듭 제곱의 형태로 뜯어내서 2의 n제곱까지 깔아놓고 곱하기 얘를 1, 3, 3제곱, 땡땡땡땡, 3의 n제곱까지 하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2의 거듭 제곱 곱하기 3의 거듭 제곱 꼴로 나와서 약수들이 만들어지고 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약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연습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 수열이네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네. 등비 합공식 쓰면 r-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항 어차피 1이죠? 곱하기 r-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항 어차피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tn의 경우도요. n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타 역수로 바꿔주세요. 그럼 얘 또한 동일하게 그 약수분의 역수, 그 약수의 역수들의 총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비는 이번에는 2분의 1과 3분의 1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1-r분의 1-r의 n 플러스 1제곱, 어차피 첫째 항 1.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1-r분의 1-r의 첫째 항 어차피 얘 1이니까 항의 개수만큼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거를 m으로 바꿔서 sm, tm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쓸 건데요. 얘 계산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편할까 하고 보니까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인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1이니까 일단 3분의 1의 밑에 분모에 깔려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줬다고 씁시다. 그럼 3에 전체에다가 1 빼기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1 빼기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요렇게 쓴 다음에 얘는 밑에 분모가 현재 2랑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왔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누어 볼게요. Sn 나누기 tn. 그럼 2분의 1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1 하나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분자 분모에 2의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남는 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도 3의 n 플러스 1이 제곱 돼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6의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럼 6분의 1 곱하면 당연히 6의 n 제곱이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로그의 값은요. 로그 6의 m제곱이 뭐보다 10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했는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m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m 로그 6인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주어진 값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78 곱하기 m이 10보다 커지게 되는 m의 뭐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저 값이 얼마 나오냐면 12. 얼마 얼마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 m의 최소값은 정답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문제 3번까지 쭉 여러분들하고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롭게 배우는 합의 공식,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1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15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수능 완성 교재 실전 모의고사 8회입니다. 8회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친구도 이제 지금부터 8, 9, 10. 자, 3회밖에 안 남았어요. 문제를 아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다 공부하고 암기를 다한 뒤에 문제를 30분 안에 20문항을 다 풀어본 뒤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선생님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 풀고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 8회입니다. 8회 중에서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과 직업관으로 가장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회사 기술자 A씨는 공장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박 내의 복잡한 구조물과 섬세한 용접을 요구하는 곳은 직접 용접 작업을 진행한다. 자, 그는 용접 일은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부여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용접 장비를 운영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수정한다. 자, 그다음 선박에 사용되는 특별한 금속의 분석부터 용접 방법, 그리고 용접 후 마무리 단계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일 자체를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글로벌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미국 용접협회 국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 자체를 즐기고 있어. 과정을 즐기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소명의식, 소명적 직업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네요. 소명의식. 과정지향적 직업관에 해당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업 일반에서는 직업 의식과 직업관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은 기업 경영 효율성 관리 체크리스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 효율성 관리 체크리스트의 생산 공정, 경영 조직, 직무 분석, 임금 체계,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임금 체계는 직무 급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급제. 그럼 임금 체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금 체계는 직무 기술서에 의해서 직무의 난이도, 위험 조건 등을 고려한 임금 수준을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봐야 돼. 직무의 난이도와 위험 조건을 고려한 임금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다룰 때는 크게 뭐가 있었냐면요. 연공급이라는 게 있었어. 연공급.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무. 그러니까 경력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죠. 이거를 연공급이라 합니다.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공급, 연공급 아니지? 자, 그다음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야 직무. 그러니까 A 직무, B 직무가 있는데 A 직무는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어렵고 위험한 거야. 그래서 B 직무보다는 A 직무의 임금이 더 높은 경우 이게 직무급입니다. 직무 기술서에 이렇게 직무의 난이도, 위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임금을 좀 차등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직무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직능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공급에 준해서 자, 그다음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 높으면 그거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다. 그게 바로 직능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중에 요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직무급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변경된 경영 조직은 직계형 조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계. 자, 직계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 볼까요? 경영 조직이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이며 간헐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이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프로젝트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되는 조직. 이게 바로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되는 거죠. 프로젝트 조직.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그 경영 지원 조직을 한번 이제 한번 점검 차원에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경영 조직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경영자의 권한과 명령이 이 최하위층에 이게 수직적, 그다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명령 일원화의 원칙으로서 이게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건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계식이라고 합니다. 직계식 조직 또는 직계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횡적 연결이 잘 되진 않아. 그래서 부서 간의 유기적인 조정은 어려워. 이게 바로 직계식입니다. 라인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 조직의 단점을 보완해서

삶의 원칙과 분업의 원칙이 적용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능식 조직이라 합니다. 기능식 조직, 집게식 조직에서 이제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기능식 조직이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 양성과 개별 부서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직계 참모 조직이라고 이렇게 직계식과 기능식 조직이 조화된 조직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또 이게 이제 우리 이번 문항에서 나온 겁니다. 뭔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이며 간헐적으로 형성된 조직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산 부서에 있고 품질 부서에 있고 재무 부서에 있고 마케팅 부서, R&D 부서에 있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모였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원 구성은 탄력적이고 기동성이 있는 거죠. 체계가 평가 명확하죠? 왜?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했을 때그 책임 여기서 해야지.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얘를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프로젝트 조직. 아시겠죠? 그래,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고 보통 제시문에는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와요. TF팀을 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 태스크포스팀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나와. 지금까지 기출에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바로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이거야, 이제. 우리, 이번에 7번 문항에서도 요게 나옵니다. 경영 지원 조직이. 볼까요? 제품별, 지역별로 구성되는 분권 관리의 대표적인 조직 형태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 땡땡 자동차. 찡찡 자동차라는 회사에 부서가 이렇게 경차 사업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승용차 사업부가 따로 있고, 상용차 사업부가 따로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업부제라고 합니다. 사업부제. 사업부제 조직이라 합니다. 사업부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품별로 묶거나, 지역별로 묶거나, 어쨌든 얘는 분권관리 조직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별로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 자, 그런데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예를 들어 땡땡 자동차에서 경차. 경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독립 최선제가 있잖아. 여기는 승용차가 더 좋아요. 서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업부제 조직이라 한다라는 거. 이것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매트릭스는 프로젝트랑 기능식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걸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 한다라는 거. 요거 경영 조직의 형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랑 했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신형 원자로 개발 과제야. 신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해당되는 거 직계형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 공정에 도입한 장비는 생산 공정 한번 볼까요? 원자로 주변 간 이동 물건을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적재 후 스스로 이동시켜주는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인 반송차 AGV라고 하죠.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직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사용한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이다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에는 우리가 직무 분석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 문제 해결하니 금방 해결해. 자, 직무 분석의 방법에 직무를 왜 분석하느냐? A 직무, B 직무, C 직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직무 관찰자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찰법. 면접법, 설문조사법, 작업일지법, 중요사건법. 꼭 다섯 가지가 있어. 이 다섯 가지. 뭐 다른 법들도 있을 수 있어.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직무를 분석했으면 그걸 가지고 뭐다 쓴다?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막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이 이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기한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직무 분석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수행자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뭐야?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뭐야? 작업일지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관찰법, 면접법, 설문조사법, 작업일지법. 중요사건법 다섯 개 중에서 작업일지법이야. 그 이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할수 있어. 관찰법이.

아닌 거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기역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은 최근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자, 기사에 언급된 국제협약입니다. 국제협약. 오존층 파괴 하면 바로 나와야죠.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야. 이제 한번 볼게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20세기 들어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된 이 제품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오존층 회복이 국제협약 이후 프레온가스 배출 감소 덕분임을 확인하고 1980년 대비 CFCS 농도가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 이후 매년 1% 이상 오존층 두께가 증가하고 현재 속도로 오존층 회복될 경우 약 5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예측되었다라고 돼 있어. 자, 지구가 있어,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자, 오존이라고 나왔어. 그럼 오존을 우리는 이렇게 O3라고 하잖아요. 얘는요, 오염물질이에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오존은 광학 반응을 통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거기에서 2차로 되는 오염물질이야. 얘 2차 오염물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2차 오염물질이야. 그쵸? 광합 반응을 통해서. 근데 얘는요, 이 대기권에서는 괜찮아. 근데 위에 올라가서 이 성층권에서는 이 오존들이 모여 있어서 얘는 오염물질이지만 성층권에서는 무엇을 막아주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 거야.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막아주는 거야.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생태계를 보호해줘. 왜 이게? 여기에 유해한 자외선이 들어와서 지구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에게 백내장이라던가 피부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오존층 파괴를 할수 있는, 이게 오존, 이 오존층들이 얇아졌어.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이 들어오고 이 흡수를 못하는데 얘를 파괴하는 물질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런 냉매들입니다. 우리 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이 냉매 없으면 안 되잖아. 그쵸? 너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야.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CFCS, 프레온 가스, 염화 플로리나 탄소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계속해서 하고 있어. 어디에서? 협약을 맺은 거야. 어디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여기. 그래서 오존층에 관련된 거 요거도 나오지만 이 오존이 대기권에서는 2차 오염 물질이다. 요거까지도 나온다는 거. 이것도 좀잘 봐야 돼. 대류권에서. 알겠죠? 그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존층 파괴 이거다. 기억하시고. 자, 그럼 바젤 볼까요? 바젤은 뭐죠? 폐기물이다. 그죠? 파리 협약, 파리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뭐다? 온실가스.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에 주범 물질은 온실가스야.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탄소 관련된 거, 탄소. 람사르는 뭐다? 습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은 뭐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자. 그래서 3번은 어쨌든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다음은 띵땡 기업의 기업 정보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이야 스마트 안경입니다. 제품 특징이 가상현실 VR 기술이 적용돼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고 제품 인증을 받더니 KC를 받았어. KC. 그 다음 제품 소재 보겠습니다. 자신의 일정한 체온에 맞춰서 안경테 모양이 저장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자, 이 모형이 안경테 모형이, 그러니까 형태잖아. 이전에 다시 이 모습, 이 형태로, 이 형상을 뭐라고 했어? 돌아가려면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형상, 기억, 학급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제품 인증은 신기술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제품 기술을 볼까요? 제품 기술을 봤더니 신기술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기술을? KC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우리는 국가 통합 인증에 해당되는 거야. 제품 인증은 이건 국가 통합 인증이잖아. 기억나죠? 국가 통합이 법정 강제 인증이야. 무슨 말이냐?
통합한 인증이다. 뭐를 통합한 거야? 무수히 많은 인증들을 통합했어. 그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 이제 어떠한 제품을 만들면 얘를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우리 소비자가 믿고 그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증이 뭐 KPS, 안검 뭐 이런 인증들이 너무 많았어. 그게 한 13개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했어. 그래서 KC로 통합했다. 그래서 KC는 국가 통합 인증이야. 왜냐하면 그 많은 인증을 받으려면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나로 통합하면 얼마나 편리해. 그래서 국가 통합 인증이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정 강제 인증이야. KC 인증. 자, 근데 얘는 뭐야? 신기술 인증이다. 신기술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신기술은 우리 요거야. New Technology. NET 인증을 우리는 신기술 인증이라 합니다. 요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제품 소재로 사용된 시 소재는 형상기업합금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땡땡기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어디에 해당한다? 한국산업분류코드, 이제. 자, 여기 보면 제조업이야. 제조업은 분류코드가 C에 해당이 되는 거죠. C. 이거 그냥 당연히 외워야지. 근데 요즘은 제조업 C는 너무 쉬워서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제품 특징에 제시된 기술은 동식물 유전 번식, 그다음 물질 대사 등에 연구하는 기술. 이거 뭐야? 동식물 생물체잖아. 생명체 관련된 거. BT 기술이야. 생명공학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자, 보세요.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돼서 착용 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건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기술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제품 생산 사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대용 카트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색상, 스타일, 재질 등의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한 개인별 맞춤식 수공업 생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한 수공업, 맞춤식이야. 그이 생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있는 품종이 다양하겠지. 다 품종이겠죠. 아무래도 대량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니까 다 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생산 방식. 그죠? 자, 그다음 또한 모든 직원이 품질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기법. 요거 용어 그대로 나와. 이거. 이것들을 품질 관리 기법 우리가 알아야 돼. 품질 관리 기법에 이렇게 SQC, TQC, TQM. 선생님이 품질 관리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해줬어요. 자, SQC는 통계학적인 관리야. 그래서 통계적 품질 관리야.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자, 그 다음 얘는 TQC, 토탈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종합적 품질 관리야. 품질 관리입니다. 이건 품질 관리 컨트롤이니까 품질 관리야. 자, 근데 TQM은 무엇이냐? 똑같아, 여기까지는. 종합적. 얘는 품질. M이 뭐냐면 경영입니다. 매니지먼트. 경영. 품질 경영이야. 그래서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수요특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보셔야 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은 뭔가 통계적인 원리와 기법을 활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종합적 품질 관리는 품질에 관련된,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그 말이 들어가면 돼요. 얘는요, 경영이야. 그래서 이제 경영까지 신경 쓰자. 그래서 기업의 총체적인 품질 관리 기법, 요 말이 들어갑니다. 요 말. 자, 얘는 그래서 TQM에 해당이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서별 작업 완료 시 반제품 및 완제품 검사는 전체 중 일부를 검사해서 불량품을 줄이고 검사 효율을 높이는 검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검사 중에 자, 표본 검사냐? 표본. 그러니까 이게 바로 표본 검사가 다른 말로 샘플이야. 샘플링 검사.
샘플링 검사 또는 전수 검사 전체를 검사한다 이 말이야. 자, 이 중에서 일부러 했다 그럼 뭐야? 포본 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은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PDCA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순환, 계속 순항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야? 데밍. 데밍이라는 사람이 PDCA 순환 과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제품 만족, 고객 만족을 위해서 TQM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TQM 종합적 품질 경영.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제품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그죠? 틀린 보기죠. 그다음 디귿 품질 경영은 데밍의 사이클, 이 데밍의 사이클을 적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다음 리을 반제품이 완제품 검사는 전수 검사가 아니라 표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2번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디자인 분야 교육 안내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 안내문이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부터 있고요. 강조사항 있네요. 보기 보면서 하나씩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면 1교시 연수 내용에 제시된 자격증은, 그럼 1교시 한번 볼까요? 1교시는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네요. 기능사. 자, 이 기능사는 해당 실무 경력 최소 2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느냐? 아니죠. 기능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야.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 기술 자격이 있어. 국가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 최하위 자격증이 기능사.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위가 무엇이냐?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 그리고 요 위가 기사가 되는 거야. 요 위가 기술. 기술 분야의 최상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능 분야에서는 여기가 기능장이 되는 거야. 기능장. 자, 기능장. 그랬을 때, 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사는요, 응시할 때 내가 이거를 응시하고 싶어. 어떤 자격이 없어도 돼.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면 이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몇년 있어야 되냐?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여기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국가기술 자격이니까 뭔가 제한이 있어야지. 그죠? 자, 그다음 기사는 실무 몇 년이냐? 실무 4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기술사랑 기능장 요두 가지는 실무 몇 년이다? 9년이 있어야 되지. 9년 이상. 자, 그럼 요것만 시험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또 이게 안 나와. 또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기능사가 있어. 그럼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기능사가 있으면 실무 1년을 쳐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실무 1년만 있어도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것들이 시험에 나와. 자, 그다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바로 밑에 있는 산업기사가 있다. 그러면 얘는 실무 1년 해줘. 1년. 1년. 그다음 기능사가 있다. 그러면 얘는 실무 3년 있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요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 요즘에. 알겠죠? 자, 그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야.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사다. 그러면 기사가 있고 또 산업기사가 있고 그리고 기능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능사는 7년 있어야 되고요. 7년. 그러니까 여기는 2년을 쳐주는 거야. 그다음 5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자, 4년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기능장은 요렇게 두 개. 요게 두 개만 해당되는 거고 기술사는 요세 개가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요게 나와요. 요즘 어렵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기능사인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이거는 틀린 보기야.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할게요. 2교시 연수 내용에 제시된 지식재산권은 디자인 등록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지식재산권이야. 그러면 권리기간.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죠.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때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또 크게 특허권이 있어요. 특허권. 최초 발명한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에 있는 건데 얘를 조금 편안하게, 편리하게 고안한 거. 이걸 실용신안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디자인권이야. 모양, 형상,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상표, 상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상표권이라 해요. 상표권. 자, 그 다음 저작권이 있어. 창작물에 대한 거. 그리고 자꾸 그 기술, 과학기술 자꾸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는 보호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권리기간에 이것만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자, 특허는 20년 이상이다. 20년.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간 그 권리가 내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얘는 10년이야. 디자인권은 20년이야. 상표권은 10년이지만 뭐가 가능하다? 갱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한 상호들 있잖아. 그 상호를 좀 쓰고 싶어도 이 사람이 10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갱신을 하는 거야. 갱신. 그래서 그 상호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권리는 그 사람 거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거. 그래서 권리를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다시. 디자인권의 등록 디자인권이야. 그럼 얘는 20년이 되는 거죠.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자, 3교시 연수 내용에 제시된 3D 프린터 모델인 커다란 덩어리를 조각하듯이 깎아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거다. 뭔가 덩어리를 조각해서 깎아낸다. 이건 뭐냐면 절삭형이야. 그래서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삭하는 거냐, 또는 이렇게 적층하는 거냐, 이겁니다. 적층은 얇은 층으로 층을 쌓쓰지 하는 거야. 얘는 절삭이야. 적층이라 돼 있는데 얘는 절삭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강조상에 볼게요. 해당 교육 이수 후에 지역 주민 대상 디자인 분야 교육 기부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교육 기부라는 말이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 활동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유형이 있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거랑 선생님이랑 한번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기업은요, 책임을 다해야 돼. 사회적 책임.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책임이냐면, 경제적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 창출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경제적 책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잘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위로 써줄게요. 경제적 책임에 해당되는 거야.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법적 책임이야. 법적 책임도 져야 돼. 이 법적 책임이란 뭐냐면,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온 룰 속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게 바로 법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적 책임 안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윤리적인 책임이야. 윤리적 책임. 자, 이 윤리적인 책임이란 어떤 거냐면, 기업이 법적으로는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 통념상, 윤리적인 경영을 해라. 그래서 소비자의 품질, 그러니까 소비자의 만족을 뭔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품질을 조금 더 개선한다든가, 이건 꼭 법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말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이제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선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어떤 거냐? 이거야. 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뭔가 기업은 자선 활동도 하고 뭔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를 기부하기도 하고 재능 기부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선적 책임이라 한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들, 문화 활동, 기부, 자원봉사 이게 자선적 책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걸 공부했으니까, 자, 교육 기부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함. 그럼 얘는 무슨 활동에 해당되는 거야? 자선적 책임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링과 리을의 조합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업무 효율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화 방안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 비용

곳은 순서, 위치, 조건 등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야. 얘는 플레이 100이야. 그럼 기능별 산업의 로봇의 기능별 분류를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산업의 로봇은 기능별 분류가 크게 4가지.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 그래서 선생님 가지고 온 거야. 시퀀스는 시퀀스가 순서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순서, 순차적. 이런 거야. 순서, 위치, 조건 등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얘를 동작의 각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플레이백은 어떤 거냐면 이때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재생하는 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야. 이게 플레이백이야. 자, 적응 제어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가지게 하는 거, 학습시키는 거, 학습 제어는 경험에 따라서 학습을 시키는 경험이 되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제어 기능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참 요것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볼까요? 플레이백이야. 필요할 때 재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얘는 시퀀스 로봇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다음. 완제품 품질 관리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외부의 전문 업체. 이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 자, 그거 볼까요? 품질 관리 업무는 아웃소싱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맨 마지막. 신입사원 채용 후에 일정 수습 기간을 거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 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진한다.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볼까요? 신입사원의 업무 배치는 인적자원 관리의 원칙 중 공정 보상의 원칙, 뭔가 공정한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은 격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8번입니다.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마케팅 전략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 한번 볼게요. 선풍기 제조업체인 땡땡 기업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자, 제품 시장은 경쟁 제품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은 도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했다. 자, 그다음. 상호 비판 없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서 특정 대상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아이디를 선별했다. 그리고 나서 이 제품 설계 방법은 아이디어를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 부서를 참여시켜서 모든 요소를 같은 시기에 반영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개발 절차 단계가 또 나와 있어. 이 중에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얻기에 충분한 시제품을 제조해서 시험 과정을 가지는 절차를 진행해서 유행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이랑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설계 방법은 순차 설계 방식에 해당한다. 이거야. 제품 설계.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 제품 설계는 제품 설계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방법. 이 방법에는 두 가지 순차 설계냐. 우리 친구들 이게 말만 들어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동시 설계냐.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차 설계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뭐 실행, 그러니까 선행 단계 종료가 다 됐으면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야. 순차적으로. 근데 동시는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거다. 그 여기 보세요. 아이디어 제품을 적용해서 관련된 전부서를 참여시켜서 모든 요소를 같은 시기에 반영하고 설계하는 거야. 그럼 뭐죠? 얘는 동시 설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차 설계가 아닌 겁니다. 그쵸? 자, 그다음 볼까요? 니은. 진행한 제품의 개발 절차, 개발, 제품의 개발 절차는 시험 마케팅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또 개발하는 절차 단계가 또 가끔 나와. 제품의 개발 절차. 우리 친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절차. 자,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여기 보면 아이디어 창출을 하잖아요. 아이디어 창출을 해. 아이디어. 자, 아이디어 창출.

요게 다 되면 아이디어를 이제 다 냈어. 아이디어 낸거 가지고 이제 아 그럼 우리 요거를 만들면 좋겠다. 제품을 선정하는 거야. 제품 선정.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하죠? 설계.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는 거. 이 단계 중에 하나가 예비 설계야. 쌤이랑 예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예비 설계를 하는 거야. 예비 설계가 다 됐으면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시험 마케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시험 마케팅. 마케팅을 한 뒤에, 이런 뒤에 이제 뭐를 한다? 최종 설계를 하는 거죠. 이때. 최종 설계. 그럼 우리 최종 설계 방법에서 선생님이랑 또 공부했잖아. 최종 설계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기능 설계가 있고, 그리고 형태 설계가 있고, 생산 설계가 있었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 최종 설계가 다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내갈 건지 공정을 계획하는 거죠.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 그럼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제품의 설계 단계로 했을 때는 예비 설계랑 최종 설계 선생님이랑 또 공부했었습니다. 요 순서대로 가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개발 절차 단계 선생님이 지금 6단계를 썼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시제품을 제조하고 시험 과정을 거치는 절차야.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걸 가지고 시험 과정을 거치는 절차. 그래서 유행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죠. 시험 마케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 마케팅 단계에 해당된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제품의 수명 주기는 도입기에 해당되는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자, 제품의 수명 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처음에는 도입기, 선생님이 제품의 수명 주기 항상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도 한번 써보세요. 도입기 다음에 뭐다? 성장하는 거야. 성장. 성장. 이때는 마케팅에 이제 인지도를 위해서 계속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 자, 근데 성장기는 뭔가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숙하는 거야. 뭔가 정체됐어. 그래서 내 제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쇠퇴기가 필요하죠. 쇠퇴기. 자, 그러면 제품의 수명 주기를 보면 이미 경쟁 제품으로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쟁력이 약한 업체는 도태되는 상황에 직면했어. 그래서 이 특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이 마케팅 전략은 뭐죠? 이미 너무 많이 되어 있어. 경쟁 업체가 많이 있어. 그래서 내 제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뭔가 특정한, 어떤 특별한 뭔가 마케팅 전략 필요하다. 이게 성숙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이디어를 선별하기 위해서 한 방식은 여기 이거죠. 상호 비판 없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서 특정 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판 없이 하는 거. 브레인스토밍 방식. 이거죠. 맞는 보기죠. 자, 그래서 8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9번입니다.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신제품 개발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땡땡 기업은 2025년에 신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열차단 선글라스를 개발해서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벤처기업 체계적인 환경 경영을 통해서 ISO 14000을 인증을 획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글라스 소재는 나프타를 분리 정제 합성해서 얻은 폴리에스터 수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가볍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이다. 렌즈 표면에는 10억분의 1m 자외선 차단 약품이 도포되어서 이거 한번 선생님이 해볼까요? 10억분의 1은 10억분의 1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이 단위를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이거 뭐죠? 이거 나노야, 나노. 자, 이거 1나노미터.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외선과 열 차단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땡땡 기업은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고기능 아이웨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뭐 때문에? 이거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벤처기업으로 또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벤처기업은 중

0: 중소기업 창업업종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년복입니다. 자, 그다음 니은 선글라스 렌즈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 렌즈에는 이게 그대로 이게 나왔잖아. 나노기술을 적용한 거지.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됐다는 거는 여기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선글라스 소재는 석유화학 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당한다. 자, 소재가 이거 있어. 자, 여기 봐봐요. 나프타를 분리정제 합성에서 얻어진 폴리에스터 수지야. 이게 바로 합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공업에서 이제 원유를 가지고 와. 어디에서 수입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유. 얘를 가지고 분리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석유 정제를 하는 거, 석유 정제. 그게 바로 석유 정제 공업이야. 석유 정제 공업에서 얻어지는 예를 들어 가솔린이라던가 등유, 뭐 이제 뭐 LPG 가스, 아스팔트유 정제탑을 통해서 증유탑 있잖아. 이 증유탑. 이걸 증유탑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프타라는 게 있어. 나프타. 이 나프타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또 뭐를 만들어내냐?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건 플라스틱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석유화학공업이라 합니다. 석유화학공업. 수미랑 공부 많이 했어 이거는. 자, 그럼 볼까요? 나프타를 분리정제 합성해서 얻어지는 폴리에스터 수지. 이게 바로 합성 수지야. 폴리에스터 수지, 합성 수지. 이거를 우리는 석유화학공업이라 합니다. 그럼 볼까요? 석유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생산한다. 이거 어때요? 만년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리을도 보도록 할게요. 리을입니다. 자, 환경 경영을 통해 획득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보면 아시냐면 여기는 국제표준화기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ISO라고 합니다. ISO. 근데 이 ISO잖아. 14000 시리즈.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환경에 관련된 거다. 환경. 맞죠? 자, 어때요? 환경 경영을 통해 획득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만년복이죠. 근데 요거로 또 불리하게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문제도 나와. ISO 9000 시리즈. 이거는 어디에 관련된 거다? 얘는 품질에 관련된 거다. 품질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ISO 9000 시리즈는 품질이다. ISO 14000 시리즈는 환경이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만년복이죠. 그러면 9번은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컨설팅 회의록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회의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는 언급된 시스템이 뭔지 한번 볼까요?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제조 실행 시스템 MES를 도입해서 공정 불량률을 60% 감소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생산 정보 쓸때 땡땡 기업이 있어. 이 기업 안에서 막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산부서, 영업부서, 재무부서, 이런 부서들이 쫙 있어. 얘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자원.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로 ERP 전사적 자원 관리야. 이 제조 실행 시스템이 아니잖아. 그럼 제조 실행 시스템 뭐냐? 요 안에 있는 이 생산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산 부서. 생산 부서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모니터링. 그래서 이 들어가는 생산 부서에 있는 거 모든 걸 작업 내역, 물류 내역 관리, 물량 관련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거야. 얘를 제조 실행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죠. 근데 가는 이거 틀리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나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최초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대. 그럼 이 기업이 있어. 그럼 이제 공급업체도 있을 거 아니야. 공급업체. 요거랑, 자, 최종 고객이야.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해서 체인이야. 서플라이 공급을 체인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SCM이라고 그래. 서플라이 체인이야. 그래서 이걸 SCM 공급 사슬 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급 사슬 관리 SCM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뒤로 볼게요. 다에서 언급된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내 소모임이야.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내 소모임을 통한 활동은 품질 분임조 활동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라에서 설명하는 수요의 예측에 따라 수립하는 생산 방식. 수요, 시장 수요의 예측에 따라 수립하는 거야.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더울 것 같아.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 무선 헤드셋이 있으니까 아, 무선 헤드셋을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거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계획 생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계획 생산. 근데 여기 볼까요? 주문 생산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주문 생산은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그때 생산하는 거야.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미리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계획 생산이라 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 수요 예측이 정말 중요한 거야. 주문 생산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납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얘는 계획 생산이기 때문에 어때요?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급 하나 정중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분이에요. 오늘 5회차 모의고사의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1, 2, 3, 4회 오면서도 이제 고난도 문항들 계속 함께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5회차의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도 18번부터 22번까지 딱 다섯 문항밖에 없거든요. 근데 21번과 22번 여러분을 상당히 힘들게 했을 겁니다. 21번과 22번을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보고 있는 대박이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21번, 22번 제가 또 샅샅이 꼼꼼히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부분들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시간이라니 매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18번을 봤더니 3점짜리 문항이잖아요. 조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10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죠. 보통 곱이 주어지면 나는 제곱의 합이 1인 걸 아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합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건 내가 구하고 싶은 구조가 아니야. 이게 내가 자주 보던 구조인데 이 문제에선 탄젠트 세타로 가야 되니까 뭐야 좀 애매한데? 아 이런 일을 할순 있나? 여기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아, 10배의 사인 세타. 이상한데? 얘가 코사인 세타, 분의 3. 뭔가 식을 변형하기에도 모양이 좀 마땅치 않죠? 여기에서는 약간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가 막혔다 하는 친구들은 발상 노트. 잘 정리해둬야 되겠죠?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막힌 발상이 있다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부터 어떻게 탄젠트로 넘어갈 거냐? 이를 고쳐줍니다. 분모에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가만히 두고요. 분자에 있는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얘를 고쳐줘요. 여기까지만 딱 넘어오면 할수 있겠지.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발상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문제를 본다면 내가 막혔던 부분, 그 부분을 시원하게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발상 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 보이죠? 자, 왼쪽 찢어주시고, 오른쪽 찢어주면, 얘는 사인 하나 약분하면서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요렇게 오겠지. 이게 3분의 10이잖아요.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 얘가 누구야?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당연히 사인분의 코사인. 얘는 탄젠트분의 1. 둘이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왼쪽을 t라고 하면 오른쪽은 t분의 1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사인, 코사인, 곱이 양수인 이상 t도 양수겠죠.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온다면 양수인 것을 택해야 될 거야. 자, t 더하기 t분의 1은 3분의 10입니다. 이제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양변에 3t를 곱해주면 되겠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3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t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t는 3이야. 아, t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네요. 뭘 구하는 문제야?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3이 되겠죠. 자,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둘의 합으로 나타나면 이게 t분의 t 플러스 1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혹시라도 풀어내지 못했다라면 당연히 막힌 건첫 번째 스텝 여기겠죠. 분자에 있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순간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로 찢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처음 보면 조금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8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가시죠. 2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제곱하고 시작하죠. 1차항과 상수항을 몰라요.
물론 이 정도는 2차 함수에서 미정계수가 두 개 있는 정도는 그냥 AX 더하기 B 놓고 바라보셔도 괜찮겠죠? 지금 새로운 함수 GX가 등장합니다. GX는 X가 2가 아닐 때는 분수 함수예요. 근데 X가 2일 때는 8입니다. 분모에 있는 X-E 다항함수고요. 분자에 있는 FX-4 얘도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놓고 보면 얘는 연속함수들이야. 그럼 분모가 0만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2가 아닐 때에는 GX 자체가 연속이에요. 연속함수 분의 연속함수이고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X가 2일 때밖에 없으니까 2가 아닐 때에는 GX 자체도 연속함수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해 라는 건 결국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스텝 1. X는 2에서 GX가 연속입니다. 정의 그대로 limit X가 2에 가까워질 때 GX 누구야? X가 2는 아니라는 거니까 X-2분의 FX-4 얘가 8이라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연속의 정의는 써먹었고요. 부정형 0분의 0 꼴 극한 이야기로 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그래서 0분의 0 꼴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F2가 4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입니다. 0분의 0 꼴을 극한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미분으로 바라볼 것이냐.

0분의 0꼴을 극한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첫 번째 방법. 혹은 미분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미분 계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극한으로 바라보겠다는 건 뭐예요? 분자에 있는 f(x) 빼기 4가 얘가 결국에는 x제곱하고 시작하는 2차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미트 x가 2한 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0분의 0꼴. 왜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x-2라는 인수가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x-2가 짠짠 약분 되고 여기에 6이 들어가 주어야 하니 fx는 누구야? 얘는 x-2, x 더하기 6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fx를 찾아낸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f2가 4야. 그러면 f 프라임 2가 8이거든. f 프라임 2가 8이에요. 당연히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에 대한 관계식, B에 대한 관계식이 함수값에서 하나, 미분계수에서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F2는 2 넣어봐. 그러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4잖아요. 2A 더하기 B가 0입니다. 됐고요. F'입니다. F'2는 미분에서 2 넣는 거니까 얘는 4 더하기 A가 8이 되면서 A는 얼마? A가 4가 되겠죠. 자, A가 4인 걸 아니까 B는 얼마요? 마이너스 8이죠. 이제 fx에서 1차 함계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fx x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이라는 거고요. 그럼 위에서 구한 fx와 당연히 똑같은 꼴이에요. 0분의 0꼴을 보았을 때 교과서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방법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인수 찾아서 극한 계산하는 것,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부터 식 하나 더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fx 찾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조금만 더 가자면 f2랑 f'2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아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x-2로 나누었을 때 C의 구조를 추론할 수 있는데 얘는 fx가 2차식인데 2차의 계수는 1이고요. 그럼 x-2로 나누었을 때 1차항 그리고 상수항까지의 계수들 이에요. 2를 넣었을 때 4가 됩니다. 2를 넣으면 빵, 빵될 테니까 상수항이 4 되고요. f'2는 x-2로 나누었을 때 1차항의 계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fx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은 특이한 발상인 거죠. 자, x가 3으로 가까울 때 gx라고 했어요. x는 3에서 뭘 구하는 거야?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근데 연속이니까. G3 구하라는 것과 같죠. G3. X가 2가 아니니까 위의 식에 넣어서 1분의 F3 빼기 4입니다. F3이 얼마야? 3 넣으면 결국 이 계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 빼기 4 하니까 정답 9 되겠습니다. 당연히 F3을 아래에서 계산하더라도 13 나오는 건 똑같겠죠. 자, 연속의 정의에서부터 0분의 0꼴로 왔어요. 극한에서 생각하거나 미분에서 생각하거나 fx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19번이었고요. 이제 단답형에서 4점짜리 세 문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번이에요. 지난 수능에서 이런 패턴이 출제된 이후로 우리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0번 문항으로 빈칸 채워내는 수열 문항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뭐 앞으로 평가원에서 출제 트렌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수능을 오마주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선 3회차, 4회차였나요? 이 계산들이 꽤나 많은 문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20번 같은 경우에 계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선 문항들을 보고 겁먹었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제1항이 0이에요. 제1항이 0. 모든 자연수 AN에 대하여 제 n 플러스 1항은 얘는 3배의 an 플러스 이건 뭐예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땡땡땡 2의 n제곱까지. 아하!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등비수열의 합, 이건 구할 수 있잖아.

첫째 항이 얼마야? 2구요. 공비는 얼마야? 2죠. 그런 걸 몇 개 더하는 거야? n 개 더하는 거야. 2-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 됐습니다.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여기까지. 그럼 모습이 이렇게 됐네요. 3의 3배의 a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항은 3배의 an에 뒤에 등기수열의 합이 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 라고 묻는다면 치환에서 같은 꼴을 만들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꼴들을 보면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지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막 암기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학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건 뭐야? 빈칸 채워나가 봐 이런 거야. 내가 사후 과정을 다 알려줄 테니 이거 한번 채워봐 이런 거야. 뭘 하고 싶다고요? 결국에는 이런 관계식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러면 무슨 수열이 되니까? BN이 등비수열이 되니까. 근데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얘가 얘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내려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야. 에헤이, 빈칸이잖아요. 빈칸은 문맥상 찾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에 알맞은 게 식이에요, 수예요? 수죠. 요 정도 센스. 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얘가 P야. 얘가 P야.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로 갈 거야. an 플러스 1 더하기 p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 얘는 3배의 an 플러스 p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더래.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모양 똑같이 만들어 봐. 넘어가죠. 그럼 얘는 3배의 an 플러스 3p 곱하기 2n 있었고요. 여기에 빼기 3이 있었는데 이 얘들을 우변을 넘기는 거야. 그럼 빼기 2p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습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지. 3배의 n 하고 2n제곱 2n제곱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p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입니다. 와우! 얘구나. 얘구나. P가 2였습니다. 얘가 조건 가야. 빈칸 가야. 자, P가 2인 거 알았어요. 그럼 끝났지? 여기 2야. 2야. 2야. 그랬더니, 몽땅 BN 플러스 1. 몽땅 BN. 아, BN 플러스 1이 3배의 BN이 됐구나. 등비수열이죠. 그럼 등비수열이면 나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째 항 구하러 갑니다. B1은 여기 n에 1 넣는 거니까 n에 1 넣으면 a1 플러스 4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a1이 0이니까 얘가 3인 거 알아요. 공비는 얼마? 얘는 3이죠. 그러니까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3이야. 공비도 3이야. 그러면 얘는 3의 n제곱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의 n제곱이라는 애를 땅 찾고 나면 이게 F의 1이잖아요. Fn. 나. 그럼 마지막 이제 An만 구하면 되네. An 구하러 갑니다. 자, AN은 누구야? 얘가 다야. 근데 BN은 알잖아. 일반항을. 3의 n제곱. BN이 3의 n제곱. 그러네. 그러면 3의 n제곱은 얘는 AN 플러스 2배의 2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AN은 넘겨줘. 3의 n제곱에서. 빼요. 2의 n 플러스 1제곱을. 여기에서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다도 찾았습니다. 끝. GN이에요. 자, P는 얼마? P는 2예요.
그리고 나의 알맞은 건

3의 n제곱. 다에 알맞은 건 요렇게. 대입 p가 2입니다. f1 3이고요. g4 4 넣으면 81 빼기 32 플러스 1 되겠죠. 계산 깔끔하네요. 82에서 32를 빼는 거니까 50이에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50. 2로 약분. 정답 75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빈칸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 수열에서 일반항 AN을 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면 상황이 조금 어렵죠. 나한테 낯선 구조가 되고, 다만 아래에서 위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PP 넣고 나서 정리한 후에 처음에 구한 A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을 비교하는 순간 P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P만 구하면 게임 끝이에요. P만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나오고 나면 그냥 2항에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2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회차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고 했던 것, 22문항 중에 18문항은 특별히 뭔가 사고들, 수학적인 사고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객관식에서 두개 14번, 15번, 단답형에서 두개 21번, 22번, 특히나 21, 22, 얘들이 이제 원투펀치, 얘가 상당히 셉니다. 자, 21번 가봅시다. 우선 구조 자체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본 적이 있는 구조이긴 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0부터 1까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쟤들은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좌표평면에 여기 1, 2, 3, 1, 2, 3, 3,3, 여기 지나요. 0,0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밖에서는 이런 거야. 그지? 근데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말이야, 스텝 1.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f1x라고 할까요? 얘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예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조금 모습을 더 살펴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4배에 묶어내고 x 마이너스, 여기에 얘가 5x 나오려고 하면 여기 4분의 5x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인 8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안에서 x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4x제곱 되고요. 안에서 마이너스 4분의 5x 나오면서 플러스 5x 됩니다. 근데 안에서 64분의 25가 나오니까 약분해서 여기 16분의 25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얘도 1,1이라는 점을 지나요. 1,1. 그리고 1,1 여기에서 0은 등호 들어가 있고 1은 등호 빠져 있으니 여기가 우선은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여기 2분의 3보다는 조금 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조건 나를 봤어요. n이 1일 때 1부터 2까지는 하고 함수를 알려주는 거고요. n이 2일 때 2부터 3까지는 하고 함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조건 나를 봅니다. 이건 조건 가에서 이하이고요. 조건 나, n에 1을 넣었더니 1부터 2까지는 누구야? fx 빼기 x가. fx 빼기 x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예요. 마찬가지로 2부터 3까지는 fx, 얘도 마찬가지로 풀마 붙으면서 두 가지 경우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둘 중에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야. 어쨌든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1과 2, 그리고 2와 3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빈칸 채워놓고 2,2, 여기에서도 빈칸 채워놓고 얘들이 이제 연속

함수이긴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여는 1과 2 사이에 위로 블록한가? 아니면 아래로 블록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한가? 아니면 아래로 블록한가?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2와 3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함수 가능한 y는 fx 이 그래프는 여기에 f2x, f3x라고 한번 해봐. 가능한 y는 fx는 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환승함수에 대해서는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란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란색 다음에 노란색 연두색, 연두색 5R 노란색.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프 경우는 네 가지라는 거죠. 얘가 y는 fx예요. 자, 우선 조건가와 조건나로부터 스텝 1 해석은 끝났습니다. 근데 조건 다를 보니까 y는 fx가 x선형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k가 3개 있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가 몇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거야. 3개 있다. 스텝 2. 딱 보니까 x는 0에서는 이미 미분이 불가능해요.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얘가 기울기의 양수이든 음수이든 얘가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에이, 미분해서 살펴보면 되지. 이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x는 3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1에서 2에서 과연 미분이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이걸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스텝 2에서 보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미분 가능성. 얘들만 따지면 되는데. 결국에 FX의 미분 가능성을 살펴보면, X는 0에서는 이미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X는 3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총몇개 있다고 했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딱 3개 있다는 거죠. 미분 불가인 점이 3개라고 했으니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2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1에서는 불가능하고 2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만약에 1에서 가능하다는 건 얘가 위로 블록이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블록으로 가면 되지. 미분계수 따로 미분해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가면 여기에서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 그러면 업, 다운. 그리고 미분 불가능하니까 다운. 이 경우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야. 자,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업, 다운. 그러면 이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케이스 두 가지, 그래프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가 t이고, 아, 이게 어려운 거야. 기울기가 t이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0에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회전을 시킨다는 거야. 기울기가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변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기울기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GT가 불연속인 모든 실수 T의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쭉 나열했더니 T1을 구해야 된대. 이건 GT, 이건 교점의 개수니까 이건 문제 없잖아. 교점의 개수 세는 건 쉽잖아. 근데 T1을 구해야 되는데 딱 구하라고 하는 식의 구조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지. 왜 19를 더해서 제곱을 해? 숫자를 보는 순간 내가 감이 조금 있다면 T1이라는 애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야 돼요. 왜 19를 더해? 보통 단답형을 자연수로 답이 나오게 설계하기 위한 구조라면 이게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잖아요. 만약에 T1이 깔끔하게 이게 유리수로 나오면 제곱해서 유리수, 뒤에 거랑 약분하고 그런 구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제곱할 필요가 없지. 아, 무리수네.

얘가 마이너스 1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별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거야. 이런 모양이 아닐까? 그러면 판별식을 쓰는 모양이 아닐까? 그러면 19를 더하는 수가 없어질 거고 제곱하는 순간 별표가 나올 테니까 별표 곱하기 네모 이렇게 답이 나오는 구조일 것 같아. 기울기가 t예요. 그때 교점의 개수가 gt입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됩니다. 라는 건 변한다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변할 때 이런 거야. 교점의 개수가 변할 때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뭘 관찰하는 거야? 보통 접하는 순간 관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점들, 보통 경계에서 꺾인 점들, 뾰족한 점들 이런 애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인 방향은 다 짰어요. 이런 문제 보면 제발 펜좀 내려놓고 생각하세요, 생각. 지금 내가 1분 생각하면 10분 계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무조건 시간에 쫓긴다고 초보심 내고 막 계산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려놓고 생각하고 방향을 짰어?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스텝 2까지 왔고요. 이제 스텝 3로 가요. 스텝 3. 자, 스텝 3로 갔더니 케이스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한 경우, 미분 불가. 인 경우가 있고요. 자, 케이스 2.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1, 2, 3. 1, 2, 3. 우선은 요렇게 어차피 연속이긴 하잖아요. YX 쫙 해주고 처음에 0과 1 사이는 문제 없잖아. 얘는 이미 up 정해져 있는 거야. up. 그 다음에 X는 2에서 미분 불가하니까 여기에서 down. 그리고 다시 미분 불가하니까 여기에서 또 down. 자, 이런 모습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첫 번째 그래프 계형을 먼저 그려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계형 갑니다. 이번엔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1, 2, 3, 1, 2, 3. 이거 YFX. 이번에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처음에 up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분 불가. 다시 또 up 한번 더. 그리고 down.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계형에 대하여 뭘 생각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왼쪽부터 봅니다. 기울기 음수일 때 계속 교점이 한계죠. 기울기가 0이어도 교점은 한계예요. 근데 교점 개수가 처음 바뀌는 순간, 아하, 얘가 t1이네요. 기울기. 또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더 접하는 순간 t2 있습니다. 또 언제 있어요?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는 얘, 여기 t3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접하는 순간 까치. 오케이, T4 있습니다. 불연속이 순간 4번 있네요. 그러니까 T의 값이 T1, T2, T3, T4 변화할 때마다 그때 나는 교점의 개수 GT 얘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교점이 한개 있었잖아요. 근데 T1 되는 순간 교점 몇 개? 2개 되죠. T1

보다 더 커지면 교점 몇 개? 3개 됩니다. T2가 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교점 4개 되고요. 그 다음은 교점이 5개 되죠. 근데 T3가 되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4개 되고요. 얘보다 더 커지면 이제는 하나, 둘, 셋, 3개 됩니다. T4가 되면 1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더 커지면 여기 왼쪽에서 1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을 관찰하고 나니까 얘는 불연속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넷, 4번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선 뭐 이 정도는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T4 얘가 기울기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Y는 T에 X 플러스 1. 얘랑 Y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 5X 얘랑 이렇게 되지.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5X 플러스 T는 0. 이 되니까 판별식. 얘는 T-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T입니다.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얘는 T가 1이거나 혹은 T가 25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2차 함수가 전부 다 있었으면 기울기가 25이네요 접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T4 얘가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어서 y는 x 인 부분과는 교점이 없고요. 여기 위로 볼록한 부분과의 교점만 있었던 거죠.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커졌어.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안 생기겠지만 왼쪽에서는 y는 x의 일부와 만날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오른쪽의 경우에는 어때요? 얘가 처음에 음수일 때 0일 때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순간들, 얘가 T1 될 거고, 그 다음 뾰족한 점, 얘가 T2 되겠죠. 근데 이제 위로 볼록하네, 위로 볼록하네,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이, 선생님. 여기 사이에, 0과 1 사이에 있는 애, Y는 마이너스 4X에, 얘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X잖아요. 근데 0, 1과 2 사이에 있는 얘는 y는 마이너스 4배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신기하게도 여기 기울기가 1일 때 접하잖아요. 근데 얘도 같이 접하는 거야. 따당 같이 접하면서 나가는 얘가 t3입니다. 이거 돼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이 함수를 1과 2 사이에서 함수의 그래프랑 생각해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라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에 접해? 그럼 평행이동해도 Y는 기울기 1인 직선에 접해. 여기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 얘는 T가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3번밖에 없네요. 그때 교점의 개수 뭐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교점이 1개였다가 T1이 되면 교점이 2개가 되었다가 좀 더 올라갑니다. 교점 3개 되죠. T2가 되면 교점이 4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교점이 5개가 됩니다. 근데 T3일 때 신기하게 교점이 몇 개? 3개이고요. 넘어가면 교점이 1개가 되는 이런 과정. 계산할 필요 없겠죠.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야? 나는 T1 플러스 19의 제곱 곱하기 limit T가 T4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GT 빼기 1이네요. 근데 4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4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4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얘가 3이잖아.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건 3 빼기 1이죠. 앞에 있는 얘만 이제 계산하면 게임 끝입니다. 맞나요?

자, 이제 T1 구하러 가요. T1, 얘는 누구야? 이랬어. 마지막 스텝 4입니다. T1에 X 플러스 1 이라는 애가 저기 아래로 볼록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배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 더하기 X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 지저분한 계산을 해야 되긴 하죠. 마이너스 11X 넘어옵니다. 마이너스에 T1 더하기 11X 될 거고요. 상성이 플러스 8인데 넘어오니까 얘는 8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0인 거야. 그러면 T1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의 8 마이너스 T1 얘가 0. 이렇게. T1의 제곱 플러스 22T1 뒤랑 만나서 플러스 38T1입니다. 여기에서 121 나오고요. 뒤에서 마이너스 128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 나오는 것까지 괜찮죠? 자, T1 구하고 싶어요. T1은 느낌 왔어요. 계산이 좀 찝찝하다 싶어 하는데 내가 처음에 꼴을 정해놓고 가니까 모양이 느껴집니다. 마이너스 1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됐네요. 얘가 아까 말했던 별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T1 마이너스 19를 넘겨주니까 T1 플러스 19는 여기에서 플러스인 걸 택해야 될 거 아니야. 양수인 걸 찾는 거니까. 그럼 루트 19의 제곱은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되니까 얘는 400 빼기 40 더하기 1 그러니까 361 여기에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걸 제곱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368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2배 정답 736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계산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여기 T1의 모습이 처음부터 야, 마이너스 1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별표 이런 꼴일 거라는 생각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교점의 개수 세는 거니까요. 뒤 당연히 간단한 자연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리고 대수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선 처음 과정을 넘어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가는데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야 라고 했을 때 0에서 미분 불가, 3에서 미분 불가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디야?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가? 업, 다운, 다운 아니면 1에서 미분이 다 불가능한가? 업, 업, 다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까지 추려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계산 과정은 없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T인 직선 얘를 점점점점 회전하면서 움직여가면서 교점 횟수가 변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특이한 점들, 경계에 있는 점들 지나는 그런 포인트들을 땅땅땅땅 짚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GT가 불연속인 순간이 4번 있죠. 그럼 이 4번이니까 얘는 케이스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건 3번밖에 없으니까 케이스 만족을 못하는 거지. 처음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부터 계속 교점 횟수 1이다가 그 다음 교점 횟수가 2가 되었다가 그 다음 얘가 3, 4 올라갔다가 5, 2 어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T3에서 2죠, 2. 두 개. 그리고 이제 다시 더 커지면 한 개가 되는. 여기에서 이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에서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실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최고난도 22번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사실은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나머지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고요. 근데 나는 96점, 100점 공통수학 올킬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도 풀어내야 되겠죠. 쉽지 않았던,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래프 해석 수식 전개까지 21번 최고난도 문항에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좋고요. 원투펀치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러 가시죠. 22번입니다. 21번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면 22번에서 조금 겁을 먹을 법도 한데 항상 이런 염두는 있어야 돼요. 21번과 22번 지난 평가원의 출제 경우

좀 지저분하네. 원래는 밑이 a인 로그 함수와 밑이 a인 지수 함수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대칭.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수 함수들은 모습이? 아, 이거 평행이동하는 거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첫 번째 지수 함수 y는 a의 x 더하기 1제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두 번째 지수 함수 y는 a의 x 더하기 2분의 1제곱 플러스 1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가야 대칭성을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기울기가 3분의 4인 이런 직선들이 등장합니다. 선분의 길이 오케이 기울기와 3분의 길이를 보면 나는 좌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면 내가 다 아는 과정들이야. AB부터 친절하게 AC의 X좌표는 BD의 X좌표보다 각각 작다. 이랬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왼쪽에 A가, 오른쪽에 B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직각삼각형 딱 만들어 놓고 나면 4대 3대 5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이니까 얘가 5니까 T가 1이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아, 점 A에서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3칸 내려가면 점 B가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점 CD 가지고 오면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C, 오른쪽에 D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3대 4대 5 익숙한 모습이 또 나오네요. 그치? 근데 이번에는 선분 CD의 길이가 얼마야? 선분 CD의 길이가 얘가 2분의 5야.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것 S는 얼마? 2분의 1이라는 것 알죠? 그러니까 점 C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아래로 2만큼 내려가면 점 D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 A의 X좌표가 점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크다! 이랬어요. 뭐야? 점 C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수함수 위에 있기도 하대. 점 C가 주인공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야 계산이 깔끔해지겠네.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점 C의 X좌표를 얘를 P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깔끔해질 거라는 거지, 그나마. 점 C의 X좌표를 P라고 하면 점 A의 X좌표가 P 플러스 2분의 1될거 아닙니까? X좌표가 P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러면 점 C를 뭐 P, 베타라고 할까요? 점 A를 얘를 P 플러스 2분의 1,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를 설정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점 C가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으니 A의 P 플러스 1제곱과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이 얘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면 이제 설계 끝! 끝났습니다. 이제 스텝 2로 갈까요? 스텝 2. 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요. 여기 y는 x가 있고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y는 로그 ax. 그리고 여기에 대칭이동해서 y는 ax제곱이 있어요. 얘를 왼쪽으로 1만큼 옮겼더니

여기 y는 a의 x 더하기 1제곱이 있어요.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점 a 있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쭉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여기 점 b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점 a의 좌표가 얘는 p 플러스 2분의 1 칸마 알파잖아요.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왼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와서 얘가 p 플러스 2분의 9 칸마 알파 빼기 3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라고?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지수함수 y는 ax 제곱 위로 갈 테니 여기에서 a 프라임이라고 하면 a 프라임은 누구야? p 플러스 2분의 3 칸마 알파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x가 3 커졌지? y는 3 작아졌어요. 무슨 말이야? a 프라임과 b를 얘를 딱 이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라는 거야. 선생님, 거기에서 대칭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다시 한번더 대칭이동 시켜봐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알파 컴마 p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로그함수는 계속 증가하지. x좌표가 커지면 y좌표도 커져요.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같은 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 둘을 더해봐. 얘 둘을 더해봐. 그럼 알파 더하기 p에 더하기 2분의 3이잖아요. x좌표, y좌표의 합이 같네. 그러니까 이두 점은 같은 점이네. 요렇게 짜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점이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식 나오지. 여기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대입하면 알파는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입니다.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얘랑 얘와 같습니다. 알파는 p 플러스 2분의 9예요. 이런 거야. 이런 식이 나왔어. 됐지? 이제 똑같이 갑니다. 스텝 3. 마찬가지로 여기 y는 log ax. 얘도 같은 모양일 거야. 그래야 말이 되지. y는 x 있고요. y는 ax 제곱 있어요.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위로 1만큼 옮겨서 얘가 y는 a의 x 더하기 2분의 1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여기 위엔 누가 있어요? 점 c가 있어요. 선생님, 오른쪽으로 3만큼? 아니죠. 2분의 3만큼. 아래로 2만큼. 내려가면 여기에 점 d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점치의 좌표 불러보세요. p, 베타입니다. p, 베타. 주황색으로 쓸까요? 자, 오른쪽으로 2분의 3만큼, 아래로 2만큼 와서 점 d의 좌표 시작. p 플러스 2분의 3, 베타 빼기 2예요. 느낌 오죠? 어떻게? 얘를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아래로 1만큼 내리면 여기에 여기 점 C 프라임 이런 애가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것, 아니면 이제 대칭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의 합을 추격해 나가면 되겠죠. 자, C 프라임 불러봐.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P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1만큼 베타 빼기 1이에요. X가 1 커졌는데 Y 1만큼 작아졌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에도 C 더블 프라임. 얘는 자리 바꿔봐. 베타 빼기 1, P 플러스 2분의 1. 딱 하고 나니까 더해. P랑 베타랑 마이너스 2분의 1. 와우! 같은 점이네요. 자, 여기에서도 식두개 나오는 거 맞죠? 세 번째 식. 대입합니다. A에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이 베타예요. 네 번째 식.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베타는 p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까지. 근데 여기에 처음부터 찾아 나왔던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A에 p 플러스 1제곱.

2의 p 플러스 2분의 1 제곱 더하기 1이야. 이 식도 있었지. 보여요? 여기에서도 얘네들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될 거야. 여기에서도 얘네들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알파랑 베타랑 짝이 꽤나 이쁘죠? 뭔데? 오, 이만큼 차이 나네. 알파 빼기 베타는 이제 연립방 정식. 스테포입니다. 그래프 기하적으로 해석했고요. 대칭성 써먹었고요. 이제 마지막 계산하러 가요.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야? 2야. 알파가 누구야? A의 P 플러스, A의 P 플러스, 여기에, 여기에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여기 2분의 3 들어가니까, 2분의 1이 땅 들어가면 여기 2분의 3제곱 돼야 되죠. 2분의 3제곱. 여기에 P 플러스 2분의 3제곱, 빼기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빼기 1이죠, 빼기 1.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야. 그러면 A의 P 플러스 2분의 3제곱 빼기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3이네. 선생님, 위에서 나온 식은 넘기고 나면 이게 1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의 값만 구하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지수에 P가 있잖아요. 뭔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꼴이기 때문에 풀리는 상황이에요. 자, 위에서 나온 식 기역과 아래에서 나온 식 니은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끝인 거예요. 꼴을 보니까, 2분의 1만큼 지수가 차이 나네. 얘는 1만큼 차이가 나네. 아, 위에 있는 노란색은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을 묶어내고 나면, 얘는 루트 A 빼기 1. 얘가 1이 되는 거고. 흰색은 A의 P 플러스 2분의 1제곱을 묶어내고 나면 A 빼기 1이 3인 거예요. 선생님, 1을 나누어도 되고요. 아니면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으로 올때 누구를 곱하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아, 루트 A 플러스 1. 얘가 3이네요. 그러니까 루트 A가 2네요. A는 얼마? A가 4가 됩니다. 답이 깔끔하죠? 답이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 밑을 마음대로 바꾼다? 에이. 저렇게 깔끔하게 비율 관계나 대칭성들이 떨어지려면 뭐 2, 3, 4 이런 애들밖에 안 돼요. 2 넣어볼까? 3 넣어볼까? 4 넣어볼까? 어쩌면 이 22번 같은 경우 연립해서 나오는 식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대로 풀어낸 친구보다 찍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습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A가 1보다 커요. 증가하는 지수 로그 함수. 근데 로그 함수는 계속 미치 A, 내가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수 함수 모습 계속 변하고 있죠. 지금 이런 형태가 우리가 앞으로 평가원뿐만 아니라 이제 학력 평가에서 22번 문항으로 굉장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예요. 대칭성이 있는데 대칭성이 그냥 있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대칭성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칭성을 가지고 평행이동한 형태인 거야. 그럼 거꾸로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로부터 좌표 설정하는 구조들도 평가원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재고요. 그럼 이제 좌표를 설정하면서, 점C가 두 곡선, 두 지수 함수의 교점이네요. 그래프의 교점. 그럼 이제 이런 식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봅니다. 선생님, 얘를 뜯어서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점 A.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대칭이동한 것. X좌표, Y좌표에 합이 같아요? 그럼 같은 점이야. 이런 거 써먹어도 좋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대칭성.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 아이디어를 써먹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증가하는 함수에서 XY 좌표의 합이 같은 점이라고 하면 얘는 일치한, 똑같은 점이야. 오케이. 여기서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가면 위에서 식두 개, 아래에서 식두 개. 그럼 얘들을 연립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미리 찾아봤던 얘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그거 A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A를 살려놓는 쪽으로 가자.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2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마지막 계산 과정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 오다가 길을 잃지. 아, 어렵습니다. 자, 5회차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훨씬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푹푹 꺾이는 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꺾이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꺾이더라도 붙이고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가는 거예요. 공부는 감정,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전히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하루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끝이 났지만 뭐 수능 완성 실전편도 있고요.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기쁘게도 여러분들과 이제 수능 완성해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수능 완성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해결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무, 파이널 실무 우리 5회분 풀고 있고요. 지난 시간 13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공통과목 두 번째 시간으로 14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5회차 굉장히 매력이 가득한 계산도 많은 문제도 있고 계산이 단촐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도 있고 낯선 문제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5회 이런 이 모의고사가 이번 12번부터 출발되는 이번 강의에서는 또 어떤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줄지 한번 이제 설렘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이어지는 우리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이제 문제를 풀었고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정말 수열의 측면에서 제가 늘 항상 얘기했던 관계 도대체 이 수열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좀 재밌게 슬기롭게 그것도 심지어 4점짜리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한번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 진짜 많이 나온다, 등비수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A1은 0보다 크고 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은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N이라고 하는 그 등비수열을 밑에다가 로그 4를 달아서 로그 4의 AN을 BN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것도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수열로 인해서 파생된 BN이라고 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그럼 과연 무슨 수열일까? 제가 바로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것이 선생님의 1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이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1 곱하기 Rn-1제곱이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제가 로그 4를 취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로그 4의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뜻이고 이걸 제가 조금 풀어서 써보면 로그 4의 A1 더하기 원래는 로그 4의 R의 N-1제곱인데 N-1 곱하기 로그 4의 N, 아니 R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무슨 냄새가 딱 나는데요? 무슨 냄새? 치킨 냄새가 아니고 저 로그 4의 A1 그 다음에 로그 4의 R 어?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B1 더하기 N-1D 어? 이게 무슨 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그쵸 이게 바로 뭘 말해주는 거냐면 BN이 등차 수열이었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를 여기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걸로 인해서 이 가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 4의 A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B1이 되는 거고 바로 이게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입장에서는 공차 D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1 더하기 N-1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잠깐만 보실까요? 가 좀 한번 볼게요. 가. B3 더하기 B11이 뭘까요? 세 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더했다. 그럼 도합 14개거든요. 3 더하기 11은 4니까. 그러면 그거는 두 배의 B7이죠. 뭐의 느낌이죠? 등차 중앙의 느낌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여기도 B5랑 B9? 그러면 둘이 더하면 14. 이것도 이 B7이에요. 그러니까 B5하고 B9를 준 이유, B3와 B11을 준 이유.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앞에 있는 것도 2B7, 그 다음에 3 곱하기 2B7. 그러면 여러분, 2B7이 6B7이랑 똑같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4B7이니까 결론적으로 B의 일곱 번째 항이 0이었다라는 거를 내가 등차 수열인 걸 알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안 그러면 이렇게 못 풀고. 어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B7이 0이라는 것을 제가 가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1번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진수를 한번 봤더니 이번에는 등차 수열인 BK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식을 좀 잠깐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생각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 14에다가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B1 더하기 B14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게 바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알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B7이 0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값은 7 곱하기 B1 더하기 B14, 14인데 여러분 1하고 14를 더하면 아래 첨자의 합이 15거든요. 15는 7 더하기 8이라고 쓸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면 7 곱하기 이 부분을 B7 더하기 B8로 쓸수 있다. 요게 바로 이 문제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1 더하기 14도 15, 7 더하기 8도 1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B7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B8은 B7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항에다가 공차만큼을 더 가는 건데, 잠깐만. 나 공차가 로그 4의 r이라고 알지 않나? 그러니까 B8은 0에다가 로그 4의 r을 더한 그냥 로그 4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란 얘기? 이 값이 3이라는 얘기.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나에서 진술해서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아, 로그 4의 r이 7분의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숫자는 좀 다소 예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R은 4의 7분의 3제곱이 되는데, 뭐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 2의 제곱이니까 7분의 6제곱이다. 요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냐? A21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A21의 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A21의 값은 여기다가 내가 21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알 수가 있냐면, 일단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 AN이라고 하는 식이었으니까 A2N이라고 하는 값은,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A1 곱하기 R의 20제곱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건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R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R의 20제곱을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1은 그럼 어디서 구하지? 그러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잠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B7이 0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B1이라고 하는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B1에다가 얼마? 6D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6 로그 4의 R이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B7의 값이거든요. 근데 이 값이 얼마란 얘기냐면,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6 로그 4의 R이라는 거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6 4의 R.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로그 4에 r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b1이 뭐였냐? 로그 4에 a1이에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a1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r의 마이너스 6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1이 r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r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내가 써주는 순간 내가 아직 r은 무겁기 때문에 r이 2에 7분의 6제곱이거든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럼 r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r의 20제곱은 r의 1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에 7분의 6제곱 곱하기 14가 되면서 요렇게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약분이 되면서 2의 12제곱이 나오더라. 요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넘버를 안 썼는데 우리가 B1으로 인해서 A1까지 가는 그 과정이 2번이었어요. 요게 이제 다소 잠깐 스탑 이렇게 될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따라서 우리가 요렇게 되면서 결론 최종적인 정답은 2의 12제곱이 되겠다. 요것만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죠. 그럼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12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1번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져요. 뭐? 제가 AN을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둔 상태에서, 아, 내가 BN을 쫙 이렇게 AN을 넣어서 했을 때 그게 등차수였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 모먼트, 그게 중요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재밌으면서도 좀 특이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조금 인터레스팅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땠을지. 네, 여러분, 요렇게 조금 연습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근데 또 끝나고 나면은 조금 싱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최고창의 계수가 1인 몇차 함수? 3차 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은
최고창의 1인 3차 함수 fx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지금 fx 하나예요. 그래서 그 f1의 값을 구하라는 이런 상황으로 보아하니 fx를 알게 되나 보죠. x3제곱 플러스 땡땡땡 3개의 항이 더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fx에다가 gx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인테그랄 하면 0이다. 그리고 그 fx에다가 hx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인테그랄 하면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봤을 때 그냥 곁눈질로 봤을 때 마일부터 1까지 인테그랄 하라는 이유는 분명히 그 피적분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가 이렇게 홀수창만 갖고 있는 기함수인지 짝수창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우함수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대체 그 옆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 함수가 뭔지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GX를 봤더니 GX는 뭐냐면 1차항의 계수가 0인 모든 2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1차항의 계수가 0인 거 그냥 갖다 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또 여기 밑에는 1차항의 계수가 2인 모든 1차 아니, 1차항의 계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 hx에 대해서 자 일단 저는 여기서 1번 하고 내가 식을 일단은 알아야 될것 같기 때문에 제가 fx는 안 되겠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하기 싫은데 일단 요렇게 좀 나타내 봐야겠다 왜 아무것도 모르면 연산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일단 두고 abc만 찾으면 우리는 끝나요 왜냐면 f1의 값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라는 진술에 의해서 1차항의 계수가 0이 모든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gx를 좀 실루엣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2차 함수긴 한데 1차항의 계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px 제곱 플러스 q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pq는요 확정이 아니라 p하고 q에다가 모두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fx 곱하기 gx를 계산을 할 건데 우리는 이 fx 어차피 gx를 곱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내가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fx 곱하기 gx를 나타낼 때 홀수창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해봤자 0이 될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x의 5제곱이니까 어차피 날라가요. 그럼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요렇게 쓰면은 q 곱하기 x 세제곱이니까 날라가니까 쓸 필요 없고. 대신에 요거 두개 곱한 거는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apx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것도 aqx 제곱은 써줘야 될것 같아. 지금 요렇게 요렇게 살았고, 요렇게 요렇게는 살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x의 3제곱이니까 계수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0 되니까 빼고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어차피 bqx니까 1차식이니까 이것도 생략. 근데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는 살아남겠네요. 근데 이 지금 x4제곱, x제곱, x제곱, cq 이렇게는 모두 다그 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쓸 필요가 없이 두 배의 0부터 1까지 요렇게 쓰고 이 값을 적분한 게 0이다. 요렇게 우리가 바로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2 곱하기 블라블라블라가 0이다 이랬으니까 이거 빼고 여기 있는 이 적분 값이 0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AP는 상수고 X의 4제곱만 우리가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AP 곱하기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Q 곱하기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P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Q.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P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든, Q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든, 이게 바로 항등식이죠. PQ에 관련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P로 묶어봅니다. 선생님, 이걸 왜 하죠? 자, 봐봐요. 제가 P로 묶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P가 있는 항이 여기랑 여기거든요. 요 원리를 한 번만 이해해 보세요. 그럼 여기를 묶으면 5분의 1A 더하기 3분의 1C 곱하기 P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제가 Q로 한번 묶어보죠. 그러면 Q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 3분의 1AQ, 그 다음에 플러스 CQ. 그래서 이게 0이거든요. 선생님, 이걸 굳이 뭐하러 P하고 Q로 묶어요? 봐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뭘 넣든지 간에 여기다가 뭘 넣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계수가 0, 0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P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든 2를 넣든 5를 넣든 100분의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다 무마되면서 좌우가 항상 always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조금 선생님은 여기서 싱거웠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3c가 0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1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3a 더하기 15c가 0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c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c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냐면 c가 0이다가 되는 거고, c가 0이면 a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결론, a와 c가 모두 다 0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뭐야, 이게 없던 거네. 이게 모두 다 0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쉽죠? 왜냐면 1 플러스 b의 값만 구하면 돼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F1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라고 하는 이 정보를 조금 더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겠다. 잠깐만 좀 우리 판서가 길어지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차항의 계수가 이 모든 1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의 진술을 보기 위해서 hx라고 하는 어떤 함수냐면, 1차 함수 hx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항의 계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ex 플러스 선생님이 Q 썼으니까 R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번엔 FX에다가 얼마를 HX를 곱해준 것이 always 얼마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에 1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always 1이 나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FX와 HX를 곱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 차항은 버리고 짝수 차항만 내가 테이크를 하면 되겠죠? 그럼 볼게요. X세제곱하고 2x를 곱하게 되면 살아남죠. 2x의 4제곱으로 살아남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x세제곱하고 r을 곱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홀수차항이 되는 거니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bx랑 2x랑 곱하게 되면 2bx제곱이 되는 거니까 살아남고, 그 다음에 bx 곱하기 r은 다시 홀수차항이 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우함수, 이것도 우함수이기 때문에 두 배의 0부터 1까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그럼 이 값이, 아, 선생님 좀 적분 기호를 써봐야죠. 이렇게 dx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옆에가 1로 지금 우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적분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2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b 곱하기 3분의 1이 넘어가면서 2분의 1이 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맞게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 b 값을 구해 주시면 b 값이 20분의 3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요 정도는 기본적인 연산이니까. 아, 그럼 이제 여기서 B값이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아, 그럼 이제 여러분 토탈,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FX를 전체적으로 다 우리는 윤곽을 알게 됩니다. 정확한 식을 알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럼 x 세제곱은 아니 그러니까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bx를 더해라 그랬는데 b가 20분의 3이니까 결국 20분의 3x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확정적인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던 거죠. 간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던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최종 질문은 그래서 f1 값이 얼마야?라고 문제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f1 값을 구하게 되면 20분의 3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20분의 23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네. 어떤 부분이 조금 특이하냐면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결론적으로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PQ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괜찮더라,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괜찮더라라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또 기함수와 우함수의 적분 계산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단촐하게 줄일 줄 알아야 되겠고 저는 이제 요 알고리즘이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문제는 A와 C가 0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 B 값에 확인되는 EX 플러스 R만 찾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R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R은 모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면서 R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B가 20분의 3이 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이 FX가 간화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최종적인 이 FX의 식이 나오는, 다소 우리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이제 파이널로 풀고 있는데 자주 나왔던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이용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 친구들이 낯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들으면서 오히려 아, 선생님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할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죠? 예,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딱 읽고 어려웠구나라고 할 텐데 예,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천추의 한이네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그림도 굉장히 별로다, 그쵸? 자, 근데 아무튼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뭐랄까 이 문제의 아우라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매듭을 하나씩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관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인 우리가 실루엣을 잡아보죠. AB와 AC가 4루트 5래요. 잠깐만. AB와 AC가 모두 다 4루트 5래요. 제가 이쪽 부분은 표기를 하게 되면 너무 덕지덕지 표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쪽 부분만 어떻게 할 거냐면 4루트 5라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뭐가?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이. 근데 재밌는 일이 그리고 BC가 16이라고 얘기했거든요. BC가 16. 이것도 제가 일단은 덕지덕지 표현 안 해볼게요. 왜냐면 그뒤 표현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ABC 말해줬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알겠다. 근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잠깐만, wait a minute. 이 BC의 중점이 M이면 정확하게 이건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값은 8이 되고 제가 뭐 굳이 나타내 본다고 한다면 여기도 8이 된다는 그래서 제가 16을 안쓴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AC는 4루트 5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냥 잠깐만 이렇게 스케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됐어요. ACM을 지나는 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함께 하냐면 여러분, 도형 문제는요, 일단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이해해야지 보이든지 말든지 합니다. ACM을 지나는 원이래요. 잠깐만. A, C, M. 그럼 어차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실 AC를 지름으로 하면서 M을 지나는 요런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게 요 위에 있는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이 이 AB와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AB가 만나는 중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하고, 그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D라고 하고, 됐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선 DM과, DM 어디 있어요? DM이네요, DM. DM과,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을 잘 들어야 돼. 뭐라고 나와 있냐면, AC의 교점을 2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AC? 아,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교점을 2라고 하겠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잠깐만. 아직 밑에 원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위에 원이 이렇게 있고, 이원 안에 A, M, C, D라고 하는 이 사각형은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90도면 사실 여기도 90도여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A와 이 E가 크로스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AE 곱하기 EC는 ME 곱하기 ED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정리가 조금은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근데 세상에,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추측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원이 CEM을 지나는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는 원이 밑에 있는 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CD의 교점 중에서 CD 어디 있어요? CD. 요거죠, CD. 그거가 아닌 거를 F라고 했을 때 눈에 보입니다. 밑에 있는 원과 CD의 교점이 F죠. 이랬을 때 출제자가 나한테 MF의 길이를 구해라. 아, 화가 날것 같아요, 화가. 너무 복잡해서. 자, 일단 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MF는 어디에 있죠? 일단 얘를 품고 있는? 그건 밑에 있는 원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MCF인데, MF의 길이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가 이각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각이 지금 되게 많아요. 요것도 C라고 할수 있고, 요것도 C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전체도 C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각 C는 뭘 말하는 거냐면, 각 DCM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가장 큰 거. 그럼 저는 왜 이걸 말하는 거냐면, 아, 결국에 이렇게 될 거지 않을까? 밑에 있는 요 원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C는 2R 분의 그러면 이때 이 R은 뭐죠? 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위에 있는 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MF를 얹어야 되는 거니까, 아, 결국에는 선생님은 일단은 여기까지 써놓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결국 나는 출제자가 M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골은 2 곱하기 R 곱하기 결론적으로는 사인 C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사인 C를 한번 봤어요. 잠깐만. 사인 C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과 직각이고 여기가 공통으로 있어요. 누구와? 요 A, B, M이라고 하는 삼각형 보여요? 그래서 요각이 어떤 각이랑 똑같냐면 이각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각의 사인 값은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4루트 5분의 8로 구할 수가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요 값은 금방 구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4루트 5분의 8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4루트 5분의 8이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R 곱하기 루트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니까, 나는 갑자기 관심사가 어디로 가게 되냐? 나이 밑에 있는 삼각형에, 아니, 밑에 있는 삼각형을 품고 있는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요 M, F, C를 품고 있는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아니라 밑에 있는 원. 그러면 제가 이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분명히 사인 법칙으로 끝나게 될 거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조사를 했으니 또 다른 어떤 이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또 다른 한 쌍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 쌍이 따로 곱밥으로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원과 연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 집중, 집중. 어디 가면 안 돼. 컴온. 그래서 제가 뭐가 보였냐면, 요 M 보여요, M. 아니, 뭐, M. Sorry. 뭐, 왜 M이야? E죠? E하고 M하고 C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요 지금 EMC도 요 밑에 있는 원에 내접하지 않나요?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한 쌍을 찾을 수 있겠나요? 한 쌍? 한 쌍이란 얘기는 각과 대변이요. 근데 제가 뭐 여기 있는 각을 알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작은 각은, 그랬더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선생님, 요 작은 각 있죠? 작은 각. 작은 각을 제가 세타라고 두면은, 이 세타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는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나의 알고리즘이 혹시 M2의 길이는 못 구하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M2의 길이는 못 구하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 중에서 m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던 거는 저는 떠올랐던 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요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알고리즘을 세웠냐면 여기를 m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8이라고 하는 중점이고 여기가 8이라고 하는 중점이고 요큰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m은 b, d, c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되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8이기 때문에 2부터 d까지의 길이가 8-m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제가 a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n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a부터 c까지가 4루트 5였기 때문에 요 2부터 c까지는 얼마라고 쓸수 있냐면 4루트 5-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알고리즘을 좀 매겨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아웃라인 1번이었다라고 내가 한다면 2번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저는 할선 정리를 쓸 건데 n 곱하기 4 루트 5 마이너스 n은 m 곱하기 8 마이너스 m이다라고 써서 제가 이 m만 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제가 이 r을 구하는 과정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m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봤더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4루트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 a부터 m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대 2대 루트 5가 되면서 여기가 4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 부분, 이 지금 선생님이 핑크 색깔로 쓰는 이 지금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6이고 그 각을 끼고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D하고 C의 길이는 16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한 루트 5분의 16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A, M, E라고 하는 삼각형과 그다음에 E, C, D라고 하는 삼각형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각이 서로 같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양쪽 리본 모양이 닮음이거든요. 그게 1대 루트 5분의 4라고 하는 닮음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변에다가 곱하기 루트 5분의 4를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요 조그만한 삼각형과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반쪽 리본의 삼각형의 그 닮은 비가 1대 루트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n이라고 하는 길이에 대응하는 그때 그 오른쪽에서의 변의 길이가 8-m이기 때문에 n 곱하기 루트 5분의 4가 8-m이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이 단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식을 m 곱하기 8-m이 요거니까 루트 5분의 4 곱하기 n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n 이렇게 약분해서 4 루트 5-n이 루트 5분의 4 곱하기 m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n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n과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이 늘어지니까 선생님이. 정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라지알을 구하기 위해서 m의 값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m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m 값을 구해보니까 그 m 값이 요거랑 요거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그 m 값이 11분의 40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3번 알고리즘으로 가서 우리 지금 이 m 값을 왜 구한 거냐면 이 m과 그거에 마주보는 각인 이 세타의 관계가 바로 이 라지알로 가는 지름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인 세타는 바로 2r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m인데 그 m이 여기서 구한 것처럼 11분의 40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이게 이면 삼각형에서 나온 이 왼쪽 오른쪽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이 이 각이랑 똑같으면서 4루트 5분의 4가 바로 사인 세타의 값이라는 걸 왼쪽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5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우리는 크로스는 크로스로 같다라고 해주게 되면 근데 선생님 미리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0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5
곱하기 11분의 20이 뭐였다? 라지 알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자, 이걸 들고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순간이 되겠네요. 알이 뭐라고요? 루트 5 곱하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약분될 거기 때문에.

20 곱하기 최종적인 정답은 루트 5분의 4를 하는 거였다. 요렇게.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5 없어지게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11분의 8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국에 뭐의 길이었다? MF의 길이었다. 요렇게 선생님은 마무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풀고 나서, 원래는 좀 어떻게 푸는 거였을까? 뭐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마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뭔가 해설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닮음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2번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할선정리라는 걸 쓰지 않으면, 닮음만 이용하면, 곱하기 곱하기. 근데 결론적으로 할선정리 자체가 이쪽으로 와볼까요?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정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슬림하게 줄여서 저는 여기서 무슨 정리를 이용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선 정리. 제가 실무 1회인가 2회인가 선생님도 조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할선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2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트 정리해서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본다면 거기에 제가 할선 정리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도 떠올릴 수는 있었다라는 게 선생님의 이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하고 제가 지금 중간에 계산 생략을 했지만 요 중간 과정에서 또 값을 찾는 과정도 자잘한 연산은 좀 있기 때문에 늘어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으로 향해가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때 조금 더 네,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으실까요? 자, 한번더 이렇게 좀 복습 잘 해보시고,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도형 문제 중에서도 쉽지는 않았던, 네,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아, 우리 14번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이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5번도 이제, 이 아까 전에 풀었던 14번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1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수투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21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어려웠던 문제가 15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문제는 오히려 이제 알고리즘은 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놓고, 이제 중간 계산이 조금 늘어져가지고 문제를 이러면서 마무리를 못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또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를 좀 생각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알고 나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A는 양수고 FE는 0보다 크고 F 프라임 E는 2보다 같거나 크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X 이퀄 2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함수값은 0보다 크다, 기울기는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금 이상한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미분하면은 x제곱이 되니까 뭔가 프라임은 조금 이득이 있나 뭐 이런 생각 이제 배경지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gx를 봤어요. 근데 gx를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어라? x 이퀄 0을 기준으로 왼쪽에다가는 멀쩡한 fx를 조금 내렸죠. 왜 내렸다라고 할수 있냐면 a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a만큼을.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를 그대로 뒀어요. 그럼 이렇게 느낌상 x 이퀄 0에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멀쩡히 여기는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득 이렇게 좀 내려놓은 그래프니까 일단 x 이퀄 0에서는 불연속이 되겠네요. 왜냐면 f0 마이너스 a가 f0이랑 같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n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가 gx가 그 문제가 되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x가 2보다, 아까 2 나왔는데, 그2 중요한 부분, 그 2의 오른쪽 부분에서 gx라고 하는, 그러면 2의 오른쪽 부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x가 0보다 같거나 큰 fx네? 그러면 사실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의 얘는 fx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gx는 fx일 거니까. 그러면 fx 이퀄 6 곱하기 x-2는 근이 있는데 그게 3밖에는 없다. 하나밖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스케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난도가 높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밑에 진수를 읽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1번은 fx의 그래프 추론이에요. 도대체 fx가 어떻게 생겼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x 이퀄 0에서 분명히 득 떨어져 있거든요. 왼쪽이 더 내려갔고 오른쪽이 있는데 그러면 불연속인 곳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인 곳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 거라는 저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였다고 쳐봐요. 이거 답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디다가 x equal 0을 긋든지 간에 그냥 대충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x equal 0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0을. 그러면 왼쪽 부분은 좀 내리라는 거예요. 뭘 얼마만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A만큼 내렸다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기가 득 끊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여기가 극대가 아니죠. 극대는 여기가 가장 높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가장 높지 않죠? 바로 옆에가. 여기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여기 가만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극대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 오른쪽에서도 이상하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내가 0을 긋는다고 한들 그럼 왼쪽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고 이 오른쪽 부분이 그럼 여기도 극대가 아니죠.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fx 자체가 계속 쭉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였나 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빨리 이제 이걸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낌 알았다. 그러면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fx였구나 라는 걸 느껴지고 아까 전에도 요런 데다가 x 이퀄 0을 그으면 왼쪽이 내려가면서 극대를 안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이해됐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 요런 데가 바로 y축. 즉 x 이퀄 0이 이런 곳이어서 왼쪽 부분에서 조금 내려가고 여기가 칠해지면서 그럼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되죠? 여기에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극대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f 프라임 0의 값은요. 사실 여기 있어도 되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있어도 여기 안 돼. 여기 안 된다. 큰일 날 뻔. 여기는 안 되죠. 왜안 돼요? 아까 전에 여기 있게 되면 여기 오른쪽 부분이 더 크니까 여기 바로 왼쪽.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쪽에 있으면 0이고 아니면 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0은 여기 있다라는 것과 fx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 지금 가라고 하는 정보에서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갔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가를 소급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게 된그 계기가. 근데 나에서 x 이퀄 2보다 큰 곳에서 그럼 제가 이제 당연히 이 그래프를 딱 보고 x 이퀄 2는 어디 있지라고 해서 이 분명히 오른쪽에 있을 거다 그랬는데 0보다 크고 기울기도 2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에 2가 있을 거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서 이때 이 2의 기울기는 2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대충 여기가 한2 정도 된다라고 쳐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X축은 그러면 요렇게 있어야지 대충 이 구조가 맞는 거죠. 왜냐면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구나. 근데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 6 곱하기 x-2라고 하는 그 실근이 뭐밖에 없다라고 했냐면 3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보다 컸을 때 여기 있는 6 곱하기 x-2라고 하는 그 지금 선은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인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6이라는 거는 요렇게 되는데 그게 x 이퀄 3에서 딱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쪽에 조금만 완만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 딱 요렇게 3에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x 이퀄 3에서 접했구나.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올라간 요런 모양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이게 바로 y는 6 곱하기 x-2 다시 말하면 6x-12라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바로 여기가 접점이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f3의 값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18-6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때 그 기울기 f'3의 값이 6이라는 거. 이런 거 일단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f'2의 값이 얼마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냐면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도 내가 여기서 써야 될것 같아요.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나까지는 해석을 했어요. 자,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나까지도 해석을 했어요. 그럼 나 이제 마지막 진술은 요거는 안 읽었거든요. 아직 봤더니. 그래. 내가 여기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0의 왼쪽 부분을 내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0의 왼쪽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요 6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6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보여요? 그러면서 얘가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접하는 구조, 요거를 말하는구나. 요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제 풀 때도 요거를 일직선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요 경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기울기가 6인 그런 원래 원점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점이. 그 원래 점을 A만큼 내리면 요 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문제의 알고리즘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계산을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2번이라고 알고리즘을 하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타개할 것인가예요.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이 fx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봐봐, 이거 봐봐, 봐봐요. 이 fx라고 하는 이 지금 요 함수는 요렇게 원래 생겼죠. 그게 여기서 지금 6x-12와 접하고 저쪽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fx에서 6x-12를 빼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계수인 3분의 1을 가지면서 왼쪽에서 내가 근을 갖는다라는 걸 제가 x-k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왼쪽 k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x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중근에 가는 요런 구조였다.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fx가 딱 미지수 하나만 모른 상태에서 3분의 1x-k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6x-12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아, 이제 이해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쓴 F'0이 0 이하다, F3이 6이다, F'3이 6이다, F'2가 2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이 K를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미분을 해서 F'X를 구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곱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앞에 거 미분해 주시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X-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는데, 제가 X-3의 제곱을 미분 하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그냥 여기는 미분하지 않고 그대로니까 x-k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2 곱하기 x-3이 된다고 제가 요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F3이 6이라는 거는 여기다 3을 넣으면 당연히 18-12만 남으니까 6이 된다는 요거는 사실상 조금 우리가 과잉 정보였고 또 F'3도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 0되고 여기 0되고 여기 6이니까 요것도 내가 알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 안쓴 정보가 이거하고 이것만 안 썼다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F'0이 0 이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k 값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구해보니까 이 k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f'2가 2 이상이다라는 이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특이하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가지고 그 값이 2 이상이다라고 내가 구하니까 요 값에서 k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같거나 크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두 개를 같이 뭉개주니까 k 값이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9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 넣어주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fx 다 나오는 거고 또 마이너스 2분의 9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f'x도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f'x를 k 값을 넣어서 정리한 것만 계산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f'x의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아주 깔끔하게 x-3 곱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6을 더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x 이퀄 3에서의 기울기가 6인 거는 맞는데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도 6이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얘가 6이 되는 기울기가 6이 되는 그 x가 마이너스 2와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거 들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3은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고, 아, 사실은 원래는 요렇게 평행이동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대충 그렸으니까. 그러면 3에서 기울기가 6이 나오고, 그 6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왼쪽 부분

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단 얘기예요. 이걸 그냥 쭉 A만큼 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이 기울기를 갖는 요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갈 거냐면 마이너스 2를 F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값의 Y 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리 와서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넣어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F의 마이너스 2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K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넣었으니까 넣으면 X 플러스 2분의 9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2의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포시 구해봤더니 걔가 마이너스 6분의 19가 나오더라고요.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이너스 6분의 19?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마이너스 6분의 19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있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여기 함수 값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양수인 것처럼 그렸지만 조금 더 내려갔던 그래프가 그려졌던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는 F-2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9였다라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라서 그래프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그래프를 쭉 A만큼, 그러면 이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9.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기는 했으나, 왜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9라고 하는 그 어차피 x축 밑에 있었던 그 점을 쭉 마이너스 a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즉 얘를 쭉 내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9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요점 있잖아요. 요점. 요점. 요점이 이 점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요점. 요점.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 지금 선생님 등 뒤에 보이는 마이너스 6분의 19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애초에 마이너스 6분의 19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었고, 이거 조금 내려오는, 뭐, 더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내리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 지금 좌표가 이 곡선 위에 있는 기울기가 6을 갖는 그 접점의 좌표인데 그게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왜냐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라인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지금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왜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6분의 19 마이너스 A와 같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A 값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다라고 선생님은 보여진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보게 되면 그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아, 구해놓고도 만약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지에 딱 5번에 있기 때문에 잘 풀었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요거를 단답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6분의 125를 구해놓고도 한참 동안 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6도 가다가 조금 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상황적인 거를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려면,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력이 조금 받쳐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왼쪽 부분에서 내려간 만큼이 이 곡선의 접점이면서, 동시에 그게 6x-12 위에 있었다라는 걸로 알고리즘의 마무리가 되는, 네, 객관식 문항 중에서는 당연코, 근데 그래프의 추론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배워갈 점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어려워요? 끄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객관식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이 15번의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5번의 마무리 짓고 나면요. 그 오른쪽에 있는 16번하고 17번이 유달리 다른 모의고사 회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더라고요. 살짝만 보고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아유, 갑자기 너무 쉬워지죠? 그냥 공식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마이너스 2분의 6 곱하기 7.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66 약분하고 여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결국 7로 묶게 되면요. 7 곱하기 13 빼기 7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미안해요. 7 곱하기 13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7 곱하기 10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70 요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아주 아주 아주 기본 문제가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온도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15번 풀고 16번을 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가벼운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

됐더라고요. 요거 저희 지금 앞에서 계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x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는 거의 기본 공식으로.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의 3분의 1 이거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이거를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넣고 빼고 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문제는 그냥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적분 구간이 1이니까 1. 요렇게만 계산을 주시면 1, 1, 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적분 계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16번하고 17번 문제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설명을 할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18번 문제를 풀때좀 어떤 느낌을 좀 들었냐면, 아, 근데 좀 당황은 했겠다.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 포지션에 오는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나 탄젠트의 값을 주고 또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텐데, 일단은 탄젠트의 무슨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뭐 이게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나라는 것도 조금 발문이 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뭐라 뭐,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한 걸왜 알려주지?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키워주세요.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터로만 나타내 보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각을 분모 분자로 얹은 거고 여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도 뭔가 변형해 줘야 되나라고 했을 때 요거 요 생각이 조금 이 문제에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위에 있는 이 1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는 생각이 잘안들것 같아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근데 왜 들었냐면 이게 분명히 뭔가 이게 분모 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왼쪽 부분에서 사인 세타가 없어지면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아, 이거구나. 요게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이 값이 얼마란 얘기냐면 이 값이 3분의 10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내가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면 선생님 t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그것의 역수니까 t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t 더하기 t분의 1이 3분의 1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정도는 사실 암산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t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3하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3 더하기 3분의 1도 3분의 10이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은 3이니까 다시 3분의 10이 되는 거고, 잘안 되면 t를 곱해서 t제곱 더하기 1은 3분의 10t다. 이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니까 t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10t가 되고 결국 3t제곱 마이너스 10t 그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풀어줘도 3t, t 그다음에 3, 1 그다음에 마마 이래도 t가 3이거나 3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풀진 않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값이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탄젠트의 값, 아, 최댓값 3 아니면 3분의 1이니까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나 보구나.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3이 최댓값이 되겠다라고 해서 탄젠트의 최댓값은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삼각함수의 특정한 값을 주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뭔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저희가 항상 삼각형 그려서 문제 풀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분모 분자로 얹어서 곱해져 있는 거를 왜 주고, 그리고 저는 어디서도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3이라고 안 주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줬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그 2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이것도 좀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지는 19번 문제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하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도 잘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좋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벌써 여러분들 이 사회 사상 파트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자본주의 딱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 이제 세계 평화, 세계 시민주의까지 배우면 우리 주제에 관련된 수능 완성은 끝입니다.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정말 모의고사, 모의평가 푸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5회가 끝나면 수능 완성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 혹은 TV로 보는 친구들 다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한 만큼, 힘든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같이 배워보길 바라고 언제든 편하게 수능 완성에 대한 후기 남겨주면 같이 얘기하고 더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들어갈 주제 대표 문항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두 개인 만큼 대표 문항도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고대 사회 사상가, 그 다음에 현대 사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나아가서 인민은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 여러분들 위에서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인민의 것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함께 협력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도 어떠한 사상인지에 대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느낌이 나죠? 공동선을 위해서 으쌰으쌰 협력하는 느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3학년 2반이었나 여러분들? 네, 바로 공화주의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키케로라고 하는 공화주의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케로라는 걸 몰라도 문제풀이 과정에선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케로, 공화주의 사상가 이렇게 잡고 갈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을입니다. 국가에서 인민은 단지 정부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역할은, 시민들, 인민들의 역할은 정부 탄생 정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적 방법 안에서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쟁한다라고 얘기하죠. 야, 옛날부터 사람들이 막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막 민중의 지배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야, 그거 오해야. 실제로는 사람들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충동에 빠지기도 쉽고 비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리기도 쉬워. 그러니까 엘리트들한테 맡겨.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엘리트들을 뽑는 이런 경쟁적인 과정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엘리트 민주주의를 여러분 얘기했던 슘페터가 되겠습니다. 슘페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트 민주주의. 조금 더 이걸 내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쓸게요. 엘리트 민주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사상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법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인민의 결사체다. B 틀렸습니다. 공화주의인 여러분들 공동의 법을 지키는 걸 강조하지, 그치?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의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2번 여러분들, 국가는 개인이 지향해야 할 공동선이자 목적 그 자체이다. D, P, B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국가가 목적 자체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인민의 투표는 정치적인 지도자, 달리 말하면 엘리트들을 선출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의 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슘페터의 입장 3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민이 정부를 지배하기 위해 개인의 정치 참여는 필수입니다.

쓰레기다 B 틀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슘페터의 관점에 따르면 대중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정치적인 과정들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엘리트들한테 맡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5번입니다. 국가 운영은 소수 전문가보다 인민 다수의 지혜가 필요하다. B 마찬가지 맥락에서 슘페터에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갑이 누군지가 조금 막막했어도 을을 확실히 잡아줬다면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상가가 단독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배우면서는 당연히 접하는 사람이지만 보통은 이제 이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하이에크라던가 케인스의 이런 대립들을 많이 문제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단독으로도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네, 이 정도까지도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 때문이야. 셀프 러브 때문이야. 자기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육점의 주인이, 양조장의 주인이 자비심을 베풀어서 내가 무언가를 사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쵸? 서로 여러분 역할들을 나누고 도와주면서 먹고 살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결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우리 그들의 유리함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여러분들, 고전적 자본주의, 바로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덤 스미스 파악하시면 돼요. 네, 기억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 냅둬.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냅둬.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야. 함께 잘살수 있게 될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이기심을 눌러야 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 국가 역할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별표. 네, 자본주의는 분명히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경제 활동들을 중시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국가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미스, 뒤에 나오는 케인스, 뒤에 나오는 하이에크, 셋다 여러분들, 국가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분명히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세야 되냐 아니면 최소화되어야 되냐 이런 것들에서 입장이 갈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인은 자기 노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열심히 자기의 일을 중시로 여러분도 하면서 시장에서 활동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조절되고 알아서 그것이 이익이 사회에도 돌아가게 될 겁니다. 국부가 증진하게 될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리을입니다. 리을도 별표입니다. 빨간색. 기출엔 이렇게 좋은 선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러한 좋은 선지들은 계속 필기노트에 담아서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미스가 딱 하고 싶은 말,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사회 전체 이익에도 올라가게 될 거다, 증진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바로 몇 번? 기억과 디귿이 지워지고 니은과 리을의 여러분들 몇 번?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스미스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평가원과 기출에 나오는 반복되는 사상과 논리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이 노트에서 정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워가면서 덧붙여가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자본주의 케인사의 그 비교 문제, 25학년도도 케인사의 그 비교 문제, 다음에 슘페터 단독 문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후에 키케로와 슘베터의 비교 문제,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여러분 있는 출제 포인트의 경우에는 뭐 비판점이라던가 주요한 개념들 위주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쫙 읽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핵심 구조 파서 보면서 우리 개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민의 권력을 갖고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란 물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시민 불복종 또한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의 개념에 소개가 되어 있고 문제 또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윤리와 사상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실제로 평가원까지 출제가 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메인 파트는 생활과 윤리이지 윤리와 사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수능 특강과 완성에 소개가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넘겨짚진 않겠습니다. 같이 살펴보고 공부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되냐 거기에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비중을 여기 현대 민주주의에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엘리트 민주주의 그다음에 참여 시민 민주주의에 두시면 돼요. 가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민중의 지배를 뜻한다라고 얘기하죠. 인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모두가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그런 모습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 정치를 당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던 게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여자 노예는 제외됐습니다. 성인 남성들만 시민으로 불렸었고 그 시민들로 구성된 위내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토론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 또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필요하고요. 다 같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우에는 이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관직은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서 뽑는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다만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이라던가 장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첨과 윤번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2번입니다.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나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 등장합니다. 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는 사회계약이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로크라던가 루소와 같은 사상가를 볼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크 루소의 사상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말했던 주요한 포인트 정리하시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꽃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슘페터 등장을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뜻을 민중의 지배, 인민의 지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야, 그거 사실은 정치가의 지배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슘페터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관점을 이렇게 다 꿰뚫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슘페터는 얘기합니다. 야, 시민의 역할은 정치가 선출 정도야. 시민들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 편견도 많고 충동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들, 정치 엘리트들한테 맡겨야 돼. 그럼 시민의 역할이 뭐야? 야, 시민의 역할은 정치가를 뽑는 것 정도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슘베터가 지적하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한계입니다. 시민의 소외감이 올라갈 수 있고요. 책임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정치가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는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엘리트 민주주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참여 민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민 민주주의, 공적 시민을 활용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던가 시민들 다 같이 함께 동등한 기회를 얻어서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한계의 경우에는 과연 정말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질 수 있고 이 심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하버마스 또 나옵니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또 주요하게 나오는 사상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민주주의 관련돼서 하버마스, 롤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누군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건 가능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버마스 여러분들 따르면 담론 윤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합의하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담론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따르고 지켜야 될 행위 규범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론 윤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및 부작용을 인지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보편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수결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치열하게 비판하고 여러분들 반박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100이면 100다 동의를 해야지 규범이 네, 실제로 타당성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실천적 담론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심의 민주주의 연결돼서 하프마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교 포인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엘리트 민주주의를 중점으로 한번 비교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치가의 지배다. 정치가의 권력에 대한 경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시민의 역할은 정치가를 뽑는 것에만 그친다. 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내려와서 여러분들 비교점 이렇게 민주주의 의미라던가 시민의 특히 역할, 시민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입장들이 갈린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자본주의 등장합니다.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큰 베이스 사유재산제,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큰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스미스 여러분 첫 번째 자유방임주의 제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합니다. 자기의 근거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분업하고 교환하면서 서로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회적인 이익의 증진을 갖고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내려와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나옵니다.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시장에 맡겨뒀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시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들을 해결해 보자. 지금 사람들 보니까 지갑도 꽉 닫혀 있고, 지금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서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자. 지갑을 열게 하자. 유효수요를 창출하자. 그리고 투자를 사회화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여러분 하이에크입니다. 신자유주의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엄청 개입을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시장에 맡겨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하이에크 여러분 따르면 시장을 자생적 질서라고 합니다. 냅두면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보는 게 하이에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이에크 여러분 경우에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효율성을 중시했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마르크스 등장합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나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끝끝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거라고 보는 게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의 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거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나아가서 계급과 국가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이 마르크스랑 대비해서 바로 민주사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적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사적 소유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자라고 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계급투쟁 같은 폭력적인 모습들 안돼 싫어. 우리는 좀 점진적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켜볼래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번 선언 완성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포인트 여러분 이렇게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교하는 포인트를 정리해 놨고요. 다만 둘다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했다라는 공통점은 있다라는 걸 잡아왔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제 미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랑 민주사회주의 비판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마르크스주의의 급진적 폭력 혁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회 민주주의, 민주적인 절차, 점진적인 방법들을 중시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부분적인 사적 소유도 인정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또한 등장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빠르게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회 사상가의증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사회계약의 본질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사회계약이 나왔네. 그쵸? 아까 얘기했었던 근대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관되어서 사회계약 파트가 출제된다는 걸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여러분들 빨간 펜, 공동의 것으로 삼아서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도 아래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모두가 모두와 하나가 되는 계약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합행위는 곧바로 특정한 계약자 하나하나를 대신해서 하나의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단체는 통일된 공동체의 정체성 생명 의지를 부여받고요. 공적 인격을 예전에는 도시국가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공화국 혹은 정치체라고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루스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상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화정이라는 정체를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바로 루소입니다. 일반 의지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루소라는 걸 단박에 파악했다면 잘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 바탕으로 잡아내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오히려 시민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따라서 첫 번째 기억 틀렸다고 지워주시고 시민적인 자유로 바꿔주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회계약 파트에서 계속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은 정부 형태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루소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현실적으로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화정체가 돼야 돼라고 하는 말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루소에 대한 배움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표치고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념 강의 때는 틈틈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많은 친구들이 가끔은 루소가 직접 민주주의만 얘기했더라고 오해해서 틀리기도 합니다. 니은 여러분 보겠습니다. 확인했죠? 디귿 보겠습니다. 자기보존 권리 행사는 일반 의지에 의해서 승인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는 사회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일반 의지로부터 여러분들 운영이 되는 그 사회 속에서 나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지의 총합에 따라야 되는가?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갑과 을과 병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봐 여러분들. 일반 의지라는 건 갑과 을과 병이 모두 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다 겹쳐져 있는 여러분들 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가 루소의 사회계약을 얘기하면서도 설명했었던 예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의지라는 건 개인들의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지의 총합에 따르는 것인가? 틀렸습니다. 왜? 봐봐. 특수의지라는 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특수의지의 총합이라는 건 여러분 보라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전체 의지입니다. 개인들의 특수의지를 다 더한 건 전체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의지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히 다 더한 이 보라색 부분이 아니라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요 가운데 부분이라면 일반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지에 총합에 따라야 된다? B 틀렸다. 국가는 바로 여기 일반 의지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의지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개의 의지의 총합인 전체 의지와는 구분되는 겁니다. 공공선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 일반 의지 딱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우리 리을까지 파악해봤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우리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질문에 들어갈 내용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양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특히나 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다. 누구 여러분들? 특히나 재산권을 강조했던 로크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갑은 바로 로크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다. 루소 딱 잡혀야 되겠죠. 주권은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가 없습니다. 양도 불가, 분할 불가, 대표 불가. 그리고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주권은 집합적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얘한테만 대표될 수 있지 다른 누군가가 얘들을 대신해서 대표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을지문 여러분들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의 개념을 조금 더 플러스할 수 있는 좋은 지문입니다. 별표치고 챙겨가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주권은 양도불가, 분할불가, 나아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대표되는 게 불가하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네, 을은 바로 루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 보겠습니다. 사회 계약은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체결되는가? 별표 여러분들. 둘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상가들의 관점에 근거하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회 계약은 만장일치로, 바로 계약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Yes, Yes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A에 들어갈 질문이 맞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B입니다. 입법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신탁될 수가 없는 것인가? B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루소의 관점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자연권을 지켜주세요라는,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맞게 입법권이라는 게 신탁될 수 있죠. 다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부가 만약에 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생명을 괴롭히게 되면, 침해하게 되면 그때는 저항권이 발동 가능하다라고 배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셔야 돼요. 네, 틀렸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저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계약에 어긋나는가? B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로크의 경우에는 저항권을 인정했다라는 걸 다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리을입니다. 네, C입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의지에 근거하여서 운영돼야 되는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의지가 여러분들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 의지가 되겠죠. 네, 공동선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여기 있는 리을은 루스에게 맞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리을의 몇 번? 바로 2번이라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계약 파트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올 때마다 항상 친구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선지가 하나하나씩 보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에 갔을 때 다섯 개 선지가 다 보여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시민들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네. 꺽쇠, 여러분들. 사람들은 막 인민의 지배다, 막 민중의 지배다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것은 시민들이 나를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뿐이야. 받아들이겠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고, 거부하겠다? 야, 얘 맡겨놓고 보니까 좀 별로던데? 안 되겠다. 얘 뽑으면 안 되겠다라고 거부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들은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것마저도 아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그치? 시민들은 충동에 휩싸이기 쉽고 비합리적인 판단하기 쉽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 엘리트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유 경쟁으로 정의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고전적으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바꿔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갑은 슘페터가 되겠죠. 엘리트 민주주의의 슘페터.

됐죠? 이제 한번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은 심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그렇죠? 시민들은 정치

문제와 관련된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검토하며 얘기하며 여러분들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수정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변화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지금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이성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본질과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만 생각하는,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모두를 위한 공적 이성을 여러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심히 민주주의를 제시했던 사상가다라고 잡고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심히 민주주의 관련돼서 룰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면서, 네, 공적 이성과 룰스 이렇게 매칭하시고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심히 민주주의다. 됐죠? 이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엘리트는 대중에 비해서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편견에 빠지기 쉽다. B 틀렸죠, 여러분들. 오히려 대중들이 편견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 엘리트는 시민의 의견을 대행한 역할만을 한다. B 틀렸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뽑고 마는 거고, 정치 엘리트들은 시민들보다 나은 판단과 사고 속에서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이 시민의 의견을 대행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공적 심의 과정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지, 여러분들. 따라서 X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적 이성을 발휘해서 심의를 통해서 함께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서로 의견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4번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5번입니다. 모든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하나의 공동선을 실현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쉼패턴 여러분들 공동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치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됐죠? 이렇게. 네.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불복종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불복종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돼. 그 다음에 바로 국민이어야 돼. 이 사람에 따르면 지금 인간 되는 게더 먼저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따르는 국민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양심을 가진, 정의를 가진 이 인간 되는 게더 먼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빨간색,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이 사람들을 더 정의롭게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 또한 부정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내가 떠맡아야 될 유일한 책무는 빨간색, 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심,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법이 있다면 즉각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시민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상가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근거를 시민 불복종의 근거라고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는 갑은 바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으로 파악하는 소로. 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 원칙과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헌법과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 오케이. 그리고 기존의 공적인 정의관이나 공유된 정의감에만 근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네, 체크. 우리가 시민 불복종 나왔을 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크게 여러분들, 소로, 그 다음에 롤스입니다. 롤스의 경우에는 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가의 지문을 보니까, 야, 그거에만 근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을은 롤스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누굴까? 다수의 정의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룰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공정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오히려 다수의 정의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 펜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립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합리적인 의사소통 절차.

차라본데. 우리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현해서 법과 정책들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반하는 게 생겼을 때는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던 하버마스가 되겠죠. 의료인 여러분들, 하버마스라는 사상가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과 할이 누군지를 파악했습니다. 내려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문제제기 이후에 실행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소론 여러분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부정의한 법이 있어 양심에 근거해서 즉각 거부해야 돼. 즉각 불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각이야. 네, 최후까지 갈 필요도 없어. 네. 다음 이제 여러분 2번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B 틀렸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3번입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여기 나와 있는 헌법 원칙과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네, 4번입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찾아야 된다. 마지막 여러분들 빨간 펜 쳤던 문장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바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 바로 4번. 네, 찾아야 된다. 4번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거부해야 된다. 둘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X 치고 5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시민불복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파트에 연결 지어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시민불복종보다 우리 먼저, 아까 얘기했던 엘리트 민주주의, 그리고 이 심의 민주주의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부에 여유가 되었을 때, 좀더볼수 있을 때, 그럴 때더 나아가서 시민불복종까지 보길 바랍니다. 이게 생활과 윤리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불복종을 다시 복습할 수 있을 텐데, 윤리와 사상을 딱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딱그 과목만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이 불복종까지 더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걸더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여유가 되었을 때 불복종까지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사만 수능에서 본다면 저도 이렇게 안 말하지, 그치? 다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미 찍어놨던 생활과 윤리 강의도 막 보고 와서 막 공부해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은 윤리와 사상도 봐야 되고, 다른 사탐도 또 해야 되고, 혹은 과탐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국어, 수학, 영어에다가 한국사에다가 여러분들 혹은 제2외국어까지 할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생각했을 때 순위를 잘 매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8번 여러분들 또 사회 사상가 나왔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던가 네,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보통 사회 사상가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만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겠다고 한게 아니야. 자기 이해에 근거해서 열심히 그냥 이익을 추구했던 거야. 근데 그게 시장에 의해서 오히려 국부를 증진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은 자기의 자본을 투자할 곳이 어딘지, 어떤 분야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가보다 훨씬 더잘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쵸?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용돈, 정말 그 소중한 용돈들, 내가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모은 여러분 용돈들, 쓸 때를 한번 생각해봐.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막 사용하지 않아요? 허튼데다가 막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갖고 올 거에 쓰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걸 지금 뒷받침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자본을 투자할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 오히려 정치가나 입법가보다 훨씬 더잘 알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냅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답은 여러분들, 네, 고전적 자본주의의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펜을 쳤던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모든 개인이 경제 행위와 관련해 타고난 자연적 자유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야.
소유자나 획득자에게 영속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한 존재하지 않아.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항상 조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도 않아. 사회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여러분들 빨간 펜 직접 투자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죠. 투자의 사회와 유효 수요 창출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야,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정부가 나서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색 여러분들 부분과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갑의 경우에는 야, 개인들이 잘할 거야. 그거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개인들이 훨씬 더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을의 경우에는 아니야.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직접 투자해야 돼. 투자 사회화해야 돼. 유수를 창출해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에 대한 대비 포인트를 지켜보면서 을은 케인스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비되는 포인트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아까 얘기했던 스미스, 을은 케인스였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푸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한번 괄호를 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판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간과하지 않는 거일 때 오답이 된다라는 걸 복습. 1번입니다. 네,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인정돼야 된다. 둘다 자본주의 사상가로서 둘다 인정합니다. 1번 여러분들 모두 인정이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2번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는 사회 이익 증진과는 무관하다. B 틀렸어. 갑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 이익 또한 증진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A의 부분에서 네, 스미스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된다. 오히려 케인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 따라서 최대한 배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정부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겠지, 그치? 4번 또한 지금 케인스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판이 아닙니다. 네. 지금 2번, 3번, 4번은 각자 비판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죠? 정부는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해서 투자의 사회화에 힘써야 돼. 유효수요 창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방향주의 입장인 이 스미스와 대비해서 케인스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여러분들, 밑줄 쫙. 시장 경제의 주요 결함은 완전 고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부하 소득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한 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고용을 지금 추구하고 싶은 것 같아. 이에 정부는 과세를 통해서 이자율을 정하고 투자의 사회화 이걸 통해서 소비 성향의 방향을 인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갑은 여러분들 케인스가 되겠죠. 정부가 나서야 돼. 을입니다. 더큰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 약속은 실제로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노예의 길이라고 비판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렇죠?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경쟁이 계획보다 우월한 이유가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넷도 시장은 자생적인 질서로 경쟁을 통해서 잘 돌아갈 거야. 시장의 효율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정부, 너희들은 이 자유시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나서가지고 막 개입하면 안 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케인스와 대비되는 신자유주의의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갑과 을이 누군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바로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는 스스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자생적 질서이다. B 틀렸습니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경제 질서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는 갑의 입장에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 B 틀렸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갑은 얘기합니다. 3번입니다. 생산의 효율성 추구보다 분배 형평성 실현을 중시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오히려 생산의 효율성 추구를 하이에크는 더 강조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더 강조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장의 자원 배분에 따른 부하 소득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죠, 여러분들. 시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0: 5번인 거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앞에 스미스 문제 풀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이에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봤다라는 걸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벌 5번 체크하고 별표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와서 여러분들, 네, 10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주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노동, 지금 자본주의 노동이라고 딱 달고 있습니다. 부자를 위해서, 자본가를 위해서 경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만들어냅니다. 자본가를 위해서는 궁전을 만들지만 노동자에게는 움막을 만들어줍니다.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해서 뒤집어 엎어서, 그쵸? 각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과 독재를 거쳐서 우리가 공산사회 실현해야 된다. 가면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지도원리는 사적이윤 추구이지만 사회주의의 지도원리는 인간적 필요의 충족이야.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가장 먼저 고려돼야 돼. 하지만 이 때문에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선 안 돼. 그래서 지금 을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민주사회주의 입장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민주사회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갑과 을을 여러분들 파악했다면 내려와서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본가의 생산수단 사유화로 인해서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가 심화된다. 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유화시킴으로 인해서 노동의 소외, 인간의 소외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 여러분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하여서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된다고 본게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죠. 따라서 마르크스 여러분들,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을입니다. 공유제를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의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 여러분들 리을입니다. 혁명적인 계급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 B 틀렸습니다. 이 민주사회주의 이런 경우에는 혁명적인 계급투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히려 의회 중심의 사회개혁, 민주적인 방법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리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리을의 4번 되겠죠. 마지막 미음입니다. 갑과 을은 모두 다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입장의 공통점이라고 미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바로 4번인 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마르크스 입장과 민주사회주의의 이런 대비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까지 싹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어려웠던 선지 내용들 한번 정리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기면서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강 위에서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힘내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한의 지역지리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산업공간 구조의 변화.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다 외워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외울 게 덜해서 굳이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1960년대입니다. 60년대는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공업이 많이 발달했었죠. 이촌양도가 막 발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서울을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 남지역을 같이 개발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구로구, 금천구 지역을 또 제조 중심지로 이렇게 또 육성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구로구, 금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잖아. 그치? 원래 전통적으로는 막 중구 아니면 성동구 약간 이런 지역들이 좀 제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단 말이야. 근데 강남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구로구, 금천구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흐름대로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네, 1970년대쯤 되니까요. 아, 이제는 서울로는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천하고 경기도 좀 제조업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장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1980년대죠. 인천, 안산, 시흥 이런 곳이죠. 그치? 시흥,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제조업, 공업을 배울 때 직접적으로 막 배우진 않지만 그래도 이 대도시권 배울 때 간접적으로 좀 배우지 않니? 물론 이 안산이나 시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떤 특정 공업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좀 균형적으로 발달했어. 뭐 전자도 발달하고 화학도 발달하고, 그쵸? 뭐 이것저것 다 발달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공업 지역에서 주로 다루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특정 공업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좀 특색이 확실한 경우,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했었잖아요. 안산하고 시흥 같은 경우는 특색은 딱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균형적으로 좀 공업이 발달했다.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좀 성장을 했다. 대도시권이라는 게 점점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탈공업화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2차 산업 비율이 낮아지고 3차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은 어때? 2차 산업 비중도 굉장히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로구, 금천구 여전히 제조업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동구, 아, 제조업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뭐 강남구 이런 지역들도 제조업 발달되어 있어요. 강남구요? 갑자기 강남구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얘들아, 의복, 의복. 의복 강남이었잖아, 그치? 그런 것좀 같이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로 서울은 3차 산업,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2000년대에는 기술,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면서 경기도에 화성, 평택, 또뭐 용인, 이천, 뭐 파주 이런 지역들 전자산업으로 크게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요 지표인데요. 인구, 적어도 인구 100만 이상은 다 기억을 해야 돼. 인구 100만 이상. 아니, 다른 것까지 막 기억하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근데 인구 100만 이상은 진짜 자주 나오고, 진짜 연계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 기준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은요, 서울, 인천,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기억할 때, 수울용고창 이렇게 기억했었잖아. 그치? 전체적인 인구 100만 넘는 지역 배웠어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서만 좀 한정해서 배운다면요, 수, 용, 고, 화까지. 그치? 화성. 화성이 최근 딱 들어왔다, 인구 100만 넘게. 그래서 특례시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앞에서 좀 많이 살펴봤었죠. 몇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요 정도는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울 용고창 할때 뒤에 화 한번 붙여봐. 수울 용고창화. 이렇게. 수울 용고창화. 했겠지. 해보면 생각보다 쉽다니까. 여러분들 말하면서 하고 있죠? 말하면서 하고 있어야 돼. 자, 한번 따라해봐요. 수울용고창화.

안 하는 것 같은데. 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경기도의 동쪽 지역인 연천, 동두천, 포천, 삼천 지역이라고 하죠. 삼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좀 적은 지역들입니다. 뭐, 가평, 양평, 여주. 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촐락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 지역들이죠. 그치? 촐락. 상대적으로 좀 촐락이구나라는 것도. 그리고 1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2기 신도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2기 신도시 기억할 때 제가 어떻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고 했어. 1일기 신도시인 고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각선 쫙 그어봐. 그러면은 여기 지나는 곳이 다 2기 신도시입니다. 알겠죠? 양주, 파주, 김포, 인천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이 성남인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을 쫙 그어봐요. 그럼 여기 지나가는 쪽이 전부 다 2기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하남, 성남. 성남은 1기면서 2기야. 용인, 수원, 화성, 평택. 하나 더 하면은 뭐 서울까지 같이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송파 위례 신도시가 있었잖아요. 하남, 서울의 송파, 그리고 성남 이렇게 그 사이에서 위례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 서울도 2기 신도시예요. 놀랍게도. 알겠지? 자, 그런 지역들이 2기 신도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좀 암기적인 부분인데요. 아유, 해두면은 되게 유리해. 알겠죠? 해주세요. 해야 돼. 해야만 해. 알겠지? 그래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90년대부터. 또 교외 지역도 막 90년대부터 이렇게 인구가 많이 급증을 하는 반면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 특히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했어. 어디였어? 거의 5배 증가한데. 화성. 화성은 뭐 20만에서 거의 100만 됐다니까요. 순식간에. 그치? 그렇게 빠르게 인구 성장한 데가요. 전국적으로 봐도 없어. 화성밖에 없어. 화성밖에. 알겠죠? 용인도 되게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유, 화성은 진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제조업 출하액. 제조업 발달했죠? 그냥 한번 복습해볼까요? 우리 일단 여기 화평화 라인이죠. 화평화 라인. 그치? 아산까지 묶어가지고 화성, 평택, 아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일렬로 여러분들 딱 선을 그어도 좋아요. 이게 반도체 라인이거든요. 화성, 수원, 용인, 이천. 반도체 라인입니다. 반도체 라인. 그래서 반도체가 발달한 지역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택도 반도체 발달했죠. 또 파주 하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치? 서울 하면 의복 기억하면 좋고요. 그치? 뭐 의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의복이 좀 특색 있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또 인천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 발달 지역. 그치? 여기 인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시흥 안산 같이 좀 보면 좋겠죠? 안산하면 또 시화호 조력발전소도 있는 곳 이러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 연계해 가는 거예요. 연계해 가는 거 복습하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 수도권에서 제조업 출하액은요 화성, 인천, 평택, 안산 순으로 많은데 화성이 인천보다 많아, 얘들아. 화성이 진짜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모두 서해안에 접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출을 좀 많이 해야지. 수출 쉽게 해야지. 수출하려면은 바닷가 근처에 해야지. 약간 이런 게다 작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치? 서울, 이천, 시흥 등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는 것도 하나에 알아두면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간 인구 지수화할 때이 포천 지역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어요. 서울하고 포천하고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서요. 교통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포천이 그냥 좀 제조업이 나름 발달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높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천하고 더불어서 포천이 굉장히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았던 120 가까이 되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지, 기본.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느냐? 서울로 출퇴근하기 어렵냐? 서울로 출퇴근하기 쉬운 곳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어때요?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서 뭐 이제 1기 신도시 중에서 성남 정도를 빼면은 어떻게 특히 뭐 성남 정도를 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주 나오는 고향을 봐볼까? 고향? 고향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고향을 보면요. 자족적 성격이 없잖아. 1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족적 성향이 없는 게 성격이 없는 거잖아. 자족적 성격이라는 건 뭐야? 일자리가 없이 아파트만 지어졌다 이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로만 가는 거야. 돌아갈 때. 그럼 다시 일하러 갈 때는 어디로 가?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로 출퇴근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족적 성향이 있어야지 그 지역이 그 지역대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배드타운이잖아. 잠만 자는 곳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만들어졌을 때 조금 자족적인 성향을 이제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북쪽 지방보다는
서울의 남

남쪽 지방의 이기신 도시들이 좀 자족적 성향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신 도시여도, 같은 이기신 도시여도 자족적 성격이 있는 거는 좀 서울의 남쪽 지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거야.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낮 동안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지? 근데 서울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볼래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떠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는 아이러니함. 왜요? 서울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아. 그리고 공업도 나름 발달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들은 그냥 오히려 주변에서 이쪽 지역으로 많이 낮 동안에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성격을 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았던 곳, 이천하고 포천이죠. 한12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높아요. 높은 이유는 여기가 제조업이 진짜 짱짱짱 많이 발달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조업이 발달한 건 맞는데, 인구 대비해서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주간 인구 지수가 확 하고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가 더 일자리가 많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이천이나 포천보다 낮잖아. 이게 뭐야? 이미 살고 있는 인구가 100만 명인데, 얘들아. 120이 되려면은 20만 명이 적어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쉽지 않잖아요. 너무 거대한 인구잖아. 그치?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한105 정도 됩니다. 그냥 100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특성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0이 된다고 해서, 아, 일자리가 진짜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추가로 알아둬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좀 추가로 알아둬야 될 부분은, 주간 인구 지수들이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요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들. 화성부터 이렇게 쭉 이어. 그리고 연천부터 쭉 이어, 가평까지. 주간 인구 지수들이 높은 거예요. 가평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로 일하고, 외부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주간 인구 지수가 뻥튀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지. 사람들이 좀 여기 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요. 서로 좀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치? 그 주간 인구 지수는 오히려 좀 낮아진다. 주변으로 좀 출퇴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는 같은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생각보다 좀 낮구나. 낮은 지역이구나.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 용인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 용인도 일자리가 적진 않거든요. 근데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살고 있냐면은 용인하면 이 가장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끝부분에서. 그치. 끝부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출퇴근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면은, 뭐, 화성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고요. 수원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고, 성남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고, 서울로도 출퇴근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용인 자체의 일자리도 있는데, 용인은 주간 인구 지수가 외곽 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낮아요. 어느 정도냐면 90 정도밖에 안 돼. 90 정도. 그치. 고향이 한 85라면은, 용인 한90 정도예요. 생각보다 되게 낮죠. 외곽인데 정말 낮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이론대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예외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좀 기억을 해두긴 하셔야 됩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야. 수원도 주간인구 지수가 한90 정도야. 수원, 용인 둘 다요. 수원 같은 경우도 뭐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지만 주변에도 워낙에 일자리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이제 오히려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꿀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수도권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일단 서울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는 1기신 도시면서 2기신 도시인데 2기신 도시 때 IT 산업이 대거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 만한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말해도 되나? 몰라, 말하겠습니다, 그냥. 아니면 넥슨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 IT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치? 아니면은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천. 특히 전자산업이 많이 발달해왔잖아요. 또 이렇게 화성, 평택, 아산 라인이 화평화 라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자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치?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러 가지 않아요.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업 발달한 지역, 주간인구 지수가 높고요. 또 외곽 지역들, 뭐 연천, 포천, 여주 이런 지역들도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다. 뭐 안성까지 같이 포함을 할까요? 안성, 여기 안성입니다. 안성 지역까지.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구나. 어디만 아니야, 어디만? 이기신도시 빼고, 어디만, 북쪽 위기신도시 빼고, 어디만 아니야? 양평만 아니야. 그래서 양평은 좀 예외로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뭐 나올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올까? 뭐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대박 터진 거지, 뭐. 그치? 네. 자, 이에 비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서울 주변 지역, 특히 일기 신도시인 고양이라든지, 뭐 남양주 지역이라든지 의정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남 같은 지역들은요, 주간 인구 지수가 9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대체적으로 성남을 제외하고는 주간 인구 지수가 좀 낮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료 분석 2번입니다. 강원 지방의 자연 환경. 뭐, 앞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다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관령, 태백. 둘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비해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되게 낮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몇도 차이나 최난월 평균 기온이 막 5도 차이 난단 말이야. 막 2도 차이 나고, 그렇잖아. 3도 차이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아,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구나.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 하면은 혹시 해발고도를 묻지 않을까? 약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였어? 여름 강수 집중률과 겨울 강수 집중률이었죠. 이거 그냥 말로 합시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려면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거의 몰빵으로 많이 와야 돼. 진짜 여름철에 몰려서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겨울철에 많이 안 오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온다면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히게 그래도 좀 강수량이 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일수록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아져요. 그치. 아니, 겨울철에 강수량이 제일 적은데 그중에서 겨울철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봐. 그럼 거기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알려줬던 그런 꿀팁이 뭐였어? 꿀팁이. 겨울 강수 집중률 같은 경우는 어디가 제일 높고, 울릉도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그 다음 서해안, 그치? 그 다음 내륙. 어쨌든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야. 비나 눈이 오려면 겨울철에. 겨울철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럼 해안가일수록 좀 수증기를 공급받기가 좋으니까, 해안가일수록 겨울철에 강수가 내릴 확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륙은 상대적으로 좀 적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겨울 강수 집중률은 이런 순서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겨울 강수량 순위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라라고 했던 게 울릉도, 그 다음 제주도, 그 다음 거대남강 이거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거제, 남해, 아 대관령, 남해, 그리고 강릉, 거대남강 이거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 제주도는 한 180, 190 정도 오고 거대남강 한 140, 130, 140 정도 온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면은 되게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름 강수 집중률은 반대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륙이 제일 높고, 그렇지? 그냥 내륙은 그냥 여름철에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에만 몰아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때도 많이 안 오고.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울릉도가 제일 적겠죠. 근데 울릉도조차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긴 해요. 계절별로 봤을 때는, 그치?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지 않은 곳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살펴봐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내륙 중에서도 특히 어디라고 했어? 특히 이쪽 부분이지. 아, 왜요? 장마 전선이 여기 정체할 때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은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륙 중에서도 한강 중상류 일대, 특히 한강 일대라고 같이 기억을 해도 좋아요. 한강 일대. 이쪽은요, 여름 강 집중률이 특히 높은 곳이야. 특히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 그치? 특히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은, 봐봐. 봐봐. 자, 홍천, 인제 봐봐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60% 넘어가요. 근데 겨울 강수 집중률은 5%, 4%밖에 안 돼. 근데 강릉, 대관령 봐봐요. 대관령, 강릉 보면은 대관령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8%. 강릉 같은 경우는 9%. 동해안일수록 더 높다니까? 그렇잖아. 맞잖아. 같은 위도라면은 내륙일수록 좀 적어져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질수록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아져요. 그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잖아. 반대 개념이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내륙이어도 급이 있습니다.

0: 같은 내륙이어도
1: 한강 중상류?
0: 제일 높아요. 한강 일대 이렇게 같이 기억해두죠. 한강 일대, 여기 한강 일대. 네. 요 정도 좀 파악을 해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관령은 연강수량 같이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연강수량 1700 정도 온다. 서거남 플러스 대, 이건 기억을 해야 돼. 서거남, 서귀포, 거제, 남해 1900 정도, 뭐1900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아요. 1900 정도, 대관령 1700 정도 이렇게 온다. 좀 기억을 해두면은 되게 쉽게 문제 풀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릉도 의외로 강수량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1440이면 진짜 많은 곳이거든. 네. 넘어갈게요. 뭐 최하늘 평균 기온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위도가 낮을수록 동위도라면은 해발고도 고리 없이 동위도라면은 동해 안일수록 당연히 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겠지. 그치?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은 건전 띄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자료에 가해서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경기도의 특례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례시. 네 군데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은 그곳을 특례시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가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가는 2001년 신도시 승격한 이후에 수도권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얘들아, 여러분들은 특례시 하자마자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이 조금 더 지체하면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툭 튀어나오면, 툭 누르면 툭 튀어나와야 될 정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수능이 가까울수록. 아시겠죠?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중에 하나일 텐데, 동탄 신도시 뭐였어요? 화성이잖아, 화성. 맞지, 화성. 그래서 가는 화성이 되는 거야. 화성. 뭐, 여러분들 동탄을 몰랐다라고 한다면요. 네 번째로 특례시, 가장 늦게 특례시가 되었다. 그치, 인구도 네 번째잖아. 특례시 중에서는, 그치? 그 수도권의 특례시 중에서는요. 그래서 아, 이걸로도 좀 추론할 수 있었고요. 2기 신도시니까 그래도 고향을 빼고 수원, 용인, 화성 중에 하나겠구나. 약간 요렇게라도 추론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른다면. 근데 아니, 그래도 네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늦게 특례시가 되었다. 이거는 그치? 인구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그치? 자, 가는 나다두 개의 특례시와 행정구역을 접하고 있고, 요런 문제가 나왔네요.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들 그냥 그려보라고 했어. 그려보라고. 그치? 어쨌든 세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요, 부산의 인구와 좀 비슷하다고 하죠. 어쨌든 화성하고 붙어있는 지역은, 고향은 서울의 북쪽이고 나머지가 서울의 남쪽이니까 수원하고 용인이 화성하고 붙어있겠죠. 그러면은 나 다는 수원 아니면 용인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가는 화성이 됐고요. 자, 나와 다는 이어 경기도에서 2024년 기준 인구순위 1위, 2위 도시로 나는 도청이 있대요. 이거 딱 바로 나와야지. 도청. 수원에 도청이 있어요. 수원에 화성도 있어요. 그치? 화성. 이 화성 아니야. 알겠죠? 다른 화성 말하는 거예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알겠죠? 네. 문화유산. 그치? 다는 분당 신도시. 천당 아래 분당. 그치? 용인이 되겠습니다. 다. 인구가 성장하면서 경기도에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다. 한편, 무엇은요? 여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다. 이것도 힌트가 됐었어요. 한편, 라는 경기도의 네 특례시 중 유일하게 경기 북부 지역이래요. 바로 라인 고향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보자고 가져온 거예요. 요거 보자고. 보면은, 가가 화성이고, 그리고 나가 수원이고, 다가 용인이고, 그리고 라가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가장 먼저 시승격이 되거나, 그렇지? 가장 먼저 시승격이 되거나 가장 먼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간 곳이 어디겠어라고 한다면 수원이 돼야 되거든. 왜? 수원은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던 곳이야. 원래부터 여긴 도시였어요. 2기 신도시가 있기 전부터 도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수원은 2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막 2000년대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지 않아요. 왜? 원래 인구가 많았거든. 천천히 꾸준히 계속 증가해 왔던 게 바로 수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시도 승격이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 요 순서대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화성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늦게 시 승격이 되고 가장 늦게 특례시

시가 되었다라는 것도 좀 흐름상 좀 기억을 해주세요. 흐름상, 알겠죠? 흐름상. 네, 뭐요 정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까 가가 뭐였죠? 화성, 수원, 용인, 고양순이네. 여기다 쓸까요? 화성, 수원, 용인, 고양, 그렇지? 가, 나, 다, 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은 남부에 있죠, 남부. 그러니까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쪽이 자연 보전이었잖아. 그치? 성장 관리가 북부 남부였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는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는 서울과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용인을 보면 용인이 어디 위치되어 있냐? 일단은 일기 신도시 뭐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뭐 이렇게 있고, 그치, 고양이죠. 그다음 그 아래쪽에 수원 있고 용인 있고 화성 있죠. 그치, 여기가 수원, 용인, 화성이죠. 그치,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접해있잖아요. 가는 라보다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낮을 거고요. 그래서 고향은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낮았어.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거야. 그치? 인구 밀도 어디가 높아요? 나하고 다 중에서 인구는 비슷해. 물론 수원이 더 많기도 하지만. 근데 수원이 면적이 더 좁아. 그럼 수원이 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겠다. 정답 4번. 네. 제조업 출하액. 고향은 제조업이 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죠. 화성은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거의 울산 다음이야. 거의 화성. 이한 지역만 보더라도요. 그치? 심지어 인천보다 많이 벌었잖아. 여기 제조업 출하액만 보면은. 저 전자 자동차로. 진짜 많이 번 곳입니다. 어쨌든 출하액이 많지 않습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면 돼요. 어려우면은. 이거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한번 해봐. 알겠죠? 백지도를.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지도에 가, 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오른 것은인데요. 이것도 이런 거풀때 거꾸로 한번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봐봐요. 노령화 지수 나오고 제적 추락이 나오고 주간 인구 지수가 나오네.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가 나오면은 촐락적인 게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서울 경기는 상위 5개 지역, 인천은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또 제조업 출하액은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 각주 나오면은 수능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뭐 읽든 안 읽든 상위를 나타냈다라는 건 너무 직관적이죠. 그래서 봤을 때 아니, 촐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촐락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경기 지역에서 촐락하면은 뭔가 연천, 가평, 뭐 동두천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서울에서도 보면은 거의 도심, 부도심이야, 얘들아. 영등포까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노령화 지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제조업 출하액도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화성이 있어야지, 화성. 화성이 없잖아, 화성. 그치? 화성이 없잖아요. 파주도 있어야 돼. 디스플레이 발달했는데. 용인도 없잖아, 심지어. 그치? 뭐, 용인은 뭐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안성이 나와 있는 것도 좀 이상하죠. 저뭐 그런 게콕 집었을 때. 그치? 그리고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울이면 구로구, 금천구라든지 성동구가 나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출하액도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주간인구 지수죠. 주간인구 지수. 그래서 싹다 지우고 주간인구 지수를 살펴봤을 때, 아, 도심, 부도심, 포천, 이천, 외곽 지역들, 그치? 포천하고 이천은 120 가까이 됐었던 주간인구 지수가 엄청 높았던 지역이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인천이구나 이렇게 넘겨도 됩니다. 굳이. 네. 우리가 뭐 인천의 주간인구 지수까지 뭐 개별적으로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노령화 지수 아니면 제조업 출하액인데 여기서 봤을 때 파주, 화성, 안산, 평택, 이천, 반도체 라인, 그쵸?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강남구 하면 의복, 그렇지? 구로구, 금천구 하면은 서울 내에서 제조업 많이 발달한 곳, 성동구 하면은 약간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체가 발달했었던 곳,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조업 출하액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답 5번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 좀 풀기 어렵다면은 주요한 지역들 있잖아. 이제 그런 게꼭 들어가 있는지,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누가 봐도 제조업이라고 한다면은 화성, 평택, 이천,

파주 뭐요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서울 내에서 우리가 제조업 이렇게 발달된 지역들 살펴봤었잖아요. 그치?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네,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군의 제조업 종사자 수,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나와 있죠. 부도심입니다. 부도심. 부도심이라고 적을까? 부도심.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남양주시하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나왔네요. 그렇지? 아니지. 하남시하고 성남시가 나왔네. 하남시, 성남시. 그래서 하남, 성남.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의 일부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시흥 부분이 나왔네. 그치, 시흥. 그리고 인천. 뭐 인천 그냥 같이 묶읍시다. 인천.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천 여주. 그쵸? 뭔가 딱 이제 뭔가 느껴지지 않니? 가장 총 종사자 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쵸? 왜? 뭔가 인구가 가장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그래도 이거 찾는 건 쉬웠어. 못 찾는 건 쉬웠어. 생산자 서비스업은 쉽잖아. 뭐가 라가 돼? 여기 부도심이 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알거든. 근데 요거 세개 찾는 게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 찾는데 좀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종사자 수로 본게 아니라 출하액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출하액을 보면은 전자가 발달했잖아 이천 하면은 그럼 돈 진짜 많이 벌지 않을까 그럼 되게 많아야 될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거든. 종사자 수는 결국 이거는 인구로 보셔도 돼요. 그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 일자리가 얼마나 많으냐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하면 좋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총 종사자 수를 보면은 나가 제일 적잖아. 그렇지 않니? 그리고 다하고 가는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하고 다에 비해 좀 인구가 적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천 여주 가장 촐락적인 성향이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쉬운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제조업 종사자 수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인천하고 시흥하고 하남 성남 중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하면은 여기가 가가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쪽은 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인구 자체가 많다라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인구로 접근하면 좀 어땠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조업 출하액으로 풀면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 알겠죠? 그치? 그래서 촐락적이다. 항상 기본적인 걸 먼저 적용을 하는 거야. 도시냐, 촐락이냐. 도심이냐, 부도심이냐.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좀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입니다.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1기 신도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치? 여기 다에 들어가야지, 다. 그치? 니은입니다. 나는요, 이천 여주는요, 라보다, 부도심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그치? 서울 자체에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진짜 없었잖아요. 그쵸? 맞는 말입니다. ㄷ입니다. 다는 라보다. 다는요, 라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 주간 인구 지수가 어디가 높을 수밖에 없겠어. 일자리가 많은 곳. 물론 성남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긴 하지만, 부도심만큼은 아니죠. 부도심은 진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았던 곳이잖아요. 그쵸? 거의 이 강남만 하더라도 200 가까이 됐었는데 얘들아 성남은 200 가까이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알겠죠? 아닙니다. 자 리입니다. 나와 다는 모두 경기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다 경기에 위치하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어려웠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좋은 문제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두 개씩 묶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결국 틀은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똑같아. 묶나 안 묶나 결국 중요한 포인트를 좀잘 짚으면은 그게 답니다. 알겠죠?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을 연결하는 두 고속국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요새는 지역 지리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AST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오는데 봤을 때 그쵸?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 아래쪽이 영동고속도로, 이제 위에 게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양양이 되고, 이쪽은 강릉이 되죠. 강릉. 제 인천이고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해석해 가는 거야. 어딜 통과하지? 가평과 홍천을 통과하네. 가평과 홍천을 통과하네. 그러면은 A는 여기 서울이 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양양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잖아요. 왜 가평이 먼저 나오니까. 그치? 또 여주, 평창 이건 알잖아. 문막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쵸? 여주 지나가고 평창 지나가네. 그치? 그럼 나가 인천이 될 거고, C가 인천이 될 거고, D가 강릉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위에 게 가가 되고, 아래 게 나가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지역지리 요새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강은요, 강원 지명에 된 유래가 된 지역을 모두 지나간다라고 되는데, 강릉, 원주 모두 지나가니, 나가 모두 지나가죠. 나가. 강릉과 원주. 그치? 아닙니다. 나는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각각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모두 지나간다라고 되는데,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도시 어디였어요? 수원이지, 수원. 수원. 수원 지나갑니다, 일단. 나는요. 그 다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 원, 충, 강. 원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네. 그치?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재밌고 복잡하고. 그치? 요새 지역지리. 아마 수능에도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3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2024년 기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더 많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만 보더라도 화성 지나가죠. 용인 지나가죠. 수원 지나갑니다. 인구 100만 벌써 3개 지나가.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서울밖에 안 지나가요. 서울 외에 없어. 아닙니다. B는 D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 D, 강, 원, 충, 강, 강릉이 세 번째입니다. 강원도에서. 아닙니다. 그렇죠? C는 A보다, 인천은요, 서울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전국이 제일 높아. 서울이요. 서울이 제일 높아. 2차 산업 비중 적어요. 1차 산업 거의 없어요. 그치? 네, 정답 2번입니다.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좀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지역지리 찾아가는 문제. 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최난월 평균 기온가요? 기온의 연교차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보니까요. 하나씩 보면 되지 뭐. 자, 이쪽은요, 동해가 나왔고요. 오,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네. 저건 태백. 이쪽은 평창이라기보다는 이제 대관령이죠. 기후로 나오면은 대관령. 그리고 여기는 홍천입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고요. 연교차가 주어졌어요. 그치? 저는 뭐부터 봤냐? 저는요, 최난월부터 봤습니다. 왜? 최난월 평균 기온은 비슷해야 되는데 유독 좀 낮아요. 그럼 대관령 아니면 태백이거든. 이렇게 반반 쪼갠 거야. 가하고 나는 이렇게 동해 아니면 홍천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은 곳은 위도가 높은 곳. 같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라면 위도가 높을수록 최난월 평균 기온도 낮겠죠. 최난월도 또 낮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다가 뭐가 돼요? 대관령. 라가 대관령이죠. 라가. 라가 대관령. 그리고 다가 태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교차가 대관령이 더 크죠. 그쵸? 왜? 똑같은 태백산맥이라면은 아니, 위도가 더 높을수록. 그치? 해발고도가 더 높기도 하고 조금 더. 그치? 네. 그리고요, 가하고 나를 구분할 때는 이제 뭐 가지고 찾으면 돼? 연교차 가지고 찾으면 되죠. 연교차 어디가 높아요? 가가 높아요. 그럼 가가 홍천 내륙이니까. 나는 통해 동해 아니니까. 찾았죠. 네. 기본적으로 잘 적용만 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1번부터 볼게요. 홍천은요, 동해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이거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내륙일수록 제일 높아. 특히 한강 중상류에 홍천은 더 높아, 더 높아, 제일 높아, 전국이 제일 높아. 알겠죠? 나는요, 동해는요, 다 태백보다 해발고도가 낮죠. 태백은요, 대관령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죠. 따뜻하니까, 겨울철에. 조금이라도 위도가 낮으니까. 대관령은요, 홍천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서, 거, 남 플러스 대관령이 우리나라에서 4위, 4위. 알겠죠? 네.
4위. 그래서 서거남대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은 나

남서풍이구나, 북동풍이구나, 대관령은 다 바람맞이 사면이어서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도 다 강수량이 많이 와요. 역시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동해가 되겠지. 겨울철에 제일 따뜻한 곳, 그치? 나입니다. 네, 정답 4번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지도는 세 산업의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종종 말이 갑자기 꼬이네. 종사자 수 비율.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생각보다 말하기 쉽지 않은 종사자 수 해봐. 따라해봐. 종사자 수 심리. 그렇죠? 제가 좀 꼬였나 봅니다. 네,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곳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오른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밑에 것부터 뭐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거야. 광업, 농림업, 숙박 및 음식점업, 1차, 2차, 3차 산업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냥 순서대로 꼭 가부터 푸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보면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뭐부터 보면 좋을까? 저라면요, 광업부터 봐요. 왜? 광업은 뚜렷하잖아. 어디? 단양제천 영월 삼척 이쪽 라인. 그치, 이쪽 라인. 그치, 영월 삼척 태백 청선 이쪽 라인. 그렇잖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몰려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광업이 되겠지. 그래서 나를 보고서 광업이구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농립업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인데요.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다가 껴있으면 좋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강원도 왜 가요? 그치? 아니면 경상도 지역을 왜 놀러 가? 부산을 왜 놀러 가? 아니, 다 바다 보러 가는 거거든. 다 동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동해안에 따라서 관광지가 쫙 하고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동해안 아니면은 춘천, 원주 사람이 애초에 좀 많이 살아요, 그렇지? 강원충 강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안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서비스업 발달하고요. 아니, 춘천이 워낙에 관광지니까 그런기도 하고 또 동해안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가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다가 숙박 및 음식점업. 자연스럽게 가는 농립어업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럼 농립어업에서 포인트는 뭐였을까? 여기 아니었을까요? 평창 강릉 대관령 사이 대관령. 왜? 고랭지 배추. 그치? 우리가 농립어업 하면 딱 고랭지 배추, 강원도 하면 고랭지 배추부터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랭지 배추를 물어볼 때가 되게 많거든. 그치? 그래, 고랭지 배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평창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전부 다 고랭지 배추야. 다 배추밭이야, 배추밭. 배추밖에 안 보여, 정말로. 미국에 막 가다 보면 옥수수밖에 안 보이듯 거기는 약간 배추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좀 나름대로 평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포인트들을 찾았을 때 정답이 3번이구나라고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대표 음식 홍보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찾는 건 너무 쉬워. 찾는 건 쉬워. 봐봐, 이거 봐봐요. 5대 쌀 하자마자 그냥 철원이 딱 떠올라야 돼. 그렇잖아.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가 있고, 용암대지라는 특징도 있고, 그치? 평야라는 특징도 있고, 래프팅, 한탄강 급류, 래프팅 이런 특징도 있잖아요. 아, 너무 많은 힌트가 나와. 바로 뭐가 돼? 철원. 아니, 쓰지도 않을게요. 그냥 여기가 가야. 철원. 가. 그치? 철원.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의 초당순두부. 어른들은 아마 잘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요, 초당순두부 하면 강릉 이렇게 떠올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순두부 자체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막, 초당 순두부 보자마자 강릉 이렇게 떠올리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밑에 내용을 봐봐요. 그러면은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있어. 경포호. 이 석호 경포호는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석호. 동해안에 있어야지 적어도. 그래서 나 강릉이 됩니다. 한겨울 얼고 독고를 반복하면서 말린 황태로 만든 황태해장국. 황태가 되게 유명했었군요. 이렇게 알면 돼, 여러분들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지역은 포인트가 뭐였어? 해발 고도가 높아서, 해발 고도가 높아, 태백산맥, 그치? 어디? 인제가 되겠지, 인제. 인제입니다, 인제. 여기가 인제, 다는 인제가 됩니다. 네. 볼게요, 1번부터. 가해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호남선하고 꼭 경부선만 있는 건 아니야. 서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강릉선도 있어요. 그치? 딱 V자 그려보면 되거든요. 약간 영...

영동 고속도로하고 비슷합니다. 딱 V자 딱 그리면은 여기 원주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선, 횡성, 평창, 강릉 다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곳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는 아니야. 나지다. 다에서는 현무암 협고, 이거는 가에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이곳 계속 나오잖아요. 강원, 충강, 강원도는 충강, 그치. 강릉이 세 번째잖아. 강원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을 수가 없죠. 네. 나는 다보다 강릉은 인제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인제는 군부대가 많은 곳이죠. 그치?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는 다가도 높아야지. 군사분계선이니까. 그쵸? 가는요, 영서지방, 나는 영동지방에 속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5번이에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주요 포인트, 1번이나 4번 같은 주요 포인트는 좀잘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그래프는 부식이 강원특별자치도 결국 또 인구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원주, 춘천, 태백 중에 하나가 나왔대요. 아, 이거 결국 순서 뭐였어? 순서. 순서. 강, 원도는 충강, 강원, 충강. 강원, 충강. 기억하면 돼. 강원, 충강. 원주, 춘천, 강릉 순이에요.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 항상 과거 자료하고 현재 자료가 나와지면은 현재 자료부터 보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원주, 가가 원주. 나가 춘천. 그치? 그리고 나머지 다가 태백이 되겠죠. 나머지는 진짜 인구가 다 고만고만하지 않니? 강원춘 빼고는 다 인구가 고만고만해. 강원춘은 막 30만 정도거든요. 인구가 대략적으로. 근데 나머지는 한 10만. 넘거나 10만이 살짝 안 되거나. 뭐 5만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쵸? 거의 촌락적인 성향이죠. 웬만하면은. 그래서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특히 원주는 기업도시면서 혁신도시다 보니까 특히 원주하면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딱 떠올라야 되잖아. 일자리도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에서는 1위. 알겠죠? 자, 한 번씩 볼게요. 가는 도청 소재지다. 도청 소재지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도청 소재지. 소세지 아니죠. 소재지. 춘천이 순천. 춘천. 자, 춘천. 나이는 탄광을 활용한 석탄박물관 태백에 있습니다. 그렇지? 석탄박물관은 말로 해볼까? 이거 하면 되게 쉽다고 했잖아. 태백, 보령, 문경, 티귿, 비읍, 미음. 그렇지? 다에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기업도시도 없어요.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나는 가보다 춘천은 원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는데, 자, 원주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고? 의료기기 클러스터. 알겠죠? 의료기기 클러스터. 근데 춘천은요, 주로 관광지예요. 춘천, 뭐, 닭갈비 있고, 소양강댐 있고, 놀러 가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 그치? 그래서 주로 관광지인데 반해서 나름 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원주입니다. 그치? 그래서 제조업 출하액이 어디가 더 많아요? 이러면은 원주가 더 많은 거야. 가와다 모두 영월군의 경계가 맞다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다 있습니다. 원주가 이쪽에 있고요. 그치? 그리고 영월 이렇게 길게 있잖아. 그런 다음에 태백이 이렇게 태백이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앞에 거 살짝 봐볼까?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요. 원주, 영월, 태백 딱 붙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면은 그냥 마지막에 하나 남았네. 아,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줬고요. 치사하게 여러분들한테 막, 요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좀 붙어 있는 것 같네? 이러면은 웬만하면 좀 정답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은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 백지도를 좀 그려보는 연습이요. 알겠죠?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어때요? 지역지리 진짜 안 하면은 다 틀리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해놓으면은 진짜 틀리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은 절대 안 틀리니까 꼭꼭꼭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고 백지도 펼쳐놓고 지역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알겠죠? 특히 수능 전까지는 백지도 계속 펼쳐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지역 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지역 지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개념 정리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16번째 강의입니다. 16번째 주제 평화와 공존의 세계. 그러니까 늘 우리 사회탐구 과목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주제가 거의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6번째 주제까지 잘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여러분들 뭐잘 알겠지만 경제 블록.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권역별로 조금씩 다루었던 그런 경제 블록이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습한다는 의미로 문제를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 그쵸? 이것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가 우리 열 문제 어떻게 지금 제시가 되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실전 문제 1번 관련된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요 경제 블록의 특징을 비교하는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수능에서 자주 다루는 이 4개의 경제 블록에 대해서 그 변화가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최근에 그 이슈, 뉴스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각각의 경제 블록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 선지가 경제 블록이 나오면 그 경제 블록의 회원국 수가 몇 개인지, 여기서 회원국 수는 정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원국 수를 비교하는 그런 선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내 국내 총생산 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국의 GDP들을 다 더한 역내 국내 총생산 이런 것들을 선지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원국에 포함된 그러니까 그 경제 블록에 포함된 인구수가 어떤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경제 블록끼리의 교역에 역내 교역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다른 국가와의 교역액도 뭐 가끔 데이터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경제 블록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게 회원국 수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 EU죠. 유럽 연합이 보이는데요. 이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17년 데이터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그쵸?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네, EU 유럽 연합을 탈퇴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EU는 유럽 연합은 27개 회원 국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의 인구 규모가 꽤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EU에 포함된 인구 규모가 4.5억 명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총생산 요거는 이제 더 증가를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금액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USMCA보다 낮다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EU는요, 자기들끼리 교역하는 이 경제 블록 안에서 교역액이 어디보다 높다? 그쵸. USMCA보다 높다라는 것도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내 국내 총생산은 USMC가 높지만 총 교역액은 유럽 연합끼리 훨씬 더 끈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 통합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FTA 수준, 그다음에 쭉쭉쭉쭉쭉 더 통합 수준이 올라가면 완전 경제 통합이다라고 불리는 수준까지 가는데 지금 다루는 네 가지 경제 블록 중에서 가장 통합 수준이 높은 경제 블록은 뭐니 뭐니 해도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교역액이

인구는 4.8억 명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3.5억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0.4억 명, 그러니까 4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한 1억 명을 좀 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우리 USMC에서는 그 어떤 경제 블록보다 경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 우리 전 세계 GDP 1위 국가가 어디죠? 네, 미국이잖아요. 2위 중국하고도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는 어마무시한 경제 대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 경제 블록을 다 더했을 때, 경제 블록의 국내 총 생산을 다 더했을 때, 모든 경제 블록을 더했을 때보다도 이 4개 중에서도 가장 월등하게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총 교역액에서는 네, EU보다 낮다는 거, 그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게 아세안인데, 아세안은 FTA 수준이죠. 네, FTA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가입국수를 여러분들 좀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원래 정말 최근까지도 10개였어요. 10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자체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속하고 있는 1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2025년에 동티모르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막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개가 맞고요. 여기에 포함된 인구 규모가요, 지금 쭉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7억 명에 달하는 이 4개 경제 블록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큰 거.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서 1등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회원국수 1등 어디죠? 네, 유럽연합이죠. 27개. 그 다음에 인구 규모 1등 방금 이야기했던 어디라고요?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그죠. GDP를 다 더했을 때그 합이 가장 높은 경제 블록은 USMCA. 그 다음에 그 경제 블록 안에서 자기들끼리 가장 끈끈한 교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단연, 네, 또 유럽연합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1등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다 보니까 국내 총생산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교역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르코스루라는, 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제 블록인데요. 이게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잖아요. 그죠? 공동시장이죠? 근데 이름값을 아직까지는 네, 공동시장만큼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원래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5개의 정회원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네, 2026년에 아주아주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경제난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큰 지진까지 나면서 인명피해가 매우 네, 크게 나타난 지역이 바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인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강제로 이 회원국에서 나가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5개에서 지금 현재 메르코스루의 정회원국은 4개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인구 규모가 지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빠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또 인구 성장을 하면서 약 2.7억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이 경제 블록 이름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는 매우 그 통합 수준이 높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름값을 못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의 교역액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경제 블록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4개 정리하고 우리가 1번 문제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볼것 같아요. 일단 자료에 가해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그 전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주요 경제 블록이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A부터 보시면 지금 27개 국가 를 표시한 EU의 분포이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 이게 바로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렇죠?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거는 A였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C는 원래 나포타였는데
USMC 이렇게 이름 바꿔.

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메르코스루. 메르코스루. 이렇게 적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은 여러분들이 보셨죠? 지금 예시를 보면 A하고 B 중에 영강 수량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많은 쪽이 그 아래쪽에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A하고 B를 비교를 했을 때 가의 지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B가 높은 값으로 선택되게 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유럽 연합이에요. 자, 유럽 연합이고 그다음에 B가 아세안인데 지금 선택이 뭐가 됐냐면 아세안이 선택이 됐어요. 아세안이 선택이 될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헷갈리면 잘 모르겠으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가에 통합수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 네개 경제블록 비교했을 때도 그 어떤 경제블록보다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경제블록이 바로 EU, 유럽연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총인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가는 총인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풀때 그냥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바로바로 보기로 옆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스님이 아까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유럽연합은 그 인구가 4.5억 명, 그리고 11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아세안은 약 7억 명. 이거 왜 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좀 헷갈리라고 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유럽연합은 무려 27개 국가나 가입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세안은 11개 국가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왠지 막 우리가 막 이걸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국가 수가 많은 곳에 인구수의 총합도 많겠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쵸? 자, 워낙에 아시아에 인구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11개 국가밖에 안 되지만 인구 규모는 가장 많은 그런 경제 블록이었다는 거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아세안, 그 다음에 C가 우리 USMC였죠? USMC. 자,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선택이 USM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MC에서 높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총 무역액 어떤가요? 그죠? 어쨌든 3개 국가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미국, 특히 미국 같은 전 세계 GDP 1위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와, 캐나다, 또 멕시코,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그런 국가들끼리의 교역액이, 무역액이 훨씬 더 크겠죠. 여기는 사실 인구 규모는 많지만,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경제 규모가. 자, 그리고, 그 11개 국가들끼리 이 상호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역하는 그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무역액 USMC에서 높은 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역내 총 생산은 4개 경제 블록 비교를 했을 때도 USMC가 단연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돼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여전히 4번 혹은 5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은 메르코스루하고 USMCA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마찬가지로 또 USMC가 됐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 역내 총 생산 어떻습니까? 그쵸? 이거 맞죠? 근데 국가 수는 메르코스루가 딱한개 차이로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국가 수라는 지표가 들어갔으면 답이 D가 됐을 거예요. 메르코스루는 4개, USMCA는 3개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매우 매우 쉬운 환경 문제인데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키워드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시된 법례에서 제시된 세 가지 환경 문제에서 각각을 구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가를 보시면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 플라스틱, 뭐 해양 오염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과잉 방목.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화전 농업, 경작지 확대, 물 부족 다 엮여 있는

사막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런 게다 섞여 있네요, 키워드에.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산림 벌채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이 뭐 파묘 생산과 관련된 지역들이 문제시 되었었죠. 특히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쪽, 이런 쪽이 우리 열대림 파괴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사례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아마존 강유역, 콩고 강 분지 유역,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열대림 파괴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 지역들 대표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우리는 1번 선지로 가볼게요. 자, 가는 해양생물 폐사의 원인이 내 대조, 네, 됩니다. 우리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런던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런던 협약은 어디랑 관련 있죠? 네, 해양 쓰레기. 네, 해양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국제 협약이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면에 우리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약이 있었죠? 그쵸.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이름이 아주 아주 정직한 국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화 방지 협약이 어디서 체결되었다? 파리에서 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파리 협정이라는 그 기후변화 협정으로만 파리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도 가끔씩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선지인데, 네, 사막화 방지 협약도 파리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단은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 조. 네, 우리 나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데,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흡수해줄 수 있는 나무가, 숲이 사라지면,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다른 나보다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 네, 하죠. 열대림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나와 다는, 네, 둘다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됩니다. 사막화도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네, 토양 침식을 가속화시키고요. 그리고 열대림 파괴도 나무 뿌리가, 네, 원래 토양을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니까 토양 침식이 더 가속화되겠죠? 아까 몇 번이 틀렸었죠? 네, 2번에서 틀린 선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또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경제 블록과 관련된 내용이 실전 문제 3번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블록의 상대적 특징을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경제 블록을 보시면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네, USMCA라고 선생님 계속 읽고 있었죠. 그다음에 유럽 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렵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1인당 역내 총생산 우리 앞에서는 역내 총생산, 역내 국내 총생산을 비교를 했다면 여기는 그냥 1인당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역내 무역액 비율이 있는데 지금 두 지표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경제 블록이 둘다 B에서 가장 낮죠. 네, 이거 볼줄 알죠, 여러분? 지금 저금에서 그 걸리는 게그 해당하는 네, 경제 블록이라고 바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둘 다. 그 어떤 지표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세개 중에서 어딜까요? 네, 미국하고 유럽이 포함된 곳일까요? 아니죠. 바로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B 먼저 찾았고요. B를 먼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를 보시면 이거는 조금 이제 선생님이 좀그 1위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1인당 역내 총생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역내 국내 총생산의 크기가 가장 큰 곳이 어디였죠? 그쵸? USMC였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인데, 여기는요, 크기는, 이 파이는 엄청 큰데, 인구 규모는 유럽연합의 절반을 좀 넘을 정도.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한참 못 미치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큰데 인구는 적어요. 당연히 1인당 역내 총생산은 USMCA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USMCA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내 무역액 비율에서는 C가 1등이네. 자기들끼리 엄청 친한가 보네. 통합 수준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C가 바로 뭐다? EU.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 ABC 찾았으니까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A는 USMC인데요. 갑자기 단일 통화? 이거는 유로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은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고요.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라고 B에 적혀 있는데 원래는 공동시장 수준의 경제 블록이며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돼요. 왜냐면 이름이 공동시장이잖아요. 우리 뭐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지금 역내 생산 요소, 우리 산업에서 어떤 생산 요소들을 언급을 할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들이 뭐가 있죠? 일단 돈이 있어야겠죠. 자본. 그리고 일할 사람, 노동자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돈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뭐, 비자 없이도, 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를 수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게 공동시장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메르코스르는, 아직까지는 그 이름값을 못 한다.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공동시장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C는 EU고요.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해서 초국가적,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EU라는 하나의 뭐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뭐 EU의 별도의 더 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단일화폐는 이미 쓰고 있죠. 모든 국가가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국가적인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이미 실행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 EU와 관련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EU는요,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까지, 크게 보면, 정치적 통합까지도 추구하는 경제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선지 나온다고 했죠. A 그리고 B를 비교를 했는데, 앞에서도 봤지만 A는요, USMC 너무나도 정직하게 여기는 세계 국가가 포함돼 있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메르코스르는 선생님이 여기 메르 여기 R을 하나 빠뜨렸는데 어쨌든 메르코스르는 지금 현재는 4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회원국 수가 많지 않죠. 자, 그다음에 경제 통합 수준은 뭐니 뭐니 해도 C에서 가장 많으니까 높으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다시 읽는 거는, 그쵸,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 잘 읽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같아요? 우리 비문학 지문의 약간 중심 주제 찾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선진국은 이미 그야말로 경제 발전이라든지 성장을 다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지금 부담이라든지 책임을 지금 모두에게 물리면서 지금 열심히 산업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아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선진국 너네는 이미 환경 파괴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책임은 우리랑 같이 지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3번으로 그냥 잘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지의 일부이고요.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 자, 가나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는 긍정적 측면 찾는 거고요. 나는 부정적 측면인데 뭐랑 관련된 거냐? 바로 경제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가 지금 경제 세계화와 관련된 각각의 긍정적 측면, 그리고 부정적 측면을 고르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세계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탁월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제 세계화를 이끄는 게 뭐였어요? 이걸 이끄는 게. 그쵸?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있는 그 물품들, 상품들을 바로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서 세계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억 선진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우리 경제 세계화는 국제 무역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간적 분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혹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적 분업도 하고 국제 교역, 국제 무역도 하는 건데 바로 이게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걸 따져가지고 경제에 많이 활용을 하죠. 이게 바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때요? 전 세계가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반면에 디귿을 보시면 국제무역의 증가로 우리 그저 푸드마일리지라는 그런 이야기도 쓰는데 먼 거리를 이동하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만큼 공기 중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겠죠. 이거는 국제 교역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즉 경제 세계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마지막 리을을 보시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력이 약한 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 그쵸? 아주 아주 큰 몸집이 큰 메이저 기업을 뭐 상품성으로나 혹은 뭐 진로나 혹은 가격으로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막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망해버리고 해보려고 하면 망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개발도상국의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 활동하고 판매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도상국의 뭐 신생 회사라든지 산업들은요, 그냥 그 시장이 이렇게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큰 기업에 대기업에 이렇게 먹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적혀 있는데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우리 지금 마지막 단원의 이름이 뭐죠? 평화 공존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제까지 다루었던 각 권역별로 다루었던 주요 분쟁 지역들을 하나의 세계지도로 정리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번 바로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의 좀 핵심적인 분쟁 지역이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A, B, C, D 지도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 조금 작은 나라이지만 여러분들 위치를 보시면 벨기에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B는 이탈리아. 자, 그다음에 C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인구 제일 많은 국가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적어도 이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D는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남수단과 분리되면서 물론 이제 수단에서 남수단이 분리 독립됐지만 어쨌든 이거는 순수하게 수단만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역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기역에서는 지금 B를 물어봤어요. 근데 B에는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본부, 유럽연합의 심장은요. 바로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A로 고쳐 주셔야 되고요. 기역 선지는 틀렸네요. 자, 니은을 보시면 C의 북부는 그리스교, 남부는 이슬람교.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선생님도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 자주 냈는데 섣불리 나이지리아의 그리스교, 이슬람교 이거 두개 적혀 있다고 맞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아주 큰일 나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해당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맞는 선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수단 남수단도 그렇고 요 정도 한 선을 그어볼까요? 네, 이거 당연히 적도 아니고요. 적도는 여러분 여기 있고요. 네, 이 선생님이 그은 약간 이 파란색 선이 어떤 경계라고 선생님을 볼수 있냐면 여러분도 같이 보면 우리 종교의 분포에서 아프리카에서 종교의 분포에서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이슬람교가 주로 분포를 하죠.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 선 아래쪽으로는 크리스트교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따로 배웠잖아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래서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특징은 이슬람교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지만 크리스도교 비중이 제일 높더라. 반면에 북부 아프리카랑 우리 건조아시아 묶어서 배웠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이슬람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선이 나이지리아를 거의 딱 정확하게 절반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북쪽은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요. 남쪽으로는 크리스트교 교도들이 더 많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는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배웠는데 그 핵심이 뭐였죠? 민족과 종교 갈등이었죠. 게다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데 그 석유 또한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도 여기가 월등히 높겠죠. 나이지리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이래저래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선생님 방금 뭐라 했죠? 나이지리아는 남부가 크리스트교고요. 북부가 이슬람교입니다. 거꾸로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 D가 수단인데요. 수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여 년 전에 이 수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되게 큰 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0년 정도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너무너무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쵸? 오래된, 나름 오래된 분쟁이어서 잘 모를 텐데 이게 다르푸르 분쟁이고요. 바로 수단의 약간 서부 지역. 여기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그리고 난민을 배출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였냐면 일단 민족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여기 부족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 갈등, 부족 갈등, 그리고 사막화, 뭐 환경 문제, 식량난, 뭐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분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수단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 A하고 B는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소득 격차로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배웠죠.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이 뭐였죠? 플랑드르 지역이었고, 플랑드르 지역은 주로 상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3차 산업. 반면에 남부 지역이 프랑스하고 접해 있으면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프랑스어권. 여기는 농업 비중이 높아요. 어디가 독립을 요구한다? 플랑드르가 독립을 요구한다. 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보통 독립을 요구하는 편인데, 바로 여기도, 플랑드르가 이 소득 차이로 인한 지역 갈등이 일어나면서, 독립을 요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B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북부 지역은 자기들끼리 이제 독립을 해서, 지역명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파다니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밀라노, 제노바, 베네치아, 이런 부유한 그런 도시들이 북부에 집중이 되어 있죠. 수도는 로마예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남부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북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다. 여기가 훨씬 높다. 그래서 어디가 또 독립을 요구한다? 북부 지역이 독립을 요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리을 선지는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정답은 디귿과 리을. 이 비슷한 경향성을 또 적용시켜 볼수 있는, 즉 소득 차이로 인한 지역 갈등의 또 다른 지역이 또 어디 있었죠, 여러분? 우리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 격차도 한몫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다음 7번이고요. 7번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그런 주제일 텐데 가연상이 뭔지는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지금 몰디브가 관광 위기에 처한 그런 내용인데 그 몰디브의 관광 위기의 핵심이 뭐죠? 해수면과 수온 상승이에요. 그래서 백사장이 침식되고 산호초가 백화현상 이거 한마디로 기후변화 그리고 그 기후변화의 핵심인 지구 온난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의 결과를 여러분들 제대로 추론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억 볼게요. 영구 동토층 분포 어떻게 될까요? 지구 막 뜨거워져 따뜻해져 영구적으로 얼어 있었던 땅이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볼게요.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한계선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들, 고산식물 중에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예쁜 고산식물 꽃이 있는데, 그게 에델바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스위스 에델바이스를 해발 3,000m부터 볼수 있었어. 이게 그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한계선이에요. 3,000m가 한계선이에요. 근데 너무 더워졌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이 에델바이스를 더 높은 고도, 한 500m 더 올라가서 겨우 볼수 있어. 지금 보세요. 분포 고도 한계선이 어떻게 됐죠? 높아졌죠. 보통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선지들은요, 높아지고 올라가고 약간 위도가 상승하고 이러한 선지들이 맞는 선지입니다. 왜? 더운 곳을 피해서 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선지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점검은 그때그때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니은 아 디귿. 미국의 야외 스키장 운영 시간이 스키장, 겨울 스포츠죠?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스키장만 운영하던 곳이 요즘에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워터파크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여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스키장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파크, 스키장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을, 북극 항로의 연간 항해 가능 일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역 항로로 정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럽과의 교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뭐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7번까지 했고요.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그림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분쟁 지역. 여러분들 분쟁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국가가 지도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지 지도에서 해당 지역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여러분들 뭐 최근 한 4년? 최근 4년 정도만 뉴스를 좀 유심히 봤으며 이 국가의 위치를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바로 이 날짜를 잊을 수가 없는데 2022년 2월 24일 이후부터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안타까운 곳인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요. 바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침공을 먼저 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의 위치는 아니고요. 자기들끼리는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쿠르디스탄이라고, 우리가 독립을 하면 우리나라를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겠어. 뭐뭐 스탄,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쿠르드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쿠르디스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공식적으로 자기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국가 없는 최대 민족이다 부르는 그 민족이 바로 쿠르드족이고요. 쿠르드족. 근데 이 민족이 그냥 되게 그냥 단순한 소수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소수 민족이라 부르긴 해요. 하지만 인구 규모가 4천만 명을 넘고요. 그리고 이들의 고유 언어인 쿠르드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곳에서 좀살수 있는 이유가 주변 국가와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역사와 전통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국가인데, 약간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C를 보시면, C는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분쟁 지역이고요. 카슈미르입니다. 그래서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서 종교 갈등, 민족 갈등,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지역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표에서 한번 매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기준,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2026년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지역, 바로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은 가. A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가에는 A.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여러 국가에 걸쳐 거주한대요. 그렇죠.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이런 곳에 거주하면서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0: 이번에 네, 쿠르디스탄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C는 그럼 자연스럽게 다에 해당하겠네요.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이고요.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글이 좀 길긴 한데, 끝까지 읽어도 어디예요? 했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 맞죠? 근데 선생님은 이 수도 다마스쿠스만 봐도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아, 이 문제가 너무 쉽게 답이 시리아로 나오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죠, 출제자가. 그래서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일단, 이 지역의 내전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에 이 국가와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어디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 국가의 가장 핵심은 2011년 내전부터예요. 이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한 국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 2011년은 사실 이 국가뿐만 아니라 아랍계 국가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네, 정치적인 민주화의 그런 물결이 엄청 거세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도 이 흐름에 또 당연히 편입이 되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우 치열한 내전이 일어났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 국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튀르키예를 거쳐 지중해를 통해 유입된 어떤 국가 난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가깝겠구나.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힌트로 느낄 수가 있어서 A는 아니야. 왜냐면 A에서 설마 이 튀르키예를 지나서 굳이 지중해로 또 통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는 여기서 아니라는 것도 느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튀르키예 네, 동쪽편에 위치하는 국가들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예 모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뉴스도 열심히 좀 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바쁘고 2024년 12월에 선생님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아주 오랫동안 그 시리아 약간 독재 정치를 했었던 알 아자드라는 가문이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망명을 했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알 아자드 집안이 러시아로 망명을 하면서 이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라는 발표를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난민 발생 그 국가의 1위가 바뀔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시리아고요. 네, 여러분들 정답을 잘 표시해 놓고 그리고 이 수도 다마스쿠스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그냥 네, 수능장에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내가 좀 몰랐던 거 위주로만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네, 문제인데요. 기역에서 미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요것도 이제 최근 이제 전형적인 유형인데,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문을. 자, 일단 메콩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제하천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메콩강은 기역 국가와 미얀마, 타이, 그리고 디귿 국가, 캄보디아, 베트남 아주 여러 국가를 흘러가는 네, 국제하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메콩강이 어디서 발원하는지는 좀 아셔야 돼요. 일단 메콩강의 발원지가 여러분들 티벳 고원인 거 아시나요? 이거 선생님이 몇번그 강조했던 적이 있고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이 티벳이 분리 독립 운동을 열심히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분리 독립이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티벳 고원에 너무나도 중요한 수자원의 네, 시작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메콩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티벳 고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 저강 여러 강들이 발원을 하는데 이 발원지를 놓칠 수 없죠. 누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자, 그래서 기역이 바로 중국. 그래서 이 중국이 이 메콩강의 상류에 여러 댐들을 세우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세우면서 대표적인 물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바로 기역이 네, 메콩강의 발원지이면서 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중국을 기역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디귿이라는 국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걸본 적이 있나, 어? 동남아의 배터리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는 누구나 거의 처음 들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전략 아래에서, 동남아의 배터리라는 전략 아래에서 다수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들보다 더 화류에 속하는 캄보디아, 베트남들이 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농업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산업용수, 뭐 생활용수 다 부족한 그러한 또 결과를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상류에서 하류로 퇴적물들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쌓인 게 메콩강 삼각주인데, 지금 상류에서 여러 댐들을 세우다 보니까 퇴적물의 공급량도 어떻게 됐을까요? 퇴적물의 공급량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주가 뭐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안 그러면 더 이렇게 지속적인 토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퇴적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황폐화. 그래서 이러한 네, 갈등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머릿속에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잘 그려지면 디귿 국가가 나올 텐데요. 지도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지금 잘. 자, 미얀마 오른쪽에 타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 동쪽에 어떤 국가가 있고 그다음 동쪽에 베트남이 있거든요. 네,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내륙국이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이 국가를 생각해 내야 돼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오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깝깝할까봐, 답답할까봐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미얀마잖아요. 네, 이제 잊지 마세요. 미얀마. 그다음에 우리 타이. 네. 타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캄보디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그리고 여기가, 네,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내륙국이고요. 이 일대를 다 포함하면서 흐르는 강이 메콩강. 그래서 이 국가들이 다 메콩강 유역 분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가볼게요. 자, 니은. 자, 니은이 미얀마의 동그라미가 밑줄이 쳐져 있네요. 자, 미얀마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과 정부 간의 갈등이 있죠. 바로 로힝야족. 그쵸? 로힝야족. 여기 라카인주 이야기했었고요. 디귿은 라오스인데요.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내륙국이다. 이게 또 지도에서 머리에 안 떠오르면 이런 것도 어려운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미음. 미음은 지금 베트남 아오자이 맞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기역은 중국, 디귿은 라오스. 선지에서 힌트를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도가 머릿속에 없으면 그런데 지금 미얀마하고 캄보디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자, 미얀마하고 캄보디아 사이에는 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국가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게 네, 정답 5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도 여러분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10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실전 모의고사 한해한해 풀어갈 텐데요. 미리 문제 풀어오시고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모의고사 7회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후반이네요. 계속. 그쵸? 네, 44페이지 피시고요. 오늘도 7회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자,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 봅니다. 푸르, 테이블, 그랬죠? 원래 테이블이면 테이가 되는 거잖아요. 에이. 에이 같은 경우에는 에이로 읽히는 건 에 장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에 장음이면 에에서 이렇게 장음이 된 장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테이가 되는 거죠. 테이가 되는 거죠. 테이블, 푸르, 이렇게 루가 됩니다. 루를 찾아볼게요. 답은 3번. 자, 1번부터 읽어봅니다. 뭐예요? 레, 그죠? 후, 라, 이게 뭐야? 오죠, 오. 히라가나 오인데 WO로 표기합니다. WO로 표기해야, 표기라기 아니라 입력해야 이 O가 나오죠. 만약에 O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뭐가 떠? 자판 입력. 얘를 O를 딱 클릭해. 틱 클릭하면 뭐가 떠? 이렇게 히라가나 O가 나오겠죠. WO를 해야 읽을 때는 O로 소리가 나지만 조사를 나타낸 을을의 O가 나옵니다. WO는 O. O는 O. 자, 여기까지 한번 입력까지 살펴봤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옳은 거였지. 선생님, 지난 강에서도 얘기했나? 지금 표기 이거 얘기할 때 진짜 문제 잘 내는 것 같아요. 뭐 어쩜 이렇게 헷갈리는 걸 잘 집어왔는지 경험에 의해서 애들이 뭘 틀리는지를 아는 거야. 그죠? 지지와 구르마는 운땐가 토크이데스. 운땐이에요. 땐. 구를 전자야. 이 자전거 할 때도, 지텐시 할 때도 이 구를 전자가 나오잖아. 우리 자전거 할 때,
1: 마음이 급해. 지땐, 구를 전, 차. 됐지? 지땐샤.
0: 이 전기전자랑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저 지땐샤가 아니라, 물론, 이 전기로 돌아가는 자전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 페달 밟아주고 하는 자전거는 지땐샤죠. 구를 전자예요. 전. 그래서 이 운땐도 마찬가지고, 운땐, 텐으로 읽힙니다. 넨 아니고 텐. 운땐가 토쿠이 됐어. 토쿠이. 토쿠이 잘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자, 2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은 묘기. 병은 다이브 요끈알이 맛이다. 다이브. 타이브 아니고 다이브. 대부분, 대체로. 꽤 정도부사예요. 꽤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미야게예요. 오미야게라고 발음이 되는 것 같아서 막 오미야게인가 막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미야게요 에라부노와 타노시이 데스. 기념품을 고르는 것은 즐겁습니다. 다나카상가 스키이데 아시오 케가. 케가 개가라고 아니라 케가. 선생님 케가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이걸 보면서 뭔가 비슷한 어떤 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안 느껴져서 얘가 뭐가 틀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한자 한자 그대로 읽어봐. 개카 이렇게. 아, 피곤하면 그냥 막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의 약간 익숙한 대로 보면 정확하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보이거든. 네,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자, 가꼬에이크 도쭈예요. 도쭈가 아니라 도쭈. 도중에 도모다친 야이마시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이 문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표기 문제를 지난 6회에서도 뭔가 굉장히 뭐 혼란스럽게 딱 보면 이건가? 할 정도로 냈단 말이지. 근데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문제 이번에 수능 완성 문제 약간 표기 문제 아주 애들이 헷갈려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잘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한자 읽기. 이건 이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라서, 아, 또 뭐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기출문제나 뭐 한자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어렵게 문제 풀 수도 있죠. 요게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출 많이 안 본 거야. 그래서 사이고. 짧은 고. 사이고마데 젠부 요미마시다. 전부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읽었어요. 자, 코방. 파출소죠? 파출소 앞에서 야마시다상 또 아이마시다. 야마시다상을 만났습니다.

자, 次の신고. 봐, 코, 코, 고. 지금 답이 하나도 안 나오네. 같은 걸까? 뒤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次の 신고, 左に 曲がってください。 다음 신호를 자,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선생님이 고각 오메데도 또 이와레 마시다. 고각. 아, 여러분도 이말 들었으면 좋겠다. 고각 합격 축하합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고가 답, CED가 답이 되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들어왔어요. 우리 부사에 대한 거는 잘안 나와요. 보통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하고 특히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튼 잘안 나오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사도 살짝 이렇게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사를 8강에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코도모노 코로카라 사카가 스키 데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좋아할까요? 아마리 좋아할까요? 이츠모 좋아할까요? 키토 즈토 모토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김우사와 피아노가 마에 요리 조즌이 나리마시다. 그러니까 이 빈칸이 없어도 우리가 뭐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부사니까 들어가는 게. 근데 적절하게 호응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자, 어렸을 때부터 쭉 계속해서 축구를 좋아했다라는 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마리를 쓰면 아마리 그다지를 쓰기 때문에 그다지 좀 어울리지 않지? 항상 이츠모 사카가 스키 데스. 뭐 고도마루카라 이츠모 사카가 스키 데시다. 좋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뒤를 조금 바꿔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김우상와 피아노가 마에요리 이츠모 조우진이 나리마시다. 항상 전부 다 항상 능숙해졌어. 좀 이상하죠?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은 항상성이 있는 거잖아. 자, 키토는 뭔가 뒤에 추측이 와야 되는 상황이죠. 꼭 틀림없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좀 이상하죠? 자, 즉또 계속, 쭉, 훨씬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계속을 나타내는 즉또, 여기서는 훨씬을 나타내는 즉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모또 같은 경우는 더욱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또는 사실 부사로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모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뒤에 조금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봐요. 자, 아마리는 사실 뭐 아마리 니모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일본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너무 두개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라는 식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는데, 수능 특강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이번엔 설명을 할게요. 그다지나 너무를 사용해가지고, 보통 보면 부정과 같이 수반되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뉘앙스로 수능 특강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하면은 아마리 니모도 나와야 되고 좀 약간 복잡해지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8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유명한 공원이지만 그다지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잔넨다다, 유감이었다, 아쉬웠다, 그 얘기죠. 아마리 타베스기리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 얘기입니다. 너무 뭐뭐 해버리면,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 뉘앙스지. 카라다니 요쿠나이 데스. 몸에 좋지 않아요. 자, 즈또는 훨씬 더 쭉이 있습니다. 얘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뜻 같지 않아. 훨씬은 정도 부사 같은 거잖아. 이보다 훨씬 더뭐 이런 느낌인데 쭉은 계속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이 같이 즈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기도 좋아. 쿄와 기나오 요리 즈또 아타타카이 데스. 여기는 계속이야, 쭉이야. 훨씬이야. 그치? 훨씬 되겠지. 어제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훨씬 보다 훨씬 비교할 때 나오는 훨씬. 와타시와 코도모노 코로 까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즈또 계속 피아노 히데이마스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자, 히끄라고 하는 동사가 한자는 안 쓸게. 이거는 그러니까 연주하다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에다 쓰면은요, 우리 감기에 걸리다도 가제호 히끄 이런 식으로 뭐 히꾸를 쓰잖아요. 그런데 뭐 지쇼 히꾸 사전을 찾다도 지쇼 히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 히꾸 바이올린 모 히꾸 뭐 이런 식으로 악기를 다룰 때도 히꾸를 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토 좀 볼게요. 키토 제히 키토 카나라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히 또 카나라즈가 다 뭐야? 꼭꼭꼭으로 쓰이는 거야. 여기 반드시 틀림없이 여기도 사실 꼭이라고 써도 돼. 꼭꼭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뭔가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세 개의 부사를 한데 묶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쓰이는 거야라고 소개한 게 8강 수능 포인트의 의미를 구별해 사용해야 하는 부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셋다다 쿠다 사이는 다 들어와요. 쿠다 사이. 쿠다 사이가 뭐야? 의뢰. 선생님 여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는 다 되는 거야. 다.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강한 카나라즈 꼭 약간 필승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 이렇게 쓰면 막 여기다가 막 필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겠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이 이제 카나라즈에 있는 거지. 우악 하면 이제 카나라즈. 반드시 틀림없이 꼭 약간 이런 강한 뉘앙스는 카나라즈가 되는 거고 제히나 키토는 그거 말고 구별해야 되는 복잡한 것들이 있는 사실 뭐가 복잡해? 쿠다사이 똑같고 제히는 따이나 테호시 같은 희망이 들어오고 나머지 얘네들은 안 들어와. 데스, 마스, 데쇼 같은 추측 있지. 주관적 추측이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추측해서 확신하고 있어.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일맥상통하는 공통이 약간 생각해서 믿는 추측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추론하고 이런 거잖아요. 마스, 데스, 데쇼에는 키토. 따이나 호시에는 제히. 그래서 제히는 약간 손을 모은다 그랬어요. 제히, 아, 이런 느낌이고. 키톤 아 약속해줘 뭐 이런 느낌 있고 카나라즈는 얘처럼 우악 약간 이런 느낌이 카나라즈 카나라즈 키토 제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홋카이도는 잇따라 홋카이도 가면 제히 꼭뭐 하고 싶어요 라멘 타베타이 제히 따이 그다음에 키토 다음에 뭐예요 마스요 키토 스그니 데키르 요니 나리마스 반드시 틀림없이 꼭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할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지. 난 믿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자, 카나라즈는 뭐야? 와다시와 카나라즈 지우마치니 이에노소 오지오시마스. 나는 반드시 100% 깔끔쟁이라서 예, 주말에 집 청소를 합니다. 이게 100%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자, 기토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선생님도 처음 정리해봐요. 이거 모토는 원래 정리한 적이 없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싶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려고 모토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수능특강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46페이지 72페이지 다 찾았어요 이렇게 수능특강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수능특강 페이지예요 자 모토는요 보통 보면 1번의 뜻으로 생각을 해 원래 비교 대상이 암묵적으로 존재를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덜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모토 우스이카미 와 아리마신까 좀더 얇은 종이 없어요 우스이 할때 배웠지. 못도 야, 그러니까 카미가 있어. 이렇게 카미 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가 이 종이가 있는데 조금 더 얇은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원래 비교적 대상이 이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두꺼운 거 없어요? 얇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고노 헤야가 히로케레바 이 방이 넓다면 못도 모노 오케르 노니 못도 모노 좀더더 물건을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좀더더 넣을 수 없다. 물건 요만큼밖에 못 넣는 비교 대상인데 그거보다 더 넣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보통 보니까 이렇게 희망과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뭐또좀 더, 좀더 원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요리가 조진이 나리따이 데스. 요리를 좀 잘하고 싶어요. 나짜스미니와 뭐또 이슈니 아소베타라 이나. 좀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카라 모토 이시조니 스고시타이 나또 오모테이마스. 그래서 좀더 같이 보내고 싶다라고 좀더더더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또 니혼진 노 도모다치가 일본인인 친구가 모토 닥상 호시이나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자체 약간 모토 아 이런 뉘앙스에서 많이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얘 정체를 확실히 알고 나면 모토가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제 5번 들어왔어요. 자, 아노코노코의 그 아이 목소리 기레이다나 아우 이쁘다 아름답네요. 응, 저도 뭐 하지만 스고크 이요네 좀뭐뭐뭐 하지만 목소리에 대한 목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이 표현할 수 있냐는 거지. 여러분 혹시 호소이코의 뭐였지? 병약자의 목소리 막 이런 거 했었잖아. 여기선 뭐야? 좀 가라이 코에가 가라이 하, 쓰나? 코에 가라이

앞에 오는 이 동사는 누구의 행위? 이게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 아니죠. 상대방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콘서트에 나왔으면 좋겠다. 누가? 그 아이가. 이번 콘서트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에 관련해서 좀 정리해봤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자, 어디서 나왔냐면 호소이꼬에라고 하는 호소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예문에서 우리 형용사 6강에서 배웠잖아. 거기서 이제 나온 거야. 아픈 누나가 작은 소리로 나를 불렀다. 호소이꼬에 대해. 야, 있잖아. 거기서 뭐좀 갖다 줘. 내 핸드폰 좀 갖다 줘. 그죠? 두 번째. 고엔이 다시 대요인데 그다사이 목소리로 내어서 읽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목소리 코에 오 다스 하면 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 고엔이 다스는 목소리로 내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음성으로 하여 읽어주세요 얘기죠. 자, 세 번째 이쇼니 삼보니 데모 이거 어때? 삼보니 이거 어때? 데모는 그냥 넣은 거야. 산책 가자. 산책하러 가자인데 산책하러라도 가자. 산책이라도 가자대. 가자라고. 고에요 카케 데미오까? 고에요 카케루가 뭐지? 부르다. 초대하다. 또뭐 있어? 사람에게 말을 걸다. 뭐 이런. 그다음 또 있어. 권유하다. 야, 요런 느낌으로 쓰는 게 뭐라고요? 고에요 카케루. 산책이라도 가자고 권유해 볼까? 의뢰해 볼까? 말을 걸어 볼까? 초대해 볼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시라나이 온나노 히토니 모르는 여자에게 코에요 가케라레타. 말을 걸다의 수동태니까 말을 걸어줬다. 누가 나한테 말을 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걸 당했다가 아니라 모르는 여성이 말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좀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코에와 관련된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수능 5번에 이제 나온 거야. 작년 수능이에요. 빈칸에 동통으로. 그죠? 코엔이? 그렇지. 다시 때. 아까 나왔잖아. 보크와 코엔이 다시 때, 요미나가라 벤교 시데리요. 야, 한자 어떻게 외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한자 소리를 내면서 읽은 거야. 예를 들면 뱅교 뱅교 이러면서 진짜 외우나 보지? 자, 두 번째입니다. 에, 우치노코 사이킨 이에 대해 게임 바카리 시대 때 게임만 하고 있어서 소레와 요꾸나요. 그거 안 좋아. 소돈이 쇼또 다시대 다시 밖으로 내보내다. 밖으로 내보내서 아소바세타호 아소바세루 아소부 아소부 아소바세루 뭐야? 놀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서 조금 놀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다 아는 얘기지만 타호가 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까요? 뭐뭐 하는 편이 좋다. 그치? 루호가 이가 아니라 타호가 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코에어와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문제, 응용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6번 갑니다. 아사렌에 관한 글을, 예,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일본에 진짜 동아리에 목매는 고등학교 진짜 많거든요. 그런 고등학생이. 진학고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왜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이런 보면은 막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는 고등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리 활동이 좋아서 그 학교에 지원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진짜 좀 고등학교의 거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입시가 좀더 중요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자,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아사렌이, 아사렌. 아사렌슈, 아사노렌슈가 되는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수험생이 하긴 너무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좀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니혼노 코우코니와 일본 고등학교에는요, 스포츠, 음악, 애니메, 스포츠, 음악, 애니메이션 등 이러이러나 부가츠가 아리마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아리 활동 많지, 그치? 부가츠와 동아리 활동은요, 다이 때 대체로, 예, 통계적으로, 주교가 우와 때까라,
하고 나서 합니다만, 타이때 보통 수업 끝나고 나서 하는데요. 야키브나도노 운도부대와 야구부 등의 운동부에서는

자, 이런 운동부에서는 특히나 뭐가 있냐면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운동부에서는 아사랭을 쓰도록으로 말입니다. 아사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사랭이 뭐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은 느낌 들지? 아사랭과 아사노렌시오 미지카쿠시다모노데 축약한 말이에요. 미지카쿠시다모노 짧게 한 말, 짧게 한 것으로 주교가 하지마루 마에니 수업이 만약에 여러분 9시에 시작한다 또는 8시에 시작한다 그럼 1시간 전, 뭐한 2시간 전 이렇게 모이는 거야. 주교가 하지마루 마에니 아츠마 때 모여서 렌슈스루 모노데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사 하야쿠 가꼬니 이쿠노와 다이헨 데스가 아침 일찍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든데요. 지오쿠 나루 다메니 몸무하기 위해서 이쇼겐메 간바테이마스.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분발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계기적 간바테이마스라고 했습니다. 자, 아사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야. 힘들 거지. 근데 좋아하면 할수 있지 않나요? 1번 갑니다. 아사 하야쿠 가꼬니 이쿠노와 간단다. 간단하다고요? 아니죠. 다이헨이라고 했어요. 다이헨 아니죠. 야큐브나도노 운도부니와 야구부 같은 운동부에서는 아사렘와 나이 아니요 있다. 야큐부와 주교마이니 렌슈스루 코토모 아루. 그 운동부에서는 수업 전에 연습하고 연습하는 경우도 있죠. 아사렌을 하는 경우가 운동부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오케이가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아사렌와 아사 주교 우기르 또유입니다. 아침에 수업을 받는다는 의미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 연습을 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예, 온갖급부야 아니메부와 음악부나 애니메이션부에서는요. 주교가 하지마루 마이니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 렌시오스를 연습한다가 아니라 운동부에서 한다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대화 이해한 내용 살펴볼게요. 누구하고 누구 대화야? 마에다하고 왕. 자, 이렇게 왕이라는 거 하는, 누굴 것 같아, 왕? 약간 중국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에다가 일본인이고 왕이 중국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국인과 일본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나 뭐 언어나 이런 거를 일본인 입장에서 그 외국인에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대화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약간 그런 식이지. 마에다상와 에이가칸 요코 이키마스카? 자주 가세요? 하고 빈도를 묻는 거야. 자주 가세요? 네, 이에 안마리, 안마리가 뭐야? 아마리, 아마리 그다지. 근데 이거 약간 안마리라는 식으로 회화체로 말한 거예요. 이에 안마리, 데모 나이각생 어떻게 봐? 대학생 때는요, 스키니 3번 그라이 미니 때마시다 이랬습니다. 월에 한 3편 정도 보러 갔어요. 자, 3편 할 때, 우리 영화를, 3편을 할 때, 영화를 왜 조수사를 폰이라고 썼을까? 라는 거예요. 영화는 뭘로 돼 있죠? 원래는 필름으로 돼 있어요. 막 이렇게 필름 큰 이렇게 이 필름을 철컥 꽂으면 그게 막 영사기로 돌려가면서 시네마 천국이라고 되게 유명한 옛날 엄청 옛날 영화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엿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로 손으로 돌려가지고 막 영화를 막 상영시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쭉 뽑으면 필름이 나오죠? 이 필름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늘고 길어요. 가늘고 긴 필름. 가늘고 긴 거를 세는 단위는 뭐야? 혼이야. 이책 쓰는 단위 아니죠? 가늘고 긴거 뭐? 볼펜, 우산, 꽃, 이런 것들 셀때 우리가 혼으로 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도 이렇게 원래 필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혼으로 세는 거예요. 예, 3번 그라이 미니 이때 마시다. 예, 월에 3편 정도면, 그쵸? 주에 1편 정도는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츠키 데스까? 츠키 때 고토 데스까? 아, 츠키 때 도코 데스까? 고토가 아니라, 도코 데스까? 어디예요? 츠키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 얘가 지금 이 츠키를, 어디에 보러 갔다. 그러니까 이 츠키라고 하는 게 영화관인가? 카페인가? 영화 상영관 뭐지? 츠키에, 내가 세편 정도 보러 갔다고 하니까 아 츠키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장소인 줄 알고 왕이. 에? 야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뭔가 이제 정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못 알아들었으니까. 츠키니 삼봉 또 이유몬 이유노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월에 세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까겟즈니 카겟즈라고 있는 거죠. 이까겟즈니 1개월에 삼봉 그러니까 스키니까 월에 월천 월300 이런 거에 우리 월세 같은 거할 때도 있잖아 월 3편 이런 식으로 월월 1개월에 3편
という意味ですよ. 라고 하는 의미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 そうなんですね. 아, 그렇군요. 와かりました.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스키를 몰랐던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월, 일, 연에 세는, 그러니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살펴볼 테니까 궁금하신 친구들은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 장에 나와요. 자, 왕왕. 스키도 의미가 와카라나카타. 답 1번인데? 예, 몰라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 스키가 어디 무슨 장소인 줄 알아가지고 잘못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에다와 나이각세노 토키와 에가오 미나카타. 대학생 때는 아니요. 스키니 삼본그라이 미타라고 써 있죠. 세 번째입니다. 스키니 삼본와 달의 세 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츠키 산 사츠? 사츠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사, 영화는 이렇게 가늘고 긴 거를 세는 단위고 사츠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츠라고 있고 이거는 책을 세는 단위죠. 묶여 있는 종이를 책이라고 해. 그치? 책을 세는 단위는 사츠입니다. 매월, 네, 매월 세 권이라는 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치? 마에다와 이마모 이카게치니 3분 그라이 에가 오미루. 대학생 때 이거 그렇게 봤다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 마에다와 츠키토유 바쇼니 있다 코토가 아르. 마에다는 츠키라고 하는 장소에 간 적이 있다. 아니죠. 잘못 알아들었어요. 장소로 왕이. 예, 마에다가 그간게 아니라. 자, 한번 봅니다. 월의 읽기부터 들어갈게요. 월의 읽기는요, 원래 츠키라고 읽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 달림, 달림. 이렇게 달이 탁떠 있어, 하늘에. 이런 달을 뭐라 그래? 츠키라고 합니다. 오, 츠키사마, 달림. 그지? 츠키미라고 하는 게 뭐였죠? 달 구경이라고 해서, 우리 왜그 츠키미 하면 뭐 경단도 먹고 막 그러잖아. 자, 한달 기간을 츠키 상카이, 스키니 상카이. 3개월에 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츠키로 읽고, 가츠는요, 몇 월을 읽는데, 이치가츠부터 12월까지 우리 그 달력에 있는 July, Jun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ecember,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 읽혀? 가츠라고 읽히는 거야. 얘네들이 가츠로 읽혀요. 쇼가츠도 가츠죠. 정월은 1월이니까 쇼가츠 이런 게다 가츠야. 가츠라고 읽힌다고. 근데 게츠라고 읽히는 경우는 월, 월간, 월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의 단위나 양 같은 걸 얘기할 때 게츠로 읽힙니다. 그리고 게츠요오비 할 때도 이 게츠로 읽혀요. 이까게츠, 니까게츠, 삼까게츠 이런 식으로 까게츠 할 때도 이렇게 게츠로 읽습니다. 게츠. 가츠, 게츠, 츠키. 똑같은 달 월자이지만 월의 읽기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은요? 일은 네 가지야. 해. 해가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해가 둥근 해가 떴습니다. 희가 미지카쿠 났다. 해가 짧아졌다. 그 얘기예요. 자, 고도모노 희. 이 희는 뭐야? 날. 어린이날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희, 그 다음에 태양, 태양도 희. 니찌는요, 니찌요비 할 때도 니찌, 니찌니찌 할 때도 니찌. 지찌는요, 한자어 예리입니다. 센지찌. 지찌는 사실 우리 기본어의에서 한 요것만 나오지 않나? 지찌로 읽히는 거? 뭐 해지찌 뭐 이렇게 다 기본어의가 아니어가지고 기본어의에서 일자를 지찌로 읽히는 건요 정도. 카 같은 경우에는 예, 날짜 될 때. 후츠카, 미카, 요카 할 때, 토오카까지 카로 읽힙니다. 카로 읽히는 날짜. 그 다음에 지츠로 읽히는 거, 얘는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려면 얘밖에 안 나오겠지, 지츠로 나오는 거는. 니찌는, 니찌오베 니찌. 뭐, 니찌, 니찌오베 니찌. 이찌니찌. 그 시간의 양을 하된. 예를 들면, 뭐, 주 시찌니찌. 17일. 뭐, 이렇게 날짜를 읽을 때도 쓰지만, 주 시찌니찌강. 17일간 할 때도, 양을 나타낼 때도 니찌를 씁니다. 자, 희는 이렇게 두 가지로 했고요. 이제 년만 남았어요. 년은 두 개야. 별거 없을 것 같지만 년에 읽기 갑니다. 자, 지금 내년이 뭐야? 여러분, 2027학번이 되는 거죠. 27학번 되는 거지. 2027년 낸 그죠? 3년간, 3년간 1년생 1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3년간 공부해서 2027년에 1학년이 되면 좋겠네요. 자, 토시 갑니다. 자, 일상적으로 해를 할 때. 그다음에 나이 얘기할 때 이토시 토시오토루 나이를 먹다. 요이 오토시오 오무카이쿠다사이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라고 쓸때 토시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읽어봤고요. 일월 년까지 읽기 다양한 읽기에 대해서
그 용도와 쓰임과 예문까지 살펴봤어요. 자, 8번 들어왔어요. 그림 문제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쭉 볼게요. 얘는 뭐야? 소바 같죠? 소바나 뭐 우동일 수도 있어요. 우동인데, 뭐, 소바나 우동 어떤 걸까요? 자, 두 번째는 카츠동입니다. 카츠동. 카츠동. 돈가스 덮밥. 자, 얘는 뭐야? 라멘 데스까? 라멘인가요? 얘는 나또가 되겠네요. 나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야? 이 친구는 스시가 되겠어요. 자, 보자. 깜바로. 열심히 해야지. 분발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뭘까요? 시험이나 시합 전에 먹는 사람이 많아요. 가츠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남아인이 가츠라고 하는 오나지 오또가 아르노데 같은 음이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요. 가테르 이길 수 있다. 또유 의미가 아리마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답이 뭐야? 2번 가츠가 들어갔대잖아. 자, 우리 소바 같은 경우에는 언제 먹을까요? 1번 같은 경우에 약간 자루 소바여서 약간 이렇게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소바를 토시코시 소바로 많이 먹긴 하는데 하여간에 뭐 자루 소바를 먹는다 해도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토시코시 소바 뜨뜻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먹는 경우 있겠고 라멘 있고요. 나또는 한국의 청국장이랑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스시. 이렇게 음식 좀 살펴봤고요. 자, 9번 넘어갔습니다. 아, 한자 나왔네요. 예. 네. 한자. 한자 몇 개? 2136개. 초등학교 때 이만큼, 중학교 때 이만큼 더해가지고 2136개를 알고 있으면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고졸만 돼도 한자를 충분히 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론적인 거지, 사실. 한자 뭐 자꾸 안 쓰니까. 그리고 뭐 변명 같지만 너무 안 쓰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펜을 잡고 쓸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제 한자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 선생님도 막 쓰다 보면, 이거였나? 저거였나? 막 요즘 막 굉장히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너무 알고 있었던 글자도 갑자기 생각, 나이 탓인가? 뭐 하여간에. 자, 9번 들어갑니다. 글을 이해하네요. 아, 한자. 일본인은 낙사노 칸지가 아리마스가 진짜 많은 한자가 있어요. 한자 때문에 일본어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 많지. 나이 따위, about. 1500. 1500고 から 2000고の 漢字가 와카레바. 그러니까, 1500에서 2000개의 한자를 알면, 뭐뭐 하면, 신분을 해먹고도가 되기도 이와레테이마스. 신문을 읽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니혼어 쇼가코데와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요, 1026개 한자를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네, 1110개의 한자를 배웁니다. 젠부대 전부 다 합쳐가지고 2136개예요. 데스까라. 그래서 예, 초중학교에서 벤쿄스르의 바이와 공부를 하는 공부하는 한자는 세가츠노 나카데 생활 안에서 도떼모 다이세츠나 모노다. 무척 중요하다. 또 이해마스 말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중학교 대화 1026고, 1026고는 그치, 초등학교였잖아. 그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틀렸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한자의 수업이 많다? 예, 수업이? 예, 수업이라는 얘기? 예, 뭐, 개수지만, 예. 그리고 많지도 않죠? 중학교가 좀더 많죠? 자, 1110개의 한자를 알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고, 그때 배우는 교육과정이 있다는 거지. 자, 4번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전부 2136개의 한자가 있으면, 있다고, 존재한다고, 이와레 떼이마스 합니다. 에? 아니죠. 엄청 많지. 근데, 교육과정 속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1500개부터 2000개의 한자를 알고 있으면, 신문을 읽을 수가 있다. 요메루. 요무코토가 데키루. 요메루. 요무코토가 데키루라고 하는 거는 요무의 가능 동사이기 때문에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루를 붙이는 요메루 같은 내용입니다.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마지막 의사소통기능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요. 天気が 아츠이 데스네라고 돼 있어요. 天気が 아츠이 데스네 때 따라 또 오카시이가나 좀 이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또 닷게네. 좀 그런데
아츠이 데스네 다케 데이 또 아츠이 데스네 다케 데이 데이 뭐뭐면 된다. 충분하다. 뭐뭐로 족하다. 데이. 고래 데이. 이거면 되겠니? 라는 식으로 충족 조건이 여기 나오는 거야. 아츠이 데스네 만으로 그냥 그렇게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댕기가를 빼라는 얘기야. 한국어대화 댕기가 아츠이 데스네 때 요거 이유 까라. 날씨가 덥네요 라고 자주 말하니까 니혼고 데모 일본어로도 오나지까 같지 않을까 또 思った 라고 생각했어. 자, 니혼고데와 시젠자나이けど 자연스럽지 않지만 민나 와카테크레루요. 모두 와카테크레루. 알아줄 거야. 모두 이해는 해줄 거야. 그 얘기죠. 속가 그런가? 예, 지가떼이 때뭐 이미와 와카루까라 틀려도 의미는 알겠으니까 나레모 나니모 이바나카탄다. 아무도 뭐라고 아무도 무엇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좀 그렇지. 진짜 일본 사람들 친해지기 전까지는요, 뭐 틀려도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울까봐.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거를 인식을 내가 시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좀 신뢰가 되나 싶어가지고 잘안 고쳐주지. 그래서, 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 라고 물어보면, 이런 말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 대답은 해주는데, 굳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외국인이 뭐 틀렸는데, 뭐, 그거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굳이 안 고쳐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갑니다. 탱키가 아츠이 데스 때는 일본어로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탱키를 뺍니다. 그러니까 쿄와 아츠이 데스 때 이런 말 써요. 오늘은 덥지만.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좀 확인했는데 한번더 할게요. 어색한 일본어. 어떤 것들이 있고 뭘 고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탱키가를 붙이면 뭐또 시젠이나루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가 아니라 빼야지 자연스러워진다. 한국어에서는 텐키가 아츠이 데스네와 아마리 스카와레 나이 별로 쓰이지 않는다가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 아츠이 데스네 다케 데와 덥네요 만으로는 나니오 이테이루까 와카라나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가 아니라 답이 5번인가 봐. 니혼고가 시젠자나쿠테 뭐 일본어가 자연스럽지 않아도 니혼진이 나오사레나이 코도가 아루.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많다. 그치? 예. 많아. 근데 아무튼 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뭐 알아들으면 그냥 안 고쳐준다는 거지 모두가 뭐 자연스럽지 않아도 자 어색한 일본어 일본 사람들이 안 고쳐주니까 우리가 고쳐서 말하자고요 자 오이시 니오이 맛있는 냄새 아니 냄새는 오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각적인 거니까 오이시 소나 니오이를 써야 된다 맛있을 것 같은 추측하는 냄새 자체가 맛있진 않잖아. 맛은 미각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은 냄새라고 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까 나왔지? 아츠이 땡키 안 돼. 땡키를 붙여서 쓸수 없다. 땡키가 아츠이 안 된다고요. 쿄와 아츠이. 아츠이 데스네, 쿄와 아츠이 데스네.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땡키가 아츠이 데스네 안 된다. 자, 스드시이 코라 안 돼. 시원한 콜라 안 돼. 스메타이 코라, 스드시이는 약간, 아, 쿄와 스즈시이 데스네. 뭔가 공기 자체가 약간 이런 거고, 콜라는 이 공기인데 대야 돼요, 돼. 차갑다, 아, 차가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쓰메타이를 써야 됩니다. 자, 카라다가 후벤다. 이것도 안 돼요. 되게 이거, 그 후벤이라고 하는 건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이 분필 이거 빼고 넣고 하게 되면, 이거 되게 불편해요,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제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나 물건에 대해서는 불편하다, 편하다를 쓸수 있지만, 몸이 불편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어떤 그 기능적으로 뭐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게 아니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아이가 와루이. 몸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열심히 하겠으니, 내신이 심하스 이런 말도 안 씁니다. 간바리 마스를 씁니다. 자, 이거는 지난 그 수능 완성에서도 나왔어요. 직강호 다스. 시간을 내다. 이게 될것 같잖아? 안 돼. 시간을 스크루나 토르를 써야 돼요. 시간을 토르, 테이크 하다 또는 스크루, 메이크 하는 거죠. 직강호 스크루라고 해서 시간을 내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수능 완성에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아시다, 우치니까 나이? 내일 집에 안 갈래? 이거 안 된다고. 우치니 코나이 집은 이까나이. 내 집에는 입구하지 않아요. 크루 하는 거지. 이에니 카에르. 남을 초대할 땐 이에니 크루? 우치니 크루? 이런 식으로. 우리 집으로 올래? 컴만 쓰지, 고는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달라? 할수 있는데, 야, 우리 집안 갈래? 이렇게 우리 가다를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안 올래만 된다는 거예요. 일본어에서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1번 들어왔어요.
오스쿠나타카라 소로소로 카에르네. 늦어졌으니까.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슬슬 갈게. 그랬습니다. 응, 기어츠케테네. 이랬습니다. 헤어진 인사말 뭐가 나올까요? 자, 네, 안녕.

ただいま 다녀왔습니다. 건방와 안녕하세요. 오카게사마데 덕분에 스트레시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헤어진 인사말 찾아봐. 네, 자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 들어왔어요. 아래? 아래? 뭐야?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전개를 위해서 놀랐을 때 쓰는 감탄사죠. 어? 막 이런 거예요. 어? 도깨비가 나인다 께도. 시계가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뭐있지도 요거 미떼미떼. 자 미떼미떼. 아 아따 아따. 아 있네. 아리가또 그랬습니다. 자 미떼미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자. 테 미루와 그냥 본동사 미루를 보자는 거야. 우리가 본동사 미루는 see 보다 보다예요. 근데 테 미루는 뭐뭐 해보다예요. 그냥 우리가 진짜 육안으로 눈을 통해서 보는 그거는 한자를 쓴단 말이야 미루를. 근데 이걸 해보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해보되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육안으로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야. 해 보는 거야. 트라이 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자를 안 써요. 이런 보조 동사에서는 한자 안 쓴다. 자, 미떼미떼 여기서 한자를 안쓴 거야. 있지도 요금 미떼미떼 잘 봐봐. 야, 너 시계가 없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아, 뭐 무슨 소리야? 잘 봐봐, 잘 찾아봐, 그 얘기지. 아, 있네, 있네, 미안. 아리, 고마워. 이 얘기죠. 1번 갑니다. 사키 미나카타요. 아까 못, 안 봤어. 미나카타는 안 봤어. 못 봤어. 그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쿄와 츠카와나요? 오늘 사용하지 않아. 소코니 아루 하즈다요. 거기 있을 리터. 리터예요. 자, 답이 3번입니다. 야, 거기 있을 거야. 잘 찾아봐. 그 얘기죠. 와다시가 츠카테르요. 내가 사용하고 있어. 탑은 다레카가 못돼 있다요.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잘 찾아봐는 좀 이상하지? 여기서는, 야, 거기 있을 거야. 잘 찾아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즈가요. 하즈가 이게 리터인데, 나올 때마다 좀 자신 없는 형식명사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왔어. 우리가 이 하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확신에 가까운 거를 얘기할 때 하즈를 쓴다라는 거야. 당연히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터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했더니 나형 용사 같은 경우에는 하즈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 붙고 명사는 노 하즈다 이렇게 쓰고요. 동사는 종정이 이렇게 하즈다를 쓰는 거예요. 부정일 때는 뭐뭐 할 리가 없다, 하즈가 나이, 뭐뭐 할 리는 없다, 하즈와 나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지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34페이지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토나리노 마치니 오기 묘인가 아따 하즈 데스. 그러니까 옆 마을에 큰 병원이 있었을 리터예요.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아, 너무 옛날 수능 아니야? 그래도 가지고 와봤어요. 마츠리가 아주 까라 축제가 있기 때문에 고에와 니기야카나 하즈 데스. 되게 북적거리고 붐비를, 그러니까 되게 시끌벅적할 리예요, 터예요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 마츠리가 있기 때문에. 자, 게츠오비다카라 야스미노 하즈 출 리터 와 나인 데스. 월요일이니까 이건 휴일이 아니니까 쉴 리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즈가 나오면 아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추측을 하는 거구나. 접속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들어왔습니다. 안내문 이해한 거 찾아볼게요. 에코부카라노 고안나이. 환경부로부터의 안내가 있습니다. 고엔데 벤쿄시마센카. 공원에서 공부하지 않겠어요? 미나데 강교니 쓰이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젠노나카데 공부하자면서 아소비마쇼 놀자고 하네요, 또. 자, 9월 20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사쿠라 공원에서 준비해 올 것은 모자와 음료입니다. 아메가 후따라 아리마생. 아, 비가 오면은 이 없습니다. 이 행사가 없습니다. 구하시 이것도와 자세한 내용은 에코부의 김우라에게 물어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친구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김우라상이 연락해서는 안 된다. 자, 물이 노미모노겠죠? 예. 모자나 음료를 가지고 가면 된다. 답은 4번. 자, 눈이 오네요. 갑자기 여긴 비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틀렸죠. 눈이 오면 산보스루 고토가 데키나이. 산보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14번 들어왔습니다. 자, 소노 셔츠. 그 셔츠 가와이 데스네. 귀엽네요. 이쁘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칭찬을 받았어요. 자, 뭐 해서 네다모 이아스 갔다 노데.

0: 뭔가 1번, 2번의 이유로 이 사람이 샀다고 합니다. 이카이 문어가 데키마시다네. 좋은 쇼핑을 하셨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산 근거가 뭘까? 이로와 스키나 이로다시. 에, 카이타인다케도 사고 싶은데요. 야세이 토코로모 아루시. 싼 곳도 있고요. 이치방 시즈카데모 아루시. 가장 조용하기도 하고. 쇼또 가리타인다케도 좀 빌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이유로 쇼핑을 했을까요? 그쵸. 좋아하는 색이고, 가격도 쌌기 때문에 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사고 싶은데 또는 빌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미 산 사람한테는 좀 쓰기에는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도 적절하지 않고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 들어왔습니다. 일본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예요. 자, 어떤 설문을 했냐면요. 아나타와 나야미가 뭐야? 고민이네요. 고민을 나래니 누구에게 소단시마스가 소단시테이마스가 상담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그런지 좀 적은 게 많이 그치 가족이 압도적이겠지. 가족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친구 선생님 순으로 대부분 되겠네요. 뭐 이게 정상인 것 같긴 해요. 자, 초등학생은요 71.2%가 가족이고 친구는 43%, 선생님 13.6%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요. 1번 갑니다. 초등학생은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상담하고 아니죠. 가족이에요. 자, 호떤도 거의의 중학생,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학생은 친구에게 상담한다. 아니요, 가족에게 상담하죠. 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가족보다 선생님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요, 가족이 더 많네요. 자, 4번, 5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갑니다. 초등학생은 친구보다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죠. 친구가 선생님보다 많아요. 답이 5번인가 봐요. 5번 봅니다. 토시오 토르 호도. 자, 나이를 먹는 만큼. 토시오 토레바 토르 호도. 그 얘기죠.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비례 나타나 있는 호도의 용법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는 만큼 친구에게 상담하는 것이 많아진다. 쿠나루 뭐뭐해진다. 진짜 그런가요? 자, 초등학생은 43%, 중학생은 55%, 고등학생은 60%인데 점점점 친구의 비중이 높아지네요.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점점 더 본인의 친구 관계가 늘어나고 또 자신감 있으면 친구하고 또 얘기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미나상, 고쿠로 사마 데시다. 자, 마타.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Zum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8회 실전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어휘도 이제 앞선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정리했다 보니까 이제 주요 어휘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항들이 이번에는 수록되어 있었는지 바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네, 밑줄 친 부분.

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오랜만에 그림과 함께 발음 문제가 등장했고요. 들어있지 않은 거 찾아야 하는 거니까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Sie gibt dem Blumen viel Wasser 라고 했어요. geben 동사가 주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Wasser geben 이라고 하면 물을 붓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여러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꽃에 물을 많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궁금한 발음은 복모음 이에예요. 복모음 이에는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고 있느냐 강세를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거든요. 많이라는 의미를 지닌 feel의 경우는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장음 이로 발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강세를 가진 복모음 이가 나오거나, 즉 복모음 이에 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모음인 이가 장음으로 발음 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볼게요. brief, 편지라는 의미를 지닌 이 명사는 복모음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강세가 있겠죠? 그럼 장음입니다. 2번. spiel도 복모음 이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강세가 있어서 장음이고요. ferien은 모음이 두 개예요. 두 이음절로 되어 있거든요.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더니 얘는 이름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절에 강세가 있고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애가 양모음 발음으로 바뀐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몇 번인 거예요? 3번이에요. 방학이라는 의미지니 ferien의 복모음 이에는 이어로 발음을 한다. 기억해 주세요. clavier는 여기에 복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장음 이 뒤에 양모음 어가 붙은 경우이고요. spiegel, 거울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앞에 이름절인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가져서 장음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건몇 번? 3번이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복모음 이 같은 경우는 강세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규칙을 오늘의 팁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지면 장음 이로 발음이 나요. 강세가 그래서 중요한 복모음이구나. 원래 복모음은 사실은 강세를 따지지 않고 결합되어서 어떤 발음을 내지를 보는데 이에는 강세를 따져야 한다가 포인트예요. Liebe, Klavier, Reservieren처럼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지면 이로 발음합니다. 특히나 Reservieren은 3음절에 강세까지 오는 거여서 강세 어휘로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발음으로도 눈여겨보셔야 되겠네요. 복모음 이에 앞에 모음에 강세가 오는 경우, 자,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갖지 못하면 어디에 강세가 갈까 하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모음에 가요. 여기에 강세가 있는 경우는 이어로 발음을 한다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Familie. 아지엔처럼 파밀리에도 앞에 나와 있는 이의 강세가 있고요. 자, 아지엔도 아의 강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어로 발음하고요. 대신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파밀리의 모음 이가 강세를 갖고 있잖아요. 강세 모음 뒤에 자음 몇 개? 하나이죠. 이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는 장음 발음이에요. 얘는 장모음 이 발음인 거고 대신 뭐인 거예요? 이어는 무슨 발음? 여기 나와 있는 복모음 이는 맞아요. 이렇게 생긴 발음이어서 파밀리에는 사실은 장음 이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세가 없으니까 하고서는 바로 넘기시면 안 되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경우예요.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출신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hast du gekauft? 너뭐 샀어? 물어봤더니 bought aus der Bäckerei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I로 끝나는 명사들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는 후천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빵집에서 빵을 샀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세가 몇 음절? 3음절에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우리는 3음절 강세어를 찾아야 하고요. 3음절 강세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앞선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실 한번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3음절 자체의 강세가 나오는 경우들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긴 경우들일 수도 있는데 볼게요. medicine, 어디에 강세 있어요? en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세 위치가 같은 건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의학, 즉, ich studiere Medizin 할 때처럼 저 단어 약이란 단어인 메디카멘트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computer는 여기 있어요. 이음절 강세어이고요. 그 다음에 lehren 독일어 단어 대부분 이음절에 강세 있죠? 그래서 이음절 강세어입니다. Einladung, 분리동사가 명사화된 경우잖아요. 분리동사는 분리 전철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절 강세어이고요. Erkältung은 비분리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죠. 그러면 비분리 전철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강세가 있어서 Erkältung은 이음절

3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 어휘들의 경우도 3음절 단어가 항상 끝에 강세가 오는 건 아니네. 외래어의 경우도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올수 있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 우리 그럼 팁스 통해서 강세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3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음절인 마지막 모음의 강세가 오는 3음절 강세어들 한번 볼게요. 아비투어. 우어로 끝나는 경우는 항상 자기 자신이 후철 강세 갖는다라고 했어요. appetit, apparat 모두 다 마지막 모음의 강세가 있습니다. automat도 마지막 모음의 강세가 있고요. ist처럼 뭐뭐 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후철이 오면 여기에 강세가 와요. publicist도 3음절의 강세가 있고요. beccarai 방금 보셨죠? 뭐뭐 하는 곳이란 의미를 지닌 i라는 후철이 오면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korea의 경우는 여러분이 코레아는 이음 강세어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사실은 요거랑 비교하려고 위에다가 쓴 거였었는데 칸을 한 칸을 내릴 거 그랬어요. 자, 일단은 한국이라는 의미를 지닌 코리아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코리아가 3음절 강세어인 건 아니에요. 코리아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코리아 2음절 강세어인데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4음절 이상 어휘가 될수 있습니다. 뭐가 붙었을 경우에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후철 에어를 붙여서 코리아나 즉 한국인이라는 명사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강세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요. 코리아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세가 오게 되냐면 3음절에 강세가 와요. 단어는 사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 강세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를 나타냈다가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로 바뀌게 되면 여전히 하지만 모이긴 하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3음절 강세어로 한국인이라는 단어는 바뀝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명사가 다 이음절에 강세가 있지? 이건 아니니까 주의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 볼게요. 아포티크 여기에 강세 있어요. 쇼콜라드 여기에 강세 있습니다. 운타리슈텐 여기에 강세 있어요. 자, 운타리슈텐은 분리비분리 전철로 모두 다 활용이 될수 있는 운터와 결합이 된 동사이고요. 수업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비분리 동사예요. 그래서 비분리 전철 다음에 강세가 오다 보니까 3음절 강세어가 돼요. 즉 모음은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4음절 단어이지만 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3음절에 오는 경우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부분 1음절이나 2음절에 강세 오는 경우 기억하잖아요. 코리아는 아까 몇 음절? 2음절 강세 왔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철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Hast du den Schlüssel gesehen? 너그 열쇠 봤어? 라고 했고요. Schlüssel은 SS를 쓰죠. SZ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첫째, 전체 단어를 써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Schlüssel, 짧은 발음이에요. 앞에 모음이 짧다라고 하는 건 뒤에가 자음이 두개 이상이겠죠. SS 쓰셔야 됩니다. Wie viele Geschwister hast du? 형제, 자매. 이 단어는 철자 하나여서 여기다 쓰고 갈게요. 모음 에가 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넌 형제, 자매가 있어? 얼마나 많아? 라고 묻는 거고요. Der Film ist wirklich interessant. 라고 해서 여기는 모두 다 올바르게 쓰였네요. Interessant가 올바르게 쓰였으니까 난문 표기가 올바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3번이에요. 그 영화 참 흥미롭네 이고요. S는 두개 쓰고 AR는 하나 써요. 여러분이 그거를 거꾸로 자꾸 기억하셔서 AR를 두개 쓰고 S를 하나 쓰고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3학년이 된 지금은 그런 실수 더 이상 안 하시죠? 네, 철자 눈여겨봐 주시고요. 4번, Ich parke mein Auto auf dem Parkplatz. 주차장에 주차하다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park, 뒤에 plus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대신 플라츠라는 광장, 자리라는 명사는 발음은 플라츠라고 해서 츠 발음만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선 알파벳 단자음 Z만 쓰시면 안 되고요. 테세트라는 복자음으로 구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테가 빠져 있었네요. 나는 주차장에 나의 차를 주차합니다. 라고 했고요. Am Samstag spielen wir Fußball im Park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단어 읽었죠? 푸스발은 일단 합성어니까 발음 보기 위해서 두개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봤더니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Fuß 그 다음에 뒤에는 말이라고 발음합니다. 앞에 있는 모음 우가 길다라고 하는 건, 모음 뒤에 S 하나니까 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푸스는 어떻게 쓰이죠? 신체 부위 발은 S 채트로 씁니다. 그래서 푸스 쓰고 뒤에다 말을 붙여야 되는 거겠죠? 자, 요거 말고도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는 철자는 영어랑 사실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독일어에서도

쓰는 프로그램이란 이 단어가 M을 두 개를 써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M 두 개 쓴다. 여기까지 철자 주의해서만 봐주시고요. 또 철자에서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단어는 앞선 문제에서 우리 삼음절 강세어 정리하면서 앞에 did, apparat 썼던 걸 기억나시죠? 거기도 폐가 중간에 두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단어들까지도 같이, 즉 2, 3번 관련되어 있었던 거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Zug am Bahnhof. Das Kind, die Hand seiner Mutter. Die Lehrerin, jedes Jahr eine Rede.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이는 관용구예요. 딱 정해진 동사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걸 통해서 정답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Der Zug, 그 기차는 am Bahnhof, 기차역에 뭐 할까요? 도착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바노프에 뭐해요? 정차한다 할 수도 있어요. 도착하다이면 안컴맨이고 정차하다이면 할텐 동사를 쓸 거예요. 여러분 할텐 동사는 불규칙 동사였었죠. 그러면 여기 어감 모음이 변모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3인칭에 맞게끔 쓰려면 Der Zug hält am Bahnhof라고 활용이 됐겠네요. 그 기차는 기차역에 정차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나머지에도 그럼 할텐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Das Kind, die Hand seiner Mutter. Hand 할텐은 손을 잡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얘도 관용구가 지금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아이는 그의 엄마의 손을 잡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거는 우리가 교재에서 자주 보지 못했었던 관용적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Rede가 연설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연설을 하다라고 하면 하다라는 동사 우리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마흔도 배우고 뭐 툰도 배우고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동사 쓰지 않고 eine Rede 할 텐이라는 동사 씁니다. 말을 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eine Rede 할 테니까 그 여자 선생님은 hält jedes Jahr eine Rede 매년 연설을 하셔라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할텐 동사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멈추다, 그 다음에 누구의 손을 잡다 관용구, 뭐 연설을 하다 이런 관용구 말고도 무엇무엇을 유지하다, 즉 법을 준수하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 함께 쓰이게 되면 반려동물 등을 뭐하다? 키우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고요. 전치사 수거구문 우리가 자주 봤던 거 뭐 있었나요? 할텐, fun 이라고 하면 댕켄 동사랑 같은 뜻이었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선호도를 물을 때 썼던 그 전치사 수거 구문도 있어요. 할텐은 기출에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또 다른 관용구에서도 쓰일 수 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맨은 오다 라는 뜻이고요. 마흔 동사는 하다 라는 뜻으로 또는 만들다 라는 뜻을 쓰이고 있죠. Nimmt라고 되면 nehmen 동사는 무엇을 취하다 또는 복용하다, 교통수단과 함께 쓰이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bringen 동사는 가지고 오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동사들이 대부분 다 나왔는데 하나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동사냐면 machen 동사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데 얘가 굉장히 많은 관용적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3번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1번 볼까요? 무엇을 만들다이면 Wer macht heute das Abendessen? 오늘 저녁 식사는 누가 만들 거야?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즉 음식을 만들다도 Essen mache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니? 라는 표현으로 Was machst du gerade? 지금 막 뭐 하는 중이야? 를 묻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3번의 관용구 한번 볼게요. 숙제를 하다. Hausaufgaben machen. 이때 숙제는 복수형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실수를 하다, Fehler machen 이런 표현을 쓰고요. 휴가를 가다, Urlaub machen 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Bett machen 이라고 하면 침대를 진짜 조립해서 만들다가 아니고요. 이부자리를 정리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Mach dein Bett 이라고 합니다. 너 이불 정리하고 와? 이런 표현이에요. 예만든 Platz machen은 여기 앞에 사람, 인칭에 대한 표현이 삼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다 라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해서 심지어 빈좌석을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셔도 됩니다. Sich auf den Weg machen이면 Weg이 길이잖아요. 떠나다. 아니면 뭐 어디로 향해서 출발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sich auf den Weg machen 요거 대화 안에서 언제도 쓰냐면 나 이제 그만 집에 갈게 ich mache mich auf den Weg 이런 표현을

쓰거나 친구랑 통화하다가 내가 곧 출발할게. Ja, ich mache mich auf den Weg.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an die Arbeit machen입니다. 이것도 제기 동사랑 같이 쓰이거든요. 저거는 일을 착수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그럼 그 일을 시작해볼게라고 하면 ich arbeite jetzt. 이건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라는 표현이잖아요. Ich mache mich an die Arbeit이라고 하면 내가 너가 말했던 그일 지금 시작해볼게. 아니면 어떻게 받게 된 어떤 일을 내가 착수해볼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Jemanden bekannt machen. 이 표현도 자주 나오거든요. Bekannt는 널리 알려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과 함께 쓰였어요. 누군가를이죠. 저렇게 하면 사격이거든요. 사격과 함께 쓰이고 mit 전치사 뒤엔 삼격을 써요. 그래서 A랑 B겠죠. 여기 A가 들어가고 mit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A와 B를 서로 소개시켜주다라는 표현이에요. Ich mache mich bekannt mit meinem 하고선 나 자신을 누군가와 지금 통성명을 하다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인 누군가와 또 다른 제3자인 누군가를 서로 인사를 시키다라는 표현도 bekannt machen 이런 표현을 씁니다. sich frei machen von 이라고 하면 요 frei하고 von을 같이 써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자유로워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수거 구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machen 동사의 다양한 용법 잘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은 이었고요. Was machst du nach der Arbeit? 이라고 했더니 Ich habe heute endlich etwas 뭐뭐뭐 했어요. 그랬더니 Oh, schön, wollen wir spazieren gehen? 이라고 했죠. 너 오늘 일 끝나고 나서 뭐할 거야? Nach der Arbeit? 이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뭐 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Endlich, 마침내, 드디어, etwas라고 했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택지가 모두 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etwas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에트바스가 그러면 대략, 약간, 어떤 의미 쓴 거죠? 에트바가 대략이고, 요건 약간, 조금이란 표현을 지닌 수사적 의미로 쓰였어요. 약간, 조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에트바스 뒤에는 가산명사가 나올 수 없어요. 즉, 명사의 복수형이 활용이 될수 없고, 이 자리에는 불가산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복수형이 없는 명사를 써서, 무엇무엇을 조금, 약간이란 표현을 써야 돼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명사들 중에, 복수형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는 그런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단은 복수형이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태민 약속이죠. 약속들이 있어 복수형 씁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라고 하는 표현도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쓸수 없는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모멘트도 물론 복수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시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순간이란 표현을 쓸 때, die schönen Momente, 아름다웠던 순간들 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랑 쌤이 일단은 지우진 않았어요. 볼게요. 마침내 내가 오늘 드디어 조금의, 약간의, 무엇이 있어? 라고 했더니, 너무 잘됐다. 우리 그럼 같이 산책하러 갈까? 라고 한 거예요. 산책하러 가자는 제안을 한 걸로 봐선 오늘 이 산책을 할 만한 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걸 어떤 명사를 쓸까? 봤더니, Zeit 이겠네요. Endlich habe ich etwas Zeit. 드디어, 마침내 내가 조금 시간이 났어. 산책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Lust는 흥미, 관심이란 표현이고요. Moment는 순간 또는 지금이란 표현이에요. 이 순간, 그쵸? 잠시 이런 표현을 쓸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쓸수 없는 표현이었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나머지 어휘들은 우리 자주 등장해서 의미도 알고 있고 활용되는 상황이 뭔지가 좀 유추가 되는데, moment라는 명사는 처음 봤어요. 지금 이렇게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 그럼 이 단어도 우리 뭘로 탭스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der Moment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 잠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hast du einen Moment Zeit für mich? 이때 관사랑 같이 써요. 부정관사랑 써서 하나의 순간, 하나의 잠시 이렇게 하지 않고 einen Moment이라고 해서 마치 시간 부사구처럼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시간이 좀 있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전치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문맥 안에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In moment라고 하면 지금 현재란 뜻이에요. 딱 지금. Jetzt 이런 표현으로 in moment라고 표현을 쓰고요. Für einen Moment이라고 하면 잠시간, 얼마간 이런 표현을 쓸때 Für einen Moment이란 표현을 씁니다. 전치사랑 같이 활용했을 때 조금 활용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 보셨죠?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Lisa. Ich packe gerade meinen Koffer. Wie ist das Wetter bei euch in Spanien? 이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선 Also nimm bitte eine Jacke mit. 이라고 했더니 오, gut zu wissen. Danke. 라고 했어요. 안녕, 리사야. 나 지금 짐을 싸는 중이야. 그쵸? 거기 스페인 by euch 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있는 스페인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즉, 팁을 좀 얻으려고 한 거예요. 옷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지? 고민이 돼서. 그랬더니, S하고 날씨 표현이 나온 거죠. 비인칭 주어가 지금 활용이 됐어요. 뭐뭐뭐 해. 그러니까, 뭐를 챙겨오라고 했나요? 잠바, 자켓을 챙겨와. 라고 한 거예요. Good to wissen. 알면은 좋은 정보네. That is good to wissen. 고마워. 그 정보 고마워. 이런 표현 쓸때 쓰는 거예요. 오, good to wissen.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고마워. 라고 한 거예요. 일단 자켓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날씨가 조금 서늘한 편이겠죠? 그러면 서늘한 날씨와 관련 없는 다른 표현들은 모두 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볼게요. Soll warm bleiben. Bleiben은 유지되는 거죠. 어떤 날씨가 계속 유지돼라고 하면 bleiben을 씁니다.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얘는 동사 썼고 형용사를 마음을 썼어요. 그냥 따뜻한 상태가 유지될 거라던데 그럼 굳이 잠바를 챙겨와 자켓을 챙겨와라고 하진 않았겠죠. Es gerade sehr heiß. Gerade 지금 막 어떤 상황이래 너무 더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알맞지 않은 표현이고요. Es schön und sonnig. 날씨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화창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야 뭐뭐 챙겨와 두꺼운 옷좀 챙겨와의 의미로 활용되는 nimm eine Jacke mit 이라는 건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4번. Hat lange nicht geregnet. 오랜 동안 뭐 하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질 않았어.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춥다 덥다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인 거예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날씨는 우리가 머릿속에 대부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물고, 그 다음 뭐가, 맞아요. 더운 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됐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5번 볼까요? Soll kalt und windig werden 이라고 했네요. werden이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에 의미하는 조동사랑 쓰였고요. soll이라고 하는 화법 조동사를 쓴건 전에 듣기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전에 듣기로는 추워지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 거라고 하던데 자켓을 좀 챙겨오는 게 좋겠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입니다. 5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1점 문항인 걸로 봐선 우리가 딱 보면 이 상황이 뭔지 바로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Ja, schon seit 10 Jahren und ich habe drei Söhne라고 했어요. 네, 벌써 10년 전에요. 라고 했어요. 10년째 뭐뭐 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벌써 10년째 되었는 걸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이죠? 뭐 인적상서로 말하고 하는 가운데 결혼하셨어요? 그럼요. 벌써 7년도 더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아들도 셋이나 있어요. 라고 했네요. 결혼하셨나요? 이때 쓰는 표현 뭐였죠? verheiratet sein. Sind Sie verheiratet? Ja, schon seit 10 Jahren. 네, 결혼한 지 10년 됐죠. 뭐뭐 있습니다. 인 거고요. 정답은 찾았는데 나머지 문장의 의미 보고 갈까요? Wie alt sind Ihre Söhne? 아들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Wie viele Kinder haben Sie? 자녀가 몇이나 있으세요? Sind Ihre Kinder noch klein? 당신의 자녀는 아직 어린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5번. Verstehen sich Ihre Kinder gut? Sich verstehen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해하다가 아니라 사이가 좋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이 단어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가 잘 이해하고 양해해주는 거긴 한데 Verstehen Sie sich gut? 하고 mit 이렇게 쓰면 당신 누구랑 사이가 좋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Verstehen Sie Ihre Kinder gut? 이라고 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말을 잘 듣나요? 이 뜻이 아니라 아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기 동사와 함께 verstehen을 쓰게 되면 아, 이때 서로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as? Mir macht Geschichte Spaß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는 역사가 재밌는데라고 한 거죠. 즉 Was?라고 물어본 걸로 봐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가 괄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역사가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반전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역사가 재밌는데 인 거겠죠. 역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문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볼게요. My Lieblingsfach ist Geschich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야. 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죠. Ich finde Geschichte total langweilig. 나는 역사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해. 뭐라고? 난 역사가 재밌는데? 인 거죠. 부정적 의견으로 적합하네요. 정답은 2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볼게요. Im Unterricht habe ich viel Neues gelernt. 내가 수업 시간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지라고 하면 흥미로운 거죠. 일단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건
아, 유익했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것도 긍정

Warum mögen Sie es? 라고 하고선 weil ich Wasser und Sonne mag.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대화가 끝나는 문항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뒤에 설명이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나의 취미는 뭡니다. 라고 해서 취미생활 아무거나 찾으면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취미를 찾아야 돼요. 그걸 왜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Warum?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해요? 물이랑 그 다음에 태양, 강렬한 태양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한 거예요. 무엇 무엇 막 이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취미를 하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건 실외에서 꼭 해야 하는 활동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날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나 봐요. 저 어떤 취미 활동인지 머릿속에서 항상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서 선택지 볼게요. 수어픈, 서핑, 물이 있어요. 저 주로 바다 위에서 하니까 야외에서 하죠. 그 다음에 날이 안 좋을 땐 할 수 없어요. 뭐가 떠 있어요? 일단 태양이 떠 있어야지 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1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그래도 체크하고 갈까요? 2번, 커헨. 요리. 꼭 태양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도 아니죠? 물이 있는 건 필요할 수 있는데 전네가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완전, 하이킹, 산책, 등산이죠. 자, 이거는 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태양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다 성립하지 못합니다. 쉬판이라고 하는 건 물과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전네와도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정답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파라판, 자전거 타기이잖아요. 자전거 타기도 궂은 날보다는 화창한 날이 좋겠지만 물이 꼭 있어야 하는 취미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취미 활동이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표현들,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명사를 언급하면서 무엇 무엇 때문에 좋아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허비를 묻는 표현, 여러분 다른 거 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Was machst du gern? 이라고 해서 gern 하고 동사 활용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Guten Tag. Ich habe ein Einzelzimmer auf den Namen Kim reserviert. 그랬더니 상대방이 Ja, bleiben Sie vom 5. bis zum 8. März. Also drei Nächte. 그랬더니 아가 Stimmt 하고선 Ist das Frühstück dabei? 라고 했어요. Ist da das Frühstück dabei? 라고 하니까 Ja, Frühstück ist dabei. 하고선 Toll, wo kann ich frühstücken? 물어보니까 Im Restaurant Frühstück gibt es von 7 bis 10 Uhr. Vielen Dank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것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Im Hotel, 호텔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아베 역할 구분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대화는 보통 프론트 직원이 먼저 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사님도 할 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했나요? 예약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1인실을 예약했고요. Auf den Namen, 어떤 어떤 이름으로 할 때 Auf 전치사 쓰고 뒤에 사격 써요. Kim이라는 이름으로 1인실 예약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Bleiben, 머무르다 라고 하는 동사를 썼네요. 자, 이런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Übernacht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Übernachten에서 어디 어디 숙박하다 라는 표현. 자, 숙박 기간, 투숙 기간 나왔어요. 3월 5일에서 3월 8일까지 머무르실 예정이죠 라고 했고 이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인가 몇 박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3박을 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맞아요. Stimmt, genau, richtig. 이거 중에 하나 지금 쓴 거예요. Dabei sein 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어디 있다란 표현이잖아요. Dabei sein이면 지니고 있다, 곁에 있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ist das Frühstück dabei. 나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약한 이 3일 숙박 기간, 숙박권 안에, 이 예약 정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조식, 아침 식사가 포함된 건가요? dabei sein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참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처럼 무엇이 함께하다, 즉 첨부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Frühstück ist dabei.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멋지네요. 제가 어디에서 식사를 할 수 있죠? 라고 했던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요. 식사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제공됩니다.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A는 1인실을 3박 예약했다. 맞아요. 1인실을 3박 예약했다는 첫 번째 종류에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A는 3월에 이 호텔에 머무른다. März 라고 했거든요. 3월 5일에서 8일. 이것도 맞는 정보이고요. 아침 식사는 식당에서 할 수 있다도 우리 마지막 줄 끝에서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Ist nicht dabei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는 추가로 내야 된다. 또는 ohne Frühstück 이란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Stabai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답은 4번이네요. 올바르지 않은 거. 5번, 아침 식사는 7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었던 내용이어서 호텔에서 지금 일단은 예약 정보를 확인하면서 예약 정보의 추가 옵션 중에 조식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네요. 다바이 사인을 이때도 쓸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안하는 표현에서 und 뭐뭐뭐 이렇게 너도 할 거야? 그러면 야, ich bin dabei 이렇게 하면 나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긍정 의사 표명으로만 사실은 이 동사를 배웠는데 무엇에 포함되어진 이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fehlt Ihnen denn? 이거 병원에서 주로 하는 표현이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프세요?를 물어봤더니, 자, 뒤에 뭔가 이어지는 문장 부호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이럴 땐 나으니까 볼게요. Wie ist es in der Nacht? 저녁에는 어떠세요? 즉, 밤에는 어떠세요? 저녁이 아니라. 그랬더니, Ich habe seit 2 Tagen Halsschmerzen. Seit이면 어머, 뭐뭐부터 쭉이죠. 이틀 전부터 뭐가 있어요? 인후통이 있어요. 목이 아파요.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Besonders nachts werden die Schmerzen stärker. Stark의 비교급이 나왔어요. 강한인데, 더 강한인 거니까. 언제? 특히 저녁에. 밤 시간대에 통증이 강해집니다. 심해집니다. 라고 한 거예요. 볼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했더니 증상을 설명하는 거 얘기해야 돼요. 어디 있나요? 미. 저는 이틀 전부터 목에 통증이 있어요. 인후통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 인후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인후통이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물어봐요? 밤에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수 있어요.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B, A, C 순으로 일단은 배열을 하고 마지막 줄 볼까요? Dann schreibe ich Ihnen gleich ein Rezept. Rezept schreiben 처방전을 써주다. 이죠. 그러면 A가 의사 선생님이었어. 맞았어요. 그쵸? 제가 그럼 바로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B, A, C 순으로 나열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우리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처방전 써드릴게요.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은 특정한 시기에는, 시점에는 어떠세요? 해서, 아, 그때 통증이 더 심해져요를, die Schmerzen werden stärker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어떤 광고인가 봤더니, Sommer in Prag. 라고 되어 있어요. Mit einer netten Reisegruppe, 7 Tage Urlaub, Hotel mit Frühstück, Tagesausflüge, Fahrt vom und zum Bahnhof. Preis ab 499 Euro pro Person.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오고, Reservieren Sie bis Ende Juni라고 했네요. 볼게요. 프라하는 여러분, 프라하를 독일어로 프라하라고 해요. 프라하에서의 여름이에요. 프라하로 가는 여행 상품인 거네요. 자, 언젠가 누구랑 하나 했더니, 단독, 개인 여행이 아니라 Reisegruppe, 여행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행단체에. 그런데 어떤 여행단체? Netten. 매우 친절한 여행단체와 함께 하는 프라하에서 여름인 거고요. 며칠간 하는 여행인가 했더니 7일이에요. 7일간의 여행, 휴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라고 했더니 호텔 비용이랑 그 다음에 그 호텔 비용 안에 조식, 아침 식사가 포함된 숙박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타겟 아우스플룩의 복수형이에요. 아우스플룩은 소풍이잖아요. 타겟은 하루 또는 낮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당일치기 여행들이에요. 그날 바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당일치기 여행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타겟아우스플루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역을 향하는, 그 다음에 기차역으로부터 오는이니까 기차역으로 픽업도 나가주고 데려다주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걸 Fahrt vom und zum Bahnhof라고 했어요. 기차역을 데려다주고 픽업도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은 499유로부터 이라고 했어요. 1인당 499유로부터 시작해서 옵션이나 뭔가 아니면 이게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전화번호 있고요. 대신 중요한 게 아래쪽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This and the uni. 6월 말까지는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여름 여행 상품에 대한 인원 확정이 끝나야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예약을 꼭 맞춰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여행 기간 7일이에요. 나와 있었죠? 언급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정보니까 넘어갈게요. 여행 목적지는 프라하다라고 해서 프락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예약 시작일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료일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라고 해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 3번이에요. 1인 소요 경비는 499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건 나와 있고요. 아침 식사 포함 여부 호텔 및 후식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가 포함된 숙박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3번만 없었던 정보인 거네요.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st du mir beim Aufräumen helfen? 이라고 했더니 뭐뭐라고 얘기하고 Ich habe gleich einen Termin. Schon gut, kein Problem. 이라고 했어요. Aufräumen은 청소, 정리정돈이잖아요. 내가 정리정돈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Helfen by 쓰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뭐뭐 대부분의 경우 이러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거거든요. 뒤에 봤더니 나곧 약속이 있어라고 했고요. Schon gut, ich mach nichts, kein Problem 이 뜻이에요. 뒤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란 표현이에요. 우리가 저 표현은 사실 교재 안에선 is schon gut 해서 동사 있는 걸로 배웠는데 4인 동사 생략하고 schon gut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괜찮아. 자, 그러면 뭐한 거죠?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수 없는 거죠. 예약이 지금 다른 스케줄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미안해. 안 되겠어.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볼게요. Sehr angenehm. 언제 쓰는 거예요? 저 상황은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ch bin zufrieden.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해서 선호도를 물어보거나 개인 의견을 물었을 때 나는 그게 좋아. 이런 거할때쓸수 있어요. Leider heute nicht. 오늘은 안타깝지만 안 돼. 내가 다른 약속이 있거든. 그러면 대화 상황으론 3번이 빈칸에 가장 알맞은 표현일 것 같아요. 4번 볼까요? Das passt mir gut. 자, 일단은 어떤 옷이 나한테 사이즈가 딱 맞아 일 수도 있고요. 그 스케줄 나한테 맞아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패스트 행동사는 상황별로 무엇 무엇이 나에게 적합하다 맞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5번 Herzlich willkommen 언제 쓴 거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쓸수 없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Heute kann ich leider nicht. Nicht jetzt. 그래서 지금은 안될것 같아. 이런 표현 등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했던 대화 구문이었어요. 1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sind pünktlich da. Der Zug fährt doch hier ab. 오자? 그때, ja, genau. Aber ich sehe den Zug nicht. Wo ist der Zug? Oh nein, der Zug ist vielleicht schon weg. 그랬더니, Warte, sieh mal auf die große Tafel. 하고선, der Zug kommt 10 Minuten später. 이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고, 아가 어떤 대답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Pünktlich는 정시에 라는 표현에서 시간을 늦지 않게 온 거죠. Da sein 인 거니까 어디에 있다 도착했다. 우리 정시에 도착했어. 늦지 않게 도착했네. 열차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맞지? Abfahren 이라고 하는 분리동사 썼어요. 뭐뭐뭐 맞지? 라고 하면서 쉼표 오더는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까지 써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었나? 그렇지. 그럼 왜요? 열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맞아! 라고 했는데 그런데 기차가 열차가 안 보이네. 열차는 어딨지? 라고 했는데 나인. 안 돼. 열차가 벌써 기차가 벌써 schon weg. weg sein 없는 떠난이에요. 떠났나 봐. 잠깐 기다려. 라고 해서 sie mal 이라고 했어요. 저기 좀 봐. 뭐를 보라고 했냐면 große Tafel 큰 칠판이에요. 그곳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auf 전자 써서 저기 있는 저큰 칠판을 한번 봐봐. 저 판을 한번 봐. 이 타펠이 꼭 칠판이 아니라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타펠, 그러니까 게시판을 타펠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 게시판을 좀 봐라고 하고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열차가 10 minutes später, 10분 늦게 온다. 연착한다라고 되어 있는 즉 정시에 딱 도착했으니까 연착하는 열차는 탈수 있죠. 대신 그 열차는 아직 플랫폼에 도착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아, 다행이야. 우리 기차 탈수 있겠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돼요. 1번, Lass uns ein Taxi nehmen. 우리 택시 타자. 이거는 지금 열차가 떠났을 상황에서나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Schade, der Zug ist schon weg. 안타깝다. 기차가 벌써 떠났어. 그러지 않았어요. 3번, Gut, in den können wir noch einsteigen. 잘 됐다. In den, 그것이에요. 그건 열차겠죠, 남성. 그것은 우리 아직 아인슈타인 탑승할 수 있겠다. 탈수 있겠다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Es tut mir sehr leid, dass ich so spät bin.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요. Wir müssen leider einen anderen Zug nehmen. 우리 안타깝게도 뭐 해야 돼요? 다른 열차를 suchen,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내면이 아니었네요. 다른 열차를 찾아야 되겠는데, 즉그 기차 벌써 떠났을 때만 이런 상황을 쓰겠죠?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Tag, ich möchte einen Tisch für vier Personen reservieren. Für vier Leute였네요. Leute reservieren. Für wann wollen Sie reservieren? 이라고 했더니 Für nächsten Samstag um 19 Uhr. 뭐뭐라고 묻고선 Ja, bitte. Wir möchten ruhig essen. 이라고 했 안녕하세요.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Einen Tisch reservieren. 이라고 했고요. 몇 명의 또는 언제의 이때 모두 다 für 전치 썼어요. Für. 그 다음에 für. 여기 들어있죠. 그쵸? 몇 명분을 예약을 하고 싶으세요? 몇 분이 오실 거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 Für vier Leute. 4인이라고 했어요. 4명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네요. Für wann? 어느 일정으로인 거죠. 어느 시점으로 예약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Für nächsten Samstag um 19 Uhr. 다음 주 토요일 7시 일정으로 예약해 주세요. 하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용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좀 조용한 장소를 제안을 한 거죠. 어떤 데가 좀 조용할까 하면 보통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홀보다는 룸이 좀 조용하거든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Haben Sie schon bezahlt? 벌써 계산하셨나요? 묻는 상황이고요. Möchten Sie einen Raum? 룸을 원하시나요? 방을 원하시나요? 네네네. 저희 좀 조용히 먹고 싶어요. 즉, 4명이서 따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 건가 봐요. 정답은 2번이고요. Möchten Sie später bezahlen? Bestellen. 나중에 주문하고 싶으세요? Bestellen 주문하다예요. Haben Sie einen Hund dabei? 반려견을 뭐예요? 가지고 오실 건가요? 즉, 반려동물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를 묻고 있어요. 5번. Möchten Sie die Speisekarte sehen? 메뉴판을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용히 먹겠다라고 하는 조건이랑 잘 맞는 정답을 골라야 하니까 2번이었어요.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방 묘사입니다. 가구 배치 묘사이거든요. 자, 일단은 뭐가 있나 봤더니 시계도 있고,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이 있고,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장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덕션 같이 생긴 헤아트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데아 헤아트 이거요. 그 다음에 위에는 네, 밥솥 같이 생긴 솥이 하나 있네요. 텁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탁이 있고, 그 위에 잔이랑 머그컵이랑 숟가락이 하나 놓여져 있고, 앞에는 의자가 있어요. 볼게요. Der Stuhl steht am Tisch. 의자가 어디? 식탁 앞에 있다. 오, 맞는 거예요. 그쵸? steht am Tisch. 거기 붙어져서 되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Die Uhr hängt über der Tür. 시계는 뭐 위에? 문 위쪽에 걸려 있다. 면은 접하지 않고 위에 걸려 있다. 맞네요. Das Bild hängt an der Wand. 그림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Der Löffel liegt auf der Tasse. 숟가락은 뭐 위에? 타센이가 머그컵이죠. 그래서 머그컵 위에. 여기 있었어야 돼요. 머그컵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Auf dem Tisch 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liegen 동사 쓴 이유는 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은 일단은 4번이에요. 묘사가 적합하지 않네요. 5번. Die Lampe hängt über dem Tisch. 뭐뭐 위에 걸려 있다인데 über를 쓴 이유는 맞아요. 테이블이랑 식탁이랑 면을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뭐 위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über dem Tisch hängen 쓰면 되네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 다른 것들도 위치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보면 Das Bild가 지금 아까 벽에 걸려 있다는데 그거 말고 Das Bild 하고서는 이거 대문자로 바꿔서 얘로 문장을 시작을 해보면 Das Bild 하고서는 hängt neben dem Schrank라고 해서 뭐뭐 옆에 있다라고 할수 있죠. 옆에가 지금 Schrank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hängt neben dem Schrank 할수 있고요. Der Herd 자, der Herd도 우리 그럼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서 der Herd 이곳에는 steht 어디에 있나요? 벽에 있어요. 아까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an der Wand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아니면 unter dem Schrank 써도 되겠네요. die Tasse라고 하는 머그차는 어디에 있나요? steht auf dem Tisch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뭐뭐 중앙에라고 하면 steht이라고 하고선 동사는 그대로 쓰고 in the middle, 중앙에 있어요. 그쵸?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겠네요. in the middle of them tush 라고 해서 요 뒷부분을 요 뒤에다가 더 넣으시면 돼요. 테이블 위 정중앙에 위치해요. the top, 솥이죠. 대문자를 쓰고 the top 하고서는 얘도 세워져 있다. 이죠? 높여져 steht 이라고 하고선 인덕션 위에 있다. 라고 하면 auf dem Herd 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위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Im Wohnzimmer. 라고 하고선 Danke, es war sehr schön bei euch.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물어봤고선 Es ist schon ziemlich spät. Ich muss leider los, bevor die letzte Bahn abfährt. Alles klar, dann komm gut nach Hause.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거실에서 이루어진 대화 상황이고요. 고마워. 아, 니네 집에 올수 있어서 schön, 너무 좋았어. 라고 하니까 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ziemlich, 꽤 상당히, 지금 꽤 늦은 시간이야. 안타깝게도 난 지금 가야 할것 같아. 뭐 하기 전에 letzte Bahn, 마지막 지하철이 뭐 하기 전에 열차가 앞간 출발하기 전에, 즉 막차 놓치기 전에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어. 그러면 good night house comment 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집에 가다라는 표현이어서 명령어로 쓰면 잘 가, 집에 안전하게 잘 가길 바래. 그래서 come good night house라는 표현을 써요. 즉, auf Wiedersehen, tschüss 이런 상황에서 쓰는 또 다른 헤어질 때 인사말 come good night house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이죠?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뭔가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Was gibt es zum Nachtisch? 후식은 뭐죠? 자 일단은 by euch이라고 한 거는 B의 집에 온 거예요. 그쵸? B가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후식으로는 오늘 뭐가 나오지?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fällt dir das Wohnzimmer? 이 거실 마음에 들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Hat dir der Wein geschmeckt? 와인 맛은 어땠어?라고 했더니 아, 나 집에 가야 될것 같아. 갑자기 이러진 않아요. Möchtest du noch etwas trinken? 좀더 마실래? 물어봤더니 아, 지금 이미 늦었고 막차 끊기 전에 가야 될것 같아.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Ist das deine erste Einladung bei uns? 너 우리 집에 초대받아서 온거 처음인가? 라고 묻는 표현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대화 상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초대를 받아서 갔고 초대해줘서 고마워를 Es war sehr schön bei euch 라고 한 거예요. 너희 집에 오니 참 좋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고 쭉 이어지는 대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우리 헤어지는 인사도 새로운 거 하나 배웠거든요. Komm gut nach Hause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던 거. 이 인사말 쓰면서 오늘 강의도 한번 마쳐볼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후반부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lles Gute und komm gut nach Hause.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여입니다. 더불어 여이죠. 뒤에 대상이 나오는 말이 나와서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또는 앞 과 뒷말을 뭐뭐와라고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여서 참여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그와 다르게 주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여하다, 부여하다의 여이거든요. 이처럼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가졌을 때는 우리가 문장을 만났을 때 문맥에 따라서 뜻을 정확히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오늘 문항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의 모의고사 1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우리 한번 대화 읽어볼까요? 조선

초기 화가 김홍도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양 옆으로 산과 절벽이 있고 산에는 절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아래에는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향해 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 그림은 자, 여기에 우리 한번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산 속에 절로 돌아가는 스님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제목을 산사 기역 승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문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림의 제목을 보고 여기에 빠진 글자를 찾으면 되는 문안입니다. 자, 산사라고 했으니 산 속에 절이 되겠죠. 이 글자는 스님, 승자이거든요. 이 글자는 그림 도자죠. 그러면 어떤 글자가 빠진 거죠? 산 속의 절로 돌아간다. 그죠? 이 글자가 빠졌습니다. 돌아간다에 해당하는 글자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 되는데요. 우리가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번은 귀, 무슨 귀자죠? 그죠?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 속의 절로 돌아가는 스님의 모습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귀, 돌아가다를 뜻하는 귀자가 들어가면 딱 알맞겠죠? 1번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곡자는요, 골짜기란 뜻이고요. 이 글자는 바위, 암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목이 두개 붙어서 숲을 뜻하는 글자이고요. 이 글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글자는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돌아가다 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차분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선택지에 나온 것들 한번 어휘와 성어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답이었던 귀자, 돌아가다 귀자였죠. 이 귀자가 들어간 어휘와 성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귀가라고 하죠. 자, 타국에 나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뭐라고 하나요? 귀국이라고 하죠. 자, 우리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펴본다. 귀성이라고 해요. 자, 귀자가 들어간 성어를 찾아보니까 사필귀정이 있었어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필귀정. 자, 그다음 우리 다른 선택지 중에 바위암자가 있었죠. 자, 이 글자는 위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산이 있고요. 그런데 산이 빠지면 엄자예요. 엄하다, 엄격하다를 뜻하는 엄자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암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니까 우리 암석, 암벽, 그리고 암각화가 있었어요.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이다. 그래서 암각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나무목이 두 개인 숲을 뜻하는 수풀 임자도 보니까요. 임업, 밀림, 그리고 열대우림 할때 님자가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무목자 말고요. 나무를 뜻하는 한자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수 어때요? 자, 이 가로는 세로 가로할 때의 가로가 아니라 거리가 자와 길로 자예요. 거리와 길에 세워놓은, 심어놓은 나무다. 그래서 가로수라고 합니다. 자, 바늘 모양의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다. 그래서 침엽수. 이때 다 숫자가 나무를 뜻하는 글자이고요. 자, 우리 성어 중에서 풍수지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탄식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바람이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리는데 우리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자 하는데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을 나타낼 때 우리가 풍수지탄이라고 해요. 이때도 나무 숫자가 쓰였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역, 류즉,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했어요. 자, 이 글자는 보니까 더할 가짜에 장인 공자를 썼네요. 기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이라고 읽어요. 맞나요? 그렇죠. 가공이라고 잘 읽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농공이 있어요. 돼 있어요. 자, 가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공자가요. 물건을 만드는 도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뭔가 물건

것을 만든다, 어떤 것에 기술과 손질을 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손질을 더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가공이에요. 그런데 농공이라고 하면 농업과 공업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거든요. 유의어, 비슷한 말로 볼수 있나요? 아니죠. 공으로 끝난 건 똑같지만 뜻이 비슷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자, 디귿. 자재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 맞죠? 가공을 아주 잘 풀이한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더했다.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제품을 만들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복숭아를 가공해서 통조림을 만들었다와 같이 쓸수 있어요. 맞아요.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가공이라는 단어를 잘 알맞게 활용한 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 그러면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네요. 기역, 디귿, 리을을 우리가 2번의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이 문항은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총 4개의 조건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한자의 음은 속과 같아 빠를 속자죠. 음이 속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네요. 첫 번째. 자, 총액은 이 글자와 같이 믿을 신자예요. 총액은 어떻게 한다? 직접 써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아, 이 한자는 구액이라는 한자를 찾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건은 구액이다. 자, 세 번째 부수는 이 글자와 같아. 이 글자는 어질인자인데요. 부수는 어때요? 오, 요 한자. 사람인 아니면 둘 이자인데 보통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뜻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한자는 요거. 즉, 사람인이 부수인 한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글자가 들어간 글자를 찾아라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 볼게요. 이 글자 뒤에 담을 결합하면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뜻하는 말로 쓰여. 자, 아까 우리 음이 속이라고 했어요. 이 글자는 담이죠. 그러면 우리가 속담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속자인데 이 속자는 보니까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란 뜻이래요. 뒤에가 이야기니까 이 글자는 풍속이나 세속을 나타내는 뜻이 되겠다. 그죠? 민간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조건에 다 부합하는 한자를 찾아 봅시다. 첫 번째 이 글자는요, 제후란 뜻이에요. 이 글자는 묵다 속자예요. 자, 이 글자는 백성민, 이 글자는 중걸준, 이 글자는 풍속 속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가 속이라는 음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아닌 걸 먼저 제외시켜 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글자는 묵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사람인 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속자는요. 구액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맞네요. 속담할 때 속, 풍속, 세속, 민간을 뜻하는 글자이면서 구액이고 사람인 부수를 가지고 있고 음은 속이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우리 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요, 역시나 각각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글자는요, 제후후자예요. 이 글자 언제 많이 쓰이냐면 왕우장상이라고 하는 성호에 쓰입니다. 제후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왕우장상은요,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이라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아울러 부를 때 우리가 왕후장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 후자

회사가 좀 헷갈리는 경우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에 한 획이 딱 세로 획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글자는 무슨 숫자가 되냐면 모시다 또는 기다리다. 그 다음에 기후라는 뜻을 가진 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헷갈려요, 평소에도. 그래서 요거와 이 한자 한번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는 아까 묵다란 뜻이었죠. 자,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니까 잡을 굿자에 묶을 속자, 구속이란 단어가 되었고요. 자, 묶을 속자에 묶을 박자, 이것도 어때요? 속박이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자,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성어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는요, 한자를 보니까요, 손을 묶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손을 묶은 상태로 대책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속수무책이다라고 합니다. 자, 백성민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한자죠. 소국과민 뭐예요? 적은 나라, 적은 백성. 규모가 작으면서 백성은 적은 나라를 우리가 소국과민이라고 합니다. 자, 여민동락 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다. 임금이 혼자서 즐거운 게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정치를 잘하는 형태를 우리가 여민동락이라고 합니다. 자, 경세재민 한번 볼게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경제, 지금 우리가 이코노미 했을 때 쓰는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도 우리가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백성민자가 쓰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 답이었던 속자 보겠습니다. 우리 민속촌 할 때도 그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사는 풍속을 나타낼 때 민속이라고 하죠. 자, 세시풍속도 많이 들어봤죠. 저 설에는 어떻게 하고, 추석에는 어떻게 하고, 그때에 맞게 즐기는 민간의 풍속, 습관, 생활 양식을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자, 미풍양속도 많이 들어봤죠. 아름답고 좋은 풍속을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에는 민간, 또 풍속, 세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항은요,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의 패턴은 어떠냐? 상반되는 거두 가지, 그리고 유사한 거두 가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부터 살펴보면요, 이 기역의 유는 있다란 뜻이죠. 무는 없다란 뜻이에요. 있다와 없다, 어때요?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짝지어진 거 맞죠? 아, 기역 정도는 여러분이, 아, 나 이거 자신 있게 알아! 라고 할수 있는 선택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안자는요, 눈 안자예요. 안경, 안과 했을 때눈 안자고요. 이 글자도 역시나 눈을 가리키는 눈 목자죠. 어때요, 이거는? 눈을 가리키는 유사한 한자기 때문에 요거는 상반된 것끼리 짝지어진 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글자는 이루다란 뜻이에요. 이 글자는 패하다, 지다 또는 무너지다란 뜻이에요. 어떤 일을 실패하는 때 우리가 패라고 하고요. 어떤 일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공, 이루성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반되는 뜻이 맞습니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의 이 글자는 얼굴 안자예요. 이 글자도 얼굴을 뜻하는 면자죠. 그러면 얘도 어때요? 니은처럼 같은 뜻의 한자가 짝지어져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된 것은 우리가 기역과 디귿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네, 언중유골이라고 합니다. 자, 계란유골할 때도 이때도 유자. 계란이 골아 있었다. 뼈가 있었다라는 말은 골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수가 나쁜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운수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운수가 나쁠 때, 우리 계란에 뼈 있을 때, 이때도 유와 무가 함께 쓰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룰 성자와 무너지다 패, 실패하다의 패자도 서로 상반되는 글자였어요. 자, 3인 성우,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그죠? 다수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

그거를 믿게 된다. 사실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신성인은요, 이 신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인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성자입니다. 자, 어변성룡. 이건 뭘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보잘것없던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됐을 때 우리가 물고기가 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변성룡 여기에도 성자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눈안, 눈목, 눈이라는 뜻으로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우리 눈에 넣는 약 아냐? 천리를 내다보는 눈, 안목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천리안이라고 하고요.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고 방자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목구비는요, 귀와 눈, 그 다음 입과 코, 어때요? 우리 여기 얼굴에 있는 거, 이목구비 이야기했을 때도 이 목자가 들어가고요.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한다. 눈을 비비고 대할 만큼 상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때 우리가 괄목상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우리 얼굴한 얼굴 면자도 나왔었죠. 요것도요, 굉장히 우리 단어에 많이 쓰입니다. 용안, 용의 얼굴, 임금의 얼굴을 우리가 용안이라고 하거든요. 자, 파한대소, 얼굴이 찌그러질 듯, 아, 얼굴을 활짝 펴면서 크게 웃는 거를 안, 이때 안이 얼굴 안자예요. 파한대소라고 하거든요. 자, 후안무치는 뭘까요? 두터운 얼굴,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해서.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를 때 우리가 후안무치라고 합니다. 자, 면담.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면피, 새로 만든 얼굴, 가죽. 그만큼 뻔뻔하다라는 표현을 쓸때 우리가 쇠가죽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면종목배의 면자도요. 얼굴로는 따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따르는데 배로는 등진다. 속으로는 배신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도 면자를 씁니다.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단어장의 문항은 어떻게 푼다?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연상을 하고 그 단어가 이 확장된 뜻으로도 쓰이는지 검증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의 뜻에 보니까요. 가고 오다. 아, 이거 조금 쉽죠? 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하나와 오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1번부터 보니까요. 1번은 거취라고 돼 있어요. 거가 가는 거고요. 취는 치도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취를 정했느냐, 거취가 일정하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오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가다라는 표현만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요. 자, 이 글자는요, 가는 것과 오는 것, 거래라고 합니다. 가고 오다. 근데 우리 이거를 어쩔 때 많이 써요?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다, 물건을 사고판다라고 하죠. 거래량이 많다. 거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고받는다, 물건을 사고판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이 되겠죠. 거래. 자, 3번 보면요. 가고 다시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이라고 하죠. 이때는 가고 오다라는 뜻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확장된 뜻을 봤을 때 주고받는다, 사고판다. 갔다가 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확장된 뜻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을 우리가 미래라고 하죠. 오다라는 뜻은 있지만 가고 오다라는 원래의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장래는요. 장차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차 올 앞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장래, 장래희망,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가고 오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하나씩.

단어를 찾아볼게요. 취는요, 이루다란 뜻과 함께 나아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룰 성자랑 같이 쓰여서 성취하면은 이루어내다, 성취. 자, 취학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많이 쓰는데요. 학교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을 취학이라고 하고요.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미취학이라고 하거든요. 안일 미자를 써서 취학, 미취학 할때 취자도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장자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장수,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라는 미래형으로도 쓰입니다. 자, 독불 장군,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혼자서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거, 독불 장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 장자가 장군, 장수라는 의미인데, 일취월장이라고 했을 때는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다. 장차 무언가 계속 발전한다라고 표현했을 때도 이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장자도 여러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자와 말자가 좀 헷갈려요. 위에가 짧으면 아니 미, 위에가 더 길면 끈 말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미비, 아직 알지 못한다 미지, 미비 미지. 자, 미성년은 뭐예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럴 때도 미를 씁니다. 자, 아까 우리 왕복에서 가다 왕자 나왔었죠. 이 글자와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이 글자가 살다 주자예요. 살 주자입니다. 그래서 왕래라는 말은 뭐예요? 가고 온다, 왕래. 왕복은 뭐예요? 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죠, 왕복. 자, 우왕좌왕은 뭘까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때, 이때도 왕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두 개의 성어가 주어지고요. 중복된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가로 열쇠.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세로 열쇠. 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어떤 성어가 좀 연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보고도 어떤 성어인지 모르겠어. 감이 안 와. 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있는 것을 보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가 다사다난이라는 성어가 떠오르네요. 만을 닫자.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자,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는 뭘까요?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다. 무사 안일이라는 성어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무사 안일.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글자는 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글자는 없을 무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 글자는 많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이 글자가 일사자죠. 그래서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다. 자, 어때요? 여러 가지 일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사에 해당하는 사자가 기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안자죠. 편안하다, 안.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이 글자는 어려울 난자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난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우리 아까 나온 성어들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무사 안일 큰탈 없이 뭐예요? 안자가 편안하고 한가롭다. 또는 그런 상태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사다난 이렇게 우리 초성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포스터의 내용을 보니까요. 적극적인 기억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눈을 보세요. 친절한 얼굴과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세요. 산만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핸드폰, 텔레비전을 보는 등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죠. 중단시키거나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할때잘 들어주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보호예요. 어떤 것을 지키고 살펴보다 환경보호, 자연보호 할때 보는데, 보호 체크리스트, 보호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검소.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하다. 검소하게 생활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고요. 자, 3번은요, 경청. 귀 기울 경자.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예요. 귀를 기울어 듣는다. 기울여 듣는 거예요. 보니까 눈을 보고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경청 체크리스트라고 들어가면 딱 알맞습니다. 자, 4번은요, 예방. 미리 어떤 일을 막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예방은 아니고요. 공정.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바르다라는 의미죠. 공정 체크리스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청이라는 이 단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복이 작고 지표면이 평평하고 너른 들을 기역, 야라고 합니다. 들렸잖아요. 주로 벼농사가 잘 되는 지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주목을 해봅시다. 기복이라는 거는 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표면은 땅의 겉면이에요. 여기서는 평평하고 너른 들. 들 야자는 나와 있기 때문에 평평하다라는 글자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딱 알맞을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우리 뭐예요? 평평하다, 고르다라는 의미죠. 평야라고 합니다. 어때요? 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들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평야, 평야지대. 평야라는 말, 우리 많이 쓰기 때문에 평평할 평자가 기억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은요, 황이에요. 황은 뭐예요? 누른, 누렇다. 색깔이 누렇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황야?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분야. 나눌 분자에 들 야자. 여기서도 분야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여. 더블 여자인데 여야. 여기서는 기억에 들어갈 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외야. 바깥들. 외야도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평평하고 너른 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야, 평자가 기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을 답으로 표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요, 선택지에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글자, 평평하다라는 의미죠. 어떤 단어에 들어갈까요? 평이하다, 평소와 비슷하고 쉽다. 우리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평이해, 평소랑 비슷하거나 쉽다라는 의미의 평이하다. 이때도 이 평자를 씁니다. 자, 우리 태평연월, 세상이 아주 크게 평평, 평화롭고, 연기, 달, 이게 뭐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태평연월이라고 합니다. 자, 평지풍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지풍파는 평평한 땅의 바람과 물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분자는요, 나누다란 뜻이에요. 분할. 나누고 가르다, 분할하다라고 하죠. 자, 신분은요, 어때요? 신자가 몸신자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계급, 사회적으로 나눈 단계 계급을 말할 때 우리가 신분이라고 하고요. 이 분자가 나눌 분자로도 쓰이지만 분수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만족함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엿자. 아, 우리 오프닝 때도 선생님이 엿자 다루는데요.

여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다.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여할 때는 이 여자가 주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자, 참여할 때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참여하다라는 의미, 동사로도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민동락할 때는요, 뭐뭐,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 그래서 함께 즐긴다라는 의미의 여민동락에도 이 여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바깥 외자예요. 우리가 문외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문 밖에 사람. 이게 뭐냐면,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클래식에 대해서 난 문외한이야.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걸, 문 밖에 사람, 문 밖에 사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내우 외환. 안으로도 걱정이 있고, 바깥으로도 걱정이 있다. 안 밖으로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우 외환이라고 해요. 자, 외유내강. 밖으로,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고 굳세다라고 했을 때도 이때 외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자는요, 이 문항은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보니까 한자 문화권의 어휘나 성어를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물을 때도 있는데요, 이 문항처럼 성어를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에는 동감공고라는 말이 있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야? 여기 보니까요, 달감자죠. 같을 동자예요. 쓸 고자죠. 함께 공자예요. 그래서 단 거, 즐거움을 함께하고 쓴 거, 고생도 함께한다라는 말이죠. 요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표현이 약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기억과 뜻이 통하는 말이지 하면서 이 기억에 있는 말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고진감래. 고생, 쓴 것이 다면 단 것이 온다. 그죠? 고생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비슷한 것 같죠? 뭔가 단어가 비슷하게 쓰여서. 내 뜻은 아니고요. 감언이설, 달콤한 말과 이익으로 꿰는 말.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달콤하게 이익으로 유혹하는 말을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감자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성어입니다. 자, 동고동락이에요. 고자는요, 고생, 함께하는 거죠. 락은 즐거움도 함께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한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통하는 말은 동고동락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육지책은 뭐예요? 이 육자가요, 고기 육자예요. 자,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는 대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고자만 똑같지 답이 아니고요. 자, 양약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누군가가 충고해 주는 말은 듣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나의 행동을 고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여기서도 답은 아닙니다. 우리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나온 성어.

어렵죠, 여러분. 자,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 육자가 자기 몸이에요. 몸을 뜻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내는 계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내는 대책을 우리가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자, 양약고구, 아까 뭐였어요? 이 글자가 즐거울락자랑 비슷해 보이지만 좋은 약이죠. 좋은 약은 이게 쓰다. 이렇게 우리 성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지만 단어장 문항과 좀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의 말은 원래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남학생의 말은 확장된 뜻으로 보면서 우리가 문항을 풀면 또 쉽게 풀린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은 본래의 색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본래와 색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 본디의 정체나 특색을 의미해.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색깔을 뜻하는 한자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색으로 끝나죠. 그래서 1번은 명색이에요. 명색은 이름과 색깔인데요. 겉으로 내세우는 것, 이름, 그리고 빛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래의 색, 색은 맞지만 본래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자, 각색은요, 어떤 것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이야기를 각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원래의 어떤 만화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알맞은 단어가 아니고요. 자, 이 글자는 염색이에요. 색깔을 물들이는 거예요. 원래의 색이 있는데 다른 색으로 물들이는 거, 우리 염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본래의 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은요, 본색. 이 본자가 근본본, 본래란 뜻이잖아요. 본색, 본래의 색깔 맞네요. 이 본색이요, 본디의 정체나 특색을 의미하기도 하죠. 본색을 드러내라, 그죠? 본색을 알 수가 없었어라고 했을 때 본래의 정체나 특색, 본래의 색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에 어울리겠습니다. 5번은요, 무색, 색깔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색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선을 행하면 당장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복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악을 행하면 당장 화를 받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화를 얻는다. 아, 선을 행하면 복을 얻고 악을 행하면 화를 얻는다라는 말이네요. 그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타산지석. 2번 삼인성오. 3번 입신양명, 4번 명실상부, 자, 5번은요 사필귀정이에요. 사필귀정은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죠? 언젠간,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선을 행하면 복을 얻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화를 얻는 거야.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를 보면요. 1번의 타산지석은요. 다른 산의 돌, 나의 어떤 수양을 위해서 필요하다. 삼인성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의미고, 입신양명은 어때요? 자신의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요.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남의 말과 나의 수양. 거짓 소문의 위협. 그죠?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드니까요. 출세와 명예. 명성과 실제가 일치한다. 명실상부. 사필귀정은 어때요? 정의의 승리. 요렇게 우리가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빠, 기억의 의미가 뭐예요? 늦깎이 야구 스타가

최고의 선수가 된 것처럼 크게 될 인물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야. 오, 우리 이성어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1번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고장난명은 뭐예요? 외로운 손바닥이 울지 않는다. 즉, 손바닥 하나로는 손뼉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협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장난명이라고 해요. 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어때요? 그죠? 크게 될 인물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그걸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대기, 만성이라는 성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미생지시는 사람 이름이에요. 미생. 미생의 믿음. 융통성 없이 약속만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시지탄은요. 늦은 때의 탄식. 시기나 때를 놓쳐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만시지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만성이 어울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선택지에 미생지신이 나왔잖아요. 이 미생지신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미생이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인 미생은 연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홍수로 물이 불어났는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 기둥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네, 우직하게 융통성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미생지신이라고 합니다. 요 유래, 재미있는 유래를 같이 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미생지신의 뜻을 조금 더 연상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유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유래는요, 또 만화 문항으로도 좀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글 한번 읽어볼까요? 치세지정 간이 중, 난세지정 번이 기억이다라는 말이에요. 오, 일단 치세와 난세가 대비돼서 나왔네요. 치세는 잘 다스려지는 세상, 난세는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말합니다. 자, 치세, 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정치는 간략하면서도 무겁고 무거울 중자예요. 여기서 무거울 중자는 무게가 무겁다라기보다는 신중하다, 엄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는 뭔가 간결하고 간략해 보이는데도 엄중하고 신중하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난세의 정치는 이 번자는요, 번거롭다, 복잡하다라는 뜻이에요.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기억한다. 자, 어때요? 간자와 번자가 지금 반대가 되고요. 중자와 기억이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구조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 무겁다 중과 반대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은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오, 좋아하다와 무겁다는 아니고요. 경자는 진할 경자입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이 글자는 열매, 실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니고요. 훈은 두텁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자, 이 글자는요, 경인데요.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경박하다, 경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글 한번 읽어볼까요? 구학의 불역행, 수 독서망권, 영무 소용. 진실로 배움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자, 힘써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책을 읽는 것이 만권이더라도, 또한 쓰이는 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역행.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직접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책만 보며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0: 않는 사람? 실천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성찰일지 문항은 풀이와 이 문장을 직접 대비하면서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었다. 자,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깊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에는 깊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깊다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절, 견, 심, 천, 산 중에서 깊을 심자가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모의고사 우리 거듭될수록 여러분의 실력도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강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바로 morality, 바로 도덕성입니다. 자, 어떤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맞네? 저기 맛있나 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웬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싹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새치기를 하다니 뭔가 발끈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은 후자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아, 뭐야 왜 저 사람 새치기 해? 저 뒤로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자, 그런데 자, 같은 상황들이 강아지한테 일어났습니다. 자, 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의 뼈다귀를 뺏어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강아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가 이건 부당하잖아. 얼른 저 뼈다귀를 뺏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학력평가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고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도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주문에서는요, 이 도덕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특강 영어에서는 인간 도덕성의 고유성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을 글들도 재미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네, 그러면 1회 모의고사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4번 빈칸 문제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빈칸 문제 계속 풀었던 것처럼 빈칸 먼저 읽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타겟 잡은 다음에 정보를 위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패러프레이즈해서 빈칸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칸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빈칸 문장이 꽤 깁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terms,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름을 붙였어요. The power difference between adult mediators and child readers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것은 means that 이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빈칸을 의미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빈칸이 의미하는 것은요. In the particular target culture, 자, 그 딱 특정한 타겟 문화에서 at that particular point in time, 딱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If it is to be translated, 그것이 translate 하면은 뭐야? 이거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번역이 되려면은 딱 그 문화에 있어서 딱 그 시점에 있어야 한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빈칸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power difference between adult mediators and child readers 라는 말이 나왔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자, 그러면 뭔가 power difference, power 차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서 어른이랑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power differe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빈칸을 의미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찾으러 가보자고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Children's literature is written, translated, published, and spread by adults on behalf of children 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의 문학은 is written, 자, 쓰여지고 translated 어떻게 되냐면은 번역이 되고 published 하면은 출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read 하면은 퍼지는 거죠. 퍼집니다. By adults, 어른들에 의해서 on behalf of children, 아이들 대신에 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대표해서 어른들이 쓰고 번역하고 출판하고 퍼뜨린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리고 it's literally communication. 자, 이러한 문학적인 communication은요 is on unequal terms. 자, 어떤 것에 있냐면은 unequal, 불평등한 조건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nd this asymmetry. 자, asymmetry라고 하면은 비대칭성이죠.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is its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 자, 여기서 constitutional이라고 한다면은 본질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이들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아이들의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문학을요 지금 누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어른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 어른들이 써주고 어른들이 출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러한 비대칭성이 바로 이것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이것이 아이들 문학의 본질적인 특성이랍니다. 자, 그런데 it is determined by adults' notions of what children can understand and what they might need or like. 자, 무엇이냐면요 결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adults' notion. 자, 성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자,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what children can understand and what they might need or like.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and what they might need or like,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누구의 생각?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해? 아이들이 뭘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지? 다 누구 생각? 어른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자, it assumes various conceptions of the child. 자, 이것은 가정을 합니다. 무엇을 가정하냐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요.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아이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아이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가정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생각함에 있어서 with child readers being the target of the book. 자, 그런데 child readers, 아이들 독자가 being the target of the book. 자, 책의 타겟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의 타겟은 누구야? 아이들이야. 자,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른들의 가정에 기반해서 쓰여지고 뭐 출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the mediating role of adults. 자, 지금

Adults의 media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mediating이라고 하면은 중개하는, 중재하는 이라는 뜻인데, 자,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adults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쓰고, translate, 번역하고, publish, 이렇게 출판을 하고, review하고, 추천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의 책을. 자, 이런 사람들의 mediating 하는 역할, 중개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without which. 그래서 그게 없으면 children would have no books at all. 아이들은 아예 책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어른이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개하는 역할이 없잖아? 그러면 애들은 애초에 책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요. 자, but what Celia Elvis said terms the power difference between adult mediators and children readers. 자, 우리 빈칸 문장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power difference. 힘의 차이래요. 누구랑 누구에 있어서 성인의 중개자. 그리고 child readers. 아이들의 리더들. 사이에 있어서 power의 difference는 빈칸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빈칸을 의미하고, 자, in that 어떠한 점에서 particular culture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if it is to be translated. 자, 어떠한 것이냐면요, 특정한 타겟의 문화 그리고 특정한 딱그 시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translated, 뭐가 되려면 translated 번역이 되려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the children's writer is perhaps the only one who is asked to address one particular audience and at the same time appeal to another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의 작가는 is perhaps 아마도 the only one. 자, 유일한 한 명일 거예요. 자, 유일한 누구냐면은요. 유일한 존재예요. Who is asked to address one particular address. 자, 한 명의 특정한 audience. 자, 어떤 청중을 다뤄요. address 해요. 근데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appeal to another 또 다른 어떠한 청중에게도 어필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아이들의 책을 쓰는 동화 작가야. 동화 작가는 자, 누구야? 아이들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타겟이 아이들이야. 자,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을 사주는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해 주는 어른들도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adults are involved both as mediators and as co-readers. 자, 어른들이요.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요. both as mediators.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co-readers. 뭘로써? 같이 읽는 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children's literature. 자, 아이들의 문학은 has a dual audience. 자, 양쪽의 audience를 갖는 것입니다. dual. 양쪽의 두 명의 어리언스를 갖는 것입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Which means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hat it must be regarded as. 자, 이것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suitable by adults. 자, 성인에 의해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even when it is not primarily addressed to them. 자, 그것이 딱히 주요하게 어른들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아이들 그리고 성인 매개자 사이에 power difference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빈칸을 의미를 한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요? 자, 우리 선지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more time is needed to write a children's book. 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아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랑은 상관이 없고. 자, 2번 볼게요. An adult book is more profitable than a children's book. 자, 성인의 책이 더 수익이 잘 난대요. 아이들의 책보다.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죠. 3번 볼게요. The story's topic is exclusively aimed at adult readers. 자, 이 스토리의 토픽은 자, 오로지, exclusively라고 하면 오로지잖아. 자, 누구만 목적으로 하냐면은 성인 독자만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아이들 책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겠지 이거는. 4번 볼게요. The level of a children's book should fit its readers. 자, 아이들의 책의 레벨이 수준이 리더에 맞아야 합니다라고 해요. 자, 책 수준이 독자에 맞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자, 5번 볼게요. A children's book must gain adult approval. 아이들의 책인데 성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주제에 가장 적절한 말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빈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내용 정리하면은 어른과 아이의 권력 비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의 책을 만들고 팔려면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만족을 해야 되는 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ult mediators라는 표현이 있었고, 뭐 power difference라던가 dual audience라던가 suitable by adult, children's book must gain adult approval.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요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정답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거. 요거 그나마 풀만한 문제죠. 이번 것도, 근데 그렇게 쉽진 않았어. 그렇게 쉽진 않고, 그냥 적당히 풀만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맨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앞부분에서 기둥 잡고 그 기둥에 비추어서 1, 2, 3, 4, 5들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됐죠? 해볼게요. The salt quickly became the most important and most sought after commodity.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소금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sought after, 많이 찾는 commodity. commodity 하면 뭐지? 상품이라는 뜻이죠. 상품이 되었습니다. 자, not only because. 자, 무엇 때문만이 아니냐면, salt could make food tastier and more digestible. 자,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이 더 맛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소화가 잘 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sal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근데 salt가 지금 너무 중요해졌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 되었구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 볼게요. Almost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는요. Salt was used as a preservative for meat, fish, and other food. 자, 이 salt라는 것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써? preservative로 사용이 되었대요. preservative라고 하면은 보존제라는 의미거든요. preserve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preserve 하면은 보존하다죠. preservative라고 하면은 보존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기라던가 fish라던가 다른 음식들의 보존제로서 사용이 되었어. 그리고 thus 그럼으로써 ensuring the survival of entire peoples. 이거 선생님 오타 아니에요? peoples? people에 어떻게 s가 붙죠? 왜 붙을까? 자,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people 하면은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족들, 전체 민족들의 survival, 뭐를 생존을 보장했다라고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salt가 중요한 역할을 했네. 어떤 거요? 이거는 보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읽어볼게요. The preservative ability of salt was possibly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settling down at all. 자, 무엇이냐면 보존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에 있어서? 소금에 보존하는 능력은 was possibly an important prerequisite. 자, 중요한, 자, prerequisite이었대요. prerequisite이 뭘까요? 필요 조건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 퀵체크로 나갈게요. prerequisite, prerequisite이라고 하면은요, 이거 원래는 대학교에서요,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 너이 수업 들으려면 너 기초 수업 듣고 와야 돼. 라고 해서 선수 과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던 건데, 자, 그거 말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가 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prerequisite, 필요 조건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settling down at all, 정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As the preservation of food no longer forced people to move across the land as nomads. 자, 왜냐하면은요, 음식의 보존이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하지 않았거든요. 뭐를 하도록? To move across the land as nomad. 자, 유목민처럼 땅을 건너서 이동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보존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보존 능력 덕분에 뭐를 해도 된다? 정착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착이 가능해졌다. 오케이. 자, 그래서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people also settled at the salt mining sites of the time. 사람들은 어디에 정착했는지

시작을 했냐면은 Salt Mining Site. 자, 소금 광산이 있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당대. 그리고 and settlements were established. 여기서 정착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라고 해.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정착지가 만들어지고 뭐 마을도 만들어지고 그랬겠죠? 여기까지 흐름에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The first path and roads led to and from the salt mining site. 자, 어떤 것이냐면요. 자, 첫 번째 길과 로드예요. 근데 그것은 이어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Salt mining site. 자, 이렇게 소금의 광산으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은 to the newly emerging exchange market. 새롭게 만들어지는 exchange market이라고 하면은 교환하는 시장으로 길이 이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길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런 얘기인 거고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e roads leading to these exchange market. 자,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은 이러한 교환의 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were also used,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In military movement. Military movem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군사 움직임이잖아요. 군사 움직임? 지금 어떤 소금 광산, 그리고 그의 보존 능력, 정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팡 튀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버렸습니다. 그러면 4번이 강하게 의심이 되죠? 그럼 5번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5번이 3번과 연결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trade in the coveted and vital white gold. 자, 무역인데 어떠한 무역이냐면은 귀하게 여겨지는 이 중요한 white gold, 하얀 금, 즉 소금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무역이 시작이 되었고, a trade sector, enormous economic importance. 자, 어떠한 무역의 섹터였냐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거였고, 심지어는 means of payment. 자, 어떤 지불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무역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 정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exchange, 무역, 교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5번은 괜찮아요. 4번이 문제네요. 4번의 이 military movement가 문제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금에 대한 얘기였고요. 소금이 보존을 가능하게 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했는데 경제 발전을 했다. 교역료도 로도 형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얘만 4번만 중간에 military movement라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틀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관한 문장 치고는 좀 어렵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 over time, the roads leading to these exchange markets까지만 읽으면 괜찮거든요. 여기까지는 무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 그런데 앞에는 잘 가다가 뒤에 갑자기 빵 하고 무관한 단어가 하나가 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헷갈릴 수 있었다.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앞에까지는 맞는데 뒤에서 무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패턴이 많다는 거 알아둘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6번으로 넘어갈게요.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끝말잇기 그리고 단절찾기로 풀어볼 겁니다. 자, 요거 특히나 끝말잇기를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해볼까요? 자, 볼게요. When some talk about the basics of writing. 자,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they often mean 그들은 의미합니다. Something like words, sentences, paragraphs, the organizing units of syntax. 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단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paragraphs, 문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들이 뭐냐면 the organizing units of syntax. 자, syntax라고 하면은 구문을 이야기하는데 구문의 조직하는 단위. 그러니까 단어, 문장, 문단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글쓰기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하냐면, 단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문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그것은요, the very element, 바로 요소들이에요.

어떤 요소들이냐면은 a generative AI deploys in creating simulations of writing. 자,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겁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글의 어떠한 모방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아, 이것이 뭐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생성형 AI가 사용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순서 문제잖아. 순서 문제 맨 뒤에 뭐라고요? 생성형 AI가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로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끝말잇기가 되려면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A번 볼게요. 자, it's interesting that 자, 뭐가 흥미롭냐면 this correctness 자, 이러한 correctness 올바름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올바름이 지시어 명사 나왔네? 그러면 correctness가 앞에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는 언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첫 번째가 아니다. 지킬 수 있죠. 단절이 발생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B 볼게요. The synthetic text a generative AI produces. 자, 뭐냐면은요. 자, 인공 텍스트입니다. 근데 어떤 인공 텍스트냐면은 자, 이 generative AI,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인공 텍스트는 is convincing. 어때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Those, 그러한 surface traits, 표면적인 특성들을 for genuine meaning. 자, 진짜 의미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어때요? 자, 맨 처음에 AI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죠. 자, 게다가 thos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those surface traits, 이러한 표면적인 특성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가리키는 게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글에 있는 단어, 문장, 문단들. 그래서 AI가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을 갖다가 those surface traits라고 받아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우리는 첫 번째 볼 게 뭐다? B구나 라는 걸 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까요? 자, no one save the most pedantic grammar specialist. 자, 누구도 자 누구를 제외하면 가장 pedantic 하면은 뭔가 가장 까다로운 grammar specialist 문법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read a piece of writing, 글을 읽고 marvels, 놀라지 않아요. 무엇에 있어서 올바른 comma, 반점의 위치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요, 내용적으로 첫 번째 문단의 내용과 전혀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B가 맞구나 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 B의 뒤에 부분들 마저 읽어볼게요. So often imputing, particularly in education context, intelligence text that is by and large as featureless and indistin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often imput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impute 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다 라는 거거든요. 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특히나 교육적인 맥락에서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에? 텍스트에. 근데 그 텍스트가 사실 어떤 텍스트냐면은요, 대개 as featureless, 어떤 특징도 없고, 그 다음에 an indistinct, 어떠한, 별개이지도 않은, 그러니까 뭔가 따로 떼어서 볼 것도 없는, 특징도 없고, 뭔가 따로, 특성을 가지지도 않은, 자, 그러한 텍스트인데, 거기에다가 지정을, 부여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Though correct as possible. 자, 그렇지만 올바르기는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인공지능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인공지능 텍스트를 보고요. 자, 그건 아무 텍스트도 없고, 자, distinct 하지도 않아요. 뭔가 별개로 떼어서 볼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correct 하긴 하다. 뭔가 올바르긴 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orrect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그게 어디서 연결될까? 여기. A 한번 볼래요? 자, it's interesting that. 자, 흥미롭습니다. 뭐가요? This correctness. 아, 우리가 찾던 거 여기에 있었네. 이러한 올바름이. It's confused with intelligence. 자, 뭐랑 구분이 되냐면요. 이런 정확함, 맞는 것이 지능이랑 헷갈리는 것이 참 interesting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Perhaps because. 아마도 그건 왜 그러냐면, it's identifiable. 자, 어떠냐면은 확인이 가능하고, explainable. 어때요? 설명이 가능하고 and easy to compare between text. 텍스트 사이에서 서로 비교가 가능해요. But

그런 this doesn't mean. 자, 그렇지만 이거는 의미하진 않습니다. It is something we should necessarily value. 우리가 반드시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야. In fact, 사실요, it isn't something we value when we read. 자, 그것은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B의 마지막에 correct라는 correctness라는 표현이 나왔고, 자, 그것이 correct가 여기서 this correctness로 연결이 되니까 B 다음에는 A가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렇지만 이렇게 식별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compare 비교하기 쉽고 자 그것들이 우리가 딱히 value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라는 말로 끝났거든. 자 그러면 그게 C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The no one 그 누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누구만 제외하고는 여기서 save는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뭐를 제외하고는 가장 지나치게 규칙을 찾는 그래머 전문가만 제외하고는, 문법 학자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글을 읽으면서 놀라워하지 않는 거야. 자, correct placement of commas. 자, 반점이 어디에 제대로 찍혀 있나? 올바른 위치에 찍혀 있나? 우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or lack of dangling modifiers. 자, dangling modifiers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 것에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그러한 수사어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사어가 없어. 아무것도 수식하지 않는 잘못된 수사어가 없어. 그런 걸 보고 와,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 우리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correctness가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 부분이 C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자, 요거 커마가 정확하다고 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아. 수식어가 정확하다고 우리가 감탄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 다음에 C로 연결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compelled by something we've read 우리가 읽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지면은요, we are inevitably connecting to some deeper human things. 자, 우리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더욱더 깊은 인간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그냥 그런 correctness가 아니라 더 깊은 인간적인 것에 우리는 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말잇기 그리고 단절찾기에 의해서 정답은 B, A, C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정답 몇 번? 2번.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연결고리들 살펴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에서 생성형 AI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생성형 AI라는 말로 B에서 바로 연결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correct라는 말이 this correctness라는 말로 연결이 되었고요. 자, we don't value correctness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no one,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다, 커마에 대해서라는 말로 paraphrase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B, A, C,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스티비 원더가 자기 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래요. 자, 근데 이 스티비 원더가 몇 살에 데뷔했는지 알아요? 11살에 데뷔를 했대요. 자, 근데 아직까지도 현역이래요. 한 6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현역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이 스티비 원더가 엄청나게 특별한 점은요, 11살에 천재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래미상을 25번을 꾸준히 받아요. 그래서 10대일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일 때 계속 자신만의 음악적인 스타일을 쌓아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꾸준함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가수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공부할 때요. 오늘 이한 페이지, 오늘 이한 페이지, 내일 보는 이한 페이지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되게 나만의 스타일이 되고 나만의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공부도 헛되지 않다. 너는 잘하고 있다. 알았죠? 화이팅, 화이팅. 자, 노래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3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올 글의 순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there's the question of. 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how the mind makes sense of visual stimuli. 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각적인 자극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마음이 시각적인 자극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커마 안에 있는 것은 대충 읽으면 돼요. A pioneer of cognitive psychology. 인지 심리학의 선구자 같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posited, 가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가정을 했냐? The mind interprets a mass of visual stimuli. 자,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뭐를요? The mass of visual stimuli entering the eye. 자, 네 눈에 들어가는 이 시각적인 자극의 덩어리를 해석을 한다. 누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자극을 해석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how does it do this from the moment of birth?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마음이 시각 자극을 해석을 해요. 알겠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그때가 어떨 때인데? At which the mind has not experienced much visual stimulation. 자, 딱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별로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시각적인 자극을. 자,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시. 자, 마음은 시각적인 자극을 해석을 한대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태어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때는 경험이 없을 텐데?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질문을 던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겠니? 당연히 답이 따라와야 돼. 자, 그래서 이거에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오는 건 쉬워요. 바로 이거야. The answer to this. 이것에 대한 답은이죠. 자, 이 this는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것에 대한 답은 is that there are pre-existing cognitive structures in the brain which are primed to deal with color, light and shade and mo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B에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존재하는 인지적인 구조가 뇌 안에 있다라는 거야. 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가 있대요. 근데 그것은요, 뭐를 하기로 되어 있냐면 주로 deal with color, 색깔이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움직임을 deal with, 처리하도록 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뇌 안에 이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타고난, 이미 있는 뇌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는 걸볼 수가 있죠. B에서. 자, 그런데 there are also structures which can arrange the information into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s. 자, 또 뭐가 있냐면요.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냐면 또한, 자, 배열을 합니다. 정보를요. into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s. 3차원의 이해로 이어지는 거야. Such as how changes in light and shade signal movement. 자, 이렇게 빛과 그림자의 차이가 어떻게 시그널 표현하는지, 움직임을 표현하는지와 같은 3차원의 이해로의 정보의 배열 같은 것을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막 빛과 그림자가 막 움직여. 그러면 3차원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구조도 뇌 속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changes in light, shade, signal, movement 이런 표현들로 끝이 났어. 그러면 그게 어디로 이어져야 될까?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what happens in the course of a human's visual cognitive development is that the inbuilt structures get more effective. 자, 무엇이냐면 인간의 시각적 인지 발달의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is that the inbuilt structures 이미 내재해 있는 구조가 점점 더 효과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at sorting out visual stimuli 이러한 시각적인 자극을 sorting 분류하는 데 있어서 and that is where 그리고 그곳이 바로 hypothesis 가설이 가설 검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B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좋겠어? A가 오는 게 좋겠어. 왜냐면은 자, 계속해서 이 시각적인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러스 여기에 inbuilt structures라는 얘기도 나오죠. 아까 B에서 타고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거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다음번에 이어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 inbuilt structure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hypothesis. 그러면 C에서 이 hypothesis라는 내용이 제대로 끝말잇기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완벽하게 들어봤겠지. 자, C를 볼게요. 자, Gregory is correct to say that there is hypothesis testing, but underplays the role of innate visual cognitive structures in the brain. 아하. 자, 그레고리는요, 어땠냐면은 맞았어요. 뭐에 대해서 맞았냐면 there is hypothesis testing. 자, 뭐가 있냐면은 hypothesis, 가설 검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맞았다라고 하니까 가설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죠. 끝말잇기가 잘 되네. 정답은 BAC인 것 같죠. 그리고 대신에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내재되어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요. 뇌에 있는. 우리 내재된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underplay, 과소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BAC예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읽으면 됩니다. The relevance of this last point. 자, for a designer. 자, 이런 마지막 포인트의 관련성. 근데 뭐에 대한? 디자이너에 대한 관련성은 is that over time,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one's visual judgment alters. 자, 어떤 사람의 시각적인 판단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one becomes better at seeing objectively. 자, 누군가는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seeing objectively.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고, 어떠한, 뭐를? 자기 작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마지막, 그 순서 문제에서 마지막 문단의 뒷부분은요, 사실 크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주제랑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AC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2번입니다. 자, 우리 요거를 좀잘 볼게요. 자, 연결고리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지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를 inbuilt structures라는 말로 A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A에서 hypothesis라는 얘기가 나왔고, hypothesis라는 얘기를 C에서 받아주었죠. 그래서 BAC.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퀵체크 나갈게요. 퀵체크. 자, 우리 순서 문제에서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질문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까? 질문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되게 상식적이지만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질문이 나오면은 이게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3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모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는 거고요. 자, 문장 삽입이고요. 자, 문장 삽입에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볼까 하고 봤는데 힌트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those who engage in these activitie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행동, 이러한 행동들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들인데 in the field of psychology. 자, 심리학 분야에서 study human beings, 인간 존재를 연구를 하고 and attempt to explain how human beings. 자, 그리고 설명하려고 시도를 해요. 어떻게 인간 존재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function,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서 갖고 가야 될 거는 뭐다? These activities다. These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떤 활동들이 등장을 한 다음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확실히 하고,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리학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가볼게요. The scholars, researchers, scientists, and theorists. 자, 학자들, 연구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theorists, 이론가들은요, spend much of their time,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obtain their livelihood, 생계를 꾸리고, and define themselves professionally by. 자, 자신들을, 직업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자, to put it in simple terms, 단순하게 말하면 trying to figure things out. 자, 어떻게 함으로써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연구자들은요,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번 볼게요. They examine particular sets of phenomena and attempt to provide the most coherent, tight and logical explanation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요 they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 앞에 나왔던 요 사람들, 학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사람들은요, examine,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Your particular set of phenomena. 자, 어떠한 현상들의 집합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요. And attempt to provide the most. 자, 그리고 뭐를 하려고 시도를 하냐면 가장 일관되고 가장 딱 면밀하고 and logical, 논리적인 설명을 그들이 할수 있는 한 가장 논리적인 그러한 설명을 제공을 하려고 애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나오는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they gather data. 데이터를 모으고요. And other forms of information. 정보의 다른 형태를 모읍니다. To help them understand the phenomena. 자, 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현상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다음에 볼게요. In turn, 그 결과로요. They examine data with at least two principles in mind. 자, 이 연구자들은요. 계속 데이는 연구자들이겠죠. 자, 뭐를 하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뭐를 가지고 최소한 두 개의 원칙을 마음속에 가지고요. 그 원칙이 뭔데? 첫 번째, to provide support for their explanations. 자신들의 설명에 대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to alter their explanations when not supported by data. 자, 데이터에 의해서 이 의견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들의 설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 그런 두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한다? 자, 두 가지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when those human beings are psychologists engaged in a study and explanations of morality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한 인간들이 누구일 때? psychologist. 심리학자일 때. 심리학?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여기 있었던 단어죠, 심리학? 그리고, 자, 심리학자들이고, engage in study. 자, 연구에, 그리고 참여를 해요. 그리고 explanation of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설명에 참여를 하는 심리학자들일 때 그들은 뭐를 하려고 시도를 하냐면 attempt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How humans, 인간들, 그리고 비인간들의 기능이 in a realm we label morality,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영역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심리학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주어진 문장이랑 되게 관련이 깊은 문장인 것 같다라고 의심을 일단 해봐야지.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the those who engage in these activities are human beings in the field of psychology. 일단은 여기 psychology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these activities를 받을 수 있는 말이 앞에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왔나? 하고 봤더니, 나왔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examine, 분석을 하는데,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죠.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때? 그런 사람들이 심리학의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일 때,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 연구를 한다.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존재가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those human beings가 무엇을 가리키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those로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도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다 풀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퀵 퀴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맨날 어휘로 했는데 오늘은 어법으로 해볼 거예요. 자, 요 문장에서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 spread인지, spreading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요거까지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됐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에 이어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Dream so big and lou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유난히 즐거워 보이죠? 완강이니까요, 여러분. 완강은 여러분들도 이 교재가 끝나는 날이지만, 저도 교재를.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그죠? 네, 끝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사실 오늘도 여전히 중요하죠. 원래 이제 끝으로 갈때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30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잘 보는 꿀팁, 마지막 꿀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얘랑 이제 끝이야! 그렇지. 자, 제가 지난 시간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했잖아요. 나만의 미리 수능 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만들기라고 적었습니다. 연결되는 개념인 거예요. 남아있는 모의고사 날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날들이 좀 부족하다면 내가 그냥 어떤 날에 주말을 잡아가지고 나 혼자 미리 수능처럼 한 번씩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날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냥 내가 기출문제 풀어봐야지랑은 느낌이 다르게 나 이날 뭐 유빈 모의고사야.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 그래서 수학만이 아니고요. 국어, 수학, 영어 다 뽑아. 다 뽑아서 우리 그 EBS 가면 기출문제 탭 있잖아요. 지난 기출을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 지난 기출 다 봤던 거라서. 다 맞을 자신 있어요? 아닐걸? 답 외우는 거 말고 풀이를 완벽하게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난 기출들을 가지고 나만의 모의고사 날을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서 말했던 시험 잘 보는 팁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나 혼자서 시험 잘 보는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그 실전 연습이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푸는 사람도 실전에서 내가 시간을 100분 동안 잘 활용하는 연습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야.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대에 서는 연습을.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날짜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고 이런 것들도 대략적인 체크가 되거든요. 뭐한 문제를 푸는데 내가 얼마나 걸리겠다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략적으로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니까요. 알겠죠?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을 열심히 달릴 날이거든요. 3회 30번, 4회 30번, 5회 30번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3회의 30번부터 갑니다. 에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늘 30번이 3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30번 중에서 되게 흉악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흉측보다는 흉악이 나거든.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의외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잘, 경우 케이스만 잘 나누어 준다면, 검은 공이 6개, 그리고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 적혀 있는 3개의 흰 공이 들어 있습니다. 빈 상자 A, B, C한테 다 모일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됩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단, 검은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그죠? 자, 공을 넣지 않는 상자도 있어도 됩니다. 상자에 흰 공이 있는 경우, 그 상자에 있는 모든 흰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검은 공의 개수보다는

0: 크거나 같대요.
1: 오, 그러면 흰 공이 몇 개씩 모여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검은 공을 그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이해돼요? 흰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검은 공의 개수보다는 합이 더 크거나 같다잖아. 검은 공 개수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흰 공이 몇 개씩 뭉쳐있는지. 오, 거기에서 케이스가 나뉩니다. 괜찮아?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가장 쉽게. 흰공세 개를 한 상자에. 그러니까 전 뭘로 하겠어요? 흰공세 개가 한 상자에 흰 공이 두 개씩 하나 이렇게 두개 하나 들어있는 경우 하나 들어있는 경우 케이스가 그렇게 나뉘겠죠, 그죠? 자, 한 상자에 몰아넣으면 어떤 상자에 넣을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A에 예를 들어서 몰아서 넣었다면 봐봐요. 검은 공은 자유로워요. 왜? 6개를 전부 다 A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은 공의 개수보다는 합이 크거나 같거든요. 이미 6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자유로워요. 프리예요. 프리. 프리.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A, B, C에 검은 공을 5개 배열하면 돼요.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총 5개 아니지. 하나 더 6개를. 그죠? 검은 공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상자에다가 중복을 허락하여 6개의 공을 알아서 배열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뭐 어디까지 제한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일단 H로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다라고 하셔도 좋고. 저는 이미 칸막이를 그렸잖아요. 그죠? 공 6개도 별로 그리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뭐라고 썼을까? 칸둘 공육 이렇게 썼겠지. 총 8개를 배열하는데 6팩, 2팩으로 나누어주는 가디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8과 7 곱하고 6팩 사라지고 2 이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똑같죠. 둘이 더해서 9, 8, 4, 6 쓰나 똑같습니다. 계산해주세요. 얼마야? 28가지. 정답이 28가지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은 공 배열법이 28가지가 되어주는 거고, 흰공 집어넣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을 곱해야지 1번 케이스에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28 하니까 정답 몇이야? 일단 84. 라고 하셔서 케이스들마다 요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씩인데, 그 쉬운 거 먼저 할까요? 한 개씩 넣는 거 먼저 할래. 한 개씩 넣게 되면 1, 2, 3을 ABC에 배열하는 3팩토리알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흰 공의 배열이 끝난 거잖아. 흰 공이 1 들어있고 2 들어있고 3 들어있으면 검은 공은 6개를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요? 여기는 3개까지만 가능하고, 그럼 일단 3개 넣어. 여긴 2개까지만 가능하고, 여긴 1개까지만 가능해. 그럼 무조건 하고 검은 공은 1이 적혀, 그러니까 흰공 1이 있는 곳에는 1개, 2가 있는 곳에 2개, 3이 있는 곳에 3개. 무조건 이렇게 배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공에 배열하는 방법은 결정된 한 가지예요. 총 그래서 몇 가지? 6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괜찮아? 노랑으로 맞출까요? 이렇게 더해야 되니까. 됐죠? 오히려 쉬우니까 제가 이걸 먼저 한 거고요. 자, 이제 3번 케이스는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나뉘게 될 겁니다. 두 개, 한 개로 흰 공을 나눈다면 두 개가 어떤 두 개가 같이 들어오고 어떤 하나가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케이스가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나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거. 2, 3이 들어있고 1이 들어있고 없는 상자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이거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야. 또, 조금 더 줄여서. 뭐, 2, 3 했으니까 2랑 2가 좋은가 봐, 나는 1. 3이 혼자 있는 경우. 마지막은. 2가 혼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혼자 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이렇게.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때는 이제 검은 공은 6개를 내가 알아서 배열을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검은 공은 여기에는 자유로워요. 어때? 그치? 흰 공에 적혀있는 상자가 있으면 그 경우에요. 얘는 자유롭고 얘는 최대 1개까지 얘는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최대 몇 개까지? 5개까지. 여기다 5개를 몰아넣으면 이거 1개는 여기 넣든 여기 넣든 그렇지. 여기 넣든 여기 넣든입니다. 둘다 상관없어요. 칸막이 설치하면 한 개를 어딘가에 넣을지에 대한 배열이 됩니다. 두 가지 잘 들어요.

여기 네 개를 넣게 되면 최대 다섯 개까지니까, 그치? 최대 다섯 개까지니까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할게. 최대 다섯 개까지니까 네개 넣어도 되거든요. 네개 넣게 되면 남은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최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 미리 한 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남은 한 개를 똑같이 1번이 있는 곳에 넣을까, 없는 곳에 넣을까? 두 가지입니다. 느낌이 오실 텐데. 만약에 세 개가 되더라도 남는 게총몇 개예요? 세 개지만 여긴 한 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미리 주는 경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먼저 넣는 것들. 만약에 내가 여기에 다섯 개를 넣게 되면 한 개는 자유롭지만 네 개를 넣게 되면 한 개는 자유롭지만 하나는 미리 넣어야 돼요. 세 개를 넣게 되면 한 개는 자유롭지만 남은 두 개는 미리 넣어놔야 된다고. 한 개만 자유로우니까. 그럼 똑같이 공과 칸막이 하나의 배열입니다. 또두 가지. 느낌 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어도 여기 최대 한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미리 이미 3개, 미리 이미 4개, 미리 이미 5개를 넣어 놓을 거고 남은 공한 개만 일상자에 넣을까, 업상자에 넣을까 1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씩이야. 즉 2를 몇번더 하는 거야? 5, 4, 3, 2, 1 배열할 때마다 6번씩 더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6으로 가면 되겠는데? 12가지. 자, 그럼 이쪽에도 해볼까요? 똑같은 상황이야. 아까는 3과 1로 넣을게요. 2가 혼자 있어. 없어. 그럼 여긴 최대 몇 개까지? 4개거나 3개거나 2개거나 1개거나 0개죠. 자, 4개를 넣게 되면 남은 2개는 둘중 어디에 넣든 상관이 없어요.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3가지죠. 공과 칸막이로 왔어요. 자, 근데 3개를 넣게 되면 두 개까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도 미리 한 개를 주게 되네요. 이때는 미리 두 개를 주겠지. 이때는 미리 세 개를 주겠지. 이때는 미리 네 개를 넣었겠지. 배열하는 방법은 똑같이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형태죠. 그럼 마무리. 뭐라고 하면 돼요? 세 가지씩 4, 3, 2, 1이니까 5, 15.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3이 혼자 있는 경우로 갈게요. 1과 2를 집어넣고. 3이 있는 경우라면 없는 경우까지 있잖아. 여기는 3개거나 2개거나 1개거나 0개죠. 남은 3개는 여기에 다 몰아넣고 칸막이 설치하는 배열도 되지만 2개 넣게 되면 남은 4개는 3개까지는 자유롭지 않아요. 미리 1개 주고 여전히 남은 3개만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고. 이때는요. 3개까지만 배우니까 미리 2개를 주고. 그러면 나더 이상 계산할 이유가 없네. 남은 3개를 어느 상자에 집어넣을지 칸막이 하나랑 공세 개니까 배열하는 방법은 네 가지고요. 그네 가지씩 4, 4, 3, 2, 1, 0, 네번 곱해주면 됩니다. 16.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싹다 더해서 먼저 계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랑 16이랑 15랑 다 더하는데, 하나 더 먼저 생각할. 지금 제가 요렇게 상자들을 배열을 해놨는데, 원래 상자의 이름이 ABC가 있잖아. 그럼 우린 뭐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두 개, 한 개, 없는 상자를 ABC 중에 누구한테 배열하느냐입니다. 남은 것들을 쭉 적으면 12가지, 15가지, 16가지에다가 어느 상자에 어떻게 넣을지 3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괜찮아. 그치. 31 더해줍니다. 그러면 43에다가 6만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야? 258가지가 되어주겠죠. 상자의 이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자에 두 개를 넣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84랑 6이랑 258만 더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90만 더하면 되잖아. 그치? 정답은 843. 끝. 요렇게 여기다 가운데다 합치도록 할게요. 정답은 348가지가 되어주는, 그죠?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흰 공을 집어넣어야 검은 공을 내가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흰 공을 어떤 식으로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다른 내용 하나도 없이. 흰 공을 어떻게 넣을 것이야? 몰아서 다 넣게 되면 최대 검은 공은 6개까지 들어오니까 이때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도비는 자유예요를 여기서 외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한 개씩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쉬워요. 한 개밖에 안 되고 두 개밖에 안 되고 세 개밖에 안 되면 어맛 검은 공은 그렇게 들어가네. 끝났지. 이때까지는 평화로웠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결국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계속 나뉘는데 여러분이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2 더하기 3이니까 검은 공

보통은 최대 5개까지예요. 그러니까 5, 4, 3, 2, 1, 0까지 해서 6가지로 A 상자의 공을, 검은 공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남은 건한 개일 경우는 B나 C에 어디에든, 아니지, 1이나 X에 어디에든 넣어도 되지만, 4개 넣고 남은 2개인 경우는 어차피 없는 상자에 미리 하나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A에 넣는 검은 공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C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가 이미 하나씩 백업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고민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종목 조합이 쓰이는 파트는 간단했어. 그 포인트였습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일단 나열하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열하면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상자, 어느 상자에 집어넣을지, 상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상자에 두 개짜리를 넣고, 어느 상자에 한 개짜리를 넣고, 어느 상자에 안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4회로 갈 거예요. 4회의 4번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거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5회의 30번이에요. 그게 문제 많아. 생각할 거리가 많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의 차이는 있잖아. 그치? 근데 요 4회의 30번은 포인트를 잡고 나면은 쉽게 풀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잡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문제예요. 진짜로. 자, 볼게요. F12345가 1235한테 쏘는데 이걸 만족시켜야 된대. 가는 되게 예뻐요. 왜냐하면 F1과 F5의 곱이 5가 되려면 너 1, 너 5거나 너 5, 너 1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작 케이스가 나뉘는 건데 나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나가 이해가 안 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요. 자, 일단은 모를 땐뭐 하죠? 그 집어넣죠. 모를 땐 집어넣어서 상황을 분석해 볼게. F2에서 1을 뺀 것. F3에서 F2를 뺀 것. F4에서 F3을 뺀 것. F5에서 F4를 뺀 것. 뭐, 거기까지 가능한 거죠? 더는 없잖아. 그치? 4까지 집어넣었을 때. 그 절대값의 합이 4래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얘네가 양순지, 음순지에 따라 절대값 벗기는 게 달라집니다. 같은 것을 쏠 수도 있죠. 같은 것을 쏠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을 쏘게 되면 0이 되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1111이 돼서 자면 너무 좋겠지만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게더 큰지에 대한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맞죠?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얘네가 다 양수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보자, 우리 그냥.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약간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잖아. 봐요. 그럼 F2, 모르니까 문제를 F1, 3, 2, 4. 1라는 써봐야 돼요, 여러분. 3. 5. 이렇게 돼. 맞아? 그래서 사라져. 그러네. 그지, 그지. 3도 뭐가 남아요? F5 빼기 F1이 4야.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상황? 얘가 5고 얘가 1인 상황을 성립시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F2, 3, 4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사라지니까 자유롭네. 맞아? 절대값을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면요.
얘네가 다 사라지고 이미 식을 성립시키게 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순화 작업을 할 거냐면, 얘네가 다 들고 있는 것들이 귀찮아진 저는 오히려, 저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자를 적용할 겁니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들을 말하자면 AK라고 부를게요. 이거 왜 문자로 불러야 돼요? 라는 질문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거 다 쓰기 귀찮아서 저는 문자로 바꾼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잘 들어. A1, A2, A3, A4로 바뀌어요. 거기에 절대값, 쉬운값이 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아까 방금 전에 봤잖아요. 절대값을 그냥 벗겼을 때 A1, A2, A3, A4의 합 또한 어떻게 돼?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 있으면 4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 얘가 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끝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4가 되는 때는 이거 정리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였죠? 이게 4가 되도록 하는 때는 F5에서 F1을 빼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중에서 어떤 거, 얘를 첫 번째 케이스로 택하겠다는 거, 아니지. 위에 거를 첫 번째 케이스로 택하겠다는 거예요. 맞지, 맞지, 맞지. 5에서 1을 뺀 형태니까 이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밑에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러면 4가 되고요. 이들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값으로 벗겨내야 이들이 서로 같아질 거 아니야. 이미 내가 F5가 5고 F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5 빼기 F1은 4예요. 그러면 얘네의 절대값을 그냥 벗긴 값의 합은 4가 되어주는 거고, 이 둘이 서로 같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절대값이 그냥 다 벗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돼, 여러분?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봐봐요. 대단한 내용 하나도 없어. F2가 F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3이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4가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5가 F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야? F1, 2, 3, 4가 5까지 크거나 같다로 연결되어서 얘네가 절대값을 그냥 다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와우.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얼마가 된 거야? 얘가 1이었고요. 얘가 5였어요. 얘네들은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끝. 선생님, 저 싫어요. 이거 H? 좋아.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기만 하면 되네요. 다 몰아주는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칸막이 4개랑 공 3개에 대한 배열이에요. 계산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걸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7, 6, 5, 4팩 사라지고 3이 지워서 35가지가 되어 줍니다. 그냥 일단 써보면서 분석하면서 가는 수 외에는 없어요. 그치? 써보고 분석하면서 갔더니 요런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35까지 나왔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요? 얘만 잠깐 사용을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잘 봐요. 결국 우리 절대값 그냥 벗겼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봤잖아. 그냥 A1, A2, A3, A4로 연결했을 때는 뭐로 되었었죠? F5 빼기 F1이었거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일 땐 이게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절대값이 음수면 얘네가 뭐 0은 포함할 수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지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길 수 있어요. 0이어도 어차피 뭐 똑같잖아. 0이면은 마이너스 붙여도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둘이 서로 같아진다는 말은 지금 4, 마이너스 4로 바꾸려면 여기 절대값이 9호를 다 벗을 때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 0보다 작아서 다 마이너스 붙여서 벗겼을 때에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4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얘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로 나올 것이고, 그럼 얼마가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4가 나오잖아. 왜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어때요? 크기가, 순서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그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맞지? 5431이고, 21이고, 여러분, F1. 맞지?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5. 얘가 얼마라고? 1. 그러면 1부터 5까지 해서 3개를 택하는 위에 계산을 했는데, 얘를 왜또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지.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정답 몇이에요? 70까지. 이렇게 오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과정이 밑에는 없어요.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 대신에 그렇게 오려면 절대값을 어떤 식으로 벗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AK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을 문제에서 꽤나 많이 만나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근데 그 AK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AK라고 이름을 붙이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냥 연결해서 다니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연결된 두 개. F2랑 F1 이런 식으로 연결된 두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는 거야, 뺐을 때. 그럼 그 절대값을 벗기려면 부호가 중요한데. 일단은 절대값 없는 시점에서 봤더니 하필이면 4야. 1번은. 그치? 근데 절대값을 씌운 것들의 합도 4야. 그럼 절대값을 그냥 벗겨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오실 수 있어야 돼. 재밌죠, 그죠? 좀 재밌는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막 엄청 높다기보다는 접근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어. 그치? 그래서 30번, 4회의 30번 같은 문제의 유형을 오히려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다 막, 다그 절대값으로 다 써놓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이면요, 여러분, 부호상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 0이면 플러스를 붙이나 마이너스를 붙이나 0이고요.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하필 똑같은 4, 하필 똑같은 4인데 마이너스고 하나는 4면 어떤 식으로 벗겨내야 되는가? 아, 모두가 부호가 0보다 크거 나갔구나. 아, 모두가 부호가 0보다 작거 나갔구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아? 응.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로 마지막 30번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여유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달렸었거든요. 자, 오늘은 쌀떡이 마을, 저 세포마을, 화통의 세포마을을 마지막으로 좀 다녀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얘를 만나야 되거든. 촉세포. 그 수능 완성 끝까지 왔습니다. 고생이 진짜 진짜 많았고요. 사실 여기 이제 이쯤 되고 날 더워진 때잖아. 그럴 때에는 완성을 풀면서도 나는 왜 이런 걸 되게 못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할게 되게 많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나는 수특을 완벽하게 끝낸 것도 아닌데 완성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뭐 기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이럴 시간이 있는가? 다양한 생각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공부한 게 없는 느낌을 막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포마을을 화통세포마을에 있는 촉세포를 미리 여러분들 만나봤거든요. 각자의 촉세포를. 촉세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촉을 느끼는 거야. 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걸 미리 느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그 날,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웃고 있는 여러분을 봤어요. 이 친구가. 환하게 웃고 있더래. 분명히 노력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미래를 봤대요. 보통 드라마를 볼때 저는 불안한 걸잘못 보거든요. 근데 불안한 형태의 드라마든 불안한 형태의 영화여도 그 주인공이 절대 승리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불안해도 볼수 있어요. 얘가 분명히 이길 거라는 걸 아니까. 결말을 미리 알면, 재미는 없지만 결말을 미리 알면 좀 편안할 수 있잖아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의 촉세포를 만나서 결말을 들어봤는데요. 잘 됐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겪는 그 힘든 것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고난과 역경인 것뿐이잖아. 나는 주인공인데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결말이래라고 미리 촉세포가 느끼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남은 시간이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이게 밀도상. 알았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끝까지 잘하셔가지고 만점 받으세요, 확통. 응원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로 마지막 문제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렵거든. 좀 30번 스타일다운 문제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5회니까 5회에 걸맞게 30번다운 문제가 등장을 했어. 해석이 중요하고요. 케이스도 나눠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수능의 경우에는

확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확통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한 2년간은 확통 좀 쉬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확통이 우리에게 힐링 과목이었었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그 선배들한테 확통은 여러분들이 힐링 과목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험에서 확통이 힐링은 아닐 거야. 생각할 거리가 좀 있거든요. 완성 한번 보세요. 5번입니다. 아, 5회 30번입니다. X에서 Y로 쏘는 함수를 택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GX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심지어 F의 치역과 G의 치역이 서로 같대. 뭔 소리야? 내가 지금 표시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자, 일단 함수를 선택할 거고 확률을 물어보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뭐죠? 쉬는 시간. 1, 2, 3, 4, 5에서 마일 01을 쏘는데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몇 가지 있어. 1아 너뭐 쏠래? 세 가지. 2아 너뭐 쏠래? 세 가지. 3아 너뭐 쏠래? 세 가지. 3의 5제곱 분해는 하셔야지. 단답형 주관식이라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낸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이득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해놔야지. 그죠? 응.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치역과 G의 치역이 서로 같다니. 자, 어차피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이렇게 세 개니까요.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는 몇 개까지 가능해요?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예스, 그걸 기준으로 저는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그 전에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뭔 소리죠? 자, 스몰 x는 그래봐야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1, 2, 3, 4, 5밖에 없습니다. 집어넣어요. 그쵸? 집어넣어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 G1은 뭐라는 거야? F1 곱하기 F5래요. G2는, 아, F2 곱하기 F4래요. G3은 F3을 제곱하래요. 두번 곱하니까. F3을 두번 곱하니까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지. 뭐, 대단히 어려울 거 없잖아. 그죠? 그럼 G4는?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G4는 F4 곱하기 F2야. 여기 있네. 예스. 그래서 여기다 G4라고 써요. G5는 이거 여기 있네. 그래서 의외로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모를 예쁘게 그리고 싶어. 왜냐하면 핵심 값이니까. 핵심 값이야. 이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저는 쉽게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F의 치역 원소가 한 개인 경우. F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 F1도, 2도, 3도, 4도, 5도 다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 경우가 뭐뭐뭐 가능하겠어? 마일도 가능하고, 0만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하고, 1만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F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G 또한 그러한가가 중요하잖아. 11111이면 G12345는 다 1입니다. 합격. 00000이면 G12345도 다 G0입니다. 합격. 하지만 마일은 어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1. 지역이 1이 되어버리는데 서로 같아야 된다며. 불합격. 그래서 가능한 경우 두 가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 분석이 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괜찮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누면서 가능한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F의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 두 개. 그러면 일단 내가 치역 원소로 설정하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두 개를 쏘기는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았죠? 치역의 원소가 뭐뭐뭐 가능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도 되고, 0과 1도 되고, 마이너스 1과 1도 되지. 이들 중에서 가능한 것들을 따져서 그렇게 만드는 그 함수의 개수도 따져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죠? 요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요거 하나씩 다 따져야 돼. 하나씩 가볼게. 마이너스 1과 0이면 어떻게 될까? F에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을 쓰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0을 쏜 상태.

인 거예요. 누가 어떤 걸 쐈는지를 결정을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F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G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는 누가 누구를 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게 치역의 원소가 하나니까 모두 다 글을 쏜 거라서 고민 걱정은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누가 마이너스 1, 누가 0을 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쏘고 0 쏘게 되면 0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F3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F3이 여기 있잖아. F3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는 불가능해요. 왜? F3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G3은 1이어야 돼. 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일 순 없어요. 그러니까 F3은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만 하는 거지. 그죠? F3은 무조건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G3도 0인가 봅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잘 봐. 예를 들어, 이것에서 요 원소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얘가 아니라면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0에 마이너스 1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적어도. 0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들 0을 쏘거나 0과 마이너스 1이어도 어차피 0이 되니까 상관없어. 근데 누군가는 G의 원소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에 마이너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느냐는 거야. F의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과 0으로 조합을 해서 둘이 곱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잖아.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내셔야 돼. 치역의 원소를 두 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두 개의 마이너스 1과 0의 조합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드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가능한 거는 0과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치역의 원소가 0과 1이라면 0과 1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그치? 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F3은 제곱해서 G3을 결정하다 보니까 F3이 0인 경우를 먼저 따지면 G3도 0이 되니까 이미 G의 치역의 0, F치역의 0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1. F치역의 1과 G치역의 1을 우리가 만들어줘야만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F1과 F5의 곱이 1을 만들어줘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해돼? 1이거나 또는 F2와 F4의 곱이 1이 되어주어야 G의 치역에서 0은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든,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는 누구든이잖아. 얘네 둘 중에 누구든이니까 요렇게 둘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든 아니면 G2에서든 1이라는 치역 원소가 나와줘야 되는 거여서 F1 곱하기 F5가 1이거나 그래서 G1이 1이거나 아니면 G2가 1인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또는으로 연결했어요. 괜찮아? 그러면 얘네들은 1과 0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 뭐볼 것도 없잖아. 얘가 1이고 얘가 1이어야만 곱이 1이 되겠죠. 0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되니까. 그럼 여기 얘네들은 어때요? 또는으로 연결했으니까 자유로워요. 프리. 0일 0일이 다 가능하니까 몇 가지? 너 0일, 너 0일 네 가지. 자, 반대로 갈까요? 너 프리. 얘네가 F1이 1, F2가 1, F4가 1인 경우. 요 경우도 똑같이 네 가지겹죠. 근데 느끼셨죠? 겹치는 경우 있잖아. 1111이 되는 한 가지는 내가 겹치죠? 겹치는 한 가지가 존재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총몇 가지예요? 7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몇 가지 가능하다고? 7가지라고. F3이 0인 경우에서 일단 7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얘는. 여기 안에서도 F3이 좀 특이하잖아. 그죠? 그래서 F3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한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겹치는 경우. 겹치는 경우를 옆에다 쓰면 나 왠지 여기다 쓸수 있을 것 같아. 겹 1. 밑에다가 써보려고. F3이 이번에는 1인 경우. 자, F3이 1이 되는 순간 G3은 1이 되다 보니까 이미 G에서의 치역상 1도 결정이 된 거예요. 고민 걱정 없죠? 그럼 그대로 갑니다. 이번에도 똑같아. F1과 F5의 곱이 누구를 만들어줘야 돼? 0을 만들거나 또는 F2랑 F4의

고비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느낌이 비슷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돼.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돼. 에? 0. 그 말은 얘 중에 하나는 0이 있어야 돼. 넷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있어야 돼 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F1로 가능한 건 0 또는 1, F5로 가능한 것도 0 또는 1, F2로 가능한 것도 0 또는 1, 0 또는 1입니다.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이게 4제곱인데 그 중에 모두가 1을 쏘는 경우만 제외하면 돼요. 모두가 1을 쏘는 경우는 얘였겠지. 그 한 가지만 제외합니다. 적어도 0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곱이 0이 되면서 G도 치역의 0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고 F도 치역의 0이라는 원소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 한 가지를 제외합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15가지. 그래서 F3이 1인 경우가 15가지 탄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치역의 원소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됐어? 그게 일단 몇 가지? 22가지. 어떤 펜으로 쓰면 좋을까? 22가지. 킵. 자, 이제 또다시 갑니다. 이번에는요. 요거 해야 되겠지? 치역의 원소가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 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 됐어? 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시면 G에서 먼저 생각해 봐.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G3은 1이 됩니다. 제곱을 할 거라서요. 그죠?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상관은 없어요. G3은 1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F1과 F5가 어때야 할까요? 여기서 1을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야 돼. 적어도, 그지? 또는 F2와 F4가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주어야 어때? G에 해당하는 원소에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잖아. G3이 이미 1이에요. F의 역할과 관계없이, F3의 역할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치역 마이너스 1이 될 것이야.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F에도 마이너스 1과 1이 둘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떤 형태여야 돼? 너 1, 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미 F의 치역도 1과 마이너스 1이 둘 다 뜨는 형태예요. 너 마이너스 1, 너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 그때마다 얘네들은 어때요? 얘는 자유예요. 이들은 또 프리합니다. 프리. 반대로 가볼까요? 여기가 프리하고 이들이 마이너스 1과 1 또는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프리는 뭐야? 두 가지, 네 가지. 그지? 여기서 네 가지. 근데 요렇게 두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총 8가지. 마찬가지로 순서만 바꿔서 8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예스! 겹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겹치는 경우는 뭐예요? 너 마이너스 1, 1, 너 1, 마이너스 1인데 얘도 한꺼번에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겹치잖아요. 제가 또는으로 연결해놨는데 그게 몇 가지죠? 4가지가 되어줍니다. 2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이들 더하고 얘를 빼줄게요. 그래서 몇이야? 12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F3은 자유예요. 왜? F3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들 중에 무조건 1은 존재해야 돼. 근데 어차피 곱이 마이너스 1 하면서 F1과 F5 또는 뭐 F2와 F4 이런 데에서 1과 마이너스 1이 이미 등장을 하기 때문에 F3은 자유예요. 누구든 가능해.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요 24가지랑 22가지랑 해서 이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총 몇 가지겠어? 한꺼번에 정리하자. 46가지. 그지? 46. 내가 원하는 건 이들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자에다가 미리 올려놓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까지 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치역의 원소가 세 개인 경우로 갈 거거든. 지우려고요. 다 잘 써놨죠? 전 지웁니다. 자, 어차피 저까지 멀리 가면 힘들고 나 이 박스 이용하고

0: 싶어가지고. 자, 이거 다 옮겨놨어요. 자,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로 바로 하겠습니다. 으아하하. 에이, 와, 30번 답지 않아? 막, 대단히 막, 으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아닌데, 30번 수러워요?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설명할 거리도 있고 이렇잖아. 자,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 그럼 누구누구야? 뭐볼 것도 없지. 마이너스 1, 0일이겠지, 뭘. 맞죠? 응.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F3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고. G3은 결정이 되니까 F3을 기준으로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어야 되겠죠. Yes. F3이 0이 되면 G3은 0이 되어서 이미 0이라는 원소는 만들었어요. 그 F도 치역이 0을 만들고 G도 치역이 0을 만든 상태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는요. F1과 F5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엔드로 묶여야 돼요. F2와 F4는 곱이 1이어야 해요. 또는 네가 1이고 네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찾아서 곱하기 2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이거 제곱한 0까지 G의 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다 완성될 거야. 자, F의 치역도 마이너스 1, 0, 1이 다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0은 사용을 했고요. 곱에다가 마이너스 1 만들려면, 아, 그죠. 이미 둘다 사용해야 되네요. 고민 걱정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1과 1,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곱이 1이 되려면, 이것도 두 가지밖에 없어. 11이거나, 마일, 마일이거나. 2 곱하기 2죠? 총몇 가지? 4가지. 근데, 순서 바꿀 수 있잖아. 얘가 1일 때도, 얘가 마이너스일 때도 네 가지 총몇 가지? 8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서 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도 8가지. 두 번째는 F3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자, F3이 마이너스 1이 되면 G3은 얼마가 된 거예요? 1이 된 거야. 그러면 1은 치역의 원소로 이미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0을 만드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1이라는 거 G에서 치역으로 쓰였으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순서 바꾼 거 또다시 곱하기 2에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곱이 0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라면은 0, 마이너스 1, 1다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1 또는 0일 수 있겠죠. 겹치는 경우 제외하려고. 그치?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두 가지, 총 다섯 가지가 가능하고요. 곱하기. 여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이려면 1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느끼셨겠지만 F의 원소도 구성상 마이너스 1, 1, 0다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순서 바꿔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죠. 몇 가지? 20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누가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됐어? 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잘 들어요. 거의 흡사해. 얘랑 같이 보세요. 마지막 케이스는 F3이 뭐인 것을 원해? 1인 것을 원해. 근데 G3은 이미 1이에요. 그럼 아까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아? 이거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G3이 이미 1이기 때문에 G를 만드는 두 요소가 0과 마이너스 1이어야 하거든요. 0인 경우 똑같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인 경우 똑같이 들어가는데 F의 치역도 3개가 다 쓰이는지를 항상 체크. F의 치역상 1 원소를 사용했고요. 곱하기 0 만들 때0 원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무조건 사용되니까 치역의 원소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20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고 20까지. 만들려는 게 똑같으니까. 끝!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 몇 가지? 총 48가지네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괜찮아? 응. 자, 이들을 싹다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5 땡큐다, 50. 그러면 3의 5제곱분의 96이요. 3으로 나누어지네. 여기 3으로 나눠봐야 80이에요. 그럼 정답은 81분의 32가 되고요. 위아래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13으로 나오겠습니다. 되어요. 아, 그죠? 자, 치역의 원소가 서로 같아야지 이제 치역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면서 찬찬히 가면서 F에도 그 치역 원소가 그대로 다 존재를 하는지, F 함수 값이 G에도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계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복잡했겠지만, 여러분들. 케이스 잘 나눠서 풀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중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미 셀러브레이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요. 복습 잘하는 시간 가져주고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무조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쵸?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해요.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도록 할게요. 확통 기운을 보내면서. 알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완강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구수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손 끓여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요.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샘플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하는데 스스로의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진짜 뭐 만장해요.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

있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게들이 아니깐 뭔가 햄버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러는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욕 타고 막 옛날에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의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났는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걸다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보면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거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 오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 초밥이니까 연어 살을 얼려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 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 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쿼지수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비벼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 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섭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뭐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또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실현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번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사람 무조건 이겨요.

0: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 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 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 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셰프 최현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장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진짜 정말로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클릭하신 강좌는 그렇죠. 우리 어법성 판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법성 판단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벌써, 그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어법에 대한 정리,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시간 중반부터는 빠르게 얘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각각 선택지별로 바라봐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볼 텐데요. 어법이라는 게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이 워낙 길고 복잡 다단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해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없다. 어려워 보여도 벌써 우리 지금 어법성 판단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You are capable of.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Of amazing things. 아주 놀라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이거 언제 다 하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 거의 지금 30강까지 왔거든요. 어법성 판단 언제 이 복잡한 거 골치 아픈 거 끝내지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어법성 판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잘 하나씩 한 단계씩 밟아가면 금방 야 벌써 이만큼 놀라운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어법성 판단 세 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9번부터 출발합니다. 9번부터 12번까지 오늘 총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1번부터 각각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요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때?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물론 그게 딱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개, 많게는 세 개 정도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구조,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문맥상의 해석, 그래서 부분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타겟으로 딱 물어본 어법이 무엇인지 뭐랑 비교하고 대조하라. 이런 요구사항인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였어요? 데미인 경우에는 얘가 복수형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인지, 그치. 얘는 지금 복수형이니까 우리가 단수인지를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단복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이 댐을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가 있고 우리가 또 뭐 또 있냐면 맞아요. 제귀 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귀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제귀, 다시 돌아오는 대명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메랑이 있잖아. 그럼 부메랑이 쌤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얘를 딱 던졌어.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 뭔가 목표물을 탁 맞추고 최종 목표물, 목적이 누구를? 그치. 다시 주인인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의 대상이 동일할 때 이 목적어 부분을 제기대명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기대명사, self not self의 형태를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해석을 통해서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복수형의 명사가 맞다 하더라도, 댐이 맞다 하더라도 제기대명사는 아니야? 즉 주와 동일한 대상인 건 아니야? 이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to fulfill 이라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투부정사인 경우에 얘는 준동사니까 이 자리가 준동사 말고 동사 아닐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맞다면 얘는 어떠한 쓰임으로 쓰인 건지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이것도 역시 빙이야.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오, 오브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동사의 명사인 동명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우리가 지금 준동사 빙인데
야,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얘가 준동사인 being이 맞다면 얘는 도대체 그냥 현재 분사로 쓰인 걸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딱 봤던 것처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걸까? 근데 딱 봐도 3학년 문제에서 이렇게 딱 보이게끔 내지는 왠지 왜인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 4번. in which.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려워할 거 없다 얘기했어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 뒤에 오는 뭐가 중요하다? 맞아.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고 어떤 문장의 구조? 그렇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중요해.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motivated by가 나옵니다. 자, 뒤에 것에 의해서 라는 by라는 전치사를 딱 봤을 때 왠지 얘는 얘를 꾸며주는 동사가 아닌 분사인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리고 얘는 뒤에 by가 붙었으니까 수동의 형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역시 이 분사도 뭐이기에 준동사이기에 이 자리에 그냥 motivated가 아니라 be motivated 동사의 형태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동사가 정말 맞다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motivated 얘가 과거 분사인지 혹은 현재 분사인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쭉쭉쭉 하면서 문장의 구조도 쭉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onsider라고 하면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죠. 보통 consider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쭉 가다 보면 as라는 전치사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딱 잡고 해석을 시작하면 훨씬 해석이 더 자연스럽죠. 빠르게 돼요. 자, 이거 뭐야? The Wizard of Oz.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야.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 작품을 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Motivation, 동기부여죠. 자,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 동기부여의 심리학적인 연구로서 한번 이 Wizard of Oz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부여와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죠? 도르시, 이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은요, work hard. 열심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요? To get to the Emerald City. 에메랄드 도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자, 뭐 하면서? Overcoming. 극복하면서 또 뭣도 하면서 persisting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뭐 하면서 그리고 또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로 지금 분사구를 나란하게 쭉 그냥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뭐도 극복하고 네 장애도 극복하고요. All adversaries. Adversary라는 단어 적이나 상대라고 나오네요. 그럼 적이나 모든 적들 모든 상대들에 대항하면서 끈질기게 대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니? motivation,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곳에 갈 테야라는 동기부여가 부여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의 연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번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가 중요해? 해석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일단 단수의 형태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복수의 형태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They, 그들은요. Do so,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 그렇지, 도로시랑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요. 왜요? Because they expect.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expect도요.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자, 목적어가 뒤에 것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The wizard, 그 에메랄드 시티라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마법사가 뭐 해줄 거라고? To give them, 그들에게 what they are missing, 그들이 놓치고 있는, 즉 그들에게는 없는 무언가, 그것을, 그들이 없는,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그들에게 줄 거다. 누가 줘?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마법사가 줄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give라는 동사의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를 동사로 본다면 얘가 준다라고 해서 wizard라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 목적 보호로 쓰인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겠지. 그들이 누구야? 도르시와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 주겠죠. 그럼 봤을 때 지금 이 동사의 주체는 the wizard가 되겠고 목적어는
wizard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아니야. 그래, 제기대명사는 아니었어. 주어랑 목적어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우리가 해석을 했던 것처럼 도로스랑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적절해? 그렇지, 복수형의 명사됨은 적절하지요. 1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Instead 대신에요. 야, 거기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원하는 거다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the wonderful and wise wizard, 그 멋지고 현명한 그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을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어? aware that 이하라고 깨닫게끔 만든대요. they, not he, 그 자신, 다시 말하면 그 마법사가 아닌 그들,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이 always had the power, 늘그 힘을 갖고 있었다고,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원하는 거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었어 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인데? To fulfill their wishes, 그들의 소원, 그들이 바라는 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절의 주어는 they, 그리고 동사는 had, 목적어는 the power,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미 완벽하게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the pow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토부정사는 마치 뭐처럼,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준동사가 맞고요. 다시 말하면 동사가 아니고 쓰임은 뭐로 쓰였어?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지, 형용사적인 쓰임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어때?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퍼코드예요. 됐죠? 자, 도로스에게 있어서요, 집이라는 건 is not a place,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장소. 단지 장소만이 아니라 나를 법비죠. 그러면 뭔데? A feeling of security.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또 뭐? 그녀가 she loves.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편안함. 편안함의 그런 감정을 줄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그 집이라는 것은 is wherever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가는 그 어떤 곳이든 집이 될수 있죠. 그녀의 원래 살던 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녀와 마음이 맞는 그녀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집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보 잘 확인했습니다. The courage, the intelligence and the emotions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누가 원하는?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또 누가 원하는? scary crow라고 하면 얘는 허수아비가 되겠죠? 허수아비가 longs for,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죠? 허수아비가 그렇게도 바랬던 지성, 그리고 the emotions the teen man dreams of, 그리고 이 양철맨이 꿈꾸었던 그 감정. 자, 이거 어떻게 됐어? 명사 하나, 주어 하나, 명사 둘, 주어 둘, 명사 셋, 세 번째 주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주어만 명사구로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자, 문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는 건 뭐다? 주어와, 그렇지,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가 나올 자리에 뭐가 있어? being이라는 준동사가 있어. 에이, 너 준동사 자리 아니잖아. 그럼 무슨 자리야? 그렇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야? 비동사의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 하나, 둘, 세 개니까. 뭘로 쓰면 될까? 네, 현재 시제로 봐서 a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원했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 속성이라는 뜻이야. 자, 어떤 속성이자 특징이에요? They already possess. 그들이 이미 possess,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마법사가 알려줬던 것처럼, 야, 이거 네가 이미 이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se attributes.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 뭐라고? As internal conditions. 뭔가 내재적인 그런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as positive ways. 긍정

긍정적인 방식으로서 그러한 속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이 바로 뭔데? In which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관련을 연관을 지으면서 혹은 관계를 맺으면서 맺는 그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 좀 볼까? They are 그들은요 are already 이미 relating 뭐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others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벽한 다시 말하면 필수 성분이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맞기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 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in which라는 부분도 역시 적절하다. 이미 우리는 답을 골랐죠. 자, 준동사 자리가 아니라 동사 자리인 바로 몇 번을?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at all. 결국은요, didn't they demonstrate?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어디에서? 그 오즈의 여정에서, 오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그 자질들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용기도 보여주고, 지성도 보여주고, 감정도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인데? 여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Little more than expectation. Little more than 이라고 하면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단지 그냥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자, 이런 거 갖고 싶어. 라고 생각됐던, 거기에서 그런 기대만 가지고 출발했던 그것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됐던 여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준동사가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 동사는 이미 didn't they demonstrate 이라고 동사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가 맞고 그리고 준동사가 맞다면 수식 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뭐뭐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은 여정 여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행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거 분사 자리가 적절하다더라. 그래서 몇 번도 5번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정에 대한 이 기대로 인한 기대에 그냥 불과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은 이 여정이 분명히 이 여정에서 잘 그러한 자질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이 기대라는 게 바로 뭔데요? An idea, 생각이죠. About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 그게 바로 그 기대. 그 기대에 그냥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여정을 시작했단 말이야.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은 그 여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주어 부분을 아주 길게 둬서요. 마치 동사가 있는 것처럼 이미 있어서 혹은 뒤에 동사가 나올 테니까 이 자리는 그냥 준동사 넣어도 괜찮지 않아? 특히 of라는 전치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딱 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3학년 고3 문제 이렇게 이런 딱 봐도 보이는 단순 지식 문제를 낼리 없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면서 야, 이런 문제에는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 한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역시 하나씩 한번 챙겨 볼게요. 1번 같은 경우 1번 어디 있어? 자, 1번은 여기 있습니다. 대시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다 생각해 보기보다는 여기 지금 is가 딱 나왔죠. 그죠? 얘는 본 동사입니다. 얘는 그냥 고정값이에요. 밑줄 그은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뭐뭐이다라는 의미니까 뒤에는 보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보어로 써 쓰인 뜻은 뭐예요? 그치? 보어로 쓰이는 뜻은 명사절을 이끄는 맞아요. 접속사 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접속사 대시 맞으려면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역시 어떻게 돼야 돼? 아까 봤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처럼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가져야만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읽으면서 is의 보호가 확실하게 대절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또 나왔네요. 뭐가? 이번에 them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뭘 생각해 볼까? 얘가 복수형의 대명사니까, 야, 이 자리에 혹시 앞에 해석상 단수형의 명사가

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자리가 그냥 them 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는 거? 맞아. 제기 대명사인 themselves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mselves가 되려면 얘가 뭐랑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주체와 동일한 대상이 돼야 된다.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된다면 themselves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석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자, 3번은 associated with. 뒤에 것과 관련이 있는 이런 의미로 보통은 be associated with. 아니면 비동사는 그냥 제외하면 뒤에 것과 관련이 있는 이란 의미로 분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분사 자리. 일단 준동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동사 자리가 아닌 준동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때, 아, 과거 분사가 지금 쓰였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분사는 아닐까? 요것도 한번 의미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야, 너 오랜만이다. 뭐예요? 그치, 부사입니다. inexpensively. expensive가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뜻이잖아요. inexpensive라고 하면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야. 저렴한 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ly를 붙였으니까, 그렇지, 부사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부사가 맞는지, 자, 부사랑 견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얘기했어? 그래요, 맞아요. 형용사는 명사만 생각해주면 돼요. 형용사 속에는, 형용사 머릿속에는 있지, 명사밖에 없어.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쓰이게 되면 그 자리는 전부 다 형용사야. 근데 명사를 뺀 나머지, 명사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수식해? 부사가 수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수식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봤더니 딱 봐도 뭐야? Fashion can also strengthen. 주어, 동사가 쭉 나온 다음에 문장이 하나 끝나고 opening up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역시 준동사와 동사. 근데 봤을 때는 앞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동사는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동사가 맞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과거분사, 현재분사, 분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쭉쭉쭉 해석하면서 한번 1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볼게요. trends. 자, 여러분들 왜 트민녀, 트민남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트렌드라는 건 사실 유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면 딱 와닿지 않으니까 유행 정도로 한번 해석해서 가볼게요. 유행이라는 건요, constantly suggest.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시를 한대요. suggest라는 건 제시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뭘 제시해요?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를 제시를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요?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개별적인 그 개인들이, 각 개인들이 restage라고 하면 다시 무대에 오르는 거니까 재구성하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제시를 합니다. 끊임없이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뭔가 바꾸어 가게끔 하는 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뭐 하면서 representing occasion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그런 때를 나타내면서요. 제시를 하면서요.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trend라는 건, 아,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될 때야. 우리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무언가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제시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유행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to understand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런 유행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힘과 그리고 자유를 이렇게 줄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ne must first discuss. 우리는요, 일반적인 사람은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자, 유행하면 이제 fashion이랑 연결이 되겠죠? fashion의 중요성, 뭘로써? as a basis for change. 변화를 위한 근본, 근간으로써 fash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드에서 패션으로 내용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 offered by my informant. Informant는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내 정보원들이 제공을 해주는
정보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흔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원들이 제공을 해주는 가장 흔한 설명. 어떻게 해서 패션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논의를 해보면 내 정보원들이 알려주는 그런 가장 흔한 설명은 뭐에 대한 as to, 뭐뭐에 대해 라는 뜻입니다.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왜 그렇게 fashion이라는 것이 appealing,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내 정보원들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가장 흔한 설명은 말이에요. is입니다. 맞네. 뭐가? 비동사 다음에 나온 보어절이 맞아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완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It constitutes. 그 fashion이라는 것이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무언가를 구성하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 뭐를 제공을 해줘요? 무엇으로 구성을 해요? 이 fashion이라는 건 일종의 연극의 의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구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흔한 설명이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뒤에 봤을 때이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몰라도 지금 이것은 구성합니다. 뭘 구성해요? 일종의 연극의 의상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지금 접속사 대절은 오케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clothes. 자, 이렇게 의상이 나왔으니까 옷은요, are parts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의상이라는 건 바로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야? 어떻게 사람들이요? 보여준대요. 제시를 한대요. 세상에 그들을 제시를 한대요. 자, 그럼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의미상으로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을 보여준다, 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댐이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일부가 바로 뭐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옷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패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보여준대. 누구를 보여줘? 자신들을 보여주는 거죠. 즉, 주어와 목적이 되는 대상이 동일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걸로 옷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동일할 때 얘는 이 자리는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뭐다? 제귀 대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부메랑을 던졌을 때 주어인 나한테 다시 최종 목표물이 돼서 와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제귀 대명사 써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될까? 맞아요. 뒤에 selves를 붙여서 themselves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돼야 될것 같다. 나머지는 편하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자, 일부이며 and fashion. fashion은요, locate them. 그들을요, in the present, 현재에 위치시키죠. 현재에 위치시킨다는 게 바로 뭔데? relative to. 뭐와 관련이 있게?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있는 일과 관련시키고, and fashions on history. 그 fashion 그 자체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현재에 그들을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 스스로를 잘 보여줄 수 있게끔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패션인, 의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As a form of expression, 표현의 하나의 형태로서 패션은요, contains 포함합니다. contain이라는 동사 포함하다죠. host of라고 하면 다수의라는 뜻이에요. 다수의 ambiguities, ambiguity 모호함이라는 명사에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 복수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수의 모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서요? enable 목적어를 to 이하게 하면서 자 이렇게 목적 보어 형태 5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to 부정사 형태를 enable은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뭐 하도록 재창조하고 다시 만들도록요. The meanings 의미를 다시 만드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데 옷이라는 특정한 옷과 associated 연관된 의미 이렇게 되겠죠. 즉 의미는 뒤에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연관된 의미라는 뜻이니까 역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가 맞아요. 왜? 문장이 이미 contains 동사가 나왔고 나머지는 지금 분사 구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 명사인 meanings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미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뭐가 맞아? 준동사가 맞고 과거분사가 맞기 때문에 3번도 역시 괜찮은 에어버코드 선택지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fashion은요,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fashion이라는 건 말이야,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이라는 건요, 될수 있습니다. 뭐가 될수 있어요? 구매가 될수 있죠. 그죠? 일단 얘를 뺐어요. 자, 구매가 될수 있는데 어떻게 구매가 될수 있대? 맞아. 저렴하게 구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purchased는 여기 지금 동사의 변화 형태인 분사 형태가 되겠죠? 누가 아니야? 맞아. 이 자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명사를 뺀 나머지를 다 수식해 주는 게 누구? 그렇지. 부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inexpensively라는 부사는 괜찮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뭐 하면서? While making it easy. 그것을 쉽게 만들면서요. 그게 뭐야? 이식 받고 있는 건 진짜 뒤에. To convey concepts를 진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얘는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 이시 되겠고,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진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게더 쉬워요? Notions, 개념을 전달하는 게 쉬워요. 자, 어떤 개념을 전달하지? 부, 지적인 능력, 휴식 혹은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쉽게 하면서요. 비록, even if, 비록, n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패션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몇 번도? 네, 여기 4번도 부사 자리가 적절하다. 자, 이제 볼게요. 패션은요, can also strengthen agency. 무엇을 또한 강화할 수 있어요? Agency. Agency는 뭐 대행인이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여기서 행동력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력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문장 끝났습니다. 이렇게 강화해서 opening up 뭐 하면서요? Space for action. 행동에 대한 공간을 열어주면서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며 준동사 자리가 맞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되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의미로 뒤에 현재 분사를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이어서 나타냅니다. 이런 형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력을 강화시켜요. 뭐 하면서? 행동에 대한 어떤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앞부분에 대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현재 분사구로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준동사 자리가 맞으며 ing 형태의 현재 분사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치, 제귀대명사. 제귀대명사는 언제 쓰여? 주체랑 목적이 되는 대상이 똑같아. 얘랑 동일한 대상이야. 그럴 때 주어 자리 말고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면서 써준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 갑니다. 자, 11번 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1번부터 여기 be plus pp의 수동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맞아. 해석하라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체가 evaluate가 평가하다요. 맞아요. 그럼 얘는 평가를 주체가 하는 건지, 혹은 평가가 되는 건지,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y라는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니까. 동사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뭘 봐야 돼? 능동이냐? 수동이냐? 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찾아서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파악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자, 2번은 뭘 묻는 걸까? Learn. 문장의 첫머리 이렇게 learn 이라고 하면 뭐야? 배워라. 학습해라. 명령문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자리가 뭐인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동사인지 아니면 동사가 아닌데 이 자리는 동사가 뒤에 나와서 준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 상으로 문장상에 동사가 본동사가 이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뭐야? 얘도 have라는 동사니까 뭐야? 동사야? 혹은 준동사야?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싹 보세요. 싹 보면 여기 앞에 뭐가 보이니? or가 보이죠? 그죠? 그 얘는 and or but. 대표적인 병렬 연결을 만드는 우리가 이런 걸 등위, 같은 위치를 만들어내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오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의미상으로 have라는 동사랑 연결되는 게
또 다른 동사 형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자리가 having, 동명사가 되어야 되진 않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준동사라면 준동사의 형태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that, 접속사 이건가? 자, 그런데 딱 봐도 뭐야? 뒤에 주어처럼 보이는 명사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create dilemmas, 딜레마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맞아. 왠지 관계대명사로서의 대신 것 같고 관대로서의 대시라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야 되니? 맞아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준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어가 이미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봤더니 쌤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야, 모를 수 있어. 자, whether라고 하면은 일단 얘는 뭐뭐인지라는 의미를 만들고 명사의 쓰임을 만드는 겁니다. 명사 절을 이끌거나 지금 보시면 whether to 부정사를 썼죠. 얘는 여러분들 약간 단편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whether to 부정사는 무엇무엇을 할지 말지 이런 뜻을 가져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ecide, 결정하다, 무엇을 결정해?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지침에 대한 요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서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쭉 해석하면서 확실하게 얘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명사로 쓰이는 게 맞는지 그것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자, recognizing ethical issues.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요. is the most important step.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뭐 하는데? in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윤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이걸 잘 생각해야 윤리적인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An ethical issue,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요. It'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뭐라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할 수 있냐면 identifiable. Identify가 여러분 식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별 가능한 문제, 상황 혹은 기회를 바로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문제, 상황 혹은 기회를 그냥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식별 가능한 문제와 상황과 기회를 이야기하냐? requires,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여금 to choose, 선택하라고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기회, 혹은 문제, 혹은 상황, 식별 가능한 이런 것들을 바로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한테 뭘 선택하라고요?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몇 개의 행동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사람한테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액션은 바로 어떤 액션인데? 자, 액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되겠죠? 자,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선행사가 곧 주어와 동일한 거죠. 그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곧 주어입니다. 봤더니 몇 개의 행동이라는 것이 may be evaluated.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죠? as right or wrong. 옳은지 혹은 그른지 아니면 ethical or unethical 윤리적인지 혹은 비윤리적인지가 것으로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몇 가지의 어느 정도 몇 가지의 행동들, 행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행동들인 several actions가 바로 be evaluated의 주어가 맞고 이런 행동들은 뒤에 것 옳은지 그른지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라고 평가가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주어가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태로 봤을 때는 얘가 수동태인 be evaluated가 적절하다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오케이, 좋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arn이 나왔어요. 배워라. 한번 해석해보지 뭐. 배워 뭘?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대안으로부터 선택하는 것. 대안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 그리고 and make decision.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을 또 배워?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라. 나왔어요. 근데 뒤에 또 뭐 나왔어? requires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뭐야?
자, 이렇게 이런 방법

것들을 배우는 건 필요로 합니다. Not only the personal values, 개인적인 훌륭한 가치뿐만 아니라 also knowledge competence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관련된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들도 역시 필요로 하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이미 동사는 있기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아니야? 본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얘는 뭐고? 땡이야, 땡.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역시 됩니다. 그럼 얘 자리는 무슨 자리야? 준동사 자리가 되는데, 뭘로 고칠까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뭐야? 명사적인 쓰임을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뭐냔 말이야? 준동사가. 그렇지. 동명사. 동사가 명사에 기능하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learning. 좋아요. 거기서 끝? 아니지. 그치. to 부정사도 명사적인 쓰임이 있잖아. 그래서 to learn. 둘다 가능합니다. learning or to learn. 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 4, 5번 그냥 편하게 쭉 한번 내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은요, 또한 필요합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When to rely on.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혹은 뭐 해야 될지. 언제 have discussions, 논의해야 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en to rely on, 그리고 when to have discussion with,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to 부정사인 to rely, 그리고 to 부정사인 to have라는 동사가, 여기 준동사가 오어로 연결된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o rely, to 부정사랑 or, to 부정사가 연결된 거라면서요? 맞아. 근데 왜 그냥 have인데 맞아요? and나 or는 뒤에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to가 안 와도 동사 원형만 와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역시 괜찮다.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역시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역시 뭘 알아야 돼? 언제 그들이 문닫고 있는 그 조직의 방책이나 혹은 행동 강령에 의존을 해야 될지, 혹은 동료나 아니면 관리자와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언제 해야 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다음 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인 의사결정은요, is not always easy. 근데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치, 윤리적인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어? 늘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왜 쉽지만은 않아? 왜냐면은요, there are always gray area, 회색지대가 있어요. 늘 회색지대가 뭐겠어? 흑백으로 이렇게 딱 분명하게 갈리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뭔데? That creates dilemmas.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회색 영역이 있어요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 그렇지. 대절을 지금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절로,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영역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지금 앞에 선행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신 어떻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해, 괜찮아. 아, 그리고 3번도 지금, 3번은 지금 답인가요? 3번은 지금 어떤 거였지? 3번은, 그치, 이 자리는 준동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태 적절하다. 투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오어로 병렬 연결됐을 때 투부정사 형태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내용 보겠습니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색 영역이 있어요. 자,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그러한 결정, 어떤 결정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런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회색 영역이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딜레마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should an employee, 어떤 한 직원이 report, 보고를 해야 되나요? 뭐에 대해서?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eft. Time theft는 여러분들, 시간을 훔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훔치는데 관여하는, 시간을 훔치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까요? 시간을 훔치는 게 뭘까요? 시간을 어떻게 훔쳐? 직장 내에서 원래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직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쇼핑도 하고, 막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개인적인 일을 막 하는 거야. 이게 바로 time the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동료 직원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사실 보고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뭐야? 잘못된 건 맞잖아. 그지? 이런 gray area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나오죠? Should a salesman, salesperson, 판매원이요, leaves out. Leave out이라는 건 빼내는 거죠. 자, 그 사실을 빼낸대요. 사실을 뺀다라는 건 사실을 생략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생략을 해버려? A product poor safety record. 어떤 한 제품의 형편없는 안전 사항의 기록.

안전상의 기록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그걸 생략한다는 얘기요. 뭐할 때? In his presentation to a customer. 소비자한테요. 시연을 할 때. 제품에서 이렇게 시연을 할 때, 분명히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라는 보고를 알아. 근데 그걸 빼야만 하는가? 팔려면 빼야 되겠지.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어때? 빼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require the decision maker 뭘 요구해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to evaluate,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윤리를 평가할 그런 의사결정자에게 이런 평가하도록 요구하고요. 그리고 결정하도록 또 요구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도록?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어떤 지침을 요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도록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야, 이거 물어봐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decide의 목적으로 쓰인 게 맞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명사로 쓰인 게 맞고, 명사구로 쓰인 whether to 부정사가 적절하구나. 뭐뭐 할지 말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내용. 그래서 몇 번을? 네.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딩동댕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실하게 골랐다 하더라도 쉽게 골랐어. 그래도 나머지 선택지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연습 단계잖아. 공부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각각 출제자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 연습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잖아. 그죠? 대수능이나 특히 모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능의 그 트렌드의 정중앙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빈출 가운데서 나야 나. 트렌드는 나야 나라고 말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습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잘 한번 마지막까지 12번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준비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에 1번. 자, 1번도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1번은 지금 보니까 준동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역시 뭐야? 동사 자리는 아닌지. 근데 딱 봐도 앞에 동사가 나왔지? 그래서 동사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얘를 준동사라고 보는데,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앞에 있는 내용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한 뭔가 결과나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냥 쭉 어떤 그, 덧붙이는 내용으로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쓸수 있죠. 특히나 뒤에 봤더니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목적어를 썼습니다. 그럼 뒤에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해서 뒤에 목적어를 쓰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일단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was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 역시 뭐야? 동사 자리야. 그러니까 뭐가 아닌지? 맞아. 준동사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오케이. 맞아. 그렇다면 모두 비동사일 경우에는 스위치 한번 보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 뭐도 봐야 되느냐? 네. 얘가 지금 어떤 동사의 의미를 받고 있는지, 대신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대동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건 대명사. 앞에 나온 동사구를 대신받고 있는 건 대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을 같이 넣었을 때이 자리가 비동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differentiates. 이미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딱 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누가 나왔니? and가 나왔어요. 얘 뭐야? 병렬 연결. 그렇지. 병렬 연결이 맞는 것 같고 병렬 연결상에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준동사가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동사가 맞다면 모두 그렇지. 수일치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가 붙었는데 S가 혹시 빠져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뭐야? would이 나왔습니다. would. 그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should be가 나오고요. would not be.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와요. 그죠? 그냥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뭐야? 얘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인 것 같아요. 얘가 동사가 됐든, 본동사가 됐든, 어쨌든 얘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쓰인 what은 뭐야? 그렇지. 관계 대명사 what이 되겠죠? 왜? 명사절에 이끌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관계 대명사 what의 특징이 뭐야? 관계 대명사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 그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완전한 문장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5번은요, 와,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형용사일 때는 뭘 생각해보지? 맞아, 부사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체 개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의 이 인간의 하나의 개체와 마찬가지로요. cells 세포도요. have a lifespan. lifespan이라는 게 맞아요. 생애라는 뜻입니다.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라는 얘기야. 즉 어려서부터 태어나 가지고 응애응애 아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숙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노화가 되면서 퇴화하는 이 단계를 밟게 된다는 이야기야. during their life cycle 그들의 생애 주기. 다시 말하면 세포의 주기 동안에 세포 크기, 그리고 모양, 그리고 metabolic이라고 하면 얘는 신진대사에 혹은 물질대사에라는 뜻입니다. 그 물질대사하는 활동이 can change dramatically. 어떻게 변해요? 극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chang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죠? 극적으로 변해요. 이 cell, 하나의 세포는요, is born. 자, 이제 생애 주기가 시작됩니다. 태어납니다. 뭘로 태어나요? As a twin. 어머!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어떻게? When its mother cell, 그 엄마 세포, 모세포가 divides, 나누어질 때요. 자, 이 엄마 세포가 여기 있어요. 그 엄마 세포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딸 세포인 하나, 둘, 이렇게 분화하면서 두 개의 딸 세포인, 트윈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하나의 세포는 태어납니다. 이것으로 태어나죠. 자, 이렇게 엄마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어떤 이어지는 설명. 더군다나 뒤에 목적어를 받고 있으니까 뒤에 거를 만들어내면서 라고 능동의 힘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1번은 준동사가 맞고, 그리고 분사도 현재 분사로서 적절하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OK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each daughter cell. 자, 아까 딸 세포가 만들어졌다 얘기했지? 각각의 딸 세포는요, is smaller than 누구보다 더 작아요? The mother cell. 엄마 세포, 모세포보다 더 작습니다. 처음에 일단 분화가 되니까, 분열이 되니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원래 엄마 세포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except for unusual cases.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Each grows. 각각의 세포들은요, grows,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커져요? Until it becomes. 그것이 될 때까지. 그 각각의 딸 세포들이 뭐가 될 때까지? As large as. 뭐만큼 클 때까지? 엄마 세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만큼 클 때까지. 크게 될 때까지.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들, 대동사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봤을 때, 앞에 받는 동사, 앞에 나온 동사의 구를, 이게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니까 그걸 대신 받기 위해서 생략을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사구의 전체를. 그죠? 동사구 일부를 생략해주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생략해주고, 그 동사가 일반 동사구를 받을 때는, do나 does나 did라는 두 계열의 동사를 써요. 조동사로 받을 때는, 조동사로 썼을 때는 뒤에 조동사로 받죠. 이를테면, can you swim in the sea? 너,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yes, I can.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전체로 대답하지 않아요? yes, I can swim in the sea.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are you a student? 당신 학생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yes, I am. 이렇게 이야기하지 yes, I am a student.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때 비동사나 can 동사는 대동사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선 비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게 그냥 땡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근데 얘가 생략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엄마 세포가 뭐 했던 거할 때만큼까지 얘네들이 성장할까요? 커질까요? 그치. 엄마 세포가 was large. 컸었던 것만큼 커질 때까지, 그렇게 크게 될 때까지 얘네들은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become이라는 동사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 엄마 세포는 원래 커졌던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비동사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앞에 나온 동사만 보고 대동사를 선택하지 마시고, 이 동사가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동사구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난이도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는 난이도가 쉬운 듯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풀었을 땐 틀린 것 같지만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was large가 돼서 비동사 적절하기 때문에 엄마는 과거에 그 컸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동사인 was를 쓴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어떤 자리가 맞아? 대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2번은 OK입니다. 잘 한번 다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보세요. 자,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 뭐가 필요하겠어? 여러분들도 성장하려면 먹어야 되잖아. 뭐가 필요해?

영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세포는요, 그 이제 이 자식이 된 딸세포들이 되겠죠? 이 딸세포들은 그 세포는 absorb, 흡수하게 됩니다. 물, 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는 assemble, 조합하게 되죠? 그러한 영양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요. 뭘로요? Into new living protoplasm. 원형,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로 그것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새로운 걸로 뭔가를 만든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after the cell. 그리고 그 세포가 has grown to. 어디로까지 자라요? The proper size. 적절한 크기. 원래 엄마 세포가 컸던 그 정도의 크기까지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적절한 크기로 자라게 되면 its metabolism, metabolism. 아까 신진대사 물질대사의라고 이야기했었죠? metabolic이라는 단어가요. 그럼 신진대사 물질대사입니다. 그것의 물질대사는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뭐 하면서요? It either prepares to divide. 그것이 분화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엄마 세포처럼. 분화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chores, 성숙해서 and differentiates into specialized cells. 뭐가 되면서? 특화된 세포로 분화가 되면서요.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세포로, 특화된 세포로 분화가 될 때, 그럴 때 얘네들의 신진대사는 변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prepares. 얘네들이 준비하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분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prepares, matures, differentiates 다 SSS 붙인 현재 시제 동사 형태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 어떤 연결, 병렬 연결 괜찮고 수일치도 좋아. 그래서 3번 OK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이러한 성장과 그리고 발달 둘 다는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해요. 복잡하고 dynamic. 역동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죠.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들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죠.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왔습니다. What cell metabolism? 이셀 메타볼리즘과 그리고 structure, 이 구조가 should be complex. 어때요? 분명히 복잡하다라는 것. 그것은요. It not be surprising.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있는 주어, 이 문장 안에서의 주어, 그리고 should be, 동사, 그리고 be complex, 복잡하다라는 주격보호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그래서 뭐야?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므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요.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아주 소수의 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은요, 자, be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for distinct. 구별이 되면서 정말 잘 구분되고 있는, 잘 만들어진 혹은 잘 구분이 되는 그런 세포의 생명의 그 측면들을 담당하고 있으면서요. 라고 해서 분사금으로 쓰인 형용사가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분사금으로 쓰인 형용사. 단독으로 형용사가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each라고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명시를 해서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이 기나긴 시간 여러분들 persist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계속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파생어의 형태까지 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수강후기로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확실하게 어법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휘의 새로운 파트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3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밑줄 친 어휘가 정말 이 문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번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가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4번 문제 풀었거든요. 오늘 5번부터 10번 문제 풀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아마 어휘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최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신 기출은 뭐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다. 그 요즘 기출 문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5번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at is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물음표로 시작하고 있어. 자, 도대체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밑에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밑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is to liken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spirit 이라고 하면 뭔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이념 혹은 그것의 영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비유하는 것이래요.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는 것이냐면 그 숲속에 있는 footpath 이라고 하면 오솔길이거든요. 그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오솔길을 어떻게 비유를 해줄 거냐면 suppose 한번 가정을 해보래요. A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나무가 오솔길 위로 넘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제. 그랬을 때 a soft path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soft path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요. Would be simply to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진 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soft path의 반응일 거래. 자, 그럼 얘들아, 눈치를 조금 채야 돼. Soft path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것은 뭔가 자연을 인위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나무가 그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우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다고 했어. 자연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구나 까지는 우리 파악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 more intervention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개입적인 반응. 자, 얘들아 지금은 개입을 많이 안 했어, 자연에. 그런데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would be to remove a t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나무를 치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 맞겠지. 원래는 우회로를 만들었었는데 더 개입적이려면 나무를 일단 없애주고요. And restore the original rou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는 그 길을 다시 복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심지어는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might be to straighten and pave the 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길을 쭉 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더 개입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경관에 그러한 길을 더 영구적으로 넣어놓기 위해서 도로를 쫙 포장해 놓는 것이 더 뭐한 방법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permanently 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permanently 무슨 뜻이야? 영구적이게 라고 하는 뜻이잖아. 즉, 아, 지금 도로를 왜 포장했어? 도로를 더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도로를 더 우리의 경관에 영구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2번도 괜찮은 선지입니다. 그랬을 때 A true high modernist step would, of course, 당연히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라고 하면 얘들아 누가 봐도 자연을 막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의 단계는 당연히 would be to

Create a super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일 거래. 자, 뭔가 자연을 지키지 않는 하이 모더니스트 느낌이 나오자마자 초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어. 자, 이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that removes the landscape and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싹다 없애버리는 거래? 그 자연 경관을 싹다 없애버리고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들을, 뭔가 지형에 있는 그 방해물들을 싹다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그 초하이웨이,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괜찮죠? 왜? 지금 앞에 주어가 누구였어? 하이 모더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매우 고도로 발달된 모더니스트들은 뭐할 거야? 이런 초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맥락이죠. 그래서 3번까지도 지금 괜찮은 어휘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어, 얘들아? Soft path engineering. 이게 지금 궁금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이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a unique advant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of intellectual modes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지적인 겸손에 있어서 독특한 강점이 있다, 독특한 장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요. modes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맥상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보려면 뒤에 문맥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정말 지적인 겸손함을 보였는지. 자,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겸손하래. 자, 그리고 그 강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intellectual modesty, 지적으로 겸손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뒤에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까?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 hard path engineering과 대조적으로, 자, 근데 얘들아, 누가 봐도 대조적이어 보이기는 하지. 앞에서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왔고, 뒤에서는 hard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둘다 대조적인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 이번엔 대조적으로, hard path engineering에서는요, soft path engineering accepts variability in the river's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soft path engineering의 우리 첫 번째 등 예시 생각나? 만약에 오솔길에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그걸로 우회로를 만든다고 했어. 즉,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 말인즉슨 뭔가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고 초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4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와 대조적으로 하드패스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자연의 뭔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soft path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로써?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강의 움직임을 뭐로써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어, 지금?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랑 너무 다른 내용 아니에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어? 아, 자연 친화적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시선이 강의 움직임을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 아니지,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지. 자, 그럼 이때 insignificant를 significant로 바꿔주면 되겠네. 자, 그럼 답은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backwaters 지류라든지 단명하는 습지라든지 갈래와 수로 그리고 늪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패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바람직하지

아는 것들인데, 자, are presumed by soft path engineering. 우리의 soft path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자연인 애들을 뭐라고 여긴다? To be ecologically important.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어휘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즉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니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너가 쓰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얻는 거? 청중을 얻는 거. 너가 어떤 글을 쓰는데 거기에 청중을 얻는 것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not just A but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finding a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ensuring that, that 이하를 보장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무엇을 보장하냐면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의도한 그 독자들로 하여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한다는 말인 즉슨 너의 글을 읽는 독자 마음속에서 울려야 된다는 말이잖아. 즉,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랬을 때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은 무엇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냐면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경쟁자로부터 뭔가 뚜렷이 다르고 그 소비자들에게 콕!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기업가들은. 자, 그랬을 때 they achieved this.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기업가들이겠죠. 기업가들은 이것을 성취해낸대. 여기서 말하는 성취해내는 이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뭔가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뭔가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한대? 자, 세 가지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ing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청자를 pinpoint, 정확하게 찾아내므로써. 그치, 얘들아,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지 아주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가치의 제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인식 가능한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기업가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 세 가지 방법이야. 자, 이때 핀포인트 하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치? 자신이 목표로 하는 청중을 뭐 하는 거?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 중요하죠. While scholars, 반면에 그 학자들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기업가 얘기였고 학자들은요, 초반에는 이러한 상업적인, 즉 기업가들이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뭐라고 생각했대? Alien, 뭔가 낯설다고 생각했대. 아, 이거 너무 기업가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 학자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아. 라고 해서 뭔가 낯설다고 생각을 한 반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while이 나오면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그런데 they actually engage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요. In a similar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지금 scholars, 학자들이 아, 이런 기업가적인 개념 너무 낯설어 라고 했는데 반면에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한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alien, 낯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겠네. 왜? 뒤에 나오는 similar와 반대되는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학자들이 언제 이런 비슷한 관행을 보였냐면요.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학술적인 그런 뭔가 저서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두기 위해서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행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게.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술 논문에서 아주 전형적인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문헌 연구나 혹은 motivation section, 뭔가 동기, 내가 왜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가 논문을 읽을 때왜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동기. 그리고 뭔가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부분을 한번 보았을 때 the aim, 내가 그 논문을 쓴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is to highlight,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gaps라고 하는 건 공백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공백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요. In the existing research, 지금 현존하는 연구에서 공백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백 부분을 내가 논문으로서 증명해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 거죠. 자, and 그리고 and position one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m,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과되어진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gaps, 공백이라고 하는 게왜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자, 뒤따라 나오는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과되어진 부분 자체가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공백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gaps 부분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the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challenge,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어려운 점은요,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not just a but the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렵지.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but in cultivating, 기르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무엇을 기르는 거?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 think, oh,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엇을 길러내는 게 어렵대요? 구별 가능한 voice,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르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이때 말하는 distinctive voice, 뭔가 구별 가능한 목소리. 지금 여기서는 논문이라고 했으니까, 구별 가능한 서체라고 말해볼게. 자, 그래서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이거 그 작가님이 쓴 거네. 그 사람이 쓴 거네. 라고 딱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별력 있는 서체를 기르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기르는 게 진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It i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음 문장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Expression of your vo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unique voice, 너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발달시키는 것, 개발시키는 것 사이에 뭐 하는 것이다? Balancing,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앞 뒤에서 나오고 있는 expression of your idea가 앞에서 나오는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이 부분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뒷부분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가 앞에 등장하고 있는 cultivating distinctive voice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길러내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이어지는 이 4번 선지가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래. 자, 그런데 이 독특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that leaves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관객에게, 즉, 너의 청

사용자에게 temporary impress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단기적인 인상이거든? 너의 청자에게 단기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얘들아. 오랫동안 남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너의 목소리가 그 청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했잖아. 공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때 5번은 temporary에서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lasting, 오래도록 남는 너의 목소리가 청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러한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어휘가 temporary가 아니라 단어의 정답은 뭐였어? lasting이라고 해서 지속되는 이란 뜻이었어. 즉, 반이어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5번에서 temporary가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In technological design, 어떤 기술적인 디자인에서요.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eamlessness는 이음매 없음이거든. 자, 그런데 이음매가 없다는 거는 매끄럽게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쌤은 여기서 매끄럽게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열망은 열망인데 매끄럽게 하는 그런 열망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래. 무엇을?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위한 그 기술적인 경험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매끄럽게 우리의 일상에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얘네들의 목표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누구의 지금 목표이다? Technological design, 기술적인 디자인의 목표래. 자, 조금 더 읽어볼까?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is aspiration, 이러한 열망은요, aims toward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목표냐면 people are no longer aware of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무엇을? 그 기술을,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between human technology and human-human inte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서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두개 사이에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말인즉슨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잖아. 무엇과 기술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no longer aware,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한다, 이상한 점을 이라고 하는 거 A번 잘 쓰여지고 있다. 그치? 그랬을 때 considering the metaphor of seams in clot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무엇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의 옷에서 이러한 이음매들에 대한 비율을 한번 고려를 해보았을 때 We can say that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열망한대요. 무엇을 열망하냐면 The Seamless Aesthe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음매가 없는 미학을 열망한대. 즉, 이음매가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를 열망한다는 거겠지. 자,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땀한땀좀 촘촘하게 짜는 거야. 왜? 이음매가 없어 보이려고, 매끄럽게 보이려고. 그리고 pressing them flat, 그들을 꽉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making sure they are hidden on the insi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이음매들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숨기는 거지. 얘들아, 안쪽으로 숨겨야지만 뭐할수 있어? 이음매가 없이 매끄럽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상황에서도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그 미학을 따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 안에 그 실을 한 거를 이음매들을 보이지 않게 넣은 거. 너무 잘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So that we wear clothing rather than pieces of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천들을 직물들을 걸치고 있는 대신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음매가 없이 보이도록 그것을 안쪽으로 숨긴다라는 거지. 심지어 옷을 입을 때에도. 그랬을 때 When designers and engineers talk about technological seamles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런 매끄러운, 기술적인 매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종종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Ease of use and conven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용하기에 편한 거, 쉬운 거, 그리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언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n interface design, 어떤 앱을 만드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요. An aspiration, 열망은 어디, 무엇을 향한 열망이냐면 seamlessness, 이러한 매끄러움을 향한 열망은 ensures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얘들아, 그 이음매가 없이 매끈하다는 거는 뭔가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냐면 The experience for the users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래.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음매 없이 매끄러운 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경험이 물 흐르듯이 유해야 되고, 그리고 and is not stressful or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왜? 그것이 바로 이 기술자들이 원하는 바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매끄럽게 이런 사용을 하는 거. 그랬을 때,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어떤 경험이 있을 거냐면, poor interface designs or ap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혹은 이러한 앱들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거래, 우리 직장에서. 자, 그런데 얘가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앱인지를 살펴보려면 뒤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 That makes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언가를 더 복잡하고 그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형편없는 디자인이나 형편없는 앱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형편없는 디자인이 맞죠. 자, 그러니까 D번까지도 괜찮은 내용이네요. And have longed for more seamlessness interf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고대해 왔대요? 뭔가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고대해 왔대. 자, 그랬을 때, technological seamlessness.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이음매 없음, 즉, 기술적으로 매끄럽다는 것은요, can also include 무엇을 내포할 수 있냐면, less visible screens and new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스크린. 을 내포하고 있고, 혹은요,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현실 기술은 기술인데, with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뭔가 이음매가 없는 매끄러운 기술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포함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aim is, 자, 목표는 뭐야? 얘들아,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야. 목표는 is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자, 사용자의 경험을 담궈버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the visual interaction might be described as an inside the scre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자의 경험을 스크린 안에 담금으로써 사용자의 visual interaction 이러한 시각적인 상호작용은요, 아마도 그 스크린 안에서 묘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seamlessness, 어떤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 humanoid robotic design, 휴머노이드 로봇의 디자인에 있어서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뭘 거야, 얘들아? 인간과 그 기술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한대요? To make humanoid 로봇을 distinguishable from a human body, 인간의 몸과 구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겠죠. 자, 그럼 여기서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돼?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는 부정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바니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바니어를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최신 기출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는 거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8번. 2025학년도. 얘도 상대적으로 최근 문제예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nformation i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good decision making.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선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얘들아.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는 중요하죠. 그랬을 때, And so, a variety of guardrails ex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할 거래. 얘들아, 가드레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차도를 보시면, 차가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 회색으로 처진, 그거를 아마 여러분 부모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보았을 건데,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친 거를 우리는 가드레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 어떤 가드레일이냐면요. That shap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 그 가드레일이 존재한대요. 아,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 자, 다음 내용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어. 미국에서는요, 기업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업 공시법은 제한한대요. 무엇을 제안하냐면, What a company's executive can share publicly and wh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임원진들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뭐 한대? 제한한대. 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만 공개하세요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드레일이 존재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1번이 맞다는 것까지는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정보를 정말 제한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 Share too much information and you risk being f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래? 너는 벌금을 물게 될 거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많은 정보를 나누지 못하게 리밋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럼 2번까지도 우리 쉽게 맞다는 거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in other context, 근데 다른 맥락에서는요, the reverse is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가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반대라고 하면 지금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보 너무 많이 제공하지 마였어.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을 공유하는 순간 너 벌금이야라고 했지.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는 너 정보 이만큼까지 다 제공해라고 하는 게 반대 상황이잖아. 자, 그랬을 때 the reverse is true. 반대 상황이 진짜래. 자, 그러면 one is forbidden. 어떤 사람이 제한되어진대. 자, forbidden 금지되어진대요. 뭐 하도록 to make public certain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정보를 알리는데 뭐 한대? 금지되어진대. 얘들아, 지금 방금 반대 사례가 진짜이다라고 지금 말했잖아. 그러면 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돼? 요구되어야지. 자, 그러면 require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요, 특정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예시가 진짜인지 한번 볼게.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disclose possible side effects for their dru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제약 회사들은요, 무엇을 공개해야 되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약물들의 side effect라고 하면 뭐야, 얘들아? 부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공지를 해야만 하고요. And the food industry, 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무엇을 공개해야 돼? Nutritional labe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품들이, 그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nutritional labels, 그 식품표, 식품 성분표라고 하죠. 식품 성분표를 공개해야만 한대. 자,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required라고 바꿔지는 게 맞겠네.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 때때로는 such a 다음에 얘들아 불어가 등장하고 있어. 우리 불어 해석 못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 The French call it poeti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프랑스인들이 이것을 뭔가 시적으로 사용하나 봐요. 자,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시적으로 사용하는 이거는요. May apply to company's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의 뭔가 고객들한테도 적용이 되나 봐.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뭔가 얘들아 불어기는 하지만 영어가 많이 보이거든요. Obligation, information. 얘들아, obligation은 의무잖아. 그리고 information은 정보니까 아, 뭔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 말하는 건가?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그 기업의 고객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대. 고객에게도 무슨 의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도 하구나. Insurance policies are an exa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시래. 그랬을 때그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나 어떤 의무가 있냐면 disclose, 공개할 의무가 있대. 어떤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험 회사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은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감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런 의미에서 고객들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disclose라고 하는 단어 잘 쓰여지고 있네요. 그랬을 때, in a similar way, 비슷하게, the state itself, 그 국가 자체도요, makes availabl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individuals make better decisions. 개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국가도 어떤 정보를 공개한대요. 자, 그랬을 때, laws ar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법은 당연히 공개되어지죠. 얘들아, 법이 감춰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public,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citizens can obey them.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 법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At least in a democratic state.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자, 그랬을 때 public registers, 공공등록부, 뭐 예를 들어서 for cooperation, 뭔가 기업이라든지 혹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공공등록부 같은 경우도 help people decide,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요. Whether to engage in a business trans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에 정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까지도 한번 끝내보았고,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건데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역시나 최근 기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ew pick up a novel and criticize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ew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래. 소설 한 권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막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래. 왜 그걸 비판 안 해, 소설을? 왜냐하면 the situation it describes,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소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never existed in real life. 현실 세계에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안에 있는 그거를 막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마도 even when we should criticize fictions, 우리가 진짜 소설을 비판해야 하는 그런 때에도, 자, 왜 비판을 해야 되냐면요. For giving us inaccurate, 우리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혹은 biased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만든 그 소설을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It generally escapes our sco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간대. 왜? It's only fiction, we say.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냥 소설이잖아 라고 말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을 소설은 피해가는 것이 맞죠. 왜? 아우 소설인데 뭘 그냥 넘겨. 라고 하는 거니까 피해간다고 하는 A번 표현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ut, of course, 당연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More than just something mad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은 근데 단순히 만들어진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if it were only that 그것이 만약에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즉, 아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더라면 We would not bother engaging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에 몰두하지 않았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would not occupy such a large part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차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몰두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몰두하다, engage with라고 하는 단어와 occupy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좀 통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설이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몰두했겠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했겠어? Occupy, 차지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are drawn to fiction, to invented sto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소설,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끌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f we think about this,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It may seem od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odd 라고 하는 단어가 맞으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야 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reading or watching on screen a story that never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발생한 적도 없는,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스크린에서 보는 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직히 현실 가능성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단 말이죠. 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현실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고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C에 odd라고 나오는 표현도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e are not learning any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거는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대. 이 저자 말로는 적어도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적어도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We are not gaining any kind of useful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유용한 경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 소설을 통해서는. 자, 그런데 그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That will help us navigate our live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유용한 경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effectively 라고 하는 표현이랑 맞물려 떨어지면서 D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또한 we are not learning any new skills.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or developing any new materials.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래. 뭐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of us, of course, will argue that.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야. There is a great deal of valu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야, 엄청난 가치가 있어.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In engaging with f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리고 and other kinds of art. 다른 예술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대부분은 말을 한대요. 비록 these things may teach us no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가르쳐주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value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spend insignificant amounts of ou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대. 얘들아,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다는 거는 적은 부분을 쓴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적은 부분을 쓴대요. 어디에 몰두하는데? Such fiction, 이러한 소설을 읽는데 소설에 몰두하는데 뭔가 적은 시간을 쓴대.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뭐 말했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소설에 열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쓰는 거야? Significant, 상당한 시간을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in을 지워서 significant amount of time 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는 놀라울 일이 아니냐면요. 이런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TV나 혹은 스포츠, 비디오 게임, 소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10억 달러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오케이, 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최근 기출 20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ranslating a literary text is challeng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랑스 문학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And 그리고 it is often said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in tran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말해지냐면요.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는, 손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어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0% 똑같이 의미를 옮겨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그랬을 때, but that challenge,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요, 종종 무엇을 유발해내냐면요,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 아, 창의적인 재번역. 뭔가 손상되는 부분, 손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은 that offer the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에 있어서도 뭔가 얻어질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뭔가 창의적인 번역, 재번역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무언가 손상되는 것, 손실되는 것도 있지만 얻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대조적으로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gain이라고 하는 표현 잘 쓰고 있고요. 그랬을 때, a washing machine manual, 어떤 세탁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present the sam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대. 뭐는? 세탁기 매뉴얼을 옮기는 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제품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번역한다고 해서 그 매뉴얼이 달라져요, 의미가? 어떤 거에 손실이 일어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Nor, 그리고 뭐 또한 일어나지 않냐면요. Therefore, does it inspire the same creativity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무엇을 유발하지는 않아? 창의력에 있어서의 똑같은 challenge, 어려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nor,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 주어 동사 도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therefore it does not

똑같은 창의성 또한 유발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here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cy and non-literac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컴마 컴마 찍어서 삽입 벗고 있으니까 살짝만 한번 괄호를 쳐 보면요. But where might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이라고 묻고 있어. 지금 의문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삽입 벗고를 살짝 괄호를 쳐 보면 의문문이 확실히 보이지. 하지만 where might we position?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어야만 할까요? 이런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에 두어야만 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어. 그런데 하나를 더 묻고 있거든.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그 철학이 피하기를 원할까? 무엇을 피하냐면요.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의 경제를 피하기를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번역의 경제 우리 잘 모르니까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거든. That aims for a gain in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뭔가를 얻는 것, 즉 창의적인 것을 얻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하지만 but risks a l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손실을 기꺼이 위험 부담을 하는 그 translatory economy, 번역의 경제를 정말 피하는 것을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Philosophy, 철학은요, wishes,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convey its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철학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그것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근데 진리가 어떤 채로 전달되기를 원하냐면 intact, 전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And without loss, 아무런 손실도 없이 딱 전달되는 거를 원해. 그렇겠지, 얘들아. 내가 문학 작품을 열심히 썼는데 그게 각국으로 퍼지면서 다 의미가 달라져.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philosophy, 철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그 가치,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손상, 손실도 없기를 바라는 거야. 심지어 and without gain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뭔가 창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도 돼. 그냥 손상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희망한대요. 혹은 or at least 적어도 it might hesitate. 그 철학은 주저할 수도 있대요. 자, 주저하는 게 맞는지 볼 거거든. 무엇을 주저할 거냐면요. To offer its truth to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번역에 제시하는 것, 제공하는 거를 hesitate, 망설인대요. 자,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a gain actually mea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장담받지 못한다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철학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translation, 번역에다가 제시해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를 hesitate,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뭘 얻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번역에다가 쉽사리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hesitate라고 하는 C도 잘 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stylistic los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특별한 문체 손실으로 상쇄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The loss. 자, 손실은 손실인데 어떤 손실이냐면 philosophy fea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철학이 진짜 두려워하는 손실, 뭔가 내가 번역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loss of meaning, the compromising of a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의미에 있어서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야. 즉, 그게 뭐야? 의미가 손상된다는 말은 그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훼손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한대. Thus, 그러므로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might refuse, 자, 거절할 수 있어. 어디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면요, on the side of the non-literar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문학적인 언어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대. 어? 얘들아, 비문학

0: 감각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지. 뭔가 지금 방금 앞서서 나왔었던 예시처럼 뭔가 세탁기 매뉴얼처럼 전혀 번역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 그 말인 즉슨 이런 철학이어 non-literary language, 비문학적인 언어 쪽에 위치되는 것을 refuse,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지, 오히려 좋아하겠지. 자, 그럼 이때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prefer, 오히려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D가 답이 되었겠고요. 자, 그런데 and express itself in unstylish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은 스스로를 뭔가 문체가 없는 language,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뭔가 비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문체가 없게 표현을 함으로써 no translator, 그 어떠한 번역가도요, 자극되어지지 않는 거죠. 아우, 저 사람 참 무례하다. 그리고 bold act, 참으로 bold act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대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creative rewriting,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시 쓰는 거에 있어서 야, 저 사람 진짜 무례하다. 저자의 의도를 모르네? 라고 자극받아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만듦으로써? unstylish language, 뭔가 아 문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랬을 때요. If philosophy wishes, 만약에 그 철학이 원한다면 to increase its range, 그 범위를 넓히기를 원한다면, 즉 내가 뭔가 다양한 국가에서 내 문학 작품을 써보고 싶어. 를 원한다면 혹은 avoid being restricted to the national or religious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한되기를 꺼려한다면 it needs a translation model.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 거냐면 어떤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할 거래. 자, 이 번역 모델이 뭐냐면요.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 to the world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 세계에 이 loss and g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얻는 것과 손실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translation model, 번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니까 2번까지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 문제 끝까지 볼 거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Oh,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단가.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Fetzen Deutsch Meister 2027학년도 수능완성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8회 실전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어휘도 이제 앞선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정리했다 보니까 이제 주요 어휘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휘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항들이 이번에는 수록되어 있었는지 바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오랜만에 그림과 함께 발음 문제가 등장했고요. 들어있지 않은 거 찾아야 하는 거니까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Sie gibt dem Blumen viel Wasser 라고 했어요. geben 동사가 주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Wasser geben 이라고 하면 물을 붓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여러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꽃에 물을 많이 부어주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궁금한 발음은 복모음이에예요. 복모음이에는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고 있느냐, 강세를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거든요. 많이라는 의미를 지닌 feel의 경우는 복모음이에가 강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장음이로 발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강세를 가진 복모음 이가 나오거나, 즉 장모 복모음 이에 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모음인 이가 장음으로 발음 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볼게요. brief 편지라는 의미인 이 명사는 복모음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강세가 있겠죠? 그럼 장음입니다. 2번 spiel도 복모음 이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강세가 있어서 장음이고요. Ferien은 모음이 두 개예요. 두 이음절로 되어 있거든요.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더니 얘는 이름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절에 강세가 있고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애가 양모음 발음으로 바뀐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몇 번인 거예요? 3번이에요. 방학이라는 의미지니 Ferien의 복모음 이에는 이어 로 발음을 한다. 기억해 주세요. Clavier는 여기에 복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장음 이 뒤에 양모음 어가 붙은 경우이고요. Spiegel, 거울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앞에 이름절인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가져서 장음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건몇 번? 3번이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복모음 이 같은 경우는 강세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규칙을 오늘의 팁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지면 장음 이로 발음이 나요. 강세가 그래서 중요한 복모음이구나. 원래 복모음은 사실은 강세를 따지지 않고 결합되어서 어떤 발음을 내지를 보는데 이에는 강세를 따져야 한다가 포인트예요. Liebe, Klavier, Reservieren처럼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지면 이로 발음합니다. 특히나 Reservieren은 3음절에 강세까지 오는 거여서 강세 어휘로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발음으로도 눈여겨보셔야 되겠네요. 복모음 이에 앞에 모음에 강세가 오는 경우, 자, 복모음 이에가 강세를 갖지 못하면 어디에 강세가 갈까 하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모음에 가요. 여기에 강세가 있는 경우는 이어로 발음을 한다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Familie. 아지엔처럼 파밀리에도 앞에 나와 있는 이의 강세가 있고요. 자, 아지엔도 아의 강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어로 발음을 하고요. 대신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파밀리의 모음 이가 강세를 갖고 있잖아요. 강세 모음 뒤에 자음 몇 개? 하나이죠. 이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는 장음 발음이에요. 얘는 장모음 이 발음인 거고 대신 뭐인 거예요? 이어는 무슨 발음? 여기 나와 있는 복모음 이는 맞아요. 이렇게 생긴 발음이어서 파밀리에는 사실은 장음 이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세가 없으니까 하고서는 바로 넘기시면 안 되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경우예요.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출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hast du gekauft? 너뭐 샀어? 물어봤더니 Brot aus der Bäckerei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I로 끝나는 명사들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는 후철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빵집에서 빵을 샀지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세가 몇 음절? 3음절에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우리는 3음절 강세어를 찾아야 하고요. 3음절 강세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앞선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실 한번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3음절 자체의 강세가 나오는 경우들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긴 경우들일 수도 있는데 볼게요. Medizin, 어디에 강세 있어요? EN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세 위치가 같은 건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의학, 즉, ich studiere Medizin 할 때처럼 저 단어 약이란 단어인 메디카멘트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Computer는 여기 있어요. 이음절 강세어이고요. 그 다음에 Lehrerin, 독일어 단어 대부분 이름절에 강세 있죠? 그래서 이름절 강세어입니다. Einladung, 분리동사가 명사화된 경우잖아요. 분리동사는 분리 전철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절 강세어이고요. Erkältung은 비분리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죠. 그러면 비분리전철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강세가 있어서 약헬퉁은 이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 어휘들의 경우도 3음절 단어가 항상 끝에 강세가 오는 건 아니네. 외래어의 경우도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올수 있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시고 우리 그럼 팁스 통해서 강세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3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음절인 마지막 모음의 강세가 오는 3음절 강세어 한번 볼게요. 아비투어. 우어로 끝나는 경우는 항상 자기 자신이 후차 강세 갖는다라고 했어요. 아페티트, 아파라트 모두 다 마지막 모음의 강세가 있습니다. 아우토마트도 마지막 모음의 강세가 있고요. 이스트처럼 뭐뭐 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후철이 오면 여기에 강세가 와요. 폴리체스트도 3음절의 강세가 있고요. 베카라이 방금 보셨죠? 뭐뭐 하는 곳이란 의미를 지닌 아이라는 후철이 오면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코리아의 경우는 아 여러분이 코리아는 2음절 강세어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사실은 요거랑 비교하려고 위에다가 쓴 거였었는데 칸을 한 칸을 내릴 거 그랬어요. 자 일단은 한국이라는 의미를 지닌 코리아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코리아가 3음절 강세어인 건 아니에요. 코리아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코리아 2음절 강세어인데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4음절 이상 어휘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붙었을 경우에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후철에 에아를 붙여서 코리아나 즉 한국인이라는 명사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강세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요. 코리아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세가 오게 되냐면 3음절에 강세가 와요. 단어는 사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 강세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를 나타냈다가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로 바뀌게 되면 여전히 하지만 모이긴 하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3음절 강세어로 한국인이라는 단어는 바뀝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명사가 다 2음절의 강세가 있지? 이건 아니니까 주의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 볼게요. 아포티크 여기에 강세 있어요. 쇼콜라드 여기에 강세 있습니다. 운터리슈텐 여기에 강세 있어요. 자, 운터리슈텐은 분리비분리 전철로 모두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운터와 결합이 된 동사이고요. 수업을 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비분리 동사예요. 그래서 비분리 전철 다음에 강세가 오다 보니까 3음절 강세어가 돼요. 즉 모음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4음절 단어이지만 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3음절에 오는 경우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부분 1음절이나 2음절에 강세 오는 경우 기억하잖아요. 코리아는 아까 몇 음절? 2음절 강세였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철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Hast du den Schlüssel gesehen? 너 그 열쇠 봤어? 라고 했고요. Schlüssel은 SS를 쓰죠. SZ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첫째 전체 단어를 써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슬레슬 짧은 발음이에요. 앞에 모음이 짧다라고 하는 건 뒤에가 자음이 두 개 이상이겠죠. SS 쓰셔야 됩니다. Wie viele Geschwister hast du? 형제, 자매. 이 단어는 철자 하나여서 여기다 쓰고 갈게요. 모음 에가 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넌 형제, 자매가 있어? 얼마나 많아? 라고 묻는 거고요. Der Film ist wirklich interessant. 라고 해서 여기는 모두 다 올바르게 쓰였네요. Interessant가. Interessant가 올바르게 쓰였어요. 난문 표기가 올바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3번이에요. 그 영화 참 흥미롭네 이고요. S는 두 개 쓰고 AR는 하나 써요. 여러분이 그거를 거꾸로 자꾸 기억하셔서 AR를 두 개 쓰고 S를 하나 쓰고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3학년이 된 지금은 그런 실수 더 이상 안 하시죠? 네, 철자 눈여겨봐주시고요. 4번 Ich parke mein Auto auf dem Parkplatz. 주차장에 주차하다 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Park 뒤에 Platz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대신 플라츠라는 광장, 자리라는 명사는 발음은 플라츠라고 해서 츠 발음만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선 알파벳 단자음 Z만 쓰시면 안 되고요. 테세트라는 복자음으로 구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테가 빠져 있었네요. 나는 주차장에 나의 차를 주차합니다. 라고 했고요. Am Samstag spielen wir Fußball im Park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단어 읽었죠. Fußball은 일단 합성어니까 발음 보기 위해서 두 개 의미 단위로 끊어놓고 봤더니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Fuß 그 다음에 뒤에는 말이라고 발음합니다. 앞에 있는 모음 우가 길다라고 하는 건 모음 뒤에 S 하나니까 긴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Fuß는 어떻게 쓰이죠? 신체 부위 발은 SZ로 씁니다. 그래서 Fuß 쓰고 뒤에다 말을 붙여야 되는 거겠죠? 자, 요거 말고도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는 철자는 영어랑 사실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독일어에서도 쓰는 프로그램이란 이 단어가 M을 두 개를 써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M 두 개 쓴다. 여기까지 철자 주의해서만 봐주시고요. 또 철자에서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단어는 앞선 문제에서
우리 삼음절 강세어 정리하면서 앞에 teat, apparat 썼던 걸 기억나시죠? 거기도 폐가 중간에 두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단어들까지도 같이, 즉 2, 3번 관련되어 있었던 거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Zug am Bahnhof. Das Kind, die Hand seiner Mutter. Die Lehrerin jedes Jahr eine Rede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이는 관용구예요. 딱 정해진 동사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걸 통해서 정답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Der Zug, 그 기차는 am Bahnhof, 기차역에 뭐 할까요? 도착했다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m Bahnhof에 뭐 해요? 정차한다 일 수도 있어요. 도착하다이면 ankommen이고 정차하다이면 할퇴인 동사를 쓸 거예요. 여러분, 할퇴인 동사는 불규칙 동사였었죠. 그러면 여기 어감 모음이 변모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3인칭에 맞게끔 쓰려면 Der Zug hält am Bahnhof라고 활용이 됐겠네요. 그 기차는 기차역에 정차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에도 그럼 할퇴인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Das Kind die Hand seiner Mutter. Hand 할퇴는 손을 잡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얘도 관용구가 지금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아이는 그의 엄마의 손을 잡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거는 우리가 교재에서 자주 보지 못했었던 관용적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Rede가 연설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연설을 하다라고 하면 하다라는 동사 우리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마흔도 배우고 뭐 툰도 배우고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동사 쓰지 않고 eine Rede halten이라는 동사 씁니다. 말을 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eine Rede halten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은 hält jedes Jahr eine Rede. 매년 연설을 하셔라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할텐 동사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멈추다, 그 다음에 누구의 손을 잡다 관용구, 뭐 연설을 하다 이런 관용구 말고도 무엇무엇을 유지하다, 즉 법을 준수하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 함께 쓰이게 되면 반려동물 등을 뭐하다? 키우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전치사 수거구문 우리가 자주 봤던 거 뭐 있었나요? 할텐, fun 이라고 하면 댕켄 동사랑 같은 뜻이었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선호도를 물을 때 썼던 그 전치사 수거 구문도 있어요. 할텐은 기출에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또 다른 관용구에서도 쓰일 수 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맨은 오다 라는 뜻이고요. 마흔 동사는 하다 라는 뜻으로 또는 만들다 라는 뜻을 쓰이고 있죠. 님이라고 되면 님의 동사는 무엇을 취하다 또는 복용하다, 교통수단과 함께 쓰이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프링엔 동사는 가지고 오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동사들이 대부분 다 나왔는데 하나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동사냐면 마헨 동사를 한번 정리할게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고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데 얘가 굉장히 많은 관용적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3번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1번 볼까요? 무엇을 만들다이면 Wer macht heute das Abendessen? 오늘 저녁 식사는 누가 만들 거야?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즉 음식을 만들다도 Essen mache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니? 라는 표현으로 Was machst du gerade? 지금 막 뭐 하는 중이야? 를 묻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3번의 관용구 한번 볼게요. 숙제를 하다. Hausaufgaben machen. 이때 숙제는 복수형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실수를 하다. Fehler machen 이런 표현을 쓰고요. 휴가를 가다. Urlaub machen 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Bett machen 이라고 하면 침대를 진짜 조립해서 만들다가 아니고요. 이부자리를 정리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Mach dein Bett 이라고 합니다. 너 이불 정리하고 와. 이런 표현이에요. 예만든 플라츠 나하는 여기 앞에 사람, 인칭에 대한 표현이 삼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다 라고 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빈좌석을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셔도 됩니다. sich auf den Weg machen이면 Weg이 길이잖아요. 떠나다 아니면 뭐 어디로 향해서 출발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sich auf den Weg machen. 요거 대화 안에서 언제도 쓰냐면 나 이제 그만 집에 갈게. Ich mach mich auf den Weg 이란 표현을 쓰거나 친구랑 통화하다가 내가 곧 출발할게. Ja, ich mach mich auf den Weg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an die Arbeit machen입니다. 이것도 제기동사랑 같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일을 착수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그럼 그 일을 시작해볼게 라고 하면 Ich arbeite jetzt. 이건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라는 표현이잖아요. Ich mache mich an die Arbeit. 이라고 하면 내가 너가 말했던 그 일 지금 시작해볼게. 아니면 어떻게 받게 된 어떤 일을 내가 착수해볼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만든 bekannt machen. 이 표현도 자주 나오거든요. bekannt는 널리 알려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함께 쓰였어요. 누군가를이죠. 그럼 사격이거든요. 사격과 함께 쓰이고 mit 전치사 뒤엔 삼격을 써요. 그래서 A랑 B겠죠. 여기 A가 들어가고 mit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A와 B를 서로 소개시켜주다라는 표현이에요. Ich mache mich bekannt mit meinem 하고선 내 자신을, 나 자신을 누군가와 지금 통성명을 하다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인 누군가와 또 다른 제3자인 누군가를 서로 인사를 시키다라는 표현도 bekannt mache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ich frei machen von 이라고 하면 요 frei하고 von을 같이 써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자유로워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수거 구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machen 동사의 다양한 용법 잘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은 이었고요. Was machst du nach der Arbeit? 이라고 했더니 Ich habe heute endlich etwas 뭐뭐뭐 했어요. 그랬더니 schön, wollen wir spazieren gehen? 이라고 했죠. 너 오늘 일 끝나고 나서 뭐 할 거야? Nach der Arbeit? 이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뭐 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endlich, 마침내, 드디어 etwas라고 했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택지가 모두 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etwas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에트바스 그러면 대략, 약간, 어떤 의미 쓴 거죠? 에트바가 대략이고 이건 약간, 조금이란 표현을 지닌 수사적 의미로 쓰였어요. 약간, 조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에트바스 뒤에는 가산명사가 나왔어요. 즉, 명사의 복수형이 활용이 될 수 없고 이 자리에는 불가산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복수형이 없는 명사를 써서 무엇무엇을 조금, 약간이란 표현을 써야 돼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명사들 중에 복수형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는 그런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단은 복수형이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태민 약속이죠. 약속들이 있어 복수형 씁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도 복수형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쓸 수 없는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모멘트도 물론 복수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잠시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순간이란 표현을 쓸 때 die schönen Momente, 아름다웠던 순간들 이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쌤이 일단은 지우진 않았어요. 볼게요. 마침내 내가 오늘 드디어 조금의, 약간의 무엇이 있어? 라고 했더니 너무 잘됐다. 우리 그럼 같이 산책하러 갈까? 라고 한 거예요. 산책하러 가자는 제안을 한 걸로 봐선 오늘 이 산책을 할 만한 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걸 어떤 명사를 쓸까 봤더니 Zeit이겠네요. Endlich habe ich etwas Zeit. 드디어 마침내 내가 조금 시간이 났어. 산책하러 가자 라고 하는 거죠. Lust는 흥미, 관심이란 표현이고요. Moment는 순간 또는 지금이란 표현이에요. 이 순간, 그쵸? 잠시 이런 표현을 쓸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었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나머지 어휘들은 우리 자주 등장해서 의미도 알고 있고 활용되는 상황이 뭔지가 좀 유추가 되는데 moment라는 명사는 처음 봤어요. 지금 이렇게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 그럼 이 단어도 우리 뭘로 탭스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their moment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 잠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has to an moment, sight to match 이때 관사랑 같이 써요. 부정관사랑 써서 하나의 순간, 하나의 잠시 이렇게 하지 않고 an moment이라고 해서 마치 시간 부사구처럼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시간이 좀 있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전치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문맥 안에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in moment라고 하면 지금 현재라는 뜻이에요. 딱 지금. yet 이런 표현으로 in moment라고 표현을 쓰고요. for einen moment이라고 하면 잠시간, 얼마간 이런 표현을 쓸 때 for einen momen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치사랑 같이 활용했을 때 조금 활용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 보셨죠?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Lisa. Ich packe gerade meinen Koffer. Wie ist das Wetter bei euch in Spanien? 이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선 Also nimm bitte eine Jacke mit. 이라고 했더니 Gut zu wissen. Danke. 라고 했어요. 안녕 리사야. 나 지금 짐을 싸는 중이야. 그쵸?
거기 스페인 바이 어잇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있는 스페인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즉, 팁을 좀 얻으려고 한 거예요. 옷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지? 고민이 돼서. 그랬더니 S하고 날씨 표현이 나온 거죠. 비인칭 주어가 지금 활용이 됐어요. 뭐뭐뭐해. 그러니까 뭐를 챙겨오라고 했나요? 잠바, 자켓을 챙겨와 라고 한 거예요. Good to listen. 알면은 좋은 정보네. Das ist gut zu wissen.

그 정보 고마워. 이런 표현 쓸때 쓰는 거예요. 오, 구츠베슨.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고마워. 라고 한 거예요. 일단 자켓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날씨가 조금 서늘한 편이겠죠? 그러면 서늘한 날씨와 관련 없는 다른 표현들은 모두 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볼게요. Soll warm bleiben. Bleiben은 유지되는 거죠. 어떤 날씨가 계속 유지돼. 라고 하면 bleiben을 씁니다. 뭐뭐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설렌동사 썼고 형용사를 warm을 썼어요. 그냥 따뜻한 상태가 유지될 거라던데 그럼 굳이 잠바를 챙겨와, 자켓을 챙겨와라고 하진 않았겠죠. Es gerade sehr heiß. Gerade 지금 막 어떤 상황이래? 너무 더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알맞지 않은 표현이고요. Es schön und sonnig. 아, 날씨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화창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야, 뭐뭐 챙겨와. 두꺼운 옷좀 챙겨와의 의미로 사용되는 nimm eine Jacke mit 이라는 건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4번. Hat lange nicht geregnet. 오랜 동안 뭐 하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질 않았어.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춥다, 덥다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인 거예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날씨는 우리가 머릿속에 대부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물고, 그 다음 뭐가, 맞아요. 더운 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됐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5번 볼까요? Soll kalt und windig werden 이라고 했네요. werden이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에 의미되는 조동사랑 쓰였고요. soll이라고 하는 화법조동사를 쓴건 전에 듣기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전에 듣기로는 추워지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 거라고 하던데 자켓을 좀 챙겨오는 게 좋겠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입니다. 5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1점 문항인 걸로 봐선 우리가 딱 보면 이 상황이 뭔지 바로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Ja, schon seit 10 Jahren und ich habe drei Söhne 라고 했어요. 네, 벌써 10년 전에요 라고 했어요. 10년째 뭐뭐 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벌써 10년째 되었는 걸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이거 어느 상황이죠? 뭐 인적상서로 말하고 하는 가운데 결혼하셨어요? 그럼요.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아들도 셋이나 있어요. 라고 했네요. 결혼하셨나요? 이때 쓰는 표현 뭐였죠? verheiratet sein. Sind Sie verheiratet? Ja, schon seit 10 Jahren. 네, 결혼한 지 10년 됐죠. 뭐뭐 있습니다. 인 거고요. 정답은 찾았는데 나머지 문장의 의미 보고 갈까요? Wie alt sind Ihre Söhne? 아들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Wie viele Kinder haben Sie? 자녀가 몇이나 있으세요? Sind Ihre Kinder noch klein? 당신의 자녀는 아직 어린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5번. Verstehen sich Ihre Kinder gut? Sich verstehen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해하다가 아니라 사이가 좋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이 단어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가 잘 이해하고 양해해주는 거긴 한데 Verstehen Sie sich gut? 하고 mit 이렇게 쓰면 당신 누구랑 사이가 좋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Verstehen Sie sich Ihre Kinder gut? 이라고 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말을 잘 듣나요? 이 뜻이 아니라 아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기동사와 함께 verstehen을 쓰게 되면 아, 이때 서로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as? Mir macht Geschichte Spaß 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는 역사가 재밌는데 라고 한 거죠. 즉, Was? 라고 물어본 걸로 봐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가 괄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는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역사가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반전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역사가 재밌는데. 인 거겠죠. 역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문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볼게요. My Lieblingsfach ist Geschich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야. 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죠. Ich finde Geschichte total langweilig. 나는 역사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해. 뭐라고? 난 역사가 재밌는데? 인 거죠. 부정적 의견으로 적합하네요. 정답은 2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볼게요. Im Unterricht habe ich viel Neues gelernt. 내가 수업 시간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지라고 하면 흥미로운 거죠. 일단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건, 아, 유익했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것도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4번, Ich hatte immer gute Noten in Geschichte. 나 역사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어. 긍정적인 의견이네요. 5번 볼까요? Geschichte gehört zu den wichtigsten Fächern. 역사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과목들 중 하나야 라고 했어요. Zu etwas

그 효력은 뭐뭐에 속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지인 거니까 난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하나만 부정적인 의견인 건 맞네요. 그래서 이 must라고 하는 게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캐치되셨죠? 계속해서 우리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is your hobby? 그랬더니 My hobby is 하고선 뭐라고 했어요? Warum mögen Sie es? 이라고 하고선 Weil ich Wasser und Sonne mag.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대화가 끝나는 문항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뒤에 설명이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나의 취미는 뭡니다. 라고 해서 취미생활 아무거나 찾으면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취미를 찾아야 돼요. 그걸 왜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Warum?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해요? 물이랑 그 다음에 태양, 강렬한 태양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한 거예요. 무엇무엇 막 이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취미를 하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실외에서 꼭 해야 하는 활동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날이 좋을 때만 할수 있나 봐요. 저 어떤 취미 활동인지 머릿속에 항상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선택지 볼게요. 수어픈, 서핑. 물이 있어요. 저 주로 바다 위에서 하니까. 야외에서 하죠. 그 다음에 날이 안 좋을 땐할수 없어요. 뭐가 떠 있어요? 일단 태양이 떠 있어야지 할수 있죠? 그럼 정답은 1번일 것 같은데, 나머지 그래도 체크하고 갈까요? 2번, 커흔. 요리. 꼭 태양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도 아니죠? 물이 있는 건 필요할 수 있는데, 전네가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완전, 하이킹, 산책, 등산이죠. 자, 이거는 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태양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다 성립하지 못합니다. 쉬판이라고 하는 건 물과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전네와도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정답 될수 없을 것 같고요. 파라판 자전거 타기이잖아요. 자전거 타기도 궂은 날보다는 화창한 날이 좋겠지만 물이 꼭 있어야 하는 취미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취미 활동이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표현들,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명사를 언급하면서 무엇무엇 때문에 좋아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허비를 묻는 표현 여러분 다른 거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Was magst du gern? 이라고 해서 gern 하고 동사 활용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Guten Tag. Ich habe ein Einzelzimmer auf den Namen Kim reserviert. 그랬더니 상대방이 Ja, bleibst du vom 5. bis zum 8. März. Also 3 Nächte. 그랬더니 아가 Stimmt 하고선 Ist das Frühstück dabei? 라고 했어요. Ist da das Frühstück dabei? 라고 하니까 Ja, Frühstück ist dabei. 하고선 Toll, wo kann ich frühstücken? 물어보니까 Im Restaurant Frühstück gibt es von 7 bis 10 Uhr. Vielen Dank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것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Im Hotel, 호텔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아베 역할 구분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대화는 보통 프론트 직원이 먼저 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사님도 할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했나요? 예약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1인실을 예약했고요. Auf den Namen, 어떤 어떤 이름으로 할때 Auf 전치사 쓰고 뒤에 사격 써요. Kim이라는 이름으로 1인실 예약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네, 맞습니다. bleiben, 머무르다 라고 하는 동사를 썼네요. 자, 이런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übernacht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übernachten에서 어디 어디 숙박하다라는 표현. 자, 숙박 기간, 투숙 기간 나왔어요. 3월 5일에서 3월 8일까지 머무르실 예정이죠 라고 했고, 이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인가 몇 박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3박을 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맞아요를 stimmt, genau, richtig 요거 중에 하나 지금 쓴 거예요. dabei sein 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어디 있다란 표현이잖아요. dabei sein이면 지니고 있다, 곁에 있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ist das Frühstück dabei? 나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약한 이 3일 숙박 기간, 숙박권 안에, 이 예약 정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조식, 아침 식사가 포함된 건가요? dabei sein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참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처럼 무엇이 함께하다, 즉 첨부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Frühstück ist dabei.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멋지네요. 제가 어디에서 식사를 할수 있죠? 라고 하면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요. 식사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제공됩니다.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약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A는 1인실을 3박 예약했다. 오, 맞아요. 1인실을 3박 예약했다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아는 3월에 이 호텔에 머무른다. Meat라고 했거든요. 3월 5일에서 8일. 이것도 맞는 정보이고요. 아침 식사는 식당에서 할수 있다도 우리 마지막 줄 끝에서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Es nicht dabei라고 얘기했으면 그때는 추가로 내야 된다. 또는 ohne Frühstück 이런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Ist dabei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답은 4번이네요. 올바르지 않은 거. 5번, 아침 식사는 7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지금 일단은 예약 정보를 확인하면서 예약 정보의 추가 옵션 중에 조식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네요. 다바이 사인을 이때도 쓸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안하는 표현에서 und 뭐뭐뭐 이렇게 너도 할 거야? 그러면 야, ich bin dabei 이렇게 하면 나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긍정 의사 표명으로만 사실은 이 동사를 배웠는데 무엇에 포함되어진 이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fehlt Ihnen denn? 이거 병원에서 주로 하는 표현이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프세요?를 물어봤더니 자, 뒤에 뭔가 이어지는 문장 부호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이럴 땐 나으니까 볼게요. Wie ist es in der Nacht? 저녁에는 어떠세요? 즉 밤에는 어떠세요? 저녁이 아니라 그랬더니 Ich habe seit 2 Tagen Halsschmerzen. Seit이면 어머어머부터 쭉이죠. 이틀 전부터 뭐가 있어요? 인후통이 있어요. 목이 아파요.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Besonders nachts werden die Schmerzen stärker. Stark의 비교급이 나왔어요. 강한인데 더 강한인 거니까 언제? 특히 저녁에 밤 시간대에 통증이 강해집니다. 심해집니다라고 한 거예요. 볼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했더니 증상을 설명하는 거 얘기해야 돼요. 어디 있나요? 밑. 저는 이틀 전부터 목에 통증이 있어요. 인후통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 인후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인후통이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물어봐요? 밤에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수 있어요.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B, A, C 순으로 일단은 배열을 하고 마지막 줄 볼까요? Dann schreibe ich Ihnen gleich ein Rezept. Rezept schreiben 처방전을 써주다. 이죠? 그러면 A가 의사 선생님이었어. 맞았어요. 그쵸? 제가 그럼 바로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B, A, C 순으로 나열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우리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처방전 써드릴게요.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은 특정한 시기에는, 시점에는 어떠세요? 해서, 아, 그때 통증이 더 심해져요를, die Schmerzen werden stärker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떤 광고인가 봤더니, Sommer in Prag. 라고 되어 있어요. Mit einer netten Reisegruppe, 7 Tage Urlaub, Hotel mit Frühstück, Tagesausflüge, Fahrt vom und zum Bahnhof. Preis ab 499 € pro Person.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오고, reservieren Sie bis Ende Juni 라고 했네요. 볼게요. 프라하는 여러분, 프라하를 독일어로 프라하라고 해요. 프라하에서의 여름이에요. 프라하로 가는 여행 상품인 거네요. 자, 언젠가 누구랑 하나 했더니, 단독, 개인 여행이 아니라 라이즈그룹, 여행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행단체에. 그런데 어떤 여행단체? 넷은. 매우 친절한 여행단체와 함께 하는 프라하에서 여름인 거고요. 며칠간 하는 여행인가 했더니 7일이에요. 7일간의 여행, 휴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라고 했더니 호텔 비용이랑 그 다음에 그 호텔 비용 안에 조식, 아침 식사가 포함된 숙박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타그스 아우스플루게 복수형이에요. 아우스플룩은 소풍이잖아요. 타근, 하루 또는 낮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당일치기 여행들이에요. 그날 바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당일치기 여행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타그사우스뷰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역을 향하는, 그 다음에 기차역으로부터 오는이니까 기차역으로 픽업도 나가주고 데려다주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걸 Fahrt vom und zum Bahnhof라고 했어요. 기차역을 데려다주고 픽업도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은
499유로부터라고 했어요. 1인당 499유로부터 시작해서 옵션이나 뭔가 아니면 이게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전화번호 있고요. 대신 중요한 게 아래쪽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예약을 해주세요라고 했고요. This and the uni. 6월 말까지는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여름 여행 상품에 대한 인원 확정이 끝나야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예약을 꼭 맞춰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여행 기간 7일이에요. 나와 있었죠? 언급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정보니까 넘어갈게요. 여행 목적지는 프라하다라고 해서 프락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예약 시작일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료일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라고 해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 3번이에요. 1인 소요 경비는 499유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요건 나와 있고요. 아침 식사 포함 여부 호텔 및 후식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가 포함된 숙박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3번만 없었던 정보인 거네요.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st du mir beim Aufräumen helfen? 이라고 했더니 뭐뭐라고 얘기하고 Ich habe gleich einen Termin. Schon gut. Kein Problem. 이라고 했어요. Aufräumen은 청소, 정리정돈이잖아요. 내가 정리정돈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Helfen by 쓰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뭐뭐 대부분의 경우 이러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거거든요. 뒤에 봤더니 나곧 약속이 있어라고 했고요. Schon gut, 이거 macht nichts, kein Problem 의 뜻이에요. 뒤에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란 표현이에요. 우리가 저 표현은 사실 교재 안에선 is schon gut 해서 동사 있는 걸로 배웠는데 자인 동사 생략하고 schon gut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괜찮아. 자, 그러면 뭐한 거죠?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수 없는 거죠. 예약이 지금 다른 스케줄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미안해. 안 되겠어.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볼게요. 제 안개님. 언제 쓰는 거예요? 저 상황은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ch bin zufrieden.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해서 선호도를 물어보거나 개인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나는 그게 좋아. 이런 거할때쓸수 있어요. Leider heute nicht. 오늘은 안타깝지만 안 돼. 내가 다른 약속이 있거든. 그러면 대화 상황으론 3번이 빈칸에 가장 알맞은 표현일 것 같아요. 4번 볼까요? Das passt mir gut. 자, 일단은 어떤 옷이 나한테 사이즈가 딱 맞아 일 수도 있고요. 그 스케줄 나한테 맞아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파생 동사는 상황별로 무엇 무엇이 나에게 적합하다 맞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5번 Herzlich willkommen 언제 쓴 거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쓸수 없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Heute kann ich leider nicht. Nicht jetzt. 그래서 지금은 안될것 같아. 이런 표현 등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했던 대화 구문이었어요. 1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sind pünktlich da. Der Zug fährt doch hier ab. 오자? 그때, ja, genau. Aber ich sehe den Zug nicht. Wo ist der Zug? Oh nein, der Zug ist vielleicht schon weg. 그랬더니, Warte, sieh mal auf die große Tafel. 하고선, der Zug kommt 10 Minuten später. 이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고, 아가 어떤 대답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Pünktlich는 정시에 라는 표현에서 시간을 늦지 않게 온 거죠. Da sein 인 거니까 어디에 있다 도착했다. 우리 정시에 도착했어. 늦지 않게 도착했네. 열차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맞지? Abfahren 이라고 하는 분리동사 썼어요. 뭐뭐뭐 맞지? 라고 하면서 쉼표 오더는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까지 써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었나? 그렇지. 그럼 왜요? 열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맞아! 라고 했는데 그런데 기차가 열차가 안 보이네. 열차는 어디 있지? 라고 했는데 나인. 안 돼. 열차가 벌써 기차가 벌써 schon weg. weg sein 없는 떠난이에요. 떠났나 봐. 잠깐 기다려. 라고 해서 sie mal 이라고 했어요. 저기 좀 봐. 뭐를 보라고 했냐면 große Tafel 큰 칠판이에요. 그곳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auf 전자 써서 저기 있는 저큰 칠판을 한번 봐봐. 저 판을 한번 봐. 이 타펠이 꼭 칠판이 아니라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타펠, 그러니까 게시판을 타펠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 게시판을 좀 봐라고 하고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열차가 10 minutes später 10분 늦게 온다. 연착한다라고 되어 있는 즉 정시에 딱 도착했으니까 연착하는 열차는 탈수 있죠. 대신 그 열차는 아직 플랫폼에 도착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다행이야. 우리 기차 탈수 있겠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돼요. 1번 Lass uns ein Taxi nehmen. 우리 택시 타자.
이거는 지금 열차가 떠났을 상황에서나 제안하는 표현이겠죠? Schade, der Zug ist schon weg. 안타깝다. 기차가 벌써 떠났어. 그러지 않았어요. 3번. Gut, in den können wir noch einsteigen. 잘 됐다. In den, 그것이에요. 그건 열차겠죠, 남성. 그것은

우리 아직 아인슈타인 탑승할 수 있겠다. 탈수 있겠다 하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Es tut mir sehr leid, dass ich so spät bin.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요. Wir müssen leider einen anderen Zug nehmen. 우리 안타깝게도 뭐 해야 돼요? 다른 열차를 suchen,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내면이 아니었네요. 다른 열차를 찾아야 되겠는데 즉그 기차 벌써 떠났을 때만 이런 상황을 쓰겠죠?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Tag, ich möchte einen Tisch für vier Personen reservieren. Für vier Leute였네요. Leute reservieren. Für wann wollen Sie reservieren? 이라고 했더니 Für nächsten Samstag um 19 Uhr. 뭐뭐라고 묻고선 Ja, bitte. Wir möchten ruhig essen. 이라고 했. 안녕하세요.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Einen Tisch reservieren. 이라고 했고요. 몇 명의 또는 언제의 이때 모두 다 für 전치 썼어요. Für 그 다음에 für 여기 들어있죠, 그쵸? 몇 명분을 예약을 하고 싶으세요? 몇 분이 오실 거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 für vier Leute 4인이라고 했어요. 4명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네요. für wann 어느 일정으로인 거죠? 어느 시점으로 예약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für nächsten Samstag um 19 Uhr 다음 주 토요일 7시 일정으로 예약해 주세요 하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용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좀 조용한 장소를 제안을 한 거죠. 어떤 데가 좀 조용할까 하면, 보통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홀보다는 룸이 좀 조용하거든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Haben Sie schon bezahlt? 벌써 계산하셨나요? 묻는 상황이고요. Möchten Sie einen Raum? 룸을 원하시나요? 방을 원하시나요? 네네네. 저희 좀 조용히 먹고 싶어요. 즉, 4명이서 따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 건가 봐요. 정답은 2번이고요. Möchten Sie später bezahlen? Bestellen. 나중에 주문하고 싶으세요? Bestellen 주문하다예요. Haben Sie einen Hund dabei? 반려견을 뭐예요? 가지고 오실 건가요? 즉, 반려동물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를 묻고 있어요. 5번. Möchten Sie die Speisekarte sehen? 메뉴판을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용히 먹겠다라고 하는 조건이랑 잘 맞는 정답을 골라야 하니까 2번이었어요.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방 묘사입니다. 가구 배치 묘사이거든요. 자, 일단은 뭐가 있나 봤더니 시계도 있고,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이 있고,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장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덕션 같이 생긴 헤아트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데아 헤아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네, 밥솥 같이 생긴 솥이 하나 있네요. 텁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탁이 있고, 그 위에 잔이랑 머그컵이랑 숟가락이 하나 놓여져 있고, 앞에는 의자가 있어요. 볼게요. Der Stuhl steht am Tisch. 의자가 어디? 식탁 앞에 있다. 오, 맞는 거예요. 그쵸? steht am Tisch. 거기 붙어져서 있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Die Uhr hängt über der Tür. 시계는 뭐 위에? 문 위쪽에 걸려 있다. 면은 접하지 않고 위에 걸려 있다. 맞네요. Das Bild hängt an der Wand. 그림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der Löffel liegt auf der Tasse. 숟가락은 뭐 위에? 타세니가 머그컵이죠. 그래서 머그컵이에요. 여기 있었어야 돼요. 머그컵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Auf dem Tisch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liegen 동사 쓴 이유는 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은 일단은 4번이에요. 묘사가 적합하지 않네요. 5번, die Lampe hängt über dem Tisch. 뭐뭐 위에 걸려있다인데 über를 쓴 이유는 맞아요. 테이블이랑 식탁이랑 면을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뭐 위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über dem Tisch hängen 쓰면 되네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 다른 것들도 위치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보면 Das Bild가 지금 아까 벽에 걸려 있다는데 그거 말고 Das Bild 하고서는 이거 대문자로 바꿔서 얘로 문장을 시작을 해보면 Das Bild 하고서는 hängt neben dem Schrank라고 해서 뭐뭐 옆에 있다라고 할수 있죠. 옆에가 지금 Schrank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hängt neben dem Schrank 할수 있고요. Der Herd 자, der Herd도 우리 그럼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서 der Herd 이고서는 steht 어디에 있나요? 벽에 있어요. 아까 뭐라고 하는데 그죠? An der Wand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아니면 unter dem Schrank 써도 되겠네요. Die Tasse라고 하는 머그차는 어디에 있나요? Steht auf dem Tisch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뭐뭐 중앙에라고 하면 steht이라고 하고선 동사는 그대로 쓰고

in the middle, 중앙에 있어요. 그쵸? 라고 하는 표현도 쓸수 있겠네요. In the middle of them tush 라고 해서 이 뒷부분을 이 뒤에다가 더 넣으시면 돼요. 테이블 위 정중앙에 위치해요. The top 솥이죠. 대문자를 쓰고 the top 하고서는 얘도 세워져 있다 이죠. 높여져 있듯 이라고 하고선 인덕션 위에 있다 라고 하면 Auf dem Herd 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위치 설명을 한번 해봤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Im Wohnzimmer 라고 하고선 Danke, es war sehr schön bei euch.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물어봤고선 Es ist schon ziemlich spät. Ich muss leider los, bevor die letzte Bahn abfährt. Alles klar, dann komm gut nach Hause.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거실에서 이루어진 대화 상황이고요. 고마워. 아, 니네 집에 올수 있어서 schön, 너무 좋았어. 라고 하니까 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ziemlich, 꽤 상당히죠. 지금 꽤 늦은 시간이야. 안타깝게도 난 지금 가야 할것 같아. 뭐 하기 전에 Letzte Bahn, 마지막 지하철이 뭐 하기 전에 열차가 앞으로 출발하기 전에, 즉 막차 놓치기 전에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어. 그러면 Gut nach Hause kommen 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집에 가다라는 표현이어서 명령어로 쓰면 잘 가, 집에 안전하게 잘 가길 바래. 그래서 Komm gut nach Hause라는 표현을 써요. 즉 Auf Wiedersehen, tschüss 이런 상황에서 쓰는 또 다른 헤어질 때 인사말 Komm gut nach Hause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이죠?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뭔가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Was gibt es zum Nachtisch? 후식은 뭐죠? 자, 일단은 bei euch라고 한 거는 B의 집에 온 거예요. 그쵸? B가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후식으로는 오늘 뭐가 나오지? 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fällt dir das Wohnzimmer? 이 거실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Hat dir der Wein geschmeckt? 와인 맛은 어땠어? 라고 했더니 아, 나 집에 가야 될것 같아. 갑자기 이러진 않아요. Möchtest du noch etwas trinken? 좀더 마실래? 물어봤더니 아, 지금 이미 늦었고 막차 끊기 전에 가야 될것 같아.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Ist das deine erste Einladung bei uns? 너 우리 집에 초대받아서 온거 처음인가? 라고 묻는 표현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대화 상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초대를 받아서 갔고 초대해줘서 고마워를 Es war sehr schön bei euch 라고 한 거예요. 너희 집에 오니 참 좋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고 쭉 이어지는 대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우리 헤어지는 인사도 새로운 거 하나 배웠거든요. Komm gut nach Haus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던 거. 이 인사말 쓰면서 오늘 강의도 한번 마쳐볼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후반부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lles Gute und komm gut nach Hause.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슬슬 지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요. 네,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함께 볼까요? 네, 16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유의할 부분이

향기롭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음식에서는 맛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哪来的呀? 어디서 온 거야? 这是我排了一个小时的队才买到的面包. 자, 排队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이합 동사고요. 排队 하면 줄을 서다라는 뜻입니다. 줄을 섰는데 얼만큼 줄을 섰냐면 一个小时, 한 시간 동안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건 빵인데 어떤 빵이냐면 내가 한 시간 동안 줄 서서 산 빵이야. 자, 시간이 굉장히 걸렸기 때문에 자이라는 부사를 쓴 거죠. 이렇게 문장 구조도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你真厉害, 너 정말 대단하다. 有我吃的吗? 너 내가 먹을 거 있어? 나 당연, 당연하지. 자, 내가 먹을 거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하다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그 비가 뒤이어서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요. 대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한 가지만 들어갈 수 없는 거겠네요. 你不吃不行. 네, 이중부정이 나왔어요. 너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너는 꼭 먹어야 돼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내 것도 네 것도 있으니까 꼭 먹어야 돼. 그 얘기인 겁니다. 2번. 这就是为你买的. 이게 바로 너를 위해서 산 거야. 자, 为는 중국어로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 위해서 사온 거니까 당연히 네가 먹어야지. 자연스럽죠? 3번. 我就知道你会喜欢. 나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이 얘기고요. 4번. 我早就知道你不爱吃东西. 나는 早就知道 하면 진작에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네가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줄 진작에 알았어라는 의미인데 전체적인 맥락과 지금 관계가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맞는데 4번은 어색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까요? 你不吃,我跟谁一起吃呢? 네가 안 먹으면 가정이에요. 네가 안 먹으면 나 누구랑 같이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것,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일 때는 발문 자체에 크게 X표를 쳐서 내가 지금 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문제 풀이하시면 훨씬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我下星期就要离开韩国回家了. 나 다음 주에 한국을 떠나서 돌아가. 回家 집에 돌아가란 뜻이죠. 자, 여기서 유념해서 보실 구조가 있습니다. 지오야러 용법인데요. 우리 임박태를 배울 때 우리 어법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오야러는 곧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얘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아이와 지오야러와 콰이야러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 시아, 싱치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지오야러만 가능했죠. 이 샤싱치 다음에 콰이야러가 나오면 어법상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푸시면서도 주요하게 나왔던 내용들, 어법 내용이든 단어든 한자든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확장시켜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B를 볼까요? 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A가 얘기했더니 B가 밑줄이라고 말했습니다. 我以为还有很长时间能在一起. 나는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란 뜻이죠. 자, 여기서 이외이라는 동사요. 자, 이외이는 뭐뭐인 줄 알았다란 뜻입니다. 뒤에 잘못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뭐뭐인 줄 알았는데, 我以为你是中国人. 나는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 뭐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A번 该回家了. 예, 该了죠. 그죠? 집에 가야만 한다. 집에 가야 할 때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太突然了. 너무 갑작스럽다. 자, 우리가 찾던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의외의 표현이 들어가야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갑자기 떠나게 돼서 정말 너무 갑작스럽다. 나는 너랑 오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번, 太突然了.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기 봐보죠. 真没想到.

역시 마찬가지로 의외의 표현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법이기도 합니다. 没想到, 생각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真没想到 하면 정말 생각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했다, 太突然了, 이거 모두 다 B와 C 모두 다 의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자, 마지막 D를 한번 볼까요? 说不定更好, 예, 说不定 하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D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의외의 표현인 B와 C가 되겠네요. 자, 이런 17번 같은 유형도 언제든지 다시 수능에 등장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의외의 표현,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따로 의외, 논란 이렇게 표현해서 나누어 놓고 있잖아요. 예, 그 표현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이니까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는 18번으로 가볼까요? 네, 18번은 긴 글이 나왔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부정발문이 나왔네요. 그리고 일기인가 봐요. 일기 형태를 지금 날짜와 요일, 날씨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 일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한국어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글이 나왔을 때 한국어 선지가 있다면 먼저 한국어 선지 보고 가야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날씨는 맑다. 네, 역시 날씨 정보 중요하고요. 종일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아마 오늘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3번, 방학 중 특별히 등교하는 날이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긴장이 되긴 하지만 자신을 믿는다. 뭔가 긴장되는 상황이 있나 봅니다. 5번,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다. 네, 어떤 정보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될지 한국어로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땡월 땡일이고요. 星期二, 화요일입니다. 징, 날씨는 맑아요. 자, 보면 이미 오늘 날씨가 맑다는 건 확인이 가능하네요. 징이 나왔고요. 今天是高考前100天. 오늘은 高考는 중국의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중국의 수능 전 100일이래요. 수능 100일 전, D-100일인 거죠. 老习惯, 늘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라오는 항상 늘이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고요. 习惯은 습관이죠. 네, 항상 하던 대로 早上我跟同学一起去学校学习. 아침에 나는 친구와 함께 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요 뜻이고요. 항상 하던 대로 공부하러 간 거죠. 我上午复习了数学. 나는 오전에 수학을 복습하고요. 吃午饭以后 跟同学打了一会儿乒乓球，锻炼身体. 점심을 먹고 나서 친구와 함께 잠깐 동안 탁구를 쳤대요. 나 乒乓球 되겠죠. 그리고 锻炼身体, 신체를 단련했습니다. 下午老师为我们加油. 오후에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加油, 응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加油라는 동사의 특성이죠. 역시 지아요 마찬가지로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하다라고 말할 때 지아요 워먼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we 워먼 지아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줘야 합니다. 이것도 유념해야 될 동사죠. 오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说只要努力就一定会有好成绩. 예, 只要 지옥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노력하기만 하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응원을 해주신 거예요. 我觉得时间很快，高中生活马上就要结束了. 나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곧 끝이 납니다. 자, 지우야오러 또 나왔죠. 임박의 표현입니다. 곧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虽然有点紧张，也虽然，但是 용법 나왔네요. 이렇게 호응관계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글을 읽는 게 좋습니다. 좀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나는 一定会有好结果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문장 살펴봤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는 사실 줄글로 쭉 이어진 글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에 좋은 용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문장 해석하실 때, 문제 푸실 때는 해석이 꼼꼼하게 되는지 확인하기보다는 답을 찾는 데좀더 집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에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보면서 내가 뭐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답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오늘 날씨는 맑다.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었고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종일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자, 처음에 항상 하던 대로 공부를 했지만 뭐 선생님이 응원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본인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방학 중 특별히 등교하는 날이다? 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네, 다음 4번 보면요.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자신을 믿는다. 네, 이런 얘기도 요 맨 마지막 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응원해 주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것도 요 세 번째 줄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정답 이렇게 3번으로 한번 같이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最近天气很奇怪. 이화인 이화칭. 최근에 날씨가 아주 지괴 하면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기괴라는 한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화 잠깐 동안은 이렇고 잠깐 동안은 이렇다라는 구조. 역시 수능 특강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화 이화 하면 변덕을 나타냈어요. 잠깐 동안은 흐렸다가 잠깐 동안 맑았다가 특히 날씨 표현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谁说不是? 누가 아니래? 자, 동의 표현이죠. 우리 동의 표현 여러 가지 했었어요. 뭐, 听你的. 谁说不是? 哪能不是?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했었죠. 요것들이 모두 다, 可不是? 이거 다 뭐, 동의 표현이었는데요. 谁说不是? 누가 아니래도 역시 대표적인 동의 표현이었습니다. 所以我每天上学都带着雨伞. 자, 그래서 나는 매일 학교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 带着 우산 할 때 저는 지속의 의미를 갖죠. 早上妈妈让我带伞，可我觉得麻烦就没带。 아침에 엄마가 우산을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내가 귀찮아서 안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미주리야라고 B가 얘기하네요. 他这么说都是为了你 했어요. 자, 他 여기서의 他는 누굴까요? 네, 뒷문장에 지금 주어가 타인 걸로 봐서 지금 자오상 마마 엄마가 나왔잖아요. 엄마가 아마 주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 부분에도 엄마가 하는 얘기, 엄마의 얘기가 좀 등장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别人的事让他看着办. 다른 사람의 일은 그가 그냥 看着办. 보고 처리하도록 그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 얘기고요. 一起打我的伞就可以. 打伞 하면 우산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의 우산을 쓰면 된다. 等一会儿天晴了再走吧. 기다렸다가 날이 맑아지면 가자. 4번. 你怎么这么不听妈妈的话? 너 어째서 이렇게 不听妈妈的话?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져가라고 A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도 말 안 듣고 그거 왜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야? 그녀는 다 너를 위해서 한 얘기잖아 라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마마 말라이더 산 옌서 타이 치과일러. 엄마가 사온 우산이 색깔이 매우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역시 문맥에 맞지 않고요. 네, 정답은 질책하는 의미에 쩌머쩌머라가 들어가 있는 너 어째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听妈妈的话 이 표현도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 표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0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예, 두 가지 상황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시계를 보면서 뭔가 땀을 흘리면서 와 있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화가 난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눈썹이 치켜 올려져 가서 화가 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파악해 보시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都几点了电话怎么也不接. 지금 몇 시야? 예, 떠올라. 지금 벌써 몇 시 된 거야? 지금 늦었다. 그 얘기죠. 전화는 어째서 또 안 받고. 对不起, 미안해. 我出来的有点急. 내가 좀 급하게 나오느라 밑줄 했어.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 A번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볼까요? 看错时间了. 시간을 잘못 봤어. 2번, 手机又坏了. 예, 휴대폰이 또 고장 났어. 3번, 不知道来电话. 전화가 온지 몰랐어. 4번, 手机一直在手里. 휴대폰이 계속 손에 있었어. 그럼 전화를 받았겠죠. 5번, 把手机忘在家里了.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어. 예,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A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안으로 실내로 들어간 것 같고요. 表演已经开始了. 아, 공연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군요. 공연은 이미 시작했어. 我们现在进不去. 자, 进不去. 가능보의 부정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지금은 못 들어가. 아, 그래서 지금 친구가 화가 난 거군요. 너 B해. 应该还有机会进去看. 분명히 들어가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화가 났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B번부터 한번 볼까요? 认真 하면 열심히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진지해져 봐라는 뜻인데 아니죠. 부용 단신 걱정할 거 없어라는 뜻인데요. 분명히 뭐 기회가 있을 거야는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手机又坏了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아니죠. 자, 3번 긴장什么? 아, 무슨 긴장을 하고 그래?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량워봐. 자, 위에량 하면 한자로도 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용서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여기 앞에 위엔이 위엘라이 할때 위엔이라는 것도 중요했고, 량할때 량도 량콰이 시원하다의 량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다라는 뜻의 량입니다. 양해하다라는 뜻의 양이거든요. 예, 말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 언변이 들어가 있는 게이 위엘량 한자였습니다. 날 용서해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야, 앞에 게안 맞아요. 휴대폰이 계속 손에 있었다.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5번밖에 지금 될게 없을 것 같은데, 5번은 비에 生气了. 화내지 마. 그러니까 지금 둘다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건,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휴대폰을 집에 잃어버리고 왔어. 라고 놓고 왔어. 그리고 화내지 마. 요두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림 문제도 한번 풀어봤어요. 이 그림 문제는 먼저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두 장면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한 후에 각각의 A, B의 양쪽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찾는 문제라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 认真이나 진정 뭐 이런 위에량 이런 단어들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는 21번 가볼까요? 네, 21번은 관용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함께 해석해 볼까요? 자, A입니다. 今天的篮球比赛,两个队的水平差不多. 예, 篮球, 농구죠. 오늘 농구 경기, 两个队, 할때 队는 팀이란 뜻이에요. 예, 두 팀의 수준이 差不多, 비슷하다란 뜻입니다. 예, 水平 하면 수준이죠. 他们好像都不关心谁赢谁输，高高兴兴的打了一场. 아, 그들은 不关心, 관심이 없대요. 뭐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에. 赢은 지는 거고, 输는, 아, 赢은, 输가 지는 거고, 이기는 거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高高兴兴的, 아주 즐겁게 한 차례 경기를 했다는 거죠. 大家高兴就行了. 모두 기쁘면 된 거다. 不需要每次比高低. 예, 高 높은 거고 低 낮은 거잖아요. 높고 낮음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매번 그럴 필요는 없다. 여기서 비가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동사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高低 하면 높고 낮음을 비교하다. 이렇게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를 알고 바로 해석이 되는 관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용어들은 밑에서 어떤 의미인지 대체될 수 있는 문장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必须个子高. 예, 반드시 키가 커야 한다. 没人打得很漂亮. 잘한 사람이 없다. 比赛结果很一般. 예, 경기 결과가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不知道的球水平. 경기하는 수준을 모르겠다.

비교 나가 더 좋고 어느 팀이 더 잘하는지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매번 어떤 팀이 더 경기를 잘하고 못하는지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비가우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관용어도 함께 해석해봤어요. 관용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 한자 의미 직역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직역이 안 된다면 앞뒤 문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뜻을 가장 비슷한 걸로 유추하고 그리고 밑에서 찾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제 22번 가볼게요. 22번부터는 문화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어휘가, 한 가지 어휘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학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위 词汇의 意思, 이즈在, 밑줄이네요. 중국어 词汇 하면 어휘입니다. 중국어 어휘의 의미는 계속 뭐뭐 하는 중이래요. 자, 짜이는 진행이죠. 진행을 나타내고 있고, 이 진행을 나타낼 때, 진행에 짜이는 앞에 부사가 계속되다라는 표현으로 쓰려면, 이즈在만 가능했어요. 이즈正在 이런 건안 됐죠. 또 어법에서 진행을 나타낼 때 중요한 부분으로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습니다. 비루,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비루라는 표현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 수능중국어에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우리 문장을 구조적으로 만들 때, 주제가 맨 처음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다시 한번 밑에서 총괄하고, 이런 예시를, 항상 그 구조를 갖고 띄면서 문장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시가 뒤에 나오는구나라고 구조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先生이란 단어가 있어요. 先生, 지금, 뭐, 선생이라는 한자로 쓰이지만, 지금은 40대 이상의 남성을 지칭할 때, 그럴 때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시라는 뜻입니다. 很久以前是老师的意思, 아주 이전에는 선생님의 뜻이었습니다. 但是现代汉语中的先生只表示客气的叫别人. 근데 지금 현대 한어 중에 先生이란 뜻은 단지 表示 나타냅니다. 客气的,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不一定表示老师. 항상 선생님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차이단은 음식 주문할 때 나왔었어요. 메뉴판이란 뜻이에요. 이 메뉴판이란 단어 也在电脑和手机出现以后有了新的意思. 이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출현한 이후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메뉴판은 실제로 음식을 고를 때 쓰는 메뉴판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에도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메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차이단이라는 것도 의미가 새롭게 다르게 생겨났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문장에서 보면 중국어 어휘의 의미가 계속해서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즈在 뒤에 올 단어는 变화가 되겠죠. 변화하다. 자, 1번 变화가 정답이고요. 批评, 비평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주의하다죠? 자, 이거 보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예, 주의, 사성, 사성이고 앞에 물수변 들어가 있어서 물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성, 사성이었습니다. 얘 없으면 주의하고 삼성, 경성으로 읽힌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批评도 한자로 정말 자주 나와요. 예, 비평할 때는, 꾸짖을 때는 먼저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말한다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손수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언변이 들어갔습니다. 예, 影响, 영향을 끼치다. 근데 주로 나쁜 영향일 때 많이 쓰이고요. 说明,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네, 23번 한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丝绸之路가 나왔습니다. 丝绸之路, 之路 하면 비단, 앞에 비단이잖아요. 그래서 비단길을 중국어로,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중국어로 丝绸之路라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문제가.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은데, 밑에도 중국어 선지로 나왔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집중해서 보세요. 예, 실크로드는 중국 古代 一条很有名的贸易之路. 자, 이条路인 거예요. 길이래요. 어떤 길이냐면 중국 고대의 유명한 무역의 길입니다.
종종구어 장안, 중국 장안에서부터

장안은 现在的 西安, 지금의 西安을 뜻합니다. 到外国, 외국, 到外国, 외국까지 연결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중국의 丝绸, 차等很多东西.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볼까요? 중국의 비단과 차등 많은 물건들은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둔하오로 연결하고 있어요. 비단과 차등 많은 물건들이 통과这条路, 이 길을 통해서 送到了外国, 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밑줄에 들어갈 걸 찾는 거고요. 丝绸之路对中国和其他国家经济文化的影响非常大. 길지만 우리가 자주 문화에서 봤던 구조입니다. 뭐뭐에 영향이 크다라고 할 때, 对什么什么影响非常大, 쓸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단길은 중국과 기타 국가의 경제 문화에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찾아볼까요? 古代还没出现做丝绸的方法. 고대에는 비단을 만드는 방법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대요. 예, 연결되지 않는 문장이고요. 外国人不太关心中国的茶文化. 외국 사람들은 중국의 차 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죠. 굉장히 중국의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역의 길, 실크로드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 역할을 했습니다. 3번. 外国的马、水果等来到了中国. 외국의 말과 과일 등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의 구조와 똑같은 거, 이 앞문장 구조와 거의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비단과 차 등이 외국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말하고 과일 등이 중국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贸易中买东西容易. 买东西难. 자, 买东西 하면 물건을 사는 거고요. 卖东西 하면 물건을 파는 거죠. 买 사다, 卖 팔다. 한자가 또 비슷해요. 이 위에 팔 때는 물건이 더 더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열십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买卖 하면 매매하다, 사고 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역 중에 물건을 사는 것은 쉬웠는데 물건을 파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아니죠. 因为风沙很厉害，去外国不容易. 예, 风沙 하면은 황사죠. 황사가 아주 심해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역시 우리가 찾는 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까지 같이 봤고요. 자, 이렇게 좀 문장이 복잡해 보이고 해석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은 반드시 끝나고 복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24번 가볼까요? 네, 24번. 그림이 나왔습니다. 밑줄 진짜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제네요. 这是一门中国的传统表演艺术. 자, 역시 최소 단위로 한번 줄여볼까요? 공연까지 넣어도 되겠네요. 一门表演艺术다. 하나의 공연 예술이래요. 이것은 하나의 공연 예술인데 중국의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有很久的历史.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演员们表演各种一般人做不到或者不敢做的动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한대요. 각종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거나 혹은 감히 할수 없는 그런 동작들을 연기를 합니다. 비루, 倒立,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서는 거. 十几个人站在一辆自行车上等.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 서는 거나 역시 병렬 구조예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자전거, 하나의 자전거 위에 서는 것등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这个表演非常精彩. 이 공연은 대단히 다채롭고요, 훌륭하고요. 不止在中国很有名，在外国也非常有名. 중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것, 굉장히 원래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는 위험한 동작,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준 것들이 뭐 물구나무를 선다던가, 한 자전거 위에 여러 사람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서커스라고 하죠. 중국의 유명한 서커스에 대해서 또 공연 예술로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까지 같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공연 예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극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이렇게 서커스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니까 차례 해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가볼까요? 티엔탄이 나왔네요.
티엔탄 베이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티엔탄 공원이라고 해서 천단 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티엔탄 자의 수도 베이징. 티엔탄은 수도 베이징에 있대요. 이 티엔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已经有600多年的历史了. 이미 6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600여 년의 역사가 있다. 찾았죠? 그죠? 以前中国皇帝来这里向天祈求好天气和好收成. 이전에 중국 황제가 이곳에 와서 하늘을 향해서 祈求하면 비는 거예요. 좋은 날씨와 그리고 좋은 수확을 빌었습니다. 날씨가 좋길 그리고 수확이 좋기를 기원하던 하늘에 기원하던 재단이죠. 现在天坛是一个公园, 근데 지금은 天坛은 공원이래요. 很多人来这里散步、聊天、休息，也都顿号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병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산책하고 또 이야기하고 휴식합니다. 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안 나왔죠. 네, 전혀 등장하지 않은 가격에 대한 얘기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6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베이징에 있어요. 수도 베이징 바로 첫 줄에 나와 있고요.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现在天坛是一个公园에서 알수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수확을 바라며 빌던 곳이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여기 祈求好天气和好收成.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문장이네요. 역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유명한 건축물이나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하던 곳인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구조를 갖춰서 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춘 문장들을 몇 개만 보다 보면 문화 문제는 정답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답 1번이었고요. 이제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심 후에 휴식 시간, 우시오죠. 예, 아마도 중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교과서 속에서 이 우시오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낮잠 자는 시간이 중국에는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상식으로 들어보셨죠. 이 우시오에 대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후에 휴식 시간, 우시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짜리입니다. 한국어 있으니까 한국어 먼저 보고 갈까요? 지속시간 중요하네요. 한두 시간 지속된다. 고등학교는 예외로 시행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잠을 자는 것 이외의 활동은 자제시킨다. 활동을 그때 우시오 때뭘할수 있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게 공부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죠. 很多中国人有午休的习惯.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점심 후에 휴게 시간을 갖는 습관이 있습니다. 午休是中午的休息. 午休는 정오에 휴식하는 걸 말하는데요. 大概休息一两个小时. 거의 한두 시간 정도로 휴식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근데 한두 시간 정도 쉰다라는 게 표현이 나오죠. 中国的学校一般都有午休. 중국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모두 우시오가 있습니다. 人们可以睡一会儿，也可以看书、听音乐. 사람들은 잠을 좀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만 자는 건 아니고 이때 책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쵸? 午休以后，人们觉得更有精神，可以更好的学习和工作. 이 우시오가 있고 나서 사람들은 더 精神하면 활기차다, 활력 있다란 뜻이에요. 더 활기차고 그리고 더잘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시오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맞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한두 시간 지속된다. 두 번째 줄에 있었죠. 시오시 이량가시오시 맞고요. 고등학교는 예외로 시행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중국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다 우시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잠을 자는 것 이외의 활동은 자제시킨다. 책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었죠. 더욱 활력 있게 공부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C가 아니네요. C가 아니고 그리고 D가 맞죠. 활력 있게 공부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A와 D, 2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또 상식으로도 좀풀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어법은 어떤 게 등장했을지 먼저 어순별부터 함께 살펴보죠. 27번입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짜리 문항이고요. 쉐이시니메이메. 누가 네 여동생이야? 메이메, 여동생이죠. 따이죠. 자, 따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아, 뒤에 모자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따이죠. 뒤에 모자, 마우스 나오네요. 너, 那个女孩子就是. 예, 그 모자를 쓴그 여자아이가 바로 그내 여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기에 등장한 단어가 마우즈, 모자, 이딩, 그리고 모자를 쓰는 양사죠. 그러니까 이딩, 마우즈가 되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바이스가 나왔어요. 색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색깔을 어디다 넣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좀 살펴볼게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에서 주어, 수어, 목적어가 중국어 기본 어순이었고, 그리고 수어 뒤에 보어가 와서 보충 설명해줬고요.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것이 관용어였습니다. 요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었는데, 근데 관용어가 여러 개 함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만 관용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관용어가 여러 개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순서로 씁니다. 명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제한성 관용어라고 말하는데요. 수량을 제한해주는 거라 제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 양사 들어간 수량사 뒤에, 그 다음에 묘사를 해주는 걸그 뒤에 넣어요. 이딩 바이서 마우스 요렇게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실 때 묘사해 주는 건이 마우스 모자를 묘사해 주는 거잖아요.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이 더 가깝게 있다라고 상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명사와 더 가깝게 묘사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더 가깝게 온다. 그리고 양사치 그걸 제한해 주는 거죠. 나뭐 이런 거나 이딩 같은 수량사나 이런 것들은 더 앞에 올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서가 묘사성 관용어이기 때문에 모자에 더 가깝게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딩 바이서 마우스 이렇게 BCA 순서로 와주는 게 어순이 맞죠. 자, 이렇게 새로 나온 내용들은 사실 이게 익숙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맞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어법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고 어순을 묻고 있구나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BCA니까 예, 4번이 되겠네요. 28번 가보죠. 예, 빈칸에 흔히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지금 요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할 때는 어법의 범위가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위에 해당되는 걸 놓고 흔히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총체적으로 볼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모두 다. 한 번씩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거 정도 보어일 때 헌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사 뒤에 정도 보어가 나올 때그 앞에 헌을 쓸수 있었죠. 쭈어더 헌하오 이럴 때요. 잘한다.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거를 꾸며줬었어요. 근데 못할 때는 쭈어더 뽀하오 하고 뒤에 부정형이 왔죠. 그리고 중첩형에서는 헌을 못 썼어요. 왜냐면 요 내용이에요. 중첩형에서는 현을 못 썼는데, 왜냐면 이미 한번 정도를 심화시켜 놨잖아요. 중첩을 통해서. 예, 그래서 굳이 헌이나 페이창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비교문에서도 헌을 쓸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교의 차이를 강조할 때 A, B, B, 가이껑 형용사 동사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거보다 좀 크다라고 말할 때더 크다라고 말해야지 매우 크다, 아주 크다, 대단히 크다, 조금 크다 이런 것들은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비교급일 때는 더 크다라는 더라는 하이나 껑만 부사 자리에 올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A번, 他的话说的不清楚. 그 하는 말이, 그 정도가 대단히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정도 보어 뒤에는 헌올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죠. 자, 2번, B번, 今天图书馆安安静静的. 오늘 도서관이 대단히 조용하대요. 이미 한번 중첩했잖아요. 중첩해서 정도로 심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헌이 필요 없는 문장이고요. 这条裤子比刚才的那条长이네요. 이 바지가 방금 저것보다 더 길다잖아요. 더 길어야 되니까 헌이 아니라 껑이나 하이를 써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I로 수정했네요. 얘도 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 비문장도 다르게 고치면 今天 도서관 很安静 이렇게만 써줘도 된 문장입니다. 자, 정답은 A만 맞는 문장이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각각 범위에 있었던 것을 한눈에 통틀어서 내는 문제. 쉽지 않죠. 그렇지만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씩 보다 보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9번 가보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行李太重了,我拿不起来.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 수가 없다. 他说的话,我完全不能听得懂. 자, 좀두 개쯤 보니까, 아, 이거 가능보 묻는 거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우리 그럼 가능보와 함께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능보는 뭐뭐 할수 있다. 做得完의 이 더. 사람인자 두개 있는 더를 써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할수 있다는 做得完, 다할수 없다는 做不完이 되겠죠. 요런 형태가 가능보였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했죠. 가능보의 특징 중에 把자문과 빼자문은 가능보를 쓰지 않았어요. 요거 왜 그랬냐면, 가능보의 중점은 가능한지 안 한지에 있는데, 바와 빼이의 중점은 처리와 그리고 피동에 있어요.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쓰지 못한다. 그래서 바자문과 그리고 빼이자문의 수로 동사 뒤에는 가능보를 쓸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가볼까요? 行李太重了. 짐이 너무 무거워서 我拿不起来. 내가 들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보의 부정 형태고요. B번, 他说的话我完全不能听得懂. 그가 하는 말을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은데, 不能하고 가능 부정했는데 여기도 听得懂 긍정이에요. 자,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냥 听不懂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听不懂으로 바꿔서 주는 게 맞습니다. 这么多的包子你一个人吃不了. 이렇게 많은 만두를 너는 혼자 먹을 수 없다. 吃不了, 먹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D번, 吃饭前你把数学作业做得完吗? 너밥 먹기 전에 너 수학 숙제 다할수 있어?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 해석은 되지만 가능보와 바자문은 함께 쓰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도 你的数学作业做得完吗?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 2번이네요. 30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我们去公园散步散步吧. 안 되죠. 자,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중첩입니다. 중첩은 의미가 가벼워져요. 동사의 중첩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형태도 AB, AB 형태, 이음절일 때. 그리고 이합 동사일 때는 AAB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산뿌산뿌가 아니라 산산뿌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리고 동사의 중첩에서는 이 중첩을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빈출이어서 여러 번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는데, 동사가 쓸수 없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진행될 때쓸수 없었고, 관형어나 보어, 그리고 동태조사가 올 경우에 중첩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我们去公园散步散步吧 하지 말고 산산步吧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왔어요. 1번 A고요. 我也现在想出去走走.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请你稍等, 잠깐 기다려. 我先去拿一下大衣. 나 외투 좀 가져올게. 你看看时间, 시간 좀 봐. 我们别太晚出发. 너무 늦게 출발하면 안 돼. 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하나 몇개더 풀어볼 거예요. 우리 문제 나온 것들 중에 방금 나왔던 가능보어 문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家里没热水，我洗澡不了.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洗澡 하면 이합 동사죠. 그러니까 가능보어도 동사 바로 뒤에 와야 돼요. 洗不了澡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요. 1번이 벌써 아니죠. 너 말하지 마. 내가 추측할 수 있어. 자, 뿌넝은 안 됐지만 넝과 더는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내일의 회의, 내일의 파티, 너 빤들려마? 너 처리할 수 있어? 3번, 4번, 방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다지 이해하지 못했다 얘기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이전에 그가 돌아올 수 있냐 없냐라는 가능보의 긍정 부정형의 정반 의문문 형태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중첩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我们一直在讨论讨论. 야, 벌써 아니죠? 네, 讨论, 讨论, 동사 중첩해서 ABAB 형태로 잘 썼지만, 자이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과 중첩은 함께 쓰일 수 없으니까 A번 아니고요. 그리고 这双鞋你穿穿看, 너이 신발 한번 신어봐. 我觉得应该合适, 나는 잘 맞을 것 같아. C번, 考试前我要好好复习复习几天. 好好로 이미 꾸며주고 있는데 复习复习 또 하고 있네요. 안 되죠. 그래서 C도 아니고요. 有时间, 시간 있으면 你去了解了解他的学习情况. 그의 학습 상황을 좀 이해해봐 라는 뜻입니다. 了解了解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B와 D,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중첩의 주의사항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요렇게도 유형이 변경되어 나올 수 있거든요. 这个点心是我为你做的. 이 간식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거야. 니 尝尝一下. 되나요? 안 되죠. 이런 것도 잘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장이 장은 되지만 장창하고 뒤에 보어 이시야 못 붙습니다. 그냥 장창만 써줘야겠죠. 맛이 어때? 아주 맛있어. 做起来难吗? 만들기에 어려워? 起来 하면 여기서 뭐뭐 하기에 라는 복합 방향 보고요. 一点也不难. 조금도 어렵지 않아. 连小孩子都能做. 아이조차도 아이도 만들 수 있어. 그만큼 쉬워. 이 얘기죠. 你能教教我吗? 你能教我吗? 너나 가르쳐 줄수 있어? 我也想学. 나도 배우고 싶어.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은 B번. 예, 장창이샤를 장창으로 바꾸거나 혹은 아예 중첩하지 않고 니창이샤 하거나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한 어법 사항으로 가능보어 그리고 중첩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예, 추가적인 문제는 선생님이 엄선해서 골라오는 거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어떻게 등장했었는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은 또 7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응하에서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12번째 만남이네요.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6회 실전 모의고사의 두 번째 파트로 16번부터 30번까지 의사소통 문항 그리고 문법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는 의사소통 문항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This is nice. 너 알고 있어? 하고 이제 자기가 묻고자 하는 핵심 질문을 뒤에 넣겠죠? 그 말을 들은 오른쪽 학생이 가슈짜, 아마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여겨진다 라는 말이죠. 나에게 여겨져, 니에 가슈짜 이렇게 역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드바제 아진 곳, 얘는 몇 살, 몇 년이라는 말인데 곳가 단수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단수 생격은 R을 붙이고요. 복수 생격을 리엣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3단계로 구성이 되냐?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니까 한 살은 아징곳, 그 다음에 두 살부터 네 살, 혹은 2년부터 4년은 2, 3, 4는 고다가 오고요. 5 이상은 리스 쓰시면 됩니다. 만약 합성수사가 왔어요. 36, 41, 53 이런 게 오면은 뒤에 오는 수사에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나에게 여겨지기로는 21살인 것 같은데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뭘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겠죠? 몇 살인지 물어보는 질문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앗구다. 자,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 구다, 어디로? 앗구다면 어디로부터? 라는 말이고요. 안드레이는 어디 출신이야? 라고 출신을 묻는 질문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제우치사 안드레이. 안드레이는 어디에 다녀? 어디에 배우러 다녀? 공부하고 있어? 어디에서? 어디에 재학 중이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스콜클리에. 몇 살이야, 안드레이는? 자, 이 안드레이가 유가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이크라트골 끝나는 명사의 역격이 유죠. 생격은 야, 역격은 유. 이렇게 되죠. 나이를 물어볼 때 혹은 나이를 답할 때 그 나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바로 역격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안드레의 역격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안드레이 몇 살이야? 4번 나카보 파호슈 안드레이. 이거는 오른쪽에 데려와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원래는 닮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파호슈. 근데 이 아이를 단어미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단어미 형태는 짧아지는 거니까 형용사 어미를 제거해 주면 돼요. 주어가 남성일 때는 이렇게 제거한 상태 그대로 두면 되고 여성일 때는 빠호쥐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복수일 때는 빠호쥐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누구를 닮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플러스 대격까지 그러니까 세트예요. 자, 해볼게요. 그녀는 엄마를 닮았어. 자, 그녀, 아나. 아나는 여성이니까 빠, 호, 쥐 되겠죠. 엄마를 닮았네. 그러면 전치사 나를 써주고요. 엄마의 대격, 마마 대격 뭘까요? 마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을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 플러스 대격 오니까 질문할 때도 누구를 하려면 크또의 대격인 까보를 써야겠죠. 크또가 오면 안 되고 나 까보. 누구를 닮았니? 안드레이는? 안드레이는 남성이니까 빠호슈하고 효용사 단어미 남성 형태가 온 겁니다. 5번 까꼬야락제르 안드레이야. 안드레이의 성격이 어떻게 되지? 라는 말이죠. 하락제르 성격 남성이니까 까꼬이. 그녀의 성격은 어때요? 하려면 까꼬이 우니유 하락제르. 그의 성격이 어때요? 가꼬이 우니부 하락제를 우생격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16번 해결했고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꼬이 시보니아 프리크라스니진. 오늘 정말 멋진 날이네. 그리고 뭐라고 질문했더니 내가 나 손째 태양 햇빛이죠. 해가 스위치 비치고 이야 추스빌 시비아 프리크라스나. 나는 나 스스로를 멋지게 느끼고 있어. 컨디션이 매우 좋아 라는 말이 되겠죠. The why 하면 뭐뭐 하자 라는 제안의 표현이고요. 뭐뭐 합시다는 the why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책하다가 골리앗인데요. 걔 앞에 바가 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가 등장하면 완료상이 되는데 완료상 동사가 이에랑 결합해서 왔을 때는 무의 변화형을 써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온 겁니다. 불완료상 동사가 오면은 나바이, 나바이치 다음에 동사 원형. 완료상 동사가 오면 무의 변화 형태. 산책하자. 어디에서? 공원에서 산책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슈토노 바바. 그러면 뭐 새로운 일이 있니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바스콜카 하면은 몇 시에 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부카토람. 그다음 치수. 부카토람 치수. 몇 시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몇 시입니까? 라는 질문. 몇 시입니까? 할 때는 전혀 다른 형태가 돼요. 비슷해 보이지만 스콜까? 시차스 브리에미니 혹은 까토리차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몇 시에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3번 까꼬보치슬라. 자, 이거는 날짜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며칠에 하고 며칠입니까가 아니고요. 며칠에 3월 1일에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며칠에 구체적인 날짜를 부를 때 이렇게 러시아어로 질문을 합니다. 까코보치슬라. 4번 그제띠슈브슈. 너는 어디에 살고 있어? 살다 동사 슈치 동사의 뜻 변화 형태죠. 그제가 와서 어디 어디에 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5번 띠또슈에 딱 누마이슈. 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말이에요. 어떤 게 가장 적절해 보여요? 1번부터 4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맥락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박물관 안내문을 이해해야 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자, 무슨 박물관인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조금 큰 사이즈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지 박물관, 뭐의 박물관 생격이 됐죠? 러시아 문학이 로스카 리제라토란데 러시아 문학의 박물관이니까 각각 생격이 돼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 박물관인데 첫 번째 주어진 정보는 라보다가 일이죠. 이제 원래는 뭐 마가신 같은 건 영업 시간인데 여기는 운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이렇게 되고요. 가사는 몇 표소예요? 몇 표소는 닫습니다. 몇 시에? 18시에. 주소는 이렇게 되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고, 부가적인 정보가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보는 박물관에 있는데, 뭐가 영업하냐면, 니발쇼 카페, 크지 않은 카페, 뭐가 함께하는 러시아 디저트가 있는 크지 않은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합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룹의에 해당하는 형용사고요. 이거는 견학, 투어예요. 그룹 투어를 모션을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냐? 사카다치 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수단, 파플러스 역격, 전화로 예약 가능합니다라는 말 되겠죠.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되나요? 맞네요. 매표소는 18시 30분에 닫나요? 아니죠. 18시에 닫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번. 단체 견학 예약은 전화로 가능하다. 마지막 줄 해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주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역 이름이니까 맞는 해석이고요. 러시아 디저트를 판매하는 작은 카페가 있다. 요게 있고요. 자, 그러면 18번 문항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바샬리스타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감사응답일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야 니와유스 이요. 이 동사는 동사 원형이 뭘까요? 뭐뭐를 두려워하다. 자, 1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1번 적을게요. 뭐뭐를 두려워하다. 동사 원형 와야싸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만난 아이예요? 순특강 20강에 동사 격지배가 쭈루루 제시가 되는데 생격부터 시작되죠. 생격 지배 동사의 1번 첫 번째 타자로 나온 아이가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생격을 지배한다는 거.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요하고 아나의 성격이 왔죠. 나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은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했던 부분인데, 줄라지 동사, 기원하다 동사는 기원의 대상은 역격이고, 기원의 내용은 성격이라서, 너에게 기원하는 거니까 뜨이의 역격인 찌베가 왔고요. 행복은 원래 주격의 샤스지에, 예로 끝난 중성명사거든요. 예로 끝난 중성명사의 성격 어미는 얘가 탈락하고 야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 너의 행복을 기원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문예 호치사 하면은 나는 원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쓰는 야하추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주고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다음에 동사 원형 뭐를 원하지 않냐면 스팟 자다. 나 자고 싶지 않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물라가다리치 동사의 야 변화 형태고요. 얘는 이제 감사해하다라는 건데 뒤에 자 플러스 대격이 온 이유는 감사의 이유를 표현할 때나 사과의 이유, 뭐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 사과의 이유 표현할 때는 동일하게 자 플러스 대격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자 플러스 대격, 빠다락 하면 선물이죠. 선물 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이게 쓸 수가 있죠. 바꿔 쓸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한 응답. 첫 번째는요. 네. 자, 슈또. 천만에.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20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요일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선생님이 이제 뭘 배웠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보자. 그리고 질문 내볼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말입니다. 리아따. 여러분, 추어라. 어저께, 무이. 우리가 이주차리.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느니니지리. 원래 요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젠. 니지일리 이렇게 하거든요. 니지일 야가 여러분 주격이고 얘가 주예요. 이번 주 다음 주할때 주. 얘는 날이죠. 한 주의 날 이거를 러시아어로 요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요일을 배웠지요. 몸니째 기억하고 있나요? 다바이째 뭐뭐 합시다. 님노고 조금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바프로스 질문입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트비에트. 대답, 응답, 답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에스. 이제 질문 시작돼요. 쥐에스. 뭐뭐 후회라는 말이죠. 시간의 후회, 3년 후에, 2시간 후에, 뭐 이렇게 쓸 때, 쥐에스 플러스 대격을 쓰는데요. 느바드냐는 뭐죠? 2일이죠. 2일 후가, 빼아니싸,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이 시보디냐젠. 그러면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2일 후가 금요일이면 오늘은 수요일이겠죠? 자, 1번, 쓰리다. 얘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얘는 중요한 게 대격이 됐을 때, 아르곤날 명사 대격이 운데, 강세가, 주격은 아, 맨 끝에 있는데, 중간으로 이동해서 쓰리에도 이렇게 됩니다. 2번, 치트비에르크 하면은 목요일이죠. 여러분, 1, 2, 3, 4 중에서 얘가 뭐랑 좀 닮았어요? 아진, 드바, 드리치, 디. 사랑 닮았죠? 그래서 네 번째 요일이니까 목요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토르닉 하면 화요일이에요. 후타로이 하면은 두 번째 의라는 서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까지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빼아니츠 하면은 오가 빼앗이죠. 다섯 번째면 금요일에 해당하는 여기까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얘는 금요일 되겠습니다. 바스크레시니 하면 일요일이죠. 자, 요일에서는 무슨 요일에라고 표현하는 거랑 무슨 요일마다 표현하는 거랑 두 가지의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 얘는 부 플러스 대격이고요. 얘는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되겠습니다. 요일과 관련된 문항 만나봤고요. 21번으로 넘어갈게요. 공연 시작 시각으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시간을 묻는 질문에 요걸 썼었는데 읽어볼까요? 까또리차스 몇 시입니까? 몇 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차스 지금 빨라비나. 빨라비나는 여러분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의 2분의 1이 몇 분이에요? 바로 3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30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쉬스토버가 나왔습니다. 얘는 쉬스토이. 쉬스지가 6이죠. 기수. 서수는 쉬스토이. 여섯 번째 의라는 말이거든요. 이 서수에 성격 형태가 나왔어요. 그쵸? 성격 형태. 시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뒤에 시가 이렇게 서수의 성격 형태로 등장할 때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섯 번째 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6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5가 되죠? 그래서 얘가 그 시간이 됩니다. 2를 뺀 거. 5시 30분입니다. 지금이 5시 30분이래요. 스콜카 브레메니 얼만큼의 시간이 우나스 우리에게 아스탈러스 남아 있나요? 나 뭐뭐까지 플러스 성격 나츄럴 오로 끝난 중성명사인데 얘가 성격을 원하니까 이게 아로 바뀌었죠? 시작까지 뭐 시작? 연극, 스펙타클, 남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 미약해상은 성격 어미가 야가 되죠. 공연, 연극 시작 전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죠? 오나시에스티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쇼 아직 드리차치 미눗 30분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0분이고 30분이 남았으니까 공연 시작 시간은 6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22번으로 가볼게요. 일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아는에 노란색으로 색깔이 달리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없으니까 항상 알맞은 건지 알맞지 않은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합스타오 모스나. 내가 늦게 일어났다. 몇 시에? 9시에. 내가 무이스라 빠르게 빠사프트라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빠비숄 뛰어갔다. 어디로? 대학교로 뛰어갔다. 이동동사니까 꾸다를 지배하는데 대학교, 우니베리시티엣 혹은 슈콜라 학교 모두 다 부를 취하는 명사입니다. No. 하지만 이아파스달 내가 지각했다. 러시아에서는 꾸다, 어디로 지각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부나 나 플러스 대격이 와야 되는데요. 레치아, 수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원래 야로 끝나는 명사인데 꾸다라서 원래는 베르바이아 레치아인데 나 플러스 대격이 와야 되는 거니까 아야로 끝난 형용사의 대격, 야로 끝난 여성명사의 대격이 와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1교시 수업에 지각했다. 뛰어갔지만 보슬리 하면 뭐뭐 후회라는 말이고요. 전치사 이 아이는 성격을 지배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의 후회를 많이 표현할 때 써요. 뭐 졸업 후에, 입학 후에, 수업 후에, 방과 후에 이렇게 할 때. 자니아치 수업 후에 먹었어요. 먹다 동사의 완료상 동사고요. 그거 이제 먹다 동사가 est 동사인데 과거 시제가 특이하잖아요. yel, yella. 복수는 yelly. 그래서 요 과거 시제가 왔는데 주어가 남성이라서 yelly 왔습니다. 토르트 뭘 먹었냐? 케이크를 먹었어요. We love 부쿠스나. 부쿠스나면은 부쿠스니 맛있는이랑 형용사에서 의를 제거하고 오를 집어넣어서 맛있게라는 부사가 됐지만 러시아에서는 수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부사가 수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러 부사가 된 거고요.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러 부사의 과거 시제는 will러를 넣어주기 때문에 맛있었다라는 표현은 will of cours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처럼 저녁에 만났습니다. 다음에 대격이 오고요. 만일 없으시싸 플러스 여기 시야가 붙는다면 스 플러스 조격입니다. 시야가 빠진 상태에서는 바로 대격. 이것처럼 시야가 있으면 스 조격. 누구를 만났냐면 저녁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우노니 비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무이 굴리알리 우리는 산책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라스카 바리바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관해 삶 인생 러시아로 리즌 인데요. 얘는 여성 명사고요. 여성 명사 미야키스낙은 격변화 할때 전치격이 이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마 집에서 야스마트리에 제가 보았는데요. 뭘 보았냐면 프란추스키 필름 프랑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비에레트 플러스 조격이에요. 자, 요거는 가져와서 설명해 볼게요. 비에레트 하면 뭐뭐 앞에라는 말도 있고요. 뭐뭐 전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뭐뭐 앞에, 집 앞에, 뭐 나무 앞에 이렇게 되고요.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뭐뭐 전에라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적인 차원의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장래 희망할 때그 꿈이 아니고요. 잘때 꾸는 꿈이거든요. 러시아어로 쏜이라고 합니다. 쏜. 자, 그러면 요 전치사랑 얘가 지금 만나야 되는데 얘는 뭐뭐 전에 뭐뭐 앞에라고 했죠. 무슨 격을 지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얘는 족격을 지배합니다. 그럼 얘를 족격으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오가 탈락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족격은 옴이죠. 그래서 비에르트스 놈하고 이렇게 명사가 족격으로 변환되고 꿈 전에니까 자기 전에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기 전에 프랑스 영화를 집에서 내가 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방금 해석한 내용이고요.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가족이란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늦잠을 자서 첫 강의에 지각했다. 첫 강의에 지각했다. 됐고요. 수업 후에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다. 수업 후에
케이크를 먹었는데 걔가 맛있었다고 했으니까 얘도 잘 해석이 됐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공원에서 산책했다. 여기에 나와 있죠. 23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해 보세요. 자, 보면은 여러분, 3명이 등장합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We usually surely. 당신은 이미 결정했나요? 슈도 무지 찌사까지 바지. 주문하다, 예약하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주문할지 벌써 결정하셨나요? 했더니 여기 먼저 세개 중에 어떤 게 적절한지 볼게요. Wash is a gas. 당신의 주문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형태가 되죠. 주문 예약이라는 명사로 바뀝니다. 당신의 주문은 곧 스코라 무짓 뭐뭐일 것이다. Got to we 하면은 준비된이라는 말에 이제 단어의 형태예요. 준비될 것입니다. 그다음 B. 하지제. We. 자까자지. 나삐뜨기. 나삐딱. 음료거든요. 마실 것. 그곳에 이제 복수 형태예요. 당신은 음료를 주문하길 원하시나요? 그런 말이 되겠고요. C번. 야하추. 저는 원합니다. 자까자지. 주문하는 거, 뭘 주문하고 싶냐면 스프하고요, 샤실리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주문하실지 결정하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어울리는 그 다음 문장은 C번인 것 같습니다. 아, 문예. 그러면 저에게는 주세요. 리부, 생선. 네, 스 플러스 족격이니까 첨가물이죠. 뭐가 들어간, 뭐뭐 함께 있는 까라토피엘 하면은 감자고요. 미약해서 끝나는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감자가 들어가는 생선 주세요. 이 사람은 요걸 주문했고요. 이 배는 이 스프하고 샤시를 주문한 거죠. 하라쇼 좋습니다. 어떤 말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나, 네, 문의에 저에게 질료의 차이, 녹색의 차, 녹차를 주시고요. 그러면 음료에 대해서 물어봤을 테니까 여기는 B가 들어가겠네요. 이 문의 또 오셔. 저도 녹차 주세요. 수요포닌. 다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주문하신 게곧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 C, B, A.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으로 넘어갈게요. 굉장히 짧은 대답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나우토부스에 버스를 타고 교통수단 표현할 때, 뭐뭐를 타고라는 것은 러시아로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1번 볼게요. 어떤 과목들이 집이에 너의 마음에 드니? 라는 말인데, 누구의 마음에 들다 할 때, 나에게 마음에 들면 문예, 너에게 마음에 들면 집이에, 당신에게 마음에 들면 밤, 이렇게 역격을 사용하고요. 여기에서의 문장의 주어는 까키 프리드미에띠죠. 어떤 과목들, 이거 보니까 아니네요. 아니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주어에 일치시켜야 되므로 아니 변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네요. 2번, 까크. 어떻게, 방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보통 타고 다니니 학교로? 라는 말이죠. 자, 저거 동사, 예지치 동사죠. 타고 가다. 타고 가다에 얘는 부정태 동사고요. 정태 동사는 이하치 동사예요. 그래서 이동 동사니까 다음에 뭘 지배할까요? 후다를 지배하겠죠? 분화 대격. 그리고 나 플러스 촘이 올 수도 있겠죠. 촘이 온 것은 촘을 슈도의 전치격이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뭐뭐를 타고 할때나 플러스 전치격이 온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타고 할 때도 나 촘이 오는데 타고 가다는 동사니까 뭐를 타고 가다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통 학교에 타고 다녀? 뭐 타고 다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기도 썼지만 까코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나촘 되겠습니다. 무엇을 타고? 나 플러스 전치격 버스 타고. 아, 그리고 교통수단 표현할 때나 플러스 전치격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전치사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명사
교통수단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음으로 끝난 명사 족격은 뭐예요?

오묘죠. 아웃도부서. 이나 저거나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3번 갈게요. 스코가 얼만큼의 우치니코 학생들이 드와용 클래스에 너의 학급에 있니? 너네 학급에 학생이 몇 명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스콜 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성격이 오는데 자음으로 끝난 명사. 우치닉은 셀수 있으니까 학생 한명두명셀수 있으니까 복생 형태인 오프가 왔습니다. 4번 띠 너가 우쉐 이미 지엘라 다 했니? 뭐를 다 마슈니 사다니? 집에서 하는 과제 임무니까 바로 숙제가 되겠습니다. 너 숙제 다 했어? 라는 질문이고요. 5번 슈토 띠 르위쉬 젤라치 하다죠. 너는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니? 포슬리 뭐뭐 후에 슈골리 학교 후에 즉 방과 후에 뭐 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빠이 좀 하면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가자 뿌다 이동동사니까 부 플러스 대격 끼노는 부릅습니다. 끼노에 가자. 오늘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족격으로 만들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베이츄에르를 이렇게 만들면 저녁이라는 말이 돼요. 오늘 저녁에 끼노에 가자. 그랬더니 제안을 한 거라서 배가 뭐갈수 있다 없다 뭐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우미냐 나에게 누르기에 플라니 얘는 계획이죠. 다른 계획이 있어. 계획들이 있어. 그러면 제안에 대해서 승낙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거를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모셔 오스트리 짐시야 잡드라. 내일 그러면 만날까? 나, 잡드라 야스 바보진. 내일은 내가 자유로워, 한가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스바 보드니 거든요. 근데 얘 단어미 형태인데, 단어미 형태를 만들려면 얘를 지우잖아요. 지워보니까 자음과 자음이 나란히 왔네요. 이럴 때는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모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얘가 들어갔고요. 만일 주어가 여성일 때는 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음이 필요 없겠죠. 바로 뒤에 아라는 모음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나스바보움나 그녀는 한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미니아 드루게플라니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요 제안에 승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표현이 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바이 뭐뭐 하자 빠이 좀 가자 라는 제안의 표현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요. 2번 나가바릴리스 하면은 우리 서로 그렇게 약속한 거다. 이미 위에서 만난 시간과 장소를 다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요 말이라서 약속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질문할 때는 그 위에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될까요? 까그다 이그제 무이프스테 침시야. 언제 어디서 우리 만날까? 그런 말이 이것이 나오는 대화문 위에 자주 등장하죠. 3번 까니에슈나. 자, 발음 이렇게 되고요. 까니에슈나 무엇이나 물론 가능하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울리지가 않고요. 4번 쇼 유감이다. 이게 답이겠네요. 뭐가 유감이냐면 니 빨루 치짜 그렇게 할수 없어서 유감이구나라는 표현이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브리아지 이제 오세요라는 초대 표현이고요. 그다음 우리 집에 우고스지 손님으로 오세요라는 초대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리아지지 그다음 우고스지 26번입니다. 서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서점을 방문한 사람들이 후기를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잘 연결된 것을 찾는 그런 문항 되겠습니다. 자, 안똥과 따냐라는 친구가 이 서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안똥이 지에스 프리아트너 여기에서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좋습니다. 치스디 깨끗하고요. 우도우니 편리한 마가진. 이제 여기 서점이 여러분 끄니슈니 마가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고 편리한 서점입니다. 무엇이나 할수 있어요. 뭘할수 있냐면 스파코이나 취따지. 스파코이나 조용하게 고요하게 취따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가 가능합니다. 문예 라비싸 제 마음에 들어요. 브리아지 쓰유다 여기로 오는 것이 저는 좋아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따냐입니다. 따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Большой выбор. 얘는 선택이란 말이거든요. 선택의 폭이 높다. 뭐의 선택의 폭? 세계 선택의 폭이 높다. 나슐라 뭘 찾았냐면 나이츠의 이제 과거 시제 여성이 주어일 때 나브노 이스칼라 이스카츠 찾다. 나브노 오래전부터 찾았던 것을 여기서 발견했는데 오친 나볼나 매우 만족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럽다. 자, 책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요것을 번역한 거거든요. Большой выбор книг. 그래서 A, 동그라미. 시내에서 가깝다.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는 아웃이고요. 규모가 크고 깨끗하다. 자, 깨끗하는 여기에 있는데 규모가 크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얘도 X.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다. 무엇이나 스팟고이나 취따지. 그래서 요것이 번역된 게 요거라서요. AD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볼게요. 27번은 여러분, 미야키스나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명사의 성 구별할 때 미야키스나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그 단어의 발음과 뜻을 하면서 걔는 플러스해서 명사의 성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법 문항이 네 문항 나왔을 때한 문항을 이런 미야키스나과 관련된 문제를 낸다면 걔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보다는 변별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야키스나 남성 여성은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A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부채라비처럼 어제 저녁에 우민이야 나에게 삐리리 고스지. 고스지는 손님인데요. 손님의 명사성을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손님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있었어. 이 우까보 우생격에서는 이게 주어가 아니라 이 뒤에 오는 손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 무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보시면 will, 아, 오, 이 이렇게 되죠. will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거 두개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스트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손님이 있었어, 왔었어 하려면은 남성에 해당하는 will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3, 4, 5는 아웃이고요. 1번, 2번 살아남았습니다. On artist. 그는 아티스트야. 어디에서 온 from의 의미죠? 프란치야. 이게 프랑스인데 생격이 돼서 이렇게 형태가 됐고요. 생격이 온 이유는 is가 앞에 오는 전치사가 생격 지배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아티스트야. 오, 인치리에스나. 오, 흥미로운걸. 아촘. 자, 슈토 격변해볼게요. 슈토의 생격, 취보,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걔가 배바람 나고요. 역격, 취무, 대격, 다시 주격과 동일한 슈토, 족격은 챔. 족격은 여러분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으로 너는 뭐 그림을 그리고 있니? 할때그 무엇으로를 러시아로는 이제 족격이니까 챔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촘이 전치격이에요. 지난번에 교통수단 표현할 때나촘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거랑 동일한 형태이고요. 아는 뭐뭐에 관하여 플러스 전치격을 원하기 때문에 아촘 하면 무엇에 관하여란 말이 되겠죠? 무엇에 관해서 당신은 이야기했나요? 말했나요? 당신들은 말했나요? 우리는 말했습니다. 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가 안 돼요. 그 뒤에 오는 모음이 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매를 붙여주시면 돼요. Is cost 하면 예술이거든요. 전치격 원하니까 전치격 형태 이해가 왔죠? 예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지. 문예 반 라빌레스 나에게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뭐가 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뭐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고요. 이 동사 마음에 들었다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이제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과거 시제니까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복수인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힌트가 나빌라스하고 과거 여성 형태가 들어가 있죠. 여성 형태. 그러면 이 빈칸에 비에는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그의 뭐한 유보프 사랑. 사랑. 사랑 여성 명사잖아요. 근데 어디 쪽으로 향한 사랑?
그 플러스 역.

성격으로 그것을 향한 사랑, 모한 사랑이 내 마음에 들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얘가 여성이니까 무슨 격이 여성형 형용사 어미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글로벌기 하면 깊은이라는 건데 얘가 여성이니까 글로벌가야 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건데 예시 문항이 우미니아 인지리스. 나에게는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자,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거. 우미니아 뉴보프. 나에게는 애정이 있다. 사랑이 있다. 우미니아 탈란트. 나에게는 재능이 있다. 자, 요거 다음에. 어디 쪽으로의 흥미? 어디 쪽을 향한 사랑? 어디 쪽으로 향한 재능? 이렇게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 플러스 역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미야키스낙 남성과 미야키스낙 여성을 몇 개만 좀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달 있죠. 1월 인발, 2월 피브랄, 4월 아프리엘, 그리고 6월 이윤, 7월 이율,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신티아브르, 악자브르, 나야브르, 지카브르 모두 다 미야키스로 끝났죠. 달 모두 미야키스나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바르 사전 남성 명사고요. 자, 그다음 카르토펠 뭐죠? 감자 얘도 남성 명사고요. 그다음 까라블 까라블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배입니다. 얘도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자, 여성 명사, 치트라츠, 공책, 여성 명사고요. 계절 중에 여러분, 가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오신, 얘 여성 명사고요. 그 다음에 봄, 아침, 점심, 저녁, 밤에 해당하는 노치, 얘도 여성 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 오브, 얘도 여성 명사고요. 지역 중에 시베리아 있잖아요. 시빌. 얘도 여성 명사예요. 시베리아 하면 뭔가 거칠고 광활한 이런 의미 때문에 이미지상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뭐 남성 명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시베리아는 여성 명사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복수 대격 변화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Что ты сделал вчера?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질문했더니, Я встречала. 내가 만났어. 누구누구를 만났어. 대격이 와야 돼요. 대격. 근데 다 이게 지금 복수 형태라서 복수 대격이 와야 됩니다. A 볼게요. 누르지. 자, 친구가 누르기예요. 그쵸? 얘 복수가 뭐죠? 누르지야. 복수인데, 요곳에 대격 형태는 누르제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누르제이가 되겠죠? A는 동그라미. 그 다음 B 볼게요. 자, 시스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 형제죠? 시스트라의 복수는 뭘까요, 여러분? 복수? 쇼스트리.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는 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얘가 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주목하셔야 되고, 요곳에 복수 주격의 이제 생격 형태, 즉 복수 생격 형태는 시스주어로 요가 뒤로 갑니다. 시스주어로. 그래서 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복수 주격 형태라서 아웃이고요. 시스주어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이어서 C번. 부모님, 라지찔리 이렇게 되죠. 라지찔리의 복수 생격 대격은 요거 맞아요. 라지찔리. 그래서 C번도 동그라미. 아까 했던 B는 아웃. 다음, D번. 이나스트란찌가 되었는데요. 이나스트라니츠. 이나스트라니츠 하면은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을 만났다 해서 이 단어에 복수 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격변화할 때 예치로 끝나는 것은 얘가 탈락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시가 이거잖아요. 아버지. 자, 요거 성격 어떻게 돼요? 아싸죠. 얘 사라졌잖아요? 계속 사라집니다. 아,

아츠 이렇게 됩니다. 족격도 아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변할 때 얘가 탈락하는데 자 그러면 째로 끝나는 자음 째로 끝나는 아이의 변화를 보시면 복수 대격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복수 대격은 복수 생격과 같은 형태를 갖겠죠. 왜냐면 얘는 활동체니까 복수 생격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했을 때 째로 끝나는 아이는 어미의 강세가 있으면 오프가 돼요. 얘가 그렇거든요. 아버지의 복수가 아찐데요. 요거의 생격 형태가 아쪼프예요. 강세가 이렇게 있어요. 째로 끝났는데 어미의 강세가 있으면 이렇게 오프가 오고요. 얘는 이나스트라니치하고 강세가 간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프가 아니라 예프가 됩니다. 예프. 이게 복수 생격 형태이자 활동체니까 복수 대격 형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를 들어가야 돼서 D번도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럼 AC가 있는 정답은 2번이겠네요. 29번 가겠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On genius, yes, Anna. 해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죠. 그가 안나와 함께 결혼했다. 네, 남자가 결혼하다 라고 할 때, 동사는 제가 맞습니다. 뭐냐면, 쥐니싸. 여기까지는 오류가 없는데, 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스 플러스 족격이 절대 아니에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 플러스 전치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결혼하다. 할 때는 which 나가는 거예요. 자무시. 그다음에 또 다음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플러스 대격. 자 플러스 대격이 오거나 또는 자무심을 쓰고 싶으면 자 플러스 족격을 쓰거나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서 이거는 나 플러스 전치격이니까 나 아니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X 2번, 아나 우칫 무니에 피지쿠. 자, 우칫. 가르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그러면 얘는 간접 목적어니까 역격, 얘는 직접 목적어니까 대격을 쓸것 같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가르치는 대상, 누구에게 가르치는지를 대격으로 사용해주고, 뭐뭐를 가르치는지를, 뭐, 음악이면 음악, 러시아면 러시아어, 그거를 역격으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미니아. 피지카의 역격이 뭐예요? 피지케가 되겠죠.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빠빠, 블라짓. 이 동사는 블라짓지 동사인데, 어떤 것에 능통하다, 그리고 뭐를 소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음이 다 족격을 지배하는데요. 로스키이직의 족격이, 로스키미지콤이죠? 얘가 옳습니다. 자, 4번, 무이스 족격, 누르지아의 족격, 누르지아미. 아, 아니네요. 누르지아미 돼야 되죠. 얘는 복수 역격 형태고요. 무이스 다음에는 족격이어야 되니까, 이가 붙어야지 족격이 돼서 얘도 이 부분이 오류예요. 그다음 이그라치프 플러스 운동명 대격은 뒤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앞부분 때문에 X. 5번 마이 시스트라 나의 여자 형제가 미치다잇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고 잘때 꾸는 꿈 말고요. 뭔가를 하고 싶은 꿈. 얘 다음에는 아 플러스 전치격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도 누락됐고 푸츠시스트 위에 이에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은 뭐예요? 이이죠. 그래서 얘랑 얘가 틀리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얘도 X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밑줄지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무이스 브라텀 나와 남자 형제는 류빔 좋아합니다. 프라비스티 브리미아 시간 보내는 것. 류비치 동사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불완료상이 오거든요. 근데 프라비스티는 완료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불완료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불완료상이 브라바지찌야. 이렇게 바꿔야지 옳은 문장이 됩니다. 브라바지찌 브레미아 시간을 보내다 어디에서 시골에서 우 플러스 생격 누구누구네 집에 할아버지네 댁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사시지 자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복수는 의인데 얘는 특이하게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되죠. 거기에 있는 이웃들은 활발합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아니 빠마가 이웃 그들은 돕습니다. 얘 다음에 역격이죠. 자, 그 다음 설명할 텐데, 서로서로라는 말의 원형 형태가 뭐냐면, 친구, 친구예요. 즉, 러시아어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동사가 왔어요? 동사가 원하는 격이

0: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격을 어디에 적용시켜 주면 되냐면 두 번째 아이에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격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치사를 원하잖아요. 전치사는 얘 사이에 위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서로 닮았다라고 하려면 아니빠 호쉬. 얘가 나 플러스 대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룩. 전치사니까 어디서 넣어준다고? 가운데. 나. 그 다음에 나 플러스 대격이라서 두 번째를 이 친구를 대격을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빠마가치 동사는 뒤에 역격을 수반하는 역격집의 동사죠. 그러면 두 번째 친구를 역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역격은 우. 맞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틀렸어요? 전치사가 필요 없거든요. 얘는 바로 역격이지 크 플러스 역격을 원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수형 맞고 여기도 우 플러스 생격 맞아서 BC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보내셨는데 여러분의 러시아 실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봉주아 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회편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16번부터 30번까지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고요.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볼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문학 표현 문화 문제에서 문학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16번부터 이제 문법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이제 볼게요.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는 가장 이런 식의 발문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는 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다음 또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A가요, 알로라고 했어요. 알로는 여보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하면서 Bonjour, je voudrais parler à Madame Dubois, s'il vous plaît라고 했습니다. 전화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je voudrais parler 아 이것도 역시 전화 대화에서는 통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빨래 동사가 말하다라는 동사기는 하지만 전화 대화에서는 누구누구와 통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듀부아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라고 B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B가 대답하기를 Say Alex Loiseau라고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의 이름,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대답했다라는 것은 이름을 물어봤겠죠. 뭐 누구시죠? 라든지 전화 거신 분 누구실까요? 라든지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 대화에서 여기 들어간 표현 우리 다 알고 있죠. 공식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찾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1번은 주블라빠.

바스라고 하죠. 이때 바스의 동사는 전화를 바꿔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그분을 바꿔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꿔드릴까요? 라고 했겠네요. 물음표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죠. 1번 아니겠죠? 2번에 세 드라 파르 키라고 했어요. 요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전화 거신 분 누구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마담 주부와 앨덩 린이라고 했어요. 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이라는 뜻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전화선에 있다라고 해서 앨덩 린, 그러면 통화 중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4번, 주부와 마담 주부와라고 했어요. 제가 마담 주부와, 주부와 씨를 볼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역시 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5번에는 Voulez-vous laisser un message라고 했어요. Laisser un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라는 뜻이죠.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16번에는 정답 2번이죠. 자, 전화 대화에서 쓸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나머지 1, 3, 4, 5번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서 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17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 역시 이렇게 물어봤죠. 자, A가요. Tu es libre ce soir pour aller au cinéma라고 했어요. 극장에 가기 위해서 너 오늘 저녁에 시간이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j'ai envie de voir un bon film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A가 Super, 오, 멋지다. 그거 잘 됐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Devant le cinéma, il s'est opéra à 19h30, ça te va?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장 앞에서 보자. 극장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7시 반에 만난다. 그것이 사트바 괜찮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Très bien, à ce soir. 아주 좋아. 그럼 저녁에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둘이 서로 영화를 보기로 지금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대답을 한걸 보시면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극장 앞에서.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몇 시에 볼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적합한 대화가 되겠죠. 질문이 되겠죠. 볼까요? 1번에는요, tu as déjà pris라고 했어요. être pris라고 하는 것은 선약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pris는 être 동사와 쓰는 겁니다. avoir 동사하고 쓰는 avoir pris하고는 다른 거죠. pendre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요거지만 여긴 앞에 에가 붙으면서 être 동사가 붙으면서 선약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겠죠? 자, 2번에 tu as besoin d'aide라고 했어요. avoir besoin de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aide는 도움이죠. 너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3번 tu manques un rendez-vous라고 했어요. manquer는 놓치다라는 뜻이죠. 뭐 기차나 버스 등을 놓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놓쳤냐? 아니죠. 4번 on peut se voir samedi soir라고 했어요. 우리 토요일 저녁에 볼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스스와 오늘 저녁에 볼 약속이에요. 아니죠. 5번, On se voit où et à quelle heure? 우리 어디에서 몇 시에 볼까? 정답이죠. Se voit 만나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 5번처럼 어디에서 몇 시에 볼까라는 문장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는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18번 볼게요. 니스의 오늘 날씨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quel temps fait-il à Nice aujourd'hui? 라고 물어보죠. 오늘 니스의 날씨가 어때? 라고 했어요. 비가 il fait très beau. 날씨 아주 좋아. Il y a du soleil et il fait 25 degrés 라고 얘기를 하죠. 해가 나고 그리고 25도야. 얘가 quelle chance. 정말 운이 좋구나. 파리는 il pleut encore. 여전히 비가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니스의 날씨니까 니스는 날씨가 좋다 그랬잖아요. 눈 내리고 춥다 아니죠. 화창하고 따뜻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아니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 매우 덥다 아니죠? 비가 내리고 기온은 25도이다.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날씨 표현을 할때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 깰똥 팩딜 이렇게 물어보고요. 동사도 페어 동사를 써서 이렇게 형용사와 함께 날씨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일리아라는 비인칭 구문을 통해서 일리아 두 솔레일처럼 이렇게 해가 난다. 표시할 수가 있고 또 온도를 나타낼 때는 페어 동사를 써서 역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A가 이용할 교통수단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에 지금 교통수단에다 그림으로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자, A가요. Je vais passer 2 semaines en Espagne avec ma sœur 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언니와 함께 스페인에서 2주를 보낼 예정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passer 동사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그 전화 대화에서의 passer 동사는 누구누구를 바꿔주다 라는 뜻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2주를 보낼 예정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비가 super, vous partez en train ou en voiture라고 하죠. 정말 멋지네. 너 자동차를 타고 가니?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니?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떠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가 non, 아니, 둘개다 아니고, pour l'avion이라고 하죠. 비행기를 탄다. C'est plus rapide et pas trop cher si on réserve tôt 라고 얘기하죠. 더 빠르대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Si on réserve, 예약하다죠? 또 뭐요? 일찍. 일찍 예약을 한다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빠르니까 비행기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A가 이용할 교통수단은 비행기죠. 비행기. 5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봤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광고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 광고문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광고문 중에 특히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나 집 이런 거뭐뭐 뭐 팝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Appartement à vendre라고 하죠. Vendre가 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집을 파는 거예요. Dans un nouvel immeuble près de la station de métro, appartement avec deux chambres.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새로운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mmeuble라고 하는 건물이죠. 자, 여기에 immeuble는 남성이긴 하지만요. 앞에 nouvel이 나오죠. 원래 남성 복수형은 nouveau지만.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nouveau immeuble 이렇게 쓰지 않고 남성 제2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누벨 이메블로 요렇게 써야 됩니다. 새로운 건물이고요. 건물 안에 있고 지하철이랑 가까워요. 지하철역이랑 그리고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Salon, une cuisine, son salle de bain이라고 하죠. 거실이 있고요. 부엌이 있어요. 그리고 욕실은 없어요. 그렇죠? Au troisième étage avec ascenseur라고 합니다. Troisième 따주는 세 번째 층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층의 개수에서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층수를 바꾼다면. 왜냐면 그 1층은 헤드쇼세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0층이죠. 0층. 헤드쇼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3층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층이 되는 거죠. 더하기 1을 하셔야지 우리나라 층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세 번째 층, 즉 4층이 있다. 프레 인테레상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리 15구에 있어요. 그럼 광고문을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승강기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승강기 있어요. 그죠? 오래된 건물이다. 아니죠. 누벨 새로운이라고 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다. 아니죠. 4층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워요. 맞아요. 부엌과 욕실을 갖추었다. 욕실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성이죠, 성. 성하고 아베까고는 반대의 뜻이죠. 뭐뭐 없이, 이건 뭐뭐와 함께 뜻이죠.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관공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지문이 되게 짧고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거를 너무 급하게 풀면 또 이런 것들도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넘어가 볼게요. 포스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네요. 자, 이런 포스터의 내용도 나오죠. 의사소통 지문에서. 의사소통 지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대화 지문이고요. 아까 빈칸에 들어간 것으로 알맞은 것,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요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처럼 뭐 광고문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제 르 폰타니 꺼니옹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 이름이 나왔고요. 페투 디 빌라주에래요. 마을 축제래요. 삼디 상카셉타오버 두메방시스. 2026년 9월 5일 토요일 날 하고요. 아파르티드 디세테라고 나오죠. 오후 5시부터 시작이래요. 아파르티드는 뭐뭐에서부터라는 뜻이죠. 그리고 플라스트 라퐁텐이라고 해서 장소가 나와 있어요. 라퐁텐 광장이라고 돼 있죠. 뮤직, 덩스, 주, 음악과 춤과 그리고 놀이가 있어요. 르바 아 19h30, 7시 반에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요. 25유로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Enfant de moins de 10 ans, gratuit라고 했어요. 10살이 안된 아이들에게는 과지 무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음악, 춤, 놀이를 한다. 음악, 춤, 놀이 나와 있어요. 그쵸? 요거는 맞네요. 축제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날짜 여기 있죠? 이것도 맞아요. 10세 미만 어린이는 참가비는 없다라고 했어요. 과지 무료의. 맞아요. 저녁 식사는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7시 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이네요. 행사 장소는 플라스 드라 퐁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 포스터 문제는 이렇게 알맞지 않은 것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알맞은 것. 보다는 뭐 알맞지 않은 것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이렇게 제거해 가면서 독해를 해라. 뭐 이런 뜻에서 그런 건지, 이런 포스터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알맞지 않은 것으로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지문 조금 간단한 지문들이 너무 많아서 요번에 조금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22번부터는 문화 문제입니다. 이번에 6회 편의 뒤쪽에 문화 부분은 조금 지문이 길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의사소통에서는 조금 가볍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언어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화 문제에서는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온다 그랬죠?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이 밑줄만 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답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로 바뀌거나 아니면 잘 간파할 수 없는 그런 뜻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글레 쉬누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다른 여타의 언어 문화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밑줄 그은 표현 그대로를 보시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중국어를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를 말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는 잘 출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것은 좀 언어 문화의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얘기를 합니다. J'ai essayé de comprendre l'exposé de Léon. Mais c'est comme si, s'il parlait chinois라고 얘기를 합니다. Essayer d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좀 시도해봤어, 노력을 해봤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Exposé는 발표라는 뜻이에요. 내용의 발표를 좀 이해해보려고 내가 애를 써봤는데, 그런데 하지만 c'est comme s'il parlait chinois, 그가 중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Je n'ai rien compris.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히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복합과거의 경우에 조동사와 과거분사가 있을 때요, 요게 중간에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위치가. 그래서 요 히잉은 이렇게 위치를 묻는 걸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법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밑줄이 네 개니까 뭐 나중에 뭐 하나 더 있던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다섯 개의 밑줄을 그어놓고 순서를 찾는 문제로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이제 꼼꼼하고 시행하고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내는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이제 계속 볼게요.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mais il parle français pas chinois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걔는 레옹은 프랑스어로 말했는데 중국어가 아니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A가 tu sais parler chinois dans ce contexte, ce n'est pas parler la langue chinoise라고 얘기하죠. 너도 알지? parler chinois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맥에서 중국어를 말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ce n'est pas 뭐뭐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어를 말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ça veut dire que라고 나오죠. 이런 언어 문화에서는 항상 이렇게 ça veut dire que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 다음 애가 이제 힌트인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부터가 이 답을 고를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그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qu'est-ce que ça, ça veut dire qu'il parlait d'une manière difficile à comprendr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manière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나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parler chinois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는 진짜로 중국어를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게 말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중국어, 중국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저기 문장 안에 쉬누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건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또, 아, 이거는 똑같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끝까지 이해를 하셔서 푸셔야겠죠. 자, 발음이 정확했다 아니고요. 유창하게 말했다도 역시 아니죠. 중국어를 말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딱 보시면 언어 문화가 내가 아는 뜻으로 나왔다니라고 하면서 중국어를 말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장도 쉽게 보이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4번 중국 사람처럼 말했다.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의외로 3번으로 고른 학생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광고문이나 게시판, 뭐 공지문 이런 거 있을 때도 제가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급하게 풀다가 틀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프랑스의 기념일 중에 하나가 되죠. 여기를 보시면 이 사진도 사실은 힌트입니다. 여기 등 뒤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죠. 무슨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의 만우절에 관한 글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Le 1er avril, c'est une journée amusante, surtout pour les enfants, 이라고 합니다. 1er avril, 4월 1일이죠. 매달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 이런 거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매달 1일. 매달 1일은 서수로 쓰는 거죠. 그래서 le 1er 서수로 나온 거고요. 1일을 제외하고 2일부터는 이제 그냥 기수로 씁니다. 뭐, du avril, 3 avril, 이렇게 씁니다. 4월 1일은 재미있는 날이래요. 특히 어린이들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또 재미있는 날입니다. Comment fait-on ce jour-là? 그날, 어떻게 사람들이 기념을 할까요? Dans les écoles, 학교에서는요, on fait un 빈칸, un papier, 종이로 무엇을 만든대요. 파피에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on l'accroche dans le dos d'une personne pour la surprendre et la faire rire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걸어요. accroche는 이제 걸다 이렇게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등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등에 뭐 하기 위해서 pour la surprendre. surprendre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래키는 거예요. 놀래키고 그리고 또막 이렇게 웃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물고기를 제 등에다가 딱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프랑스의 기념일과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새해 첫날, Jour de l'An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한 번씩 보시면서, 아, 요런 데는 어떠한, 이 날에는 어떠한 것을 하는구나, 요 날에는 또 이런, 이렇게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걸한 번쯤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번을 보도록 할게요. 24번은 문학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특에 나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학상. 그래서 공꾸르 문학상인데요.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거는 좀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그 상을 선별을 하는 그런 상이죠. 프리 공쿠르 델리상. 그래서 이거는 수특에서도 있어서 그걸 이제 수능 완성해서 변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사람들이 이걸 읽고서 서로 대화를 한 거죠, 지금. 볼게요. Et là, tu as entendu parler du prix Goncourt des Lycéens 이라고 했어요. Entendu는 entendre, 듣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죠. 그러면 너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들었어? 뭐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공꾸르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B가 Non, qu'est-ce que c'est? 아니,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A가 C'est un prix littéraire 라고 얘기하죠. Littéraire는 이제 문학의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건 문학상이다. Les lycéens choisissent eux-mêmes le meilleur livre라고 하죠. Choisis 요 이군 동사이죠.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군 동사인데 이군 동사는 사실 이게 변화형이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용 이에 is 뭐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어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복수가. 슈아지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ES가 있고 뒤에도 ESS가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이거 철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모의고사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기는 S가 하나고 여기는 S가 두 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선택을 해요. 스스로 가장 좋은 책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메리에어는 몽, 좋은이라고 하는 것의 비교급이죠. 원래 비교급은 형용사의 비교급은 앞에 우등 비교일 때 뿔리를 붙이는데 봉 같은 경우에는 뿔리 봉이라고 쓰지 않고 나름의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메이에어가 바로 그런 거고요. 이 앞에 르가 붙으면 최상급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을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Comment font-ils les leçons? 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A가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Avec l'aide des professeurs de lettres. 문학 선생님의 도움으로, aide, 도움이라는 뜻이죠. Environ 2000 élèves de plusieurs écoles lisent des romans français pendant 2 mois라고 했어요. 대략 2,000명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서의 대략 2,000명의 학생들이, 여기가 동사죠? Lise, 읽어요. 동사 원형은 lire죠? 읽다. 읽어요. 프랑스 소설을 읽습니다. 얼마 동안? 2달 동안 프랑스 소설을 읽어요. 그래서 il en discute en groupe.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막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écide enfin le gagnant.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비가 아, 뭐, 아, 그래? Donc, le gagnant est le même que celui du prix Goncourt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의 공꾸르 상에서 수상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야? 똑같은 거야? 누구랑? Celui du prix Goncourt. 그냥 일반적인 공꾸르 상이죠. 공꾸르 문학상의 수상자와 gagnant을 받는 거죠? 지시 대명사죠. 같은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애가 non, 아니, des fois, il est différent. 때때로는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des fois는 때때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내용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뽑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뽑는 그 공꾸르상은 일반 공꾸르상하고 수상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포인트였죠. 그러면 이해한 사람 골라볼까요? 자, A 학생을 보겠습니다. A 학생. 문학상

문학상의 상금이 상당하구나. 자, 문학상의 상금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아니고요. 프랑스에는 문학상이 매우 많구나. 지금 공쿠르상만 나왔죠? 그러니까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유명 작가들이 문학상을 휩쓸고 있구나. 작가 나온 적 없습니다. 언급된 적이 없어요. D. 고등학생이 심사하는 문학상도 있구나라고 했어요. 정답이겠죠? 고등학생 공쿠르상이었어요. 공쿠르상은 평판이 매우 우수한 상이구나라고 했는데, 평판에 대해서는 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4번의 D, 4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수특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인의 여가에 관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볼게요. 자, Bonjour, bienvenue.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Aujourd'hui, je vais vous parler des trois loisirs préférés des Français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개의 그 여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h, ma grande surprise, ce ne sont pas ni le sport, ni la cuisine이라고 했어요. 되게 놀라운 거는요, 느, 니, 니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두개 양쪽을 다 부정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제가 놀라운 것은 운동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가가 프랑스 사람들이 운동이나 요리는 탑3 안에 들 거야라고 했는데 그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죠. Alors, comment les Français occupent-ils leur temps libre?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e loisir numéro 1이라고 하죠. 르메고앙은 넘버원이란 얘기죠. 1등이란 얘기죠. 1위의 여관은요, c'est la télévision이라고 합니다. TV 시청이래요. 이게 1등. 56%. 그 다음, deuxième position. position은 이제 위치에서 순위가 됩니다. 두 번째 순위는 2등은 on trouve surfait sur internet.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래요. 그죠? 인터넷을 하는 거. 55%. Par exemple, sur son ordinateur ou son téléphone portable. 컴퓨터를 하거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라는 거예요. Ensuite, 다음으로는, en troisième place, 세 번째는요, les Français aiment passer du temps avec leur famille ou leurs amis 라고 하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세 번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운동이나 요리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죠. A번 볼게요. Les Français passent le plus de temps sur Internet. 프랑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은 2번, 두 번째였어요. Les Français préfèrent la télévision à l'ordinateur. 프랑스 사람들은 préfère 다음에 뒤에 아가 나오면 이 B보다 A를 더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게 A인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프랑스 사람들은 컴퓨터보다 TV를 더 좋아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맞는 거죠. TV가 제일 높아요. 그쵸? 그럼 B 맞고요. 그럼 C번. 56% des Français passent du temps libre devant la télévision 이라고 했어요. TV 앞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건 56%래요. 56% 맞죠? 그러면 B하고 C 맞네요. D번, 55% des Français passent du temps libre avec leur famille ou leurs amis 라고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55%다라고 했는데 55%는 인터넷으로 서핑하는 거라고 그랬죠. D번 아니죠.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이니까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여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뉴메로 1으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뉴메로 2라고 하지 않고 두지엠 포지시옹이라고 해서 어휘를 조금 바꿨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엉스위트 프라제임의 플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문장을 변형을 했죠. 표현을.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6번 이제 마지막 문화 문제로 가볼게요. 에메시제흐라고 하는 분의 글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좀 네크레이쥐드라고 하는 그런 흑인의 문학 그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메시제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랬어요. Né le 26 juin 1913 à Basse-Pointe en Martinique. Martinique의 Basse-Pointe에서 1913년 6월 26일에 태어난 MSJ는 Mort le 17 avril 2008, 2008년 4월 17일에 사망했다는 거죠. Fort de France sur la même île. 똑같은 섬에 있는 요 지역에서 Fort de France라는 지역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C'était un homme de lettres, 문학가였고요. 그리고 un politique français, 프랑스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Il a fait ses études à Paris, 파리에서 공부를 했어요. Il y a rencontré Léopold Sédar Senghor et Léon Gontran Damas라고 나오죠. 레오폴 세다 센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네그레이티드 운동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이분이 언급되기 때문에 요분은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레오폴 세다 센거를 만났고요. 그리고 레옹 공탕 다마스라는 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엉성블로 함께 그들이 일종 에세이드 헤이웨이의 La fierté des Africains, par leurs écrits dans les années 1930라고 나오죠. 그들은 또 시도를 했어요. 애썼다는 거예요. 헤이웨이에 깨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명동사에서 쓰 헤이웨이에라는 동사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쓰를 딱 떼면 헤이웨이에 깨우다죠. 누군가를 막 깨우는 거. 여기서는 뭘 깨운 거예요? 피에르테 자긍심이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긍심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글을 통해서. 1930년대에 그들의 글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긍심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la négritude est un mouvement né de ces trois hommes라고 하죠. 이세 명의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운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볼게요. 파리에서 유학했다 맞아요. 그렇죠? Fait ses études à Paris. 문필가이자 정치인이었다 맞죠? 3번 프랑스 본토에서 생계를 마쳤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섬 마르티니크에서 생계를 마친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네그레이티드의 창시자 중한 명이죠. 그렇죠? 5번 글을 통해서 아프리카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26번에 3번입니다. 이거 문학에 관한 문제여가지고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한번 한글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7번 볼게요. 문법입니다, 이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ABC를 보시면 전부 명령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것은 B번이죠. B번은 뭐가 잘못됐죠? ES로 끝나게 되면 2인칭 단수에서 S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가장 간단한 명령문의 규칙이죠. 너희 디저트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는 일단 아니에요. B 들어간 거를 지우시면 됩니다. A번을 보시면 알레부송이라고 했어요. 가시오, 가세요라고 하는 건데 명령문에서 긍정 명령문에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간목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나 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를 보시면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중성 대명사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번은 맞는 거죠.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저런 문장을 잘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색하긴 하지만, 맞는 문장이에요. 다음 C번은, 수어정 지 아벡 데자미라고 했어요. 너희 친구들과 잘 지내라.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는 이게 수화가 에트 동사잖아요. 에트 동사의 명령형은 여타의 다른 동사의 명령문과 다르게 독특한 명령형의 형태가 있죠. 명령문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2인칭 단수형이니까 지금 수아라고 쓴거잘쓴 겁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명령문이었어요. 명령문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동사 앞에 위치하던 대명사들은 긍정 명령문에서 동사 뒤에 위치하고요. 트레이닝용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동사, 직목, 간목, 그리고 중성대명사의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물뜨는 무아와 뚜아가 되지만 이나 엉으로 쓰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긍정명령문은 이렇게 되는데 부정명령문의 경우에는 이제 긍정명령문과 달리, 그죠? 다르게 평소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주어만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 느, 르, 뭉, 투, 빠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아까 긍정명령문은 여기도 트레이딩용, 여기도 트레이딩용 있죠.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맞는 문장이다 라는 거. 논늘르 무아 나에게 그것을 줘라는 거고요.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마. 이때는 다시 무아가 원래대로의 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느를 쓰는 거죠. 어순은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다 그랬죠? 3인칭들끼리 부딪히게 되면 직목이 간목보다 먼저 나온다. 요런 어순을 따르는 겁니다. 요거 수칙에서 했던 내용 그냥 살짝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2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밑줄 친 것이 감탄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느낌표가 지금 땡 하고 있죠. 볼게요. Regarde, le jardin a plein de fleurs ce matin. 이라고 했어요. 봐봐, 오늘 아침에 정원이 꽃들로 가득 차 있어. 라고 했어요. 비가 quelle belle fleur. 라고 하죠. 꽃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Et il fait très beau aujourd'hui.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아주 좋네. 라고 했어요. 애가 oui, il y a du soleil et les oiseaux chantent. C'est magnifique. 라고 얘기하죠. 맞아. 햇빛도 있고, 또 새들도 노래를 부르네.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거의 뭐 지금 감탄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여기도 막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감탄문을 바꿀 수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감탄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명사하고, 깰처럼 형용사하고, 형용사하고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구문이 있죠.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를 같이 이끌 수 있는 거에는 뭐 끄도 있고요. 꼼도 있고요. 뭐 꼼비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깰은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문장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명사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같은 뜻으로 감탄문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 A를 보시면 que ces fleurs sont belles이라고 합니다.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ces fleurs 동사, 아니 주어. 그다음에 sont은 동사죠.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형용사에서 감탄문을 만드는데 앞에 끄가 나오니까 요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A번은 가능하고요. B번 comme ces fleurs sont belles이라고 했어요. 꽃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꽃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했죠. B번도 맞습니다. C번 Qu'est-ce que ces fleurs sont belles이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Qu'est-ce que를 써도 똑같은 것. 그래서 주어 동사 올수 있어요. C번도 맞아요. 그래서 A, B, C 전부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감탄문. 감탄문 예전에 또 나온 적이 있죠. 기출에서. 그래서 감탄문도 어렵지 않지만 기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9번 넘어가 볼게요. 29번 어순 문제입니다. 어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시고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볼게요. 보기의 낱말을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Tu as parlé avec les nouveaux élèves 라고 했어요. 너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얘기해 봤니? 라고 했어요. 여기 누보에서는 지금 복수가 쓰인 거죠. 남성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아까 누보가 있었죠. 남성 기본형 단수. 그 다음에 남성 제2형 누벨이 있었죠. 근데 누보의 복수형은 S가 아니라 끝에 X를 붙이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얘기해 봤니? 라는 문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oui, ils sont très gentils라고 합니다. 걔네 너무 친절하더라. 갑니다. 그렇지만 mais라고 했죠. 그렇지만 mais 빈칸 5개 쫙 나오고요.
Parle pas encore bien français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자, 이렇게 어수는 문제는요, 항상 다섯 개가 나와요. 보기가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4, 5번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개로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빠글르가 동사인데 주어가 없어요. 그럼 주어가 될수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죠? 부정대명사인 싹땅 있죠. 그러면 싹땅 몇몇 아이들이에요? 그럼 몇몇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겠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몇 명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the가 먼저 나오면 되겠고요. 뭐뭐 중에서 몇 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또 뭐예요? 의죠. 싹땅 아이고. 은데 여기 그들 중에서 몇 명이니까 뭐뭐 중에서라는 뜻의 엉터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럼 certains d'entre eux까지 됐고요. d'entre eux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빠글르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지표를 써야겠죠. 이게 지금 빠장꼬 부정이니까 빠글르 바로 앞에는 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면 certains 누군가가 몇몇 학생은 d'entre 그들 중에서 몇몇 학생은 느 빠글레 빠장까가 비앙 프랑스 아직까지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잘하지 않는다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번에 들어가는 것은 1번 드가 되죠 드.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장에서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를 가장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어구들을 이렇게 껴서 맞추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부정문이기 때문에 또 느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역시 동사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갈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부정대명사 문제가 됩니다. Aucun de mes amis n'est parti 라고 했어요. 내 친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출발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오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형용사도 되고 부정 대명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느와 함께 쓰여서 부정문을 이끌어요. 내 친구들 중에서 그 누구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으로서 맞는 거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B번. Je ne comprends rien à cette leçon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과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요거 희행의 경우에는 복합 과거에서 위치가 조동사하고 과거분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꽁프의 뒤에 과거분사 뒤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Je n'ai rien compris라고 써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B번은 아니죠. 그다음 C번 Plusieurs de mes élèves sont malades라고 했어요.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아프다라고 했어요. Plusieurs 대명 동사가 아니고 그 부정대명사 그 주어로서 쓸수 있죠. 이것도 맞아요. D번 Tu as vu quelque chose d'intéressant au musée?라고 했어요. 너 박물관에서 흥미로운 걸 봤니?라고 했는데 부정대명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앞에 전치사 th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quelque chose d'intéressant 이렇게 써야지 맞는 구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부정대명사 편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옥경은 어떠한 것도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서 너와 함께 부정문을 만든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지금 나왔던 구문이랑 똑같이 생겼죠. 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 없이 너와 함께 부정문을 만드는데 보시면 위치가 복합시로 쓰인 동사의 직접 목적 보호일 때는 과거분사 직전에 놓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Je n'ai rien vu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위치가 지금 희행이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백손누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조금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요두 개를 묶어서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백손누는 과거분사 뒤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되죠. 똑같은 부하고 동사로 했지만 얘는 준의 위 사이에 애하고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준의 뒤에서 백손으로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달라지니까 요거 두개 항상 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지 됩니다. 예전에 한번 문법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정대명사와 형용사가 함께 오는 경우에는 전치사 the 플러스 남성 단수 형용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때 quelque chose 여기 the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동사하고 함께 올 때는요. 전치사

0: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로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이 아 부아 마실 것이라고 해서 요때는 전치사 아를 쓴다. 보시면 됩니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드, 동사가 나오면 아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대명사가 문법에 나오면요, 조금 어렵게 느끼고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많기 때문에 살짝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소통 영역은 좀 쉬웠지만 문화 부분과 문법 부분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 과마다 좀 특징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서 꼼꼼하게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국인 출수능 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연계 규제인 수능 특강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화 영토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 강의는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제의 개념 살펴보고 두 번째 주제 개념 살펴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의 문제를 세 번째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나라 위치 특성과 영토 관련된 개념만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지리를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만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교재 132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자, 다 펼치셨나요? 132페이지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격적인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좀 이따 학습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지방도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북부지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입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함경북도, 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한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광역행정구역 또는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소 쓸 때 맨 앞에 위치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넓게 구분된 행정구역이고 얘네들 다시 여러 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총 17개가 있는데요. 특별시는 하나예요. 왜 특별한가요?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하나 있고요. 광역시가 6개입니다. 그래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까지 총 6개의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가 6개입니다. 그래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요 6개 도가 우리나라의 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도였는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6개예요. 경기, 그리고 충남, 충북, 특이하게 충청도는 서쪽이 남도, 동쪽이 북도입니다. 그리고 경북, 경남, 전남,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3개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총 3개의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광역행정구역은 다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친구들끼리 묶어서 광역권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은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을 묶어서 충청권.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남을 묶어서 호남권. 그리고 경북, 대구광역시,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묶어서 영남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이 광역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권역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또 각각의 도는 시와 군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도시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 군은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와 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와 다시요. 시와 군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시와 군의 위치와 특성에 관해서는 뒤쪽에 지역 지리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도 물론 여러 도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도시들의 위치 같은 것들은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그리고 지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숙지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학습할 게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이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특색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할 첫 번째 내용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류는 크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요. 이건 밑줄만 치고 갑시다. 절대적 위치에는 수리적 위치,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상대적 위치에는 관계적 위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교실 안에서도 한 친구의 앉아 있는 자리를 2분단 세 번째 줄,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교탁 앞에, 창문 옆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또 어떤 친구 옆에, 반장 앞에, 이런 식으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위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나타났냐입니다. 자, 가장 먼저 수리적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는 말 그대로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그 수가 바로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먼저 위도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마라도예요. 그래서 마라도의 위도가 북위 33도, 가장 북쪽이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북단입니다. 북위 43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위도는 적도 부근이 0도, 그리고 극지방이 90도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을 저위도, 그리고 각 극지방을 고위도라고 얘기해요. 이 위도 값의 절대치가 커지면 점점 위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북위는 북반구에 위치하는 곳에 위도를 나타낼 때 북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얘기했었죠?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죠.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세계 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략 적도 부근은 열대 기후,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서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열대 기후가 나타났을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가 극지방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한대 기후가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냉대 기후와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아까 얘기했듯 적도 부근의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정말 더워요. 그리고 극지방은 물론 짧은 여름이 있지만 1년 내내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에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과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사계절이 뚜렷한 편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몽골의 내륙 건조 지역에서 황사가 불어옵니다. 왜 황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올까요? 또 태풍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중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또 일기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일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중위도 부근에는 1년 내내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냉온대 기후 나타나요.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 나타납니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세 가지가 바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경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요쪽에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비단섬입니다. 동경 124도 부근이에요. 가장 동쪽은 독도입니다. 자, 1도는 60분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2분은 거의 1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31도 52분은 거의 132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도상으로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요 동경이 붙는 것은 본초자오선, 이 경도 설정이 기준이 되는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구 쪽에. 자, 그럼 이로 인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일단 경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시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게 되고요. 태양을 바라볼 때는 낮이지만 반대로 가면 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시거든요. 유럽은 오밤중입니다.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열심히 자고 있었던 상황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지금 열심히 강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만큼 경도 차이에 따라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얘는 사실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계 지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역 간의 시차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결론만 알면 되지만 원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일단 여러 지역 간의 시간 차이를 계산할 때는 표준 경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경선이 지나가는데 어떤 경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걸 표준 경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5로 나누면 떨어지기 때문이죠. 9시간으로 떨어집니다. 자, 왜 15로 나누느냐? 자, 지구는 한 바퀴 돌때 360도를 돕니다. 그런데 24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1시간마다 15도를 돌게 되거든요. 360을 24로 나누면 1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은 0도이기 때문에 영국과 우리나라는 135도의 시간 차이가, 135도의 경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35도를 15로 나누면 9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경 135도선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태양이 동경 135도선 위에 위치할 때를 12시로 하는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정오일 때 태양은 동경 135도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과 9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야 동쪽에서 해가 뜨겠죠. 서에서 동으로 좌전을 하니까 동쪽에 있는 해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보죠. 태양이 동경 180도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때 동경 180도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동경 180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는 나라.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12시가 안 됐어. 그리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좌전을 합니다. 이제 태양이 우리나라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경 135도선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로 위에 위치할 때를 남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태양은 동경 135도선 위에 남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직 12시가 안 됐죠. 그리고 다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좌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본초 좌우선 경도 0도 위에 남중할 때 이제 영국이 12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12시가 되고 나서 지구가 135도만큼 좌전을 했잖아요. 몇 시간이 걸렸어요? 9시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시가 되고 나서 9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1시가 됩니다.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12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21시는 12시보다 빠른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사용을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9시간 빠른 시간대를 사용을 한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을 사용을 하고 또 해가 먼저 뜨고 해가 먼저 지고 태양이 먼저 남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빠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서로 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 시간대를 사용을 합니다. 동서로 긴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시간대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딱 하나의 시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시간이 다 똑같아. 하지만 일출 시각과 일몰 시각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새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 시각이 빨라요. 시간은 똑같지만 해가 뜨는 시각, 해가 지는 시각, 태양이 바로 위에 오는 남중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이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위도는 기후와 식생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온대기후 나타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 다음, 경도는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요. 이는 표준시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자료 분석에 가면 요 내용 나와 있죠? 아까 봤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며 국토는 동서에 비해 남북으로 긴 형태입니다. 국토의 동서남북 네 방향의 끝을 사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동 가장 동쪽은 독도의 동단, 극서 가장 서쪽은 비단섬의 서단 여기죠. 다음 극남 가장 남쪽은 마라도의 남단, 가장 북쪽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의 북단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다음 우리나라는 표준경선으로 동경 135도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2시일 때 태양은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동경 135도 위에. 하지만 우리나라 바로 위에 남중하진 않죠. 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영국보다 표준시가 9시간이 빠릅니다. 동경 135도선은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아 실제 우리나라를 지나는 경선인 동경 127도 30분 선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왜냐면 135도선은

15도와 127도 30분 사이에는 7도 30분의 경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15도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30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경 127도 30분선 바로 위에 태양이 남중할 때는 12시 30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리적 기초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적 기체는 대륙, 해양, 반도, 산천 등의 지형지물, 고정된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탁 앞에, 창문 옆에 이렇게 표현하는 위치가 지리적 위치예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가 위치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과 우리나라는 모두 유라시아 대륙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 줄여서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반면 포르투갈은 서쪽 해안, 서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 동안에 위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지리적 위치예요. 자, 그럼 포르투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후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는 1년 내내 서해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안인 포르투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동안인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똑같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만 어디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후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집니다. 여름에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겨울엔 더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육지는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뜨거워요. 자, 얘기했듯이 이 내용은 기후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진다. 자, 그럼 육지는 바다보다 여름이 더 뜨거워.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동안이랑 서안 중에 어디가 더 더울까요? 상대적으로 뜨거운 육지 위를 지나오는 이 편서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를 지나오는 편서풍보다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동안인 우리나라가 서안보다 더 덥습니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요. 반면 겨울이 됩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진다 그랬지? 겨울에는 육지가 더 차갑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해. 이 위로 바람이 불면 동안과 서안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해요? 상대적으로 서안이 따뜻한 거지. 동안은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그래서 동안인 우리나라는 서안인 포르투갈보다 겨울에 추워요. 정리하면 똑같이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의 차이 때문에 동안인 우리나라는 서안인 포르투갈보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1년 동안의 기온 차이인 연교차가 큽니다. 이렇게 연교차가 큰 이유는 대륙을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우리나라는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도 받지만 다른 바람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비가 많이 내리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반면 겨울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후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서안이나 대륙 동안이나 모두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만 대륙 서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편서풍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미칩니다. 반면 대륙 동안은 육지에서 울퉁불퉁한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데 지나오다 보니까 힘이 조금 약해지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힘이 약해서 계절풍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의 특성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요.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받고 대륙성 기후 나타나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계절풍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바다에서 습한 바람 불어와서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건조한 바람 불어와서 한랭건조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지리적 위치는 반도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의 양방향으로의 진출에 유리하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얘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관계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해도 미국 사람이 얘기해도 중국 사람이 얘기해도 독일 사람이 얘기해도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 위치라고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에 위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데칼코마니가 돼서 대륙 서안에 위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적 위치입니다. 하지만 관계적 위치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누가 봤을 때는 친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안 친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상대적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사이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는 시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이면서 가변적 변화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요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가 위에 나와 있었죠? 제가 좀 이따 살펴본다 그랬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관계적 위치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위치 살펴봤고요. 어떤 위치의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요걸 잘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7페이지로 가서 우리나라의 위상 살펴볼 건데요. 얘는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리적 요충지이면서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아, 우리나라는 꽤나 위상이 높은 나라이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자, 북극 항로는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동해를 지나 북극해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경로예요.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도 짧고 소요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해빙 기간, 빙하가 녹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극 항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해가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아시안 하이웨이는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1. 1번은 요렇게 지나간다. 6번은 요렇게 지나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경로 정도만 봐둡시다.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위상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4번, 우리나라의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역 볼게요. 한국과의 주권이 위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주인된 권리가 미치는 범위. 크게 영토영의 영공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 그림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영토입니다. 영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 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한반도라고 하면 섬이 빠지기 때문에 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섬. 그래서 부속도서라고 표현합니다. 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섬들. 자, 얘는 영해와 영공 설정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총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보다 북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여기도 하나만 메모해 둡시다.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의 범위는 변함없다라고 적어둡시다. 변함없음. 좋아요.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쉬워요. 하지만 어려운 거는 영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영해예요. 자, 영해는 역시나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정의합니다. 요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을 얘기해요. 영토는 한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영해는 동해, 황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선부터 몇 해리까지로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은 크게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는데

먼저 통상기선부터 좀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자, 바다의 범위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럼 바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당연히 영토, 땅이 끝나는 지점인 해안선부터 바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해안선부터 12L이 뻗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두번 밀물 밀려 들어오고 하루에 두번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요. 해안선도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해안선과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이 달라.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제 뻗어 봅시다. 자, 밀물이 밀려 들어와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다시 얘기해서 해안선이 가장 육지 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12해리를 뻗어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반면 썰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 여기 기준으로 12해리 뻗어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보다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얘기하면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기준으로 해야 더 멀리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토도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기선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썰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간조대 해안선을 통상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최저조위선, 조수, 바닷물의 위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 그걸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다가 썰물 빠져나가요.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이때 해안선을 통상기선으로 해서 12해리를 뻗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은 최저조위선, 간조대,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극단적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해안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황해안과 남해안은 굉장히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기선 이용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해 사이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닌 바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반도, 영토와 우리나라의 섬, 역시 우리나라의 영토 사이를 다른 나라 배들이 막 마음껏 와! 하고 지나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배도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경우에는 통상기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경우 직선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직선기선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그때 기준이 되는 요 섬들을 영해 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영해 기점으로 선정하여 그 영해 기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12해리 뻗어서 영해로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영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통상기선 사용하고 어디에서 직선기선 사용을 하느냐? 교재 8페이지 요 그림 같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기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12해리 뻗어서 영해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도 통상기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해 중에서 통상기선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영일만과 울산만이에요. 여기는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기선 사용을 합니다. 직선기선. 그리고 역시나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황해안과 남해안도 직선기선 사용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는 공해를 확보하기 위해서 3해리까지로만 설정을 합니다. 대한해협은 직선 계선에서 3해리까지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영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해를 들어오는 것은 허가 없이 들어오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마음껏 통항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바로 무해 통항권인데 이건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정부용 성박과 군함은 제외해요. 군함은 제외합니다. 다음, 통상기선. 연안의 최저 조위선에 해당하는 선, 가장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서 대해안선. 그리고 직선기선. 영해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얘기합니다. 주로 최외곽도서. 최외곽도서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만과 영일만의 직선기선 설정에는 섬이 아니라 육지 부분이 기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대부분, 제주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 씁니다. 서남해안, 동해안의 일부인 영일만과 울산만 직선기선 씁니다. 그런데 12해리. 그러나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어디까지?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왜? 일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 뒤로 갈게요. 자료 분석에 영해와 관련된 법이 나오는데요. 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조 영해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였다. 다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야? 그게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왜? 일본과 가까워서. 제2조는 기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1항은 통상 기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요게 최저 조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기선 얘기하는 거고. 다음,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한다. 요게 직선기선이 되는 거고. 요 지리적 특수사정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 그리고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영해 기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아래 보면은 직선기선. 그래서 통상기선은 동해안 대부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마라도. 그리고 직선기선은 서남해안, 동해안의 일부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 둘게 내수라는 친구인데 내수. 내수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영해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죠. 영해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바로 얘네들 얘기합니다. 얘네들. 요게 내수예요. 내수. 얘는 영해인가요? 아니에요. 영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해고, 여기는 영해가 아니야. 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내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해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지만 영해는 아니야. 그냥 호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수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도 내수. 여기도 내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 범위는 변화 없다 그랬죠? 간척 사업은 일반적으로 황해나 남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남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흙으로 들이부어서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토는 확장되겠지? 하지만
영해는 여기입니다.

간척 사업 하더라도 영예와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예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매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료 분석까지 정리해 봤고요. 아래로 갑시다. 다음은 영공입니다. 영공. 영토. 그리고 내수 및 영해의 수직 상공이에요. 내수의 수직 상공도 영공입니다. 하나 주의할 거는 밑에 나와 있죠? EEG. 배타적 경제 수역의 수직 상공은 아니에요. 자, 이건 되게 쉽게 나와요. 잘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 밑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옵니다. 얘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수역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영해를 제외한 수역. 그래서 연안국. 만약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면 우리나라가 연안국이 되는 거예요. 그 연안국의 경제적인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권이 아니야. 주권이 아니라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배타적 경제 수역의 배타는 뭐냐?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칠 배자에 다른 사람 타자야. 만약 여기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면 다른 사람을 나가! 다른 사람을 아이고.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권리 주는 거야? 경제적 권리를 줍니다. 경제적 권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창출하는 활동을 경제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갖는 거야? 우리나라만 갖는 겁니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선 사용해요. 똑같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캐리까지 중에서 영해를 포함해요? 제외해요? 영해를 제외합니다. 영해를 제외한 최대 188해리 수역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영해에서는 주권을 갖는다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경제적인 권리, 경제권만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제권을 갖는다. 경제권. 자, 돌아가 보면 그래서 경제적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타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배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건 경제활동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경제활동을 안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거는 막 돈이 생기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경제적 활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영해를 제외한다. 200캐리까지다. 이런 키워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자, 우리나라도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캐리까지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고 싶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양국이 모두 200캐리까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보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당 부분 겹칩니다. 왜? 가까워서. 그래서 별도로 협정을 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자, 이름은 다른데 성격은 똑같아요. 자, 일단 밑에 읽어볼게요. 자, 일본,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한일 중간 수역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얘는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보존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완전하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된 건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어업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여기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선박이 지나가는 건 괜찮아.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어업 활동은 안 돼요. 자, 주의할 것.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해입니다. 이 12해리가 한일 중간 수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그래서 독도에서 동쪽으로 10해리만큼

만큼 가면 독도에서 동쪽으로 10 해리만큼 가면 우리나라 영해입니다. 그런데 14 해리만큼 가면은 한일 중간 수역이 나와요.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다음 여기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요 수역도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어도란 친구가 나옵니다. 이어도. 자, 이거 본문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이어도는 마라도 남서쪽에 149km 지점에 위치한 수중 암초예요. 섬이 아닙니다. 수중, 물 안에 잠겨있는 암초예요. 큰 파도가 칠 때만 보입니다. 야, 이어도 어디 있지? 야, 여기 있네. 자, 어디? 야, 어디 있어? 보였다?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엔 잠겨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칠 때만 보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는 수중 암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수역이에요. 또한 이 주변 바다도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기상과 환경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해수면 아래 4.6m 부근에 잠겨 있는 암초가 바로 이어도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아닙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아,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해야지. 자,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직선기선의 안쪽에 있는 여기까지 내수로 정의하게 돼. 요런 데가 내수가 되는 거지. 내수. 그리고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로 설정이 되는 거고,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해, 영토, 내수의 수직상공이 영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중에서 영해를 제외했네?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나라의 바다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를 공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주제의 독도입니다. 독도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합니다.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200리 87.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몇 가지 특색만 알아두시면 돼요.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해요. 이런 화산을 종상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화산 지형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다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동해 교통의 요지로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해상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조경 수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이 풍부해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가 잘 잡힙니다. 해저에 메테인 하이들레이트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란 별명을 가진 친구예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채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 마라도도 있습니다. 마라도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독도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동해 관련된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옛날부터 동해를 어떻게 표현하여 왔는지, 이 내용은 뒤쪽에 문제 풀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내용이어서 문제 풀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은 얘기했듯이 세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주제 문항들과 함께 풀이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주제 살펴볼 겁니다. 자, 항상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기선제압이 나오거든요. 기선제압은 기출선제제압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좋은 선제들 제가 모아놨으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문제와 함께 꼭 올려주시면 제가 정답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작성해보시면 분명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선제압.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식 근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3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31강에서요, 이제 우리 근대의 서양 사상 같이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 요소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겁을 줬던, 네, 사상가들이 있었죠. 스피노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변별력이 아주 높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스피노자만 출제되면은 그냥 친구들이 막 바들바들 긴장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스피노자를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들아, 쫄거 없지. 우리가 지금까지 쫄지마 정신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동서양의 철학을 배운다는 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을 이한 스피노자 한 사상가만 연구한 교수님들도 내가 스피노자를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이 주옥 같은 사상을 이한 시간 안에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매시간 정말 멋진 사상가들 만나면서 지혜의 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한번 스피노자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대단한 사상가일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흉도 만만치 않게 또 멋진 사상가니까요. 오늘 흉의 사상까지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스피노자부터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와 난데스까? 우리 일본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고래와 이성. 데스 나와야지. 자, 이성주의 사상가 데카르트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이제 스피노자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스피노자 기본적으로 무엇 중심? 그렇죠. 이성 중심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엥? 바로 PPT가 바로 뭐로 시작해? 신으로 시작하네. 아, 신? 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피노자의 별명이 신에 취한 사나이, 막 이렇게까지 불려졌을 정도로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교 사상가인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얘들아, 삐뽀, 삐뽀. 시작한 지 2분 만에 사이렌 울렸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피노자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뚜렷하게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 신이 유의미하게 이렇게 사용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의미하게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인지 아니면 스토아학파와 그렇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인지 스토아학파와 지금 공부하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인지를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우리 중세 그리스도교 한번 생각해 보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의 실존주의 앞으로 공부할 때 배우게 될 키르케고르, 또그 밖에도 종교개혁 사상가 칼뱅 루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교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 사상가들이 말하는 신은요, 인격적인 존재야.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뜻과 계획을 하는 그런 존재, 인간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창조주, 창조자인데 어때? Another level, 초월적인 창조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인격적 존재, 초월적 창조자라고 보는 건 그리스도교 입장인데 지금 공부하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혹은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굉장히, 그치?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거야. 스피노자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 초월적인 창조자라고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잘 봐.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교와 아주 중요한 무엇이라는 걸알수 있어. 좋아.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신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너무나 필연적인,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자연. 그 자연 자체가 그냥 신이야. 그 자연 법칙, 필연성, 그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냥 그 자체가 신인 거야.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스피노자가 지금 계속해서 신을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건 자연 그 자체구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 그것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거구나. 아,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라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구나. 쌤, 근데요, 잠깐만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 그 자체. 그 필연성인 자연,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건죠?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잖아요. 그래, 너무 잘했어.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신개념은요, 스토아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 우리 스토아파 공부할 때 후대의 스피노자에게 큰 영향을 줬다. 스토아파, 스피노자, 스스라인. 사실 막 그렇게 슬쩍 스토아파 공부할 때 스피노자를 마지막에 후반부에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스토아파와 스피노자의 사상 굉장히 신개념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연 그 자체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얘들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 신즉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스피노자의 아주 아주 독특한 워딩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야.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신은 바로 자연 그 자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신이라고 하는 건 그것 안에서부터, 그것 신 안에서 모든 존재는 존재할 수 있고요. 모든 만물은 그 신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신은 무엇이야? 자연 그 자체인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해 봐. 신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은 원인인데,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나더 레벨의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네. 이미 자연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네. 따라서 스피노자는 신을 만물의 무슨 원인이라고 보는 거야?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신은 만물의 초월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피노자는 만물 그 자체가, 자연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만물의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얘들아,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은 만물의 어떤 원인이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스피노자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요 신이 바로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스피노자는 존재 방식,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존재의 존재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하나를 실체, 그리고 하나를 양태라고 구분합니다.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실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즉, 내가 나 자신의 존재 원인이 돼서 존재하는 걸 실체라고 부르고요. 양태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실체가 꼭 필요한 것.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꼭 필요한 실체 안에서 실체에 기대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걸 양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봐도 실체를 딱 하나 찾았다는 거야. 이 우주 가운데 실체는 딱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었을 것 같니? 그렇지. 너무 잘했어. 바로 신, 즉 자연.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서 어때? 유일한 단 하나의 실체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신즉 자연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고 완전하고 어때? 무한한 무엇이다? 실체다라고 하는 것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자. 신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야. 그런데 그 신즉 자연 안에 수많은 다른 개별 사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해. 신은 이렇게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내재적인 원인이야. 왜냐하면 신즉 자연이 모든 만물을 무엇했거든, 생산해냈거든.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어떤 표현도 써? 이런 유일한 실체인 신즉 자연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 생산해냈다. 모든 만물을 생산한 어떤 원인이야? 내재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초월적인 창조주로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지만,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으로서 내재적인 만물의 원인을 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했다, 생산한다 이렇게, 이런 생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물과 인간은 신 안에서, 신으로부터 존재하는 그러한 양태로 이해하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이 양태라고 하는 건 신이 자신의 속성을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 것이야. 얘들아, 양태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 영어로 바꾸면 훨씬 더 쉽다. 양태는 영어로 모드, 요렇게 번역이 돼요. 얘들아, 진동 모드, 배소리 모드, 결국은 다 알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어렵지 않아. 너무 잘하고 있어. 스피노자는 신이 바로 자연 그 자체다, 신즉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체는 딱 신즉 자연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만물과 인간은 그 유일한 실체인 신즉 자연이 자신을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낸 신의 양태라고 바라본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잘 보자. 인간은 절대 실체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은 실체가 아니야. 인간은 어디까지나 신이 자신을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 신의 양태구나라고 바라봤다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노자는요, 이런 양태들, 신즉 자연에 의해서 생산된 이러한 양태들, 이러한 양태들은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인간을 비롯한 이런 개별 사물들, 즉 신즉 자연 안에 있는 이런 생산된 이러한 양태, 즉 개별 사물과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 보존의 욕구, 자기 보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스피노자가 인정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인간에게도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억나니? 이러한 양태의 속성은 결국은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양태들이 가지고 있는, 양태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인간도 결국은 양태야. 그치?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야. 양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당연히 무슨 욕구가 있어?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어? 이거 스피노자 긍정, 인정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것,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선이다. 자,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봐. 인간은 양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이성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자기를 잘 보존해라. 건강을 잘 돌보고 마음을 활력 있게 활기차게 잘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의 활력, 자신의 활동 능력을 잘 확장시켜 가면서 자기를 잘 보존해라라고 하는 걸 요구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천천히 보자. 아하,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선이라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것이 선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잖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력, 즉 활동 능력을 증진하고 그것을 어때? 그렇지.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선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선은 막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걸 해야 하고,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스피노자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촉진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선이야.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보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그 선을, 선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강조하면서 인간을 양태로 규정한 사상가가 스피노자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아마 수업 시작한 지한 10분 좀 지났는데,

낯설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낯설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 듣다 보면 아, 스피노자가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사상적 전개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했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하게 그렇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제된 표현으로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무엇이었어? 자연 그 자체였지. 따라서 얘들아, 신은 곧 자연 그 자체이며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은 원인인데 어떤 원인이었어? 그렇죠. 내재적인 원인이야. 봐봐, 비금치고 있는. 신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도 오케이. 스피노자도 오케이야. 그런데 초월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만, 그리고 내재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스피노자만 오케이라고 대답할 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스피노자는 실체와 양태를 구분하면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니 얘들아? 좋아.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개념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야.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돼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게 실체야. 그런데 유일하면서 완전하면서 무한한 실체가 딱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야? 신, 즉 자연이었습니다. 반면에 양태라고 하는 건 실체가 변한 모습이며 실체 안에 있고 실체를 통해서만 생각되는 거야. 우리 아까 요런 그림 그렸잖아.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렸겠어? 그렇지. 양태들은 실체 안에서 존재한다. 실체 안에서 존재한다. 요런 이미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 실체 안에 있고 실체를 통해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체가 필요한 거야. 인간 및 자연의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은 유일한 실체인 그렇지 무엇이야? 신, 즉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그렇죠, 양태가 되겠네요. 인간은 무한한 실체인 신, 그것이 드러난 양태이기 때문에 아, 인간은 무한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실체가 아닌 거야.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유한한 양태들의 본질,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보존이다. 이 자기보존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양태들의 속성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은 그 본성에 따라서, 본질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워딩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워딩은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누구도 쓸 수 있어. 아퀴나스도 쓸 수 있어. 기억나니? 아퀴나스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신의 영원법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자연적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걸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했어. 자연법은 도덕적인 의무, 즉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종신사였지. 자가 보였어.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려고 하는 성향이었지. 그 중에 자를 생각해봐. 아, 자연적 성향 안에 자기 보존의 성향이 이미 있다라고 아퀴나스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은 특히 꺽쇠친 이런 부분, 모든 인간은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 이 정도의 워딩은요. 아퀴나스도 그렇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피노자도 예스라고 대답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제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 얘들아,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인격 없는 거야. 인격적 존재 아니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 아니고요. 필연적인 그 자연 그 자체였어.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걸 뭐라고 많이 표현했다고? 신즉자연, 신즉자연이라고 아예 딱 명료하게 표현까지 했죠. 얘들아,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이 우주를, 즉 자연, 뭐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힌치기 무엇과 같다고 생각했어. 머신, 기계와 같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기본적으로요, 스피노자는 이 자연 그 자체가 무엇이었어? 신이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스토아파 선배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 왜? 이 자연, 이 세계는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그 필연성, 그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스피노자도 그렇지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때? 원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은 필연성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아, 스피노자 입장 우리가 뭐라고도 이해해 볼수 있어. 아, 필연론이라고 이해해 볼수 있겠다. 얘들아, 원인이 투입되면 반드시 결과가 산출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인치키, 인치키. 그게 바로 기계잖아. 기계는 거짓이 없어요. 그냥 기계는 예외가 없어요. 고장나지 않는 한 모든 기계는 원인이 투입되면 반드시 결과가 산출돼.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계 뭐가 있어? 자판기. 빵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아름다운 기계잖아요. 500원을 원인으로 투입해서 집어넣으면 그렇지.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500원짜리 물건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기계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 기계야. 게다가 스피노자는 이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정도로 완벽한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 이 삼각형, 삼각형의 이 안쪽에 있는 각, 삼각형의 그 내각이죠. 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필연성이다. 그것처럼 마치 우주도 그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런 방금 이야기한 요런 표현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스피노자가 한 되게 독특한 워딩이기 때문에 아,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은 스피노자. 하지만 스토아파는 얘기하지 않은 스피노자만의 독특한 워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결국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얘들아, 그럼 한번 천천히 보자. 모든 만물이 처음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근본적인 뭐가 있었어? 원인이 있었잖아, 원인. 기억나니? 이 원인은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인 원인이었지. 그게 바로 뭐였어?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신으로부터 존재한다고 했잖아. 아, 유일한 실체인 좋았어. 신, 즉, 자연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생산한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네? 아, 신, 즉, 자연이네. 자, 그러면 그런 원인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그런 필연적인 인과 질서가 있을 거 아니야.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 그 인과 질서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는 거잖아. 아, 그런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그런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고, 그로부터 모든 일, 만물, 심지어는, 아, 우리의 모든 감정도 다 그런 필연적인 인과 관계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이렇게 생각하면, 스피노자 입장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성을 잘 발휘해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이자 필연적인 그 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이성을 잘 발휘해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무엇을 그렇죠? 질서를 무엇해야 된다? 인식해야 한다.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스피노자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워딩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 세계는 결국은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 이런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막 운명을 개척하고 극복하고 막 인간이 자유의지를 막 발휘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불가능해. 우리 스토아파 사상 생각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스토아파 사상 우리 공부했었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미 일어날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잖아. 바꿀 수 없잖아. 운명을 수용할 것을 이야기하죠. 피노자도 마찬가지야.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일어날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신도, 다시 한번, 신조차도 모두 다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해. 왜? 기억나? 그 신이 바로 뭐야? 신, 즉, 자연이잖아.
그신 자체가 자연이잖아. 신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그 신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필연성이 바로 신의 속성이야. 그 필연성이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신이라 할지라도 그 필연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스피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극복하고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거 모두 인정하지 않겠지.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성을 발휘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결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스피노자가 바라보기에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 이건 결국 뭐야? 신적 본성의 필연성. 이렇게도 번역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신적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인 무엇이야? 자연 법칙이지? 이것을 이성을 잘 발휘해서 무엇하는 게 중요해? 인식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인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동요하지 않고 정념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겠지. 얘들아,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만물이 발생하는 원인이자 또 질서, 만물이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질서를 인식할 것을 강조해요. 얘들아, 이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사실 스피노자는 인식을 셋으로 나눠. 1종 인식, 2종 인식, 3종 인식 이렇게 나누는데요. 1종 인식은 어떤 감정, 상상력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2종 인식으로 이성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성주의 사상과 답게, 그렇죠. 이성을 온전히 잘 발휘해서 그럼 만물의 발생 원인과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그런데 스피노자는 3종 인식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바로 직관이라고 불러. 직관.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의 글을 읽다 보면 직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 얘들아,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 본질을 한 번에 꿰뚫고 통찰하는 하는 거잖아. 이런 직관적인 인식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신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신즉 자연이야. 그러니까 인격 없어. 어떤 의도, 의지, 뭔가 그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인격 없는 거야. 그런 거 불가능해. 신이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는 거 불가능해. 그런데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신적 섭리 요 정도의 표현까지는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적 본성의 그 필연성을 그냥 의미하는 거지 신은 어디까지나 인격이 없어 의도나 의지 이런 것들 스피노자의 신과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간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듯 신적 필연성을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어때? 진정으로 마음이 안정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그건 바로 정념의 속박입니다. 정념에 질질 속박돼서 끌려다니는 거야. 자,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했는데요. 이제 능동적 감정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야.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렇지 신즉 자연 그 필연성이죠. 그 필연성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 자체는 어때? 인정해. 이건 우리의 자기 보존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신적 필연성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 이건 향유해야 하는 긍정하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뭐야? 수동적인 감정, 뭐 정념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뭐 과도한 공포, 과도한 슬픔 막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건 어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질질 속박되게 되고요. 이런 데 속박되면 외부 원인에 휘둘리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종종 이렇게 수동적인 정념, 즉 이런 감정에 수동적인 감정에 속박돼서 과도한 공포나 과도한 슬픔 이런 것에 막 속박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심지어는
더 나쁜 것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우려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스피노자는 이런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정념의 속박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 쭉 공부해온 지 한참 됐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 자꾸만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 악행은 애초에 불가했지. 알면 반드시, 선을 알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지행합의서를 이야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을 알더라도 실천의지, 즉 자제력이 약하면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알고 플러스 반드시 실천의지, 자제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스피노자 얘들아,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 정념에 속박되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정념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더 나쁜 걸 따르게 될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을 알더라도 어디에 속박되면, 그렇지, 정념에 속박되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무엇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 정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래, 뭐 과도한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거잖아. 이런 건 어때? 자기 보존에도 도움이 안 돼. 당연하지, 얘들아. 과도하게 슬퍼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딱 좋잖아. 자기 보존의 최악이잖아. 아, 따라서 이런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스피노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얘들아, 어렵지 않아. 인식이 중요한 거야.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정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거 아니야. 얘도 역시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면 정념이 발생하는 그 인과 질서를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인식하면 돼. 한마디로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인식하면 우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하지. 설득력 있다. 너네 이렇게 굉장히 막 뭐가 슬프고 두렵고 막 마음이 막 휘몰아치고 내가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차분하게 일기를 써본다든지. 혹은 SNS에 뭔가 이렇게 글을 좀 올려본다든지, 혹은 친구랑 수다를 떠면서 내가 기분이 왜 이렇게 지금 꿀꿀하냐면,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정념에 휩싸였는지, 그 정념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차분하게 내가 인식하고 말해내고 적고 이렇게 인식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잖아.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구나라고 인식하면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이렇게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삶? 그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잘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스피노자는 인간도 신도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야. 자, 인간은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없지만 오히려 자유 의지를 내려놓고 이성을 잘 발휘해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한다면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있구나.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불충분한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원인에 시달림을 받아. 하지만 현명한 사람, 즉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필연성, 즉 신적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럴 때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을 지극한 행복이라고 불러서 지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복이라고 하는 워딩은 스피노자만 쓴건 아니지만 스피노자가 독특하게 또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최고의 행복, 지복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성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라. 그런 이성을 잘 사용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이성적으로 관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 관조라고 하는 건한 발자국 물러서서 물끄러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 자연을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신에 대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적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관조?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네.
여러분이 자꾸만 누군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돼.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잖아. 아, 이거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걸 다른 말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아, 인격이 없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지만 우리는 그 신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도 스피노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신, 즉 자연과 그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무슨 질서? 그렇죠. 인과 질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무엇할 것? 인식, 인식, 인식. 그렇지. 인식할 것을 이야기하죠. 인식할 때 계속해서 이성을 강조했고요. 플러스 우리 3종 인식 하면서 우리 직관까지 얘기했었죠. 직관적 인식 이런 표현도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최고의 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다른 워딩으로 바꿔서 얘기해볼까? 결국 우주 만물을 생산한 그 내재적인 원인인 신, 즉 자연을 무엇해야 돼? 인식, 인식,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물이 발생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다시 한번 좋아요. 인식, 인식, 인식할 때 우리는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최고의 행복, 지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스피노자는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요. 최고의 행복, 즉 지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충분히 내 걸로 가져갈 수 있고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주들을 막 섞어가면서 이제 변별력 있는 선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의 사상을 잘 이해하면 어떤 함정이라도 다 걸러낼 수 있어.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와 양태 다르지? 실체는 신즉 자연밖에 없고 인간과 모든 만물은 양태야. 양태의 근본적인 속성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자기 보존의 욕구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이다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자기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과 마음의 활력이 있어야 되겠지. 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활동 능력, 즉 활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해야 돼. 그 활동 능력 자체가, 그 자체가 선이 아니야. 활동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절대 발휘하지 않아. 그러면 얘들아, 어때? 자기를 제대로 보존할 수 없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대로 도모할 수 없지. 그걸 어때? 발휘해서. 그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해야 돼. 즉, 자기 보존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선이야. 그런 의미에서 최고에서는 신을 인식하는 거야. 왜냐하면 신을 인식하고 그 필연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진짜 건강하게, 활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정신의 최고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 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 자신의 자기 보존에 유익하고 활력을 증진하는 것인데, 아, 그것은 바로 그렇지.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정신은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이다. 최고의 행복도, 덕도, 선도. 다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 지복을 누릴 수 있다.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워딩으로 표현된 이유는 친구들이 스피노자 관련된 문항은 조금만 어휘가 바뀌어도 조금만 워딩이 바뀌어도 막 어렵게 느끼거든. 그런데 아, 그럴 필요 없다. 우린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좀 트레이닝 해보는 차원에서 네, 반복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스피노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우리 원전 자료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은 그 자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는다. 즉, 어때? 신은 그 자신의 필연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과 신 모두에게 자유의지 자체는 네,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인 원인이지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다.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이미 무엇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단지 무엇하는 것? 인식, 인식,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성을 사용하는 한에서

인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신의 최고선은 무엇이야?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을 인식해서 살아갈 때 자기 보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 자,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요, 똑 떼어내서 동그라미 1, 2, 3, 4, 5,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의 선지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의 만족일 뿐이다. 자, 요 진술도 똑 떼내서 동그라미 1, 2, 3, 4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의 선지로 자주 나와요. 그런데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나누는 활동을 무엇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최고의 욕망은 인식의 대상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는 욕망이다. 왜? 그럴 때 자기 보존을 가장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스피노자 계속해서 이성 중심의 유리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린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한다. 자,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필연성에 의해서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고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그렇지, 정신이 항상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건 매우 어렵게 보이지만 분명하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스피노자의 지금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경험주의 라인의 또한 명의 사상가 만나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베이컨 공부했고, 베이컨을 경험해보고 나서 베이컨의 맛을 보고 너무 좋아서 흉흉흉, 흥흥흥 웃는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 또 흄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흄 역시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과 흄 모두가 다 영국의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그 흄이 경험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입장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줄지 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흄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가서 주정주의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근거,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때 그걸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좋은 기분이 들어. 그럼 그걸 선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의 저 행동을 보니까 나 나쁜 기분 들어. 그럼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라고 우린 판단한다는 거야. 선악 판단의 근거가 감정이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도 결국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야. 너무 중요해. 삐뽀, 삐뽀. 흉도 얘들아, 촘촘히, 꼼꼼히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 판단의 근거도 감정이고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도 감정이야.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흉은 도덕에서 무엇을 중시했어? 그렇죠, 감정을 중시했는데, 감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정념, 정서, 인상, 뭐 다양한 워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흉은 이야기하죠. 도덕적인 올바름과 악함이라고 하는 건 판단된, 이성으로 판단된다기 보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얘들아, 좀 흄의 사상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어떤 한 기부천사, 사랑의 연탄 배달이라고 있는 기부천사가 있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너무 기분 좋다, 저런 선행을 보니까 기분 좋다, 어떤 관찰자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어. 자, 흄은요, 잘 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런 기분 좋은 유쾌한 감정, 그것에서부터 도덕적인 선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을 봐야 돼. 즉, 무생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도덕과 관련이 없어. 하늘에서 노을이 지는 걸 봤더니 내 마음이 기분 좋다. 그 노을은 도덕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을 봐야 합니다. 무생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도덕과 상관이 없는 감정이야. 두 번째, 행위자의 행위와 품성, 이두 개가 다 가능해. 보통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행위는 된지만 품성을 보면서 느끼는 건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어. 행위, 품성 둘다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도덕적인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건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외부에 객관적으로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실체인 걸까? 느껴지는 거니까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관찰자의 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시인의 감정. 혹은 어우 나저 기분 나빠. 범죄 뉴스 보니까 어우 나 저런 일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거야.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면 선이 되고요. 부인의 감정을 표현하면 악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흉은요. 도덕적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존재해? 그렇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즉, 판단 대상 속에 도덕적 선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도덕적 가치가 판단 대상인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서 흉은요. 어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감정이다, 정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감정을 중시하고 있어요. 얘들아, 정리해봐. 흉이 감정을 왜 중시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 선과 악을 판단해 주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이야. 두 번째 뭐야?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도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가 감정을 중시하는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구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행위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야? 감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흉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도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지? 아무리 노예이긴 하지만 보조자의 역할은 할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어떤 역할 하지? 감정을 돕는 보조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이성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지식과 정보는 제공해 줄수 있고요.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믿음이 과연 팩트인지, 진실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는 등 정념에 봉사하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분명히 한다. 자, 따라서 힘은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어때? 완전히 맞는 진술이 되겠죠? 수단과 방법, 절차,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를 안내해주고요. 추론도 해주고요.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 타당성과 진실성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변별해주는 역할 역시 이성이 합니다. 도덕적인 선악은 감정이 변별해주지만 그것이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진위는 이성이 변별해준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흉은요. 도덕에 있어서 계속해서 감정을 중시했어. 우리가 아까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는 그 기부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시인의 감정이 떠올랐지? 이 시인의 감정은 어때? 유쾌한 감정이야. 그치? 이거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건알수 있어요. 이런 유쾌한 감정이 왜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그렇지, 유용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범죄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 아유, 부인의 감정이 들어. 얘들아, 부인의 감정이 들었다는 건 뭐야?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불쾌했다는 건 무엇이지? 그래, 바로 어때? 우리 사회에 뭔가 악을 끼쳤다는 거야. 이건 뭔가 유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쾌한 기분이 드는 부인의 감정이 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을 중시했는데, 잘 보자. 이건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면 안 돼.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어야 해? 옳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사회적 감정이어야 하죠. 자, 따라서 흉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선과 악은 자신의 개별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게는 해롭지만 존경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과 불행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 좋아요. 공감 능력이야말로 도덕의 기초다. 공감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연적인 성향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공통적으로 신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은 아니었죠? 즉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이었고요. 무생물이 주는 쾌나 불쾌는 도덕과는 무관한 것이었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도요, 꼼꼼하게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휴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당연히 6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문제가 올해 특히나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교재 자체가 수특이나 수완보다는 막 아주 많이 팔리는 교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진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문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쉽네요. 이렇게 좋은 문제들 놔두고 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한국 지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주 기분 좋게 또 러키하게도 이 파이널 7점 모의고사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 등급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6회의 실전 모의고사 풀어볼 건데요. 6회는 전반적으로 뭐 아주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많아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푸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문항들, 야 이렇게도 문제 출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문항들이 꽤나 많아서 저는 푸는데 꽤나 재밌었던 회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회 20문항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부터 볼까요? 가는 뭐야? 뭐야? 하트네요. 예, 진짜 하트예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명한 하트 모양을 띠고 있어 하트섬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수리적 위치를 봤더니 여기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몰라도 괜찮아요. 늘 얘기하죠. 이렇게 새로운 생소한 섬이 나왔다. 몰라도 된다. 단 요거는 확인하자. 얘가 대체 어디 있는 섬인가? 요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북위 34도 부근에 그리고 동경 127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 124도 선이 여길 지나갑니다. 그래서 막상 황해에 있는 섬들이 동경 124도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26도 전후에 위치한다 그랬죠? 126도 전후에. 그러면 127도 30분이래. 특히나 요 동경 127도 30분 선이 어딜 지나가냐면 한반도 육지 부근의 정 가운데 부근을 지나가는 선이 동경 127도 30분 선이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섬이 있다는 것은 아, 이 섬이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가 굉장히 낮고 동경 127도 30분 부근 남해에 위치하는 섬이야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다음 나는 뭐 동경 132도니까 독도, 다는 북위 33도니까 마라도가 되겠죠. 독도 마라도입니다. 자, 볼게요. 가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다. 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들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러니까 얘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 아니겠죠. 다음,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것은 독도가 아니라 마라도입니다. 틀렸고요.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사용합니다. 다음, 이 섬은 독도보다 경도상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일출 시각이 늦겠죠. 그리고 얘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출 일몰 남죽이 가장 빠른 곳은 독도니까요. 얘는 무조건 틀린 선지가 되죠. 다음, 가와 나 사이의 최단거리. 자,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독도 여기 있고요. 마라도 여기 있죠. 그리고 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이쯤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면

가와 나사의 최단 거리는 가와 다사의 최단 거리보다 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요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 이 정도의 수리적 위치라면 어디 쪽에 있는 섬이겠구나. 그런데 서해는 대략적으로 126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도가 이렇게 낮으면서 동경 120도 30분이면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일 거야.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기역부터 디귿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역부터 디귿은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중에 하나래요. 자, 볼게요. 연천, 학곡리 고인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과 다른 덮개돌을 사용하였다. 한탄강 유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역을 덮개돌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역은 특유의 어두운 색을 띠며 기공, 구멍이 많대요. 그렇다면 기역은 뭘까요? 기역은 현무암이 되겠죠. 자, 기역, 디귿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기역은 현무암. 다음. 강화, 고창, 화순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강도가 높은 니은을 주 재료로 사용하였다. 니은은 특유의 견고함 덕분에 거대한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었으며 오랜 세월 부식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 니은은 무엇일까? 일단 패스. 반면 상대적으로 용식작용을 크게 받는 석회암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석회암이고 그리고 니은은 화강암이 됩니다. 화강암이 침식 분지에서는 변성암보다는 침식과 풍화에 약한 암석이라서 더 많이 파여나갔지만 화강암 자체는요, 꽤나 단단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암석이고 오랜 세월에도 잘 부식되지 않는 암석이에요. 자, 볼게요. 1번. 현무암은 조선 누충군에 분포한다. 아니죠. 조선 누충군에 분포하는 암석은 석회암입니다. 다음,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암석도 석회암입니다. 2번도 틀렸네요. 다음, 화강암은 석회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대요. 자,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누가 더 이른 거죠? 예, 고생대가 더 이른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현무암의 풍화토는 주로 흑갈색이겠죠? 왜냐면 얘가 흑갈색이니까. 다음, 석회암의 풍화토는 주로 붉은색을 띈다. 예, 석회암 풍화토는 탄산칼슘이 용축되고 나서 철분이 남고요. 그 철분이 산화되어서 붉은색을 띱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현무암과 화강암이 화성암, 석회암이 퇴적암이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신증동국 여지순남과 택리지 중에 하나예요. 볼게요. 일단 서술 방식만으로도 우리는 가와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설명식이고 나는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가가 택리지, 나가 신증동국 여지순남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가 택리지. 나가 신증동국 여지승남. 그럼 일단 밑에부터 보죠. 택리지는 신증동국 여지승남보다 실학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맞고요. 다음 택리지는 민간 주도고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국가 주도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기역은 여주이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읽어볼게요. 죽산에서 또한 가지가 갈라져 북쪽으로 음죽을 지나 모모 영릉에서 그치는데 이곳은 우리 장원대왕을 모신 곳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요기 위의 내용을 통해서는 기역이 어디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릉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죠? 자, 그런데 기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역을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동쪽은 충청도 충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44리.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기역에 동쪽에 어쨌든 충주가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강원에 원주도 있네? 충주도 있고
원주도 있어. 다음. 남쪽은 음주편 경계에 이르기까지 33리. 음주편은 어디야? 패스. 서쪽은 이천부 경계에 이르기까지 28리. 광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51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천과 광주가 있대요. 이천과 광주가 있대요. 대략적으로 이제 기억에 위치가 감이 오죠? 자, 그런데 밑에 볼게요. 자, 예종 원년에 또 나왔네? 영릉을 부의 북성산으로 옮기고, 천령현을 혁파하여 이부에 소속시키고, 지금 이름을 고쳐 습격하여 목으로 하였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밑에 볼게요. 영릉은 그럼 대체 뭐냐? 우리 세종 장원대왕의 능이다. 세종이라고 나와있죠. 세종. 끝났네. 세종대왕릉이 있대요. 그러면서 광주와 이천의 동쪽에 있고 원주와 충주의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가거제 조건 중 니은은 산수, 디귿은 생리, 리을은 지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산수, 생리, 지리라고 일단 이거 적어볼게요. 산수, 생리, 지리, 니은, 디귿, 리을 확인해 보죠. 자, 니은 술사들이 회룡자좌에 신수 입진이라고 해 여러 왕릉 가운데 으뜸으로 친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돌아오는 산줄기가 북쪽을 등지고 정남향으로 앉았으며 서북쪽 물이 정동으로 흘러가는 명당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줄기가 어떻게 되고 물줄기가 어떻게 되고 산줄기와 물줄기의 형세 얘는 지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은 산수가 아니라 지리입니다. 다음 디귿 오로지 배에 의지해 장사로 농사를 대신하는데 그 이득은 농사 짓는 집보다 낫다. 경제활동에 이득이 되는 거. 얘는 생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 다음. 강과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강과산의 경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냥 단순히 온리 산과 강이에요. 집 근처에 공원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산수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범람원, 우가코, 하안당구 중에 하나래요. 자, 사진 볼까요? 일단 요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 농경지가 이렇게 넓게. 그리고 요렇게 흘렀던 것 같죠? 이렇게 흘렀던 하천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남겨지게 되었죠. 일단 공유하는 하천인데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유 공유하천이다. 중 하류 구간에. 다음 나도 꼬불꼬불 흘러갑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산지예요. 아,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구나. 얘는 감익 공유하천이고, 그리고 공유까지 적어볼까요? 감익 공유. 감익 공유하천은 중상류 구간에 발달합니다. 그리고 A부터 C가 범람원, 우각고, 하안당구 중에 하나인데요. 자, A는 뭔가요? 공유하천 주변에 넓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 친구가 범람원이 되고요. 범람원. 범람원. 다음 B는 요게 우가코가 되겠죠. 우가코. 다음 C가 한 단구가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보죠. 우가코는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 원래 요렇게 흘렀던 하천이 여기 끊어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다음. C는 하안당구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범람원이다. 아니죠. 범람원은 A고요. C는 하안당구인데 물론 여기도 충적층이 쌓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침식이 형성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특히나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범람원은 하안당구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정말 많이 나오죠. 하안당구는 홍수시에도 침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죠. 다음 자유공유화천은 감입공유화천보다 하상 강바닥의 발고도가 낮죠. 왜냐면 얘는 중하류, 얘는 중상류에 발달하는 하천이니까.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다음 자료는 두 동굴을 주제로 학성이 작성한 시조라고 합니다. 오, 시조도 써. 자, 가나 동굴의 특징을 그림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와나는 각각 고시굴, 만장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고시굴은 무슨 동굴이죠? 고시굴은 고씨가 숨어 있었던 동굴, 석회 동굴이죠. 만장굴은 용암 동굴입니다. 그러면, 가. 어둠 속 물방울이 천년을 세어가며 돌기둥, 돌꽃이 되어 울퉁불퉁 서 있구나. 아하. 석주 얘기하는 거고, 석순 얘기하는 거 같죠? 울퉁불퉁 서 있구나.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씨의 옛 이야기, 동굴 속에 스며 있네. 그래서 고씨의 옛 이야기가 스며 있는 동굴이니까 고씨굴이죠. 그래서 가는 석회 동굴입니다. 고씨굴이니까. 석회 동굴. 다음 나 불의 숨결 식어 검은 길로 남은 곳 시뻘건 마그마는 까맣게 굳었는데 동굴 속 깊은 어둠은 비어버린 혈관이라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위에는 굳어버리고 아래만 쑥 빠져나간 거죠. 혈관에 있던 피가 샥 빠져나가고 혈관만 남은 것처럼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용암 동굴 봅시다. 시작.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형입니까? 예스! 가가 일로 가겠네요. 아니요, 나가 일로 가고요. 그렇다면 석회동굴은 종류석, 석순, 석주 등을 볼수 있습니까? 예스! 가가 되죠. 다음 용암동굴 여기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된 지형입니까? 예스! 그러면 C가 되겠네. 가와 나가 AC예요. AC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식이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와나는 각각 1월과 8월이고요. A부터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봅시다. 일단 지도부터 보죠. 이 친구는 울릉도가 되겠죠? 다음, 요 친구는, 네,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다음, 요 친구는, 네,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는 거제잖아요, 거제. 거제인데, 비슷한 위도에서 거제는 해안, 얘는 섬이구나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흑산도예요.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다. 자, 그럼 일단 가와 나부터 구분해줘야 되는데요. 요 자료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네 지역의 기후값의 평균을 뺀 겁니다. 워낙에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요값이 크면은 요값도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가 시기와 나 시기에 네 지역의 기온의 지역 차이를 살펴보면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따라서 나가 1월이에요. 그리고 나가 8월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1월에 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1월 강수량 제일 많은데 당연히 울릉도가 되겠죠. 그래서 D가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D, 울릉도. 다음, 8월에 가장 따뜻하면서 8월 강수량도 제일 많습니다. 네 지역 중에 8월에 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디일까요? 네, 거제가 되겠죠. 거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우지인데다가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강수량 제일 많고 기온 높은 C가 거제입니다. 거제. 남아있는 건 백령도랑 흑산도가 되는데요. 자, 백령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그리고

백령도는 흑산도보다 위도가 높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A와 B인데 상대적으로 1월 달에 A, 백령도가 기온이 더 낮겠죠. 그리고 1월과 8월에 모두 월강 수량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백령도가 A, 그리고 흑산도가 B가 됩니다. 자, 볼게요. 1월은 8월보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빈도가 낮습니다. 다음, 백령도는 흑산도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백령도는 흑산도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네요. 다음, 흑산도는 거제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아니죠. 1월에도 거제가 강수량 많고, 8월에도 거제가 강수량 많으니까, 거제가 흑산도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다음, 거제는 울릉도보다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 자, 울릉도의 강수 특징은 겨울 강수량이 많다.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 많아서 1년 내내 강수가 좀 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연중 강수 편차가 작다. 그래서 울릉도가 워낙에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작다 보니 거제는 울릉도보다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차이가 큽니다. 다음, 평양. 평양은 요쯤 있겠죠? 더 위에 있긴 하겠지만 요쯤 있겠죠, 요쯤. 그러면 평양과의 최단 거리는 D가 A보다 머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번으로 갑시다. 다음 자료는 내 계절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갑토라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며 기역도 리을은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도 볼거 없이 왼쪽에 있는 축제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잘 아는 축제거든요. 자, 먼저 지평선 축제는 김제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김제. 다음, 니은, 머드 축제는 보령이죠. 보령. 다음, 군항제는 진해가 유명하지만 어쨌든 진해도 창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창원 군항제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리을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는 화천이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갑오터라는 계절입니다. 이 축제들이 어떤 계절에 개최되느냐? 먼저, 군항제. 봄 꽃과 관련된 축제입니다. 다는 봄이에요. 다음, 화천의 산천어 축제. 요 화천이 꽝꽝 얼어붙은 곳에서 얼음낚시 같은 거 합니다. 라가 겨울입니다. 다음 김제 누렇게 벼가 익었을 때는 가을이죠. 그래서 가는 가을. 머드 축제는 당연히 엄청 더운 여름에 개최가 되겠죠. 그래서 화천, 보령, 김제, 창원 이렇게 되겠죠. 볼게요. 1번 가을은 봄보다 평균 황사 발생 횟수가 적습니다. 황사는 봄에 많이 발생하니까. 다음, 여름은 겨울보다 서고동저영의 기압 배치? 아니죠. 여름은 남고북죠. 반면, 겨울은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보령은 창원보다 위도가 높네요. 아, 다시요. 보령은 창원보다 겨울 평균 기온이 낮겠죠. 더 고위도에 위치하니까. 정답은 3번. 다음, 디귿. 디귿. 창원은 리을, 화천보다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다음, 리을, 화천은 기역, 김제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비율이 낮죠. 김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화천은 산지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8번으로 갈게요. 8번. 그래프는 세 도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군 지역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강원, 경기, 충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볼까요? 자, 군 지역 비율이 제일 낮은데, 군 지역 비율 제일 낮은데 어디예요? 당연히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경기입니다. 다음, 1위 도시, 다시요.
1위 도시가 요만큼을 차지하고요. 다시요. 얘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 차지합니다. 자, 경기도의 1위 도시는 수원입니다. 여기 적을게요. 경기도 1위는 수원. 다음, 강원. 강원의 1위는 원주죠. 다음, 충북의 1위는 청주입니다. 자, 그럼 세 지역의 대략적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수원은 120만, 원주 한 38만 정도, 청주가 85만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뭐 1300만, 강원은 150만 정도, 충북은 200만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자, 경기는 전체에서 1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1300만 중에 120만이니까. 다음, 충북은 200만 중에 청주가 85만쯤 됩니다. 엄청 비율이 높네. 반면 강원은 150만 중에 38만이니까 상대적으로 1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다가 여기 충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충북. 아이고, 다가 충북. 그리고 나가 강원이 됩니다. 강원. 또 있어요. 이 충북 같은 경우에 1위 도시, 2위 도시, 3위 도시, 기타 도시가 없어. 그러네. 그러네요, 정말로. 왜? 충북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강원은 3개는 넘죠. 시가. 자, 그럼 볼게요. 1번, 경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위치한 시와, 바꿔 얘기하면 세종과 행정구역에 접한다? 아니죠. 충북이 접합니다. 다음, 강원과, 다시요. 강원은 영남권과 호남권 모두 행정구역에 접한다? 아닙니다. 영남권과는 접하지만 호남권과는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충북 1위 도시, 청주. 2위 도시, 2위 도시는 충주입니다. 충주. 그래서 충청도가 된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보다 3위 도시 인구가 적대요. 자, 이것도 적어볼까요? 경기는 1등이 수원이고요. 2등이 용인, 3등이 고양입니다. 100만쯤 되죠. 100만. 다음, 나는 강원입니다. 강원은 1등이 원주, 2등이 춘천, 3등이 강릉이죠. 강릉은 대략 한 21만 정도. 따라서 다의 3위 도시, 다시요. 가는 나보다 3위 도시 인구가 많습니다. 틀렸고. 다음, 강원은 충북보다 1위 도시 인구가 적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최근에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대야, 폭염, 한파가 나왔고요. A부터 C는 강릉, 대관령, 홍천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 관련된 문제보다는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열대야, 폭염, 한파, 황사, 서리, 이런 기상현상들의 발생 횟수가 많은 지역들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보면, 열대야, 폭염, 그리고 한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자, 열대야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밤에 뜨거운 게 아니라,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기가 습해야 돼. 그래서 해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은 저위도의 섬. 어디? 제주입니다. 제주. 다음, 폭염. 아, 그리고 제주와 더불어서 열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대도시는 열섬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밤에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낮에도 기온이 잘안 떨어지지만 밤에도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두 군데 기억해두자. 제주 비롯한 저위도의 해안 지역, 남부 해안, 그리고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단 폭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운 거니까, 이도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얘는 특히나 낮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야지 많이 발생하니까 내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특히나 저위도 내륙 중에서도 폭염 발생 일수가 많은 곳은 팬 현상이 엄청 발생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내리는 영남 내륙 지역이 대표적이에요. 다음, 한파. 한파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되게 추운 현상을 얘기하죠. 당연히 고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고위도 지역이면서 내륙 지역은 겨울에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파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기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도 어디 있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한파 발생일 수가 많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열대야 폭염 한파인데 강릉, 대관령, 홍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이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A 볼게요. A는 뭐야? 가는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나와 다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세 지역 중에 이런 특별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파는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기온이 낮은 곳이라 열대야와 폭염 발생 횟수는 아주 적은 거죠. 옛날에는 정말 발생하지 않았다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가는 한파가 됩니다. 한파. 자, 그러면 A, B, C. 자, 우리 밑에 적어볼까요? A, B, C. A가 대관령이 되겠죠. 그럼 B와 C가 남았는데, 자, B는 C보다 한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강릉과 홍천 중에 어디가 더 한파가 많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 둘은 위도가 비슷해. 근데 한파는 내륙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강릉은 동해안, 홍천은 내륙이니까 당연히 홍천이 강릉보다 한파 발생 횟수가 많을 거예요. 따라서 비가 아이고 홍천이 되고요. 남아있는 시가 강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는 홍천보다는 강릉에서 많이 발생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은 위도가 비슷한데 강릉은 해안에 위치합니다. 자, 열대야는 상대적으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해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 열대야가 됩니다. 반면 다는 홍천이 강릉보다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폭염은 상대적으로 내륙에서 발생 횟수가 많다 그랬죠. 강릉과 홍천은 위도가 비슷한데 홍천이 내륙이니까 홍천에서 폭염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좋아요. 기억. 대관령은 홍천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다음, 홍천은 강릉보다 바다 영향을 적게 받죠. 얘는 내륙, 얘는 해안이니까. 다음, 가는 한파, 나는 열대야, 다는 폭염이니까 이것은 옳지 않고요. 홍천은 요 기간 대비 요 기간에 폭염 일수 증가 폭이 폭이 폭염 요만큼 열대야는 요만큼 폭염 증가 일수 폭이 열대야 일수 증가폭보다 크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 리리 맞아요.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진호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 노원구입니다. 여기는 중구, 여기는 금천구가 되죠. 적어볼게요. 노원구.

송구, 금천구입니다. 노원구, 중구, 금천구. 자, 그러면 일단 노원구는 예, 외곽 지역입니다.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에요. 중구는 도심입니다. 업무 기능 발달한 곳이에요. 금천도는 제조업 발달한 곳이죠. 봅시다. 가나다 중에 일단 공장용지 비율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공장용지 비율 높은 데는 제조업 발달한 금천구가 되겠죠. 따라서 가는 금천구. 금천구. 다음. 나는 상대적으로 학교 용지의 비율이 높습니다. 학교 용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고,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노원구가 됩니다. 노원구. 남아있는 다는 대지와 도로의 비율이 되게 높네요. 대지 건물들 되게 많고, 도로도 많구나. 도심인 중구가 다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1번. 금천구에는 도심이 있나요? 아닙니다. 도심은 중구에 있죠. 다음. 노원구는 한강의 북쪽, 중구도 한강의 북쪽입니다. 금천구만 한강의 남쪽이네요. 다음. 금천구는 노원구보다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노원구는 업무 기능이 미약하고 주거 기능이 발달해서 상주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근통학 유출 인구의 비율이 높아요. 게다가 상주 인구도 많네. 그래서 통근통학 유출 인구는 노원구가 더 많습니다. 금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곳이에요. 다음, 노원구는 중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구는 금천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이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변화와 지역 내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가나다는 가평, 고양, 화성 중에 하나입니다. 보죠. 왼쪽에 인구 변화. 와, 가는 요 기간 동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은 화성입니다. 따라서 가가 화성이에요. 화성. 다음. 나와 다 중에서. 자. 다는 요 기간에 90년대 인구가 증가율이 높았고요. 다는 어쨌든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한 추세예요. 어쨌든 요 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90년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고향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고향입니다. 다는 가평이에요. 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 수도권의 교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 서울의 교회화가 진행이 되고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몰려들면서 가평도 전원주택 같은 것들로 각광을 받아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볼게요. 자, 3차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C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네. 어디예요? 화성이 되겠네. 화성. 다음, A와 B가 남아 있는데, 자, A는 B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아요. 그쵸? 다음, B는 A보다 3차도 낮고 2차도 낮아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1차와 2차와 3차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데, 3차도 작고 2차도 작으니까 결국 1차가 A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가 가평이 되고요. 너무 작게 줬다. B가 가평. 그리고 A가 고향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 볼게요. 기억, 고향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맞죠? 다음, B는 가평은 화성보다 2000년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낮죠. 화성이 워낙에 높으니까. 다음, 화성은 가평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다음, 고향은 가평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리얼이 높죠. 그래서 리을이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좋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에 하나래요. 자, 우리 지도는 잘 보일 테니까 볼까요? 요거 어디죠? 원주입니다. 여기는 김천이죠. 광주 바로 아래는 나주입니다. 정리해 보면 지도에 나와 있는 세 지역은 원주, 그리고 김천, 그리고 나주입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가는 최근 김밥 축제를 개최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지역 캐릭터도 김밥을 활용한 꼬다리를 만들었다. 김밥 축제와 함께 지역 캐릭터인 꼬다리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요 간은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리가 대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과목이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어디 출신이야? 나 김천에서 왔어. 이제 지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뭐야? 김밥 천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인간관계 끝나는 거다. 오, 김천! 혁신도시가 있고 자두로 유명한 거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 너 김천을 아는구나.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스갯소리 약간 그런 얘기했어. 옛날에 이제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을 김천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따와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각 지역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성공한 축제들도 있지만, 되게 혼잡하기만 하고 실패한 축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김천도, 물론 김밥 축제가 1회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긴 했었지만, 2회 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발전한 모습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꽤나 만족도 높았던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축제가 열렸던 간은 김천입니다. 김천. 그래서, 지워볼게요. 가가 김천이에요. 김천. 가. 다음. 나는 치악산에 은혜 갚은 꿩 이야기를 토대로 지역 캐릭터 꿩들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꿩들이를 더욱 친근하고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다듬고 있다. 자, 치악산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나왔을 텐데, 치악산 원주에 있죠. 얘가 갑니다. 아, 나잖아. 나,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다시 적어볼게요. 김천, 가. 그럼 자연스럽게 나주가 다가 되겠죠? 마저 읽어보면. 다 역시 지리적 표시의 등록 상품인 배를 이용하여 나주배, 배도리를 만들었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밑에 더 다른 것들을 제시해줬습니다. 세지역 모두 혁신도시가 조성된 공통점이 있는데 추풍령이 있는 곳, 김천이에요. 김천에 한국도로공사 있습니다.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교통 관련된 곳들이 일로 많이 갔죠. 김천입니다. 다음, 나이는 보건, 의료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관광공사들이 있습니다. 원주입니다. 한국전력, 나주로 갔죠. 에너지공과대학. 좋습니다. 기업, 원주에는 기업도시 도 있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나주는 광주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는 나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고요. 김천과 나주 모두 속한도의 명칭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나주 맞지만 김천은 아닙니다. 기역, 니은이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갑시다. 그래프는 1차 에너지원별 권역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하나이고요. 석유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게 A, B, C, D, 가나 다인데요. 일단 A, B, C, D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원자력이 나왔네. 그러면 원자력부터 찾는다. 자, 다른 데는 없는데 두 군데만 있는 거. D가 있네요, D. D는 가와 나에만 있고, 딴 데는 없어. 그렇다면 D가 원자력이 되고요. 원자력이 있는 두 권역은 호남권과 영남권인데, 영남권이 원자력 공급량 훨씬 더 많죠. 왜? 부산, 울산, 경주, 울진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 영남권. 영광에만 원자력 발전소 있는 나가 호남권.

수도권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단은 당연히 수도권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천연가스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C가 천연가스. 다음, 특히나 충청권에서 많이 소비가 되지만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많이 소비되지 않는 B는 석탄이 됩니다. 남아있는 A는 석유가 되고요. 석유의 가장 큰 특징은 권역별로 소비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비중의 차이도 가장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연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골고루 쓰이고 있다. 보죠. 권역별 인구는 영남, 호남, 수도권 순이다. 아니죠. 수, 영, 호순입니다. 다음, 석유는 석탄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석탄이 석유보다 훨씬 더 전력 생산에 많이 이용됩니다. 3번.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천연가스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 4번.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천연가스는 86년부터 쓰이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는 78년에 운전을 시작한 부산의 고리 원전 1호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석유 공급량이 많대요.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석유 공급량이 적다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새 농작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농작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런 문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게이 지도 나와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한 지역만 알아도 정답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와 있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리적 표시제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이 고추, 녹차, 마늘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다 보성 있잖아요, 보성. 그러면은 보성이 있는 단은 녹차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늘로 유명한데 어디죠, 마늘? 마늘 하면은 단양. 단양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단양 포함되어 있는 나가 마늘입니다. 마늘. 그럼 남아있는 간은 고추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큰 부담 갖지 말고.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으니까, 아하! 고추, 마늘, 녹차로 유명한 지역. 고추, 마늘,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한 번쯤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갑니다. 가. 고추. 여기 영월고추. 그 다음에 괴산이 또 고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괴산. 그 다음에 여기는 청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청양고추와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광이죠. 굴비로 유명한. 다, 마늘은 좀 많은데, 여기 삼척. 삼척도 마늘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 의성도 마늘 굉장히 유명하죠. 의성 마늘. 그 다음에 대구 밑에 창녕도 마늘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해인데요. 남해 여러분들 기역 니은 치킨집의 치킨 종류 중에 남해 마늘 바사삭 치킨 있거든요. 남해 마늘 유명하니까 기역 니은 치킨에 남해 마늘 바사삭 치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 남해도 마늘이구나. 그런 거 이제 우리 치킨 하나 시켜 먹을 때도 왜 남해 마늘 바사삭이지? 아, 남해가 마늘로 유명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흥도 마늘로 유명합니다. 녹차는 제주, 서귀포와 제주시, 그 다음에 보성, 하동, 이런 곳들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라및 A부터 D는 각각 조선, 자동차, 전자, 그리고 정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이 가나다라.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나다라. A, B, C, D는 이쪽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거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읽는 대로 그냥 찾아주면 되거든요. 볼게요. 자, 2025년 우리나라 수출 상위 4개

품목을 한국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맞추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 1위인 반도체는 어디에 포함되죠? 반도체 전자조립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가는 전자조립입니다. 전자조립. 다음, 우리나라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대요. 수출 2위인 자동차는 나로 분류된대요. 자동차가 자동차로 분류되겠죠. 우리가 워낙에 흔하게 사용하던 그 약어로 사용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사실 여기는 이제 자동차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당연히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 포함되겠죠. 우리는 얘를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과 친환경차를 아우르는 주력 품목이다. 3위인 석유 제품은 다에 해당하며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된 경유와 휘발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는 정유가 되겠죠. 정유. 라. 선박은 배 옆에. 선박은 라에 속하며 고부가가치 LNG선 위주로 큰 성장세를 보인다. 그래서 기타 운송 장비잖아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얘네들을 뺀 기타 운송 장비가 되거든요. 뭐 비행기, 배, 전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이어서 우리는 저 친구를 조선이라고 불러왔던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A, B, C, D의 도별 출하액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경남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경남 비율 굉장히 높은 조선이겠죠. B는 조선이라고 적어볼게요. 조선. 조선. 자, 그렇다면, 조선은 경남도 유명하지만 또 어디 유명하죠? 조선, 거울로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거울. 거제와 울산. 그러면 니은이 울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 여기다 적을게요. 기억. 니은, 니은이 울산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경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울산, 전남, 충남. 바꿔 얘기하면 울여서가 되죠. 울여서. 울여서 뭐가 있었지? 울여서. 울여서는 정유입니다. 그래서 C가 정유. 정유. 자, 역시나 울산 1등입니다. 울경충이네. 울경충이니까 자동차가 되고요. A는 기역.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충남, 경북이 2, 3등입니다. 이거는 전자조립이 되겠죠. 전자. 자, 그럼 볼게요. 1번. 전자는 조선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정유는 자동차보다 2025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적죠. 자동차가 워낙에 수출액이 많거든요. 다음. 3번. 전자는 자동차보다 해당 제조업 출하액 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대요. 자, 충남 전자는 요만큼, 자동차는 요만큼이니까 자동차가 낮네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정유는 조선보다 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대요. 정유는 울산이 요만큼, 조선은 요만큼. 울산 차지하는 비율은 정유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기역은 울산, 니은은 경기다. 그래서 5번, 여기 틀렸죠. 경기가 기역, 울산이 니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16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의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볼게요. 그래프는 새 서비스업의 5개 시도 내 종사자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부터 다는 각각, 경기, 서울, 제주 중에 하나이고요. A, B, C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A부터 C는 소비자 서비스인데 소비자 서비스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도매 및 소매, 그리고 음식 및 숙박업으로 따로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니까 결국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종사자 비율이 낮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서비스업. 그게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죠. 그래서 A가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고요. A, 그리고 A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나다. 높게 나타나는 가가 서울이 됩니다. 가가 서울. 서울.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가 서울.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경기와 제주인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대전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요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강원과 다는 상대적으로 도매 소매업 또는 음식 및 숙박업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꽤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도매 및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게 같은 곳들 얘기해요. 가게. 가게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은 가게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인구가 많으면 음식점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인구가 많다고 숙박업소가 되게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을 자고 가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업이 발달한 곳이죠. 관광업. 자, 그러면, 강원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관광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숙박업의 음식 및 숙박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C는 지금 음식 및, 다시요. C는 강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강원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B가 음식 및 숙박업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강원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다시요. 관광업이 발달한 곳은 제주죠, 제주. 그쵸? 제주와 강원이 대표적인 관광산업 발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강원과 마찬가지로 음식 및 숙박업, 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제주가 됩니다. 남아있는 나가 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상대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새 서비스업의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도매 및 소매업이 C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A, B, C를 구분하는 게. 자, 그럼 볼게요. B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아니네요.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다음, 생산자는 도매 및 소매업보다 지식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서울은 경기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서울은 모든 시도 중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D가 맞고요. 다음 리을. 나는 경기는 제주보다 B.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물론 경기는 제주에 비해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제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총 종사자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인 종사자의 숫자는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도 맞고요. 니은 디귿 리을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지도의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보죠. A. 자,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가 되니까 연입니다. 연천. 다음 B는 성남이죠. 성남. 다음 C. 우리나라 유래의 특별자치시 세종입니다. C는 세종. 다음 D는 충북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포도로 유명한 영동입니다. 영동.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역. A는 연천은 성남보다 노령아지 수가 높다. 자, 노령아지 수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 연천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기역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니은 비는 시보다 성남은 세종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대요. 자, 유소년 부양비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 세종에서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디귿 C. 세종은 D. 영동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세종은 영동보다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더 많습니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세종이 높겠죠. 디귿 맞고요. 마지막 리을 영동은 연천보다 성비가 높대요. 아니죠.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는 연천이 영동보다 성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자,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자, 다음 자료에 AB부터 FG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AB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지역의 이름이고요. FG도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지역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데 얘는 그냥 ABFG가 지명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확대해 볼게요. 좋습니다. 좀더 확대해 볼게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끝말잇기를 할 거예요. 끝말잇기. 그래서 글자 카드를 이용해서 시군 지역의 명칭 끝말잇기를 순서대로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냐면 오산 산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청 그리고 다시 청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오는 거지. 청양 그리고 양으로 시작되는 양구, 그 다음에 다시 구로 시작되는 구미, 이렇게 글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끝말잇기 실전 문항입니다. 직접 찾아볼 건데, 밑에 글자 카드는 남동, 안원, 천포, 해예요. 그리고 목, A가 됩니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목, 남. 없어요. 목, 목동은 서울에 있는데 시군이 아니니까 안 돼요. 목안도 안 되겠네. 목원도 안 되죠. 목천도 없잖아. 목해도 없잖아. 그러면 될수 있는 건 목포밖에 없죠. 오! 목포!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입니다. 그래서 A가 포예요. 그러면 다시 A를 이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포는 지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포남 없어. 포동. 포동포동하다는 말은 되지만 시군은 없습니다. 포안 없고, 포원도 없고, 포천 있네요. 포해 없으니까 포 천입니다. 그래서 비가 천이 돼요. 그러면은 비가 천이 되고, 남아있는 거포 천. 다음에 천 안이 되겠죠? 천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천 안이 됩니다. 시가 아닙니다. 그럼 또 다시 안이 여기로 가고. 안, 남, 안, 해.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안, 동이죠. 안, 동. 그러면 다시 동일로 갑니다. 동, 동남, 동, 해. 동해네. 동해. 해가 또 일로 가고. 해, 남, 해, 원. 해, 원은 약간 뭐 친구 이름 같이 생겼지만, 해, 남이 되겠죠. 남자 지어줍니다. 해. 그러면 F가 남. 남아있는 건 원밖에 없네? 당연히 원. 남원. 그러면 뒤에가 원이 되고, 원주라는 도시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원주까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는 포천이에요. 포천은 경기에 속하나요? 오케이. 천안은 충북에 속하나요? 아닙니다. 포천은 경기가 맞지만 천안은 경북이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천안은 BC, CD, 안동보다 인구 밀도가 낮나요? 아닙니다. 천안이 안동보다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더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D, 안동은 D, 동해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가요? 자, 우리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 남한만 그려보죠. 자, 안동은 요쯤 위치하고 있죠. 쯤에 동해는 요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 안쪽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안, 강동 삼할대 삼척 위에 동해가 붙어 있거든요. 해안 쪽에 있습니다. 물론 위도는 동해가 조금 더 높아. 하지만 안동은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안에 위치하는 동해보다 연교차가 클 거예요. 정리해 보면 안동은 동해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죠. 맞습니다. 다음 5번. D는 동해는 해남보다 일출 시각이 늦대요. 자, 일출 시각이 늦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동해가 여기 있죠? 해남은 이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남.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동해니까. 동해가 해남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EF는 해남은 FG, 남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대요. 자, 해남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남원은 뭐 대략적으로 한 이쯤 위치하겠죠. 전북에 있으니까. 그러면 틀렸죠. 남원이 더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재밌는 유형의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수업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항상 수업 장면과 게임 방식을 항상 거기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가기만 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다음 19번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의 문항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되게 헷갈립니다. 그쵸?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A부터 E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합니다.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 어딘가요? A. 백두산입니다. 여기 보면 산과 도시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죠? A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다음, B는, C부터 볼까요? C는 평양이고요. B는 평양의 외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대동강의 하류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B는 남포. 남포. 다음 D와 E가 남아 있는데요. 자, D는 여기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위치하고 있네요.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인 원산입니다. E는 산이에요, 산. 산인데 여기 있는 산 뭐죠?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답은 2점입니다. 오르면 1점, 틀리면 0점인데 두 개의 질문에 답변을 두개 해서 2점이니까 답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둘다 맞아야 돼. 그쵸? 을은 1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쵸? 답은 다 맞아야 돼. 을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려야 되는데 뭐가 틀린지 몰라. 왜냐면 질문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씩 볼게요. 가가 A에 칼데라호가 있나요? 자, A에 칼데라호 있나요? 있죠? 그러면은 가는 답이 예인 질문입니다. 예인 질문이야, 예. 그럼 이것도 지워볼게요. 예인 질문. 그러면은 을 맞았나요? 을 맞았네? 그쵸? 그러면은 을이 맞았으니까 얘는 기억이 예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답은 다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니은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을은, 요거는 맞았지만, 요건 틀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점이 되는 거니까. 요거 맞고 요건 틀려야 돼. 그 얘기는, 아니오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는, 니은은 얘가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갑은 둘다 맞아야 되니까, 니은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죠? 지워볼게요. 다음. 나가, 비에는, 남포에는, 조석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해 관문이 있나요면, 자, 요거 맞나요? 남포의 서해관문 있죠? 그러면은 얘도 정답은 얘가 되는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을 틀렸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가는 정답이 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죠. 비에는 조석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해관문이 있나요면 기억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다음. 가가 C에는 나만의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지구가 있나요? C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가 틀린 질문, 아니오인 질문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다시요. 가에 틀린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아니요. 자, 그러면 을은 틀렸네? 틀렸습니다. 요건 반드시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의 정답은 아니요가 돼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나에는 D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나요? 요거 원산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아니오가 정답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다음 또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일단 마지막에 풀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샤프로 풀었다가 지웠다가, 샤프로 풀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자, 볼게요. 니은이 아니오면, 자, 니은이 아니오래요. 아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맞았죠? 얘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틀려야 돼. 그러면 기억에는 아니요가 정답이 되겠죠? 아니요. 자, 볼게요. 니은이 아니오면 가에는 이는 변성함이 주요 기반함인 흑상에 해당하나요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금강산은 변성함이 주요 기반함인 흑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금강산은 돌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오예요. 아니오가 정답인 질문이 가에 들어가야 기억이 아니오가 정답이 되니까 이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 여러분들 펜으로 푸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반드시 샤프로 메모했다가 지웠다가 메모했다가 지웠다가 이 항상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된 구조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요 질문이 O인지 X인지 예인지 아니오인지 파악한 다음에 뒤에 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도 묻고 있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알고 있니? 이거를 함께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실수가 잦을 수 있는 문항이니까 꼼꼼하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기 부산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으로 인구의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C는 김해입니다. 김해. 다음 B는 여기 거제죠, 거제. 그 밑에 통영입니다. 통영 위에 고통이다, 고통.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 제거로 기억해두면 편해요. 그러니까 고성, 통영, 제거를 반대로 하면 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고성입니다. 고성. 다음 A는 지금 여기 울산과 부산까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울부가 같이 표시되어 있을 때 경남과 울산까지 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섯 지역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 만약 경북과 대구까지 나온다면은 대구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기억하기 좀 편합니다. 얘는 창녕이죠. 창녕. 자, 볼게요. 2023년 7월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을 답사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지를 살펴본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가야 고분군의 위치를 다 외워야 되나요? 이 가야 고분군이라 가야 고분, 가야 시대는 사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가야가 분포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야의 무덤들이 되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고분이 있는 곳들이 다
세계 문화유산 보유 지역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암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산사까지 다 외워야 되고 한국의 서원까지 다 외워야 되고 외울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가야가 가장 최근에 등재된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포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아, 송악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교동 송현동 고분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왔으니 이참에 아, 여기에 가야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둔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면 포인트는 여기죠. 상조감의 공룡발자국 화석 관찰. 그러면은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는 상조감 어디에 있나요? 고성에 있죠. 그러니까 고성이 가가 됩니다. 가는 비. 두 번째, 외국인 거리로 유명한 동상시장에서 식사. 어? 이건 어디지? 패스합시다. 람사로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 산책. 우포늪 어디 있죠? 창녕에 있죠. 창녕에 있는 내륙 최대 습지. 그래서 후빙계 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습지입니다. 그러니까 다가 A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밖에 될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 김해가 되는 거죠. 김해. 그렇다면 이것도 공부하는 거지. 어? 김해는 왜 외국인 거리로 유명하지? 동상시장이? 원래 김해에 구도심이 있었어요. 구도심. 도심이 있었지, 도심.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 지역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처지면서 낡은 공간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낡은 공간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천구와 구로구 쪽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된 이유가 원래 여기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던 집들이 비게 됩니다. 그 집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구로구와 금천구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안산 시흥은 반대로 서울에서도 공장들이 이전에 오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서울의 구로와 금천처럼 김해 또한 예전에 도심이었던 곳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동에 외국인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김해와 관련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창녕에도, 김해에도, 고성에도 이런 김해, 다시요, 가야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 문제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가야고 부분이 이런 곳에 있구나 정도만 다시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6회 실전 모의고사 20문항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좋은 문항들이 많이 있었죠. 저와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7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5위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3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밑줄 친 어휘가 정말 이 문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번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가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4번 문제 풀었거든요. 오늘 5번부터 10번 문제 풀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아마 어휘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최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신 기출은 뭐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다. 그 요즘 기출문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5번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at is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물음표로 시작하고 있어. 자, 도대체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밑에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밑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is to liken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spirit이라고 하면 뭔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이념 혹은 그것의 영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비유하는 것이래요.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는 것이냐면 그 숲속에 있는 footpath이라고 하면 오솔길이거든요. 그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오솔길에 어떻게 비유를 해줄 거냐면 suppose 한번 가정을 해보래요. A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나무가 오솔길 위로 넘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제. 그랬을 때 a soft path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soft path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요. Would be simply to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진 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soft path의 반응일 거래. 자, 그럼 얘들아, 눈치를 조금 채야 돼. Soft path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것은 뭔가 자연을 인위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나무가 그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우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다고 했어. 자연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구나 까지는 우리 파악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 more intervention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개입적인 반응. 자, 얘들아 지금은 개입을 많이 안 했어, 자연에. 그런데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would be to remove a t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나무를 치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 맞겠지. 원래는 우회로를 만들었었는데 더 개입적이려면 나무를 일단 없애주고요. And restore the original ro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는 그 길을 다시 복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심지어는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might be to straighten and pave the 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길을 쭉 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더 개입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경관에 그러한 길을 더 영구적으로 넣어놓기 위해서 도로를 쫙 포장해 놓는 것이 더 뭐한 방법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permanently 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permanently 무슨 뜻이야? 영구적이게 라고 하는 뜻이잖아. 즉, 아, 지금 도로를 왜 포장했어? 도로를 더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도로를 더 우리의 경관에 영구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2번도 괜찮은 선지입니다. 그랬을 때 A true high modernist that would, of course, 당연히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라고 하면 얘들아 누가 봐도 자연을 막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의 단계는 당연히 would be to create a super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일 거래. 자, 뭔가 자연을 지키지 않는 하이모더니스트 느낌이 나오자마자 초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어. 자, 이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That removes the landscape and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싹다 없애버리는 거래? 그 자연 경관을 싹다 없애버리고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들을, 뭔가 지형에 있는 그 방해물들을 싹다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그 초하이웨이,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괜찮죠? 왜? 지금 앞에 주어가 누구였어? 하이 모더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매우 고도로 발달된 모더니스트들은 뭐할 거야? 이런 초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맥락이죠. 그래서 3번까지도 지금 괜찮은 어휘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어, 얘들아? Soft Path Engineering. 이게 지금 궁금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이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a unique advant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of intellectual modes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지적인 겸손에 있어서 독특한 강점이 있다, 독특한 장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요. modesty라고 하는 얘, 이 단어가 문맥상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보려면 뒤에 문맥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정말 지적인 겸손함을 보였는지. 자,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겸손하대. 자, 그리고 그 강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intellectual modesty, 지적으로 겸손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뒤에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까?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과 대조적으로, 자, 근데 얘들아, 누가 봐도 대조적이어 보이기는 하지. 앞에서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왔고, 뒤에서는 hard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둘다 대조적인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 이번엔 대조적으로, hard path engineering에서는요, soft path engineering accepts variability in the river's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받아들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soft path engineering의 우리 첫 번째 등 예시 생각나? 만약에 오솔길에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그걸로 우회로를 만든다고 했어. 즉,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 말인즉슨 뭔가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고 초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4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와 대조적으로 하드패스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자연의 뭔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로써?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강의 움직임을 뭐로써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어, 지금?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랑 너무 다른 내용 아니에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어? 아, 자연 친화적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시선이 강의 움직임을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 아니지,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지. 자, 그럼 이때 insignificant를 significant로 바꿔주면 되겠네. 자, 그럼 답은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backwaters, 지류라든지 단명하는 습지라든지 갈래와 수로 그리고 늪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패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인데, 자, are presumed by soft path engineering. 우리의 soft path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자연인 애들을 뭐라고 여긴다? To be ecologically important.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어휘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즉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니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너가 쓰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얻는 거? 청중을 얻는 거. 너가 어떤 글을 쓰는데 거기에 청중을 얻는 것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not just A, but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finding a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ensuring that 이하를 보장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무엇을 보장하냐면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의도한 그 독자들로 하여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한다는 말인즉슨 너의 글을 읽는 독자 마음속에서 울려야 된다는 말이잖아. 즉,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랬을 때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은 무엇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냐면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경쟁자로부터 뭔가 뚜렷이 다르고 그 소비자들에게 콕!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기업가들은. 자, 그랬을 때, they achieve this.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기업가들이겠죠. 기업가들은 이것을 성취해낸대. 여기서 말하는 성취해내는 이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뭔가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뭔가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한대? 자, 세 가지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ing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청자를 pinpoint, 정확하게 찾아내므로써. 그치? 얘들아,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지 아주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가치의 제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인식 가능한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기업가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세 가지 방법이야. 자, 이때 핀포인트 하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치? 자신이 목표로 하는 청중을 뭐 하는 거?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 중요하죠. While scholars, 반면에 그 학자들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기업가 얘기였고, 학자들은요, 초반에는 이러한 상업적인, 즉, 기업가들이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뭐라고 생각했대? Alien, 뭔가 낯설다고 생각했대. 아, 이거 너무 기업가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 학자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아. 라고 해서 뭔가 낯설다고 생각을 한 반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while이 나오면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그런데 they actually engage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요. In a similar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지금 scholars, 학자들이, 아, 이런 기업가적인 개념 너무 낯설어 라고 했는데, 반면에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한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alien, 낯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겠네. 왜? 뒤에 나오는 similar와 반대되는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학자들이 언제 이런 비슷한 관행을 보였냐면요.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학술적인 그런 뭔가 저서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두기 위해서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행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게.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술 논문에서 아주 전형적인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문헌 연구나 혹은 motivation section, 뭔가 동기, 내가 왜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가 논문을 읽을 때왜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동기. 그리고 뭔가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부분을 한번 보았을 때 the aim, 내가 그 논문을 쓴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is to highlight,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gaps라고 하는 건 공백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공백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요. In the existing research, 지금 현존하는 연구에서 공백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백 부분을 내가 논문으로서 증명해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 거죠. 자, and 그리고 and position one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m,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과되어진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gaps, 공백이라고 하는 게왜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자, 뒤따라 나오는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과되어진 부분 자체가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공백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gaps 부분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the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challenge,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어려운 점은요,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not just a but B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렵지.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but in cultivating, 기르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무엇을 기르는 거?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 think, oh,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엇을 길러내는 게 어렵대요? 구별 가능한 voice.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르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이때 말하는 distinctive voice, 뭔가 구별 가능한 목소리. 지금 여기서는 논문이라고 했으니까 구별 가능한 서체라고 말해볼게. 자, 그래서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이거 그 작가님이 쓴 거네. 그 사람이 쓴 거네. 라고 딱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별력 있는 필체를, 서체를 기르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기르는 게 진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It i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음 문장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Expression of your vo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unique voice, 너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발달시키는 것, 개발시키는 것 사이에 뭐 하는 것이다? Balancing,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앞 뒤에서 나오고 있는 expression of your idea가 앞에서 나오는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이 부분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뒷부분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가 앞에 등장하고 있는 cultivating distinctive voice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길러내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이어지는 이 4번 선지가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래. 자, 그런데 이 독특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that leaves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관객에게, 즉 너의 청자에게 temporary impress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단기적인 인상이거든. 너의 청자에게 단기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얘들아. 오랫동안 남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너의 목소리가 그 청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했잖아. 공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때 5번은 temporary에서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lasting, 오래도록 남는 너의 목소리가 청자의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러한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어휘가 temporary가 아니라 단어의 정답은 뭐였어? lasting이라고 해서 지속되는 이란 뜻이었어. 즉, 반이어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5번에서 temporary가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In technological design, 어떤 기술적인 디자인에서요,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eamlessness는 이음매 없음이거든? 자, 그런데 이음매가 없다는 거는 매끄럽게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쌤은 여기서 매끄럽게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열망은 열망인데 매끄럽게 하는 그런 열망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래. 무엇을?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위한 그 기술적인 경험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매끄럽게 우리의 일상에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얘네들의 목표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누구의 지금 목표이다? Technological design, 기술적인 디자인의 목표래. 자, 조금 더 읽어볼까?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is aspiration, 이러한 열망은요, aims toward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목표냐면 people are no longer aware of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무엇을? 그 기술을,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between human technology and human-human inte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서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두개 사이에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말인즉슨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잖아. 무엇과? 기술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no longer aware,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한다, 이상한 점을, 이라고 하는 거, A번 잘 쓰여지고 있다. 그치? 그랬을 때, considering the metaphor of seams in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옷에서 이러한 이음매들에 대한 비율을 한번 고려를 해 보았을 때, We can say that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열망한대요. 무엇을 열망하냐면 The Seamless Aesthe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음매가 없는 미학을 열망한대. 즉, 이음매가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를 열망한다는 거겠지. 자,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땀한땀좀 촘촘하게 짜는 거야. 왜? 이음매가 없어 보이려고, 매끄럽게 보이려고. 그리고 Pressing them flat, 그들을 꽉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making sure they are hidden on the i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이음매들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숨기는 거지. 얘들아, 안쪽으로 숨겨야지만 뭐할수 있어? 이음매가 없이 매끄럽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상황에서도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그 미학을 따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 안에 그 실을 한 거를 이음매들을 보이지 않게 넣은 거 너무 잘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so that we wear clothing rather than pieces of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천들을 직물들을 걸치고 있는 대신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음매가 없이 보이도록 그 것을 안쪽으로 숨긴다라는 거지. 심지어 옷을 입을 때에도. 그랬을 때, when designers and engineers talk about technological seamlessn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런 매끄러운 기술적인 매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종종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Ease of use and conven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용하기에 편한 것, 쉬운 것, 그리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언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n interface design, 어떤 앱을 만드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요. An aspiration, 열망은 어디? 무엇을 향한 열망이냐면 seamlessness, 이러한 매끄러움을 향한 열망은 ensures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얘들아, 그 이음매가 없이 매끈하다는 거는 뭔가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잖아. 그 말인 즉슨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냐면 The experience for the users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래.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음매 없이 매끄러운 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경험이 물 흐르듯이 유해야 되고, 그리고 and is not stressful or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왜? 그것이 바로 이 기술자들이 원하는 바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매끄럽게 이런 사용을 하는 거. 그랬을 때,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어떤 경험이 있을 거냐면, poor interface designs or ap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혹은 이러한 앱들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거래, 우리 직장에서. 자, 그런데 얘가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앱인지를 살펴보려면, 뒤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 That makes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언가를 더 복잡하고 그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형편없는 디자인이나 형편없는 앱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형편없는 디자인이 맞죠. 자, 그러니까 D번까지도 괜찮은 내용이네요. And have longed for more seamlessness interf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고대해 왔대요? 뭔가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고대해 왔대. 자, 그랬을 때, technological seamlessness.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이음매 없음, 즉, 기술적으로 매끄럽다는 것은요, can also include 무엇을 내포할 수 있냐면, less visible screens and new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스크린. 을 내포하고 있고, 혹은요, virtual reality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현실 기술은 기술인데, with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뭔가 이음매가 없는 매끄러운 기술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포함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aim is, 자, 목표는 뭐야? 얘들아,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야. 목표는 is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자, 사용자의 경험을 담궈버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the visual interaction might be described as an inside the scre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자의 경험을 스크린 안에 담금으로써 사용자의 visual interaction 이러한 시각적인 상호작용은요, 아마도 그 스크린 안에서 묘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seamlessness, 어떤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 humanoid robotic design, 휴머노이드 로봇의 디자인에 있어서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뭘 거야, 얘들아? 인간과 그 기술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한대요? To make humanoid 로봇을 distinguishable from a human body, 인간의 몸과 구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겠죠. 자, 그럼 여기서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돼?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는 부정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반이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반이어를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최신 기출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는 거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8번. 2025학년도. 얘도 상대적으로 최근 문제예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nformation i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good decision making.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선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얘들아?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는 중요하죠. 그랬을 때, and so, a variety of guardrails ex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할 거래. 얘들아, 가드레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차도를 보시면, 차가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 회색으로 처진, 그거를 아마 여러분 부모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보았을 건데,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친 거를 우리는 가드레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 어떤 가드레일이냐면요. That shap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 그 가드레일이 존재한대요. 아,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 자, 다음 내용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어. 미국에서는요, 기업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업 공시법은 제한한대요. 무엇을 제한하냐면, What a company's executive can share publicly and wh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임원진들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뭐 한대? 제한한대. 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만 공개하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드레일이 존재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1번이 맞다는 것까지는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정보를 정말 제한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 Share too much information and you risk being f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래? 너는 벌금을 물게 될 거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많은 정보를 나누지 못하게 리밋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럼 2번까지도 우리 쉽게 맞다는 거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in other context, 근데 다른 맥락에서는요, the reverse is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가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반대라고 하면 지금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보 너무 많이 제공하지 마였어.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을 공유하는 순간 너 벌금이야라고 했지.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는 너 정보 이만큼까지 다 제공해 라고 하는 게 반대 상황이잖아. 자, 그랬을 때 the reverse is true. 반대 상황이 진짜래. 자, 그러면 one is forbidden. 어떤 사람이 제한되어진대. 자, forbidden. 금지되어진대요. 뭐 하도록 to make public certain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정보를 알리는데 뭐 한대? 금지되어진대. 오, 얘들아, 지금 방금 반대 사례가 진짜이다 라고 지금 말했잖아. 그러면 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돼? 요구되어야지. 자, 그러면 require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요, 특정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예시가 진짜인지 한번 볼게.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disclose possible side effects for their dru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제약 회사들은요, 무엇을 공개해야 되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약물들의 side effect라고 하면 뭐야, 얘들아? 부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공지를 해야만 하고요. And the food industry, 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무엇을 공개해야 돼? Nutritional lab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품들이, 그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Nutritional labels, 그 식품표, 식품 성분표라고 하죠. 식품 성분표를 공개해야만 한대. 자,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required라고 바꿔지는 게 맞겠네.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

보니까, 뭔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 말하는 건가?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그 기업의 고객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대. 고객에게도 무슨 의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도 하구나. Insurance policies are an exa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시래. 그랬을 때그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나 어떤 의무가 있냐면 disclose, 공개할 의무가 있대. 어떤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험 회사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은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감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런 의미에서 고객들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disclose라고 하는 단어 잘 쓰여지고 있네요. 그랬을 때, in a similar way, 비슷하게, the state itself, 그 국가 자체도요, makes availabl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individuals make better decisions. 개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국가도 어떤 정보를 공개한대요. 자, 그랬을 때, laws ar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법은 당연히 공개되어지죠. 얘들아, 법이 감춰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public,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citizens can obey them.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 법을 등록부, 뭐 예를 들어서 for cooperation, 뭔가 기업이라든지 혹은 토지 대장이라든지 그런 공공 등록 부 같은 경우도 help people decide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요. Whether to engage in a business trans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에 정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까지도 한번 끝내보았고,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건데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역시나 최근 기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ew pick up a novel and criticize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ew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래. 소설 한 권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막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래. 왜 그걸 비판 안 해, 소설을? 왜냐하면 the situation it describes,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소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never existed in real life. 현실 세계에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안에 있는 그거를 막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마도 even when we should criticize fictions, 우리가 진짜 소설을 비판해야 하는 그런 때에도, 자, 왜 비판을 해야 되냐면요, for giving us inaccurate, 우리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혹은 biased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만든 그 소설을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it generally escapes our sco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 간대. 왜? It's only fiction, we say.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냥 소설이잖아. 라고 말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을 소설은 피해가는 것이 맞죠? 왜? 아우, 소설인데 뭘. 그냥 넘겨. 라고 하는 거니까 피해간다고 하는 A번 표현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ut, of course, 당연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more than just something mad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은 근데 단순히 만들어진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if it were only that, 그것이 만약에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즉, 아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더라면, we would not bother engaging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에 몰두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would not occupy such a large part of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차지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몰두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몰두하다, engage with라고 하는 단어와 occupy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좀 통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설이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몰두했겠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했겠어? occupy, 차지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are drawn to fiction, to invented sto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소설,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끌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f we think about this,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it may seem od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odd라고 하는 단어가 맞으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야 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reading or watching on screen a story that never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발생한 적도 없는,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스크린에서 보는 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직히 현실 가능성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단 말이죠. 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현실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고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뒤에 odd라고 나오는 표현도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e are not learning any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거는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대. 이 저자 말로는 적어도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적어도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We are not gaining any kind of useful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유용한 경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 소설을 통해서는. 자, 그런데 그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That will help us navigate our live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유용한 경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effectively 라고 하는 표현이랑 맞물려 떨어지면서 D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또한 we are not learning any new skills.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or developing any new materials.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래. 뭐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of us of course will argue that.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야. There is a great deal of valu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야, 엄청난 가치가 있어.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In engaging with f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리고 and other kinds of art 다른 예술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대부분은 말을 한대요. 비록 these things may teach us no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value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spend insignificant amounts of ou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대.
얘들아,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다는 거는 적은 부분을 쓴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적은 부분을 쓴대요. 어디에 몰두하는데, such fiction, 이러한 소설을 읽는데, 소설에 몰두하는데 뭔가 적은 시간을 쓴대.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뭐 말했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소설에 열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쓰는 거야? significant, 상당한 시간을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in을 지워서 significant amount of time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는 놀라울 일이 아니냐면요. 이런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TV나 혹은 스포츠, 비디오 게임, 소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10억 달러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오케이, 이가 잘못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최근 기출 20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ranslating a literacy text is challeng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랑스 문학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And 그리고 it is often said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in tran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말해 지냐면요.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는, 손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어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0% 똑같이 의미를 옮겨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그랬을 때, but that challenge.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요, 종종 무엇을 유발해내냐면요,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 아, 창의적인 재번역. 뭔가 손상되는 부분, 손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은 that offer the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에 있어서도 뭔가 얻어질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뭔가 창의적인 번역, 재번역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무언가 손상되는 것, 손실되는 것도 있지만 얻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게딱 대조적으로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gain이라고 하는 표현 잘 쓰고 있고요. 그랬을 때, a washing machine manual, 어떤 세탁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present the sam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대. 뭐는? 세탁기 매뉴얼을 옮기는 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제품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번역한다고 해서 그 매뉴얼이 달라져요, 의미가? 어떤 거에 손실이 일어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Nor, 그리고 뭐 또한 일어나지 않냐면요. Therefore, does it inspire the same creativity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무엇을 유발하지는 않아? 창의력에 있어서의 똑같은 challenge, 어려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nor,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 주어 동사 도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therefore it does not inspire 똑같은 창의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즉 똑같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까 똑같은 창의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 지금 위아래가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지. 그러면 same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거 너무 괜찮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청소기관이란 뭐죠? washing machine이라고 하면 세탁기죠. 세탁기 매뉴얼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똑같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창의성 또한 유발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here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cy and non-literac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컴마 컴마 찍어서 삽입어고 있으니까 살짝만 한번 괄호를 쳐 보면요. But where might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라고 묻고 있어.
지금 의문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삽입 어구를 살짝 가로로

쳐보면 의문문이 확실히 보이지. 하지만 where might we position?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어야만 할까요? 이런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에 두어야만 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어. 그런데 하나를 더 묻고 있거든. My philosophy want to avoid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그 철학이 피하기를 원할까? 무엇을 피하냐면요.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의 경제를 피하기를 원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번역의 경제 우리 잘 모르니까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거든. That aims for a gain in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뭔가를 얻는 것, 즉 창의적인 것을 얻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하지만 but risks a l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손실을 기꺼이 위험 부담을 하는 그 translatory economy 번역의 경제를 정말 피하는 것을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Philosophy, 철학은요, wishes,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convey its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철학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그것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근데 진리가 어떤 채로 전달되기를 원하냐면 intact, 전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And without loss, 아무런 손실도 없이 딱 전달되는 거를 원해. 그렇겠지, 얘들아. 내가 문학 작품을 열심히 썼는데 그게 각국으로 퍼지면서 다 의미가 달라져.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philosophy, 철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그 가치,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손상, 손실도 없기를 바라는 거야. 심지어 and without gain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창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도 돼. 그냥 손상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희망한대요. 혹은, or at least, 적어도, it might hesitate. 그 철학은 주저할 수도 있대요. 자, 주저하는 게 맞는지 볼 거거든. 무엇을 주저할 거냐면요. To offer its truth to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번역에 제시하는 것, 제공하는 거를 hesitate, 망설인대요. 자,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a gain actually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장담받지 못한다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철학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translation, 번역에다가 제시해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를 hesitate,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뭘 얻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번역에다가 쉽사리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hesitate라고 하는 C도 잘 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stylistic los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특별한 문체 손실으로 상쇄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The loss. 자, 손실은 손실인데 어떤 손실이냐면 philosophy fea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철학이 진짜 두려워하는 손실. 뭔가 내가 번역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loss of meaning. The compromising of a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의미에 있어서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야. 즉, 그게 뭐야? 의미가 손상된다는 말은 그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훼손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한대. Thus, 그러므로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might refuse, 자, 거절할 수 있어. 어디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면요, on the side of the non-literar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문학적인 언어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대. 어? 얘들아, 비문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지. 뭔가 지금 방금 앞서서 나왔었던 예시처럼 뭔가 세탁기 매뉴얼처럼 전혀 번역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이런 철학이요, non-literary language, 비문학적인 언어 쪽에 위치되는 것을 refuse,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지, 오히려 좋아하겠지. 자, 그럼 이때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어?
prefer, 오히려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D가 답이 되었겠고요. 자, 그런데 and express itself in unstylish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은 스스로를 뭔가 문체가 없는 language,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뭔가 비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문체가 없게 표현을 함으로써 No translator, 그 어떠한 번역가도요, 자극되어지지 않는 거죠. 아우, 저 사람 참 무례하다. 그리고 bold act, 참으로 bold act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대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creative rewriting,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시 쓰는 거에 있어서 야, 저 사람 진짜 무례하다. 저자의 의도를 모르네? 라고 자극받아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만듦으로써? Unstylish language, 뭔가 아 문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랬을 때요. If philosophy wishes, 만약에 그 철학이 원한다면 to increase its range, 그 범위를 넓히기를 원한다면 즉 내가 뭔가 다양한 국가에서 내 문학 작품을 써보고 싶어 를 원한다면 혹은 avoid being restricted to the national or religional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한되기를 꺼려한다면 it needs a translation model.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 거냐면 어떤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할 거래. 자, 이 번역 모델이 뭐냐면요.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 to the world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 세계에 이 loss and g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얻는 것과 손실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translation model, 번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니까 2번까지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섯 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 문제 끝까지 볼 거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조선은 태조대왕으로부터 제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27명의 국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이후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왕릉을 통해 조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왕실의 권위와 자연 친화적인 공간 활용을 보여주는 조선 왕릉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조선시대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와 예법에 근거한 제례문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치 않고 이어지는 우리 제례문화는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탁월한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온 나라는 임금을 잃은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나라에서는 국왕의 장례를 위해 임시 기구를 설치합니다.

국장이 필요한 전체 업무를 준비하는 국장도감, 왕의 옥체를 담당하는 빈전도감, 그리고 왕의 능을 조성하는 산능도감. 이렇게 세 기구로 나누어 국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국장을 치른 뒤 각 기구에서는 맡은 업무와 장례 절차 등 일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의궤를 편찬하였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국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료입니다. 풍수지리 사상과 재래의식, 그리고 당대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 등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조선왕릉. 조선왕릉은 기록된 역사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역사까지도 엿볼 수 있는 역사 기록물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역대 왕과 왕비는 물론 사후에 왕의 칭호를 받은 왕과 왕비의 무덤까지 합한 것을 말합니다. 전체 42기의 왕릉 가운데 북한에 남아있는 두 기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 있는 40기는 왕릉 대부분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인 조선 왕릉.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왕이 살아서 거주하는 공간을 궁궐이라고 하면 죽어서 거주하는 공간을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릉을 일컬어 사후 세계의 궁궐이라고도 하는데요. 왕릉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 위치 등을 통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문화, 이념 등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왕릉으로 가보았는데요. 이곳은 조선시대 왕릉 중 최대 규모의 왕릉 구역이라 할 수 있는 동구릉입니다. 조선 일대왕인 태조대왕의 무덤 건원릉을 포함해 9기가 있는데요. 이곳의 면적만 무려 197만 평방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구릉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건원릉. 능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이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무덤입니다. 이곳은 명당 중에 명당으로 손꼽히는데요. 풍수학자뿐 아니라 명나라 사신까지도 주변과 잘 어우러진 건원릉을 보고 감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건원릉은 다른 능과는 다르게 봉분의 억새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는 위협을 잃었지만 왕자들이 형제 간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은 채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태조는 승하하기 전 자신의 고향인 함흥을 무척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태종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한양에서 80리 안의 명당에 아버지를 모셨는데요. 그 후 태종은 고향을 그리워했던 부왕을 위해 함흥에서 가져온 억새로 봉분을 덮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각 왕릉마다 숨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 홍릉과 유릉으로 가보았습니다. 홍릉과 유릉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능인데요.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합장릉인 홍릉,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과 순명효 황후, 순정효 황후의 합장릉인 유릉이 있는 곳으로 조선의 마지막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홍릉은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무덤으로 기존 왕릉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침전 앞에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는 성물이 그중 하나입니다. 성물은 능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는 것으로 다양한 인물과 동물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홍릉의 성물은 코끼리와 기린, 낙타, 사자 등 다른 나라의 동물상을 띠는데요. 성물의 위치와 숫자도 달라 기존의 조선 왕릉과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흘러간 시간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은 문화유산.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500여 년의 긴 역사를 품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0: 수학을 포기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학생들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때는 고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단계의 기본 개념에서 연계된 응용 수학이 시작되는 때라는데. 고난도 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수포자들이 속출하는 시기.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수학에 흥미를 찾았다는 주인공이 있다.
1: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결국에는 하위 개념을 찾아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수학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고난도 문제 풀이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느낀 이상욱 군. 그는 과연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있을까?
1: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답을 찾기 위해 뭐 4단계, 5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0: 이렇듯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성욱 군. 하지만 이전에 그는 수많은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고 공부는 해본 적 없던 학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에만 몰두했었던 성욱 군. 그 꿈을 펼쳐가고 있던 도중 예기찮은 다리 수술을 하게 됐다. 성욱 군에겐 힘든 시간이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 태권도 유망주로 인정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태권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다.
1: 운동을 접고 나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쌓아야 이룰 수 있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0: 다음 날 성욱 군이 모교를 찾았다. 문제 풀이에 급급했던 성욱 군에게 돌아가는 길의 중요성을 알려줬던 수학 선생님.
1: 쌤.
0: 그때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성욱 군에게 수학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존재이지 않았을까?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고마움 때문에 성욱 군은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곤 한다는데.
2: 근데 그때 학원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
1: 학원에서 너무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져서.
2: 너무 시켰는데?
1: 맨날 문제 풀어와라 아니면 뭐 개념 몇 번 써와라. 아, 너무 지혜적으로 하다 보니까.
2: 그러면 대다수의 너 수준의 아이들이 다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다 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0: 선생님이 기억하는 성욱 군은 어떤

0: 학생이었을까?
1: 시작할 때 인사하고 엎어져 자고 끝날 때 이제 얼굴에 도장 찍고 얼굴 벌게 져가지고 일어나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나중에 1학년 끝날 때쯤에서 조금씩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이 갔더라고요. 그래도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을. 그거는 엄청난 성과죠.
0: 수학 공부의 고비를 잘 넘긴 제자에게 선생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려 한다.
1: 지금 선생님 같은 애들 중에도 그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재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애들이 많거든. 걔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 좀 와서 도와줘라.
2: 네, 저 해줄 수 있죠.
1: 걔네한테.
0: 누구나 수학 공부법을 터득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터. 선생님의 제안을 수락한 성욱군.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모교를 찾았다. 역시나 모교에는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가득했는데.
2: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신청서를 먼저 나눠줄게.
0: 자신처럼 수학 공부에 대해 고민했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가 와서일까. 공부는 오래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학생부터 함수부터 막힌다는 학생까지. 선생님께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후배들. 사실 성욱군도 한 번씩 해봤던 고민들인데 어떤 후배의 어떤 고민이 성욱군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며칠 후 약속한 장소에서 성욱군과 멘티가 만났다. 성욱군이 선택한 멘티는 수원고등학교 2학년 김승찬군. 암기식 수학 공부에 지친 학생이다.
3: 원래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하던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도 어려워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서 자연스럽게 재미도 없어지고. 근데 원래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더 떨어진 거죠, 그 재미가.
2: 뭐 요즘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
3: 그냥 항상 즐겁게.
2: 아, 즐겁게? 공부는?
3: 공부는 즐겁지 않게.
2: 공부는 즐겁지 않게. 학교에서 뭐가 즐겁지?
0: 어떻게 공부를 하기에 수학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걸까?
2: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편이야?
3: 수학 공부는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2: 한두 시간
3: 느끼고 그냥 뭐 새로운 거 나갈 때마다 개념 조금 읽고.
2: 개념 읽고. 개념은 얼마나 읽어?
3: 그냥 한 번씩 훑어보는 정도.
2: 그럼 공부할 때는 노트 같은 거 쓰나?
3: 네, 노트 좀.
2: 노트는 볼 수 있을까, 노트?
3: 네.
0: 노트를 통해 멘티의 공부 습관을 더 자세히 보려는데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프리노트라기보단 연습장에 가까운 것이 노트만으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힘들 정도다.
2: 성적이 왜 안 나올까?
3: 좀 남들에 비해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2: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3: 수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 같아요.
0: 아무 생각 없이 기계식으로 문제를 푼다? 수학의 왕도 사상 이렇게 솔직한 멘티는 처음인데.
2: 수학 풀 때 뭐 괴롭거나 그래? 수학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
3: 아, 그냥 일단 공부가.
2: 공부가 싫어?
3: 네.
2: 왜 공부가 하기 싫어?
3: 그냥 딱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 피부로 못 느끼겠고.
0: 목적지 없는 길은 재미없기 마련. 지금 멘티에겐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시급한 것 같은데.
2: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지금 말하면 네가 슬럼프잖아. 네. 난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한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봤어. 내가 계속 이렇게 놀고 있으면 20년 뒤에 난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20년 뒤에 난 뭐가 돼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
0: 사실 성욱군도 공부 도중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던 성욱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후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수학만큼은 쉽게 손댈 수가 없었다는데. 그 길로 학원에 등록했지만

0: 하지만 학원 수업만으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더 큰 슬럼프에 빠졌던 성우군. 과감하게 학원을 그만두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했다. 슬럼프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금의 공부법을 찾은 것이다.
1: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감이야. 자신감 있게 수학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2: 네.
1: 내가 준비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너가 어떻게 그동안 풀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2: 네.
0: 평소 미적분에 대한 풀이 접근이 어렵다고 했던 멘티. 그런 멘티에게 성우꾼이 건넨 문제는 미분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문제를 읽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만 하는 멘티다.
1: 접근하기 어렵지?
2: 네.
1: 너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너가 어떻게 풀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볼까?
2: 이걸 풀 때 일단 문제 다 읽고
1: 문제 다 읽고
2: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풀지?
1: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답이 다 보일까?
2: 웬만하면 잘 안 보이죠, 어려운 문제.
1: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더라고, 문제를.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석할 때 밑에서부터 해석을 했어.
0: 송옥구는 기본 개념을 근거로 문제풀이를 하곤 했다. 다양한 개념이 섞여있는 문제를 접할 때면 가장 먼저 문제를 보면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이후 필요한 조건들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적어나갔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단계의 개념이나 공식이 가장 위에 놓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초 개념부터 풀어나가기 시작.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갔고 문제를 풀면서 막히는 개념이나 공식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3: 문제를 이렇게 잘 쪼개서,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뭐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개념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고난도 문항을 풀 때는 진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좀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는 뭐 범위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그런데 오히려 다항함수로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 범위를 구했는데 최대 최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독특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2: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걸 생각해보고 또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지 않나요?
1: 오래 걸리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잖아.
2: 아,
1: 연습에는 과정을 다 써주면서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했고 실전에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빨리 구상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썼지. 오히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실수해서 두 번 푸는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다고 나는 생각해.
2: 형 그러면은 이게 이 방법대로 풀기 위해서는 다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1: 그렇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꺼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교과서 세 바퀴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더 빨리 떠올리고 개념을 완전히 체할 수가 있었어.
0: 성우꾼이 말하는 교과서 세 바퀴 공부법. 첫 번째로 수학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단원 설명을 꼼꼼히 읽었다. 해당 개념이나 공식을 접하며 기본 개념을 필기, 내용을 숙지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이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예제 문제를 풀었다. 두 번째로 수학 교과서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공부와 방법을 달리했다. 앞서 적어놓은 기본 개념을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정리. 공식과 개념을 체화시켰고 개념을 응용시킬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을 풀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선 고난도의 발전 문제나 1, 2회 독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쌓아나간다. 단계별로 차별화를 두고 공부한 것이다. 이렇듯 성우꾼은 교과서 세 바퀴 공부법을 통해 개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갔다.
3: 이렇게 세 번 정도 풀었어요. 그러면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한 번 더 이루어져야지만 실제적으로 큰 틀이 잡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미적분이랑 뭐 기백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고 환역화 통계랑 뭐 다른 단원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만 보는 공부 방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꺼내놓고 그 목차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본다던가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 이런 공부들을 한 번 더 교과서를 해준다면 좀 더 고난도 문항이 나왔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단원이 섞여있는 문항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했었어요.
2: 개념을 정리할 때 한 번에 한 단원을 쫙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있던 개념들이 좀 까먹거나 하지 않을까요?
1: 너가 소설책을 읽을 때를 보면은 소설책을 외우거나 부분 부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설책의 이야기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교과서를 한 번에 쫙 훑으면서 그냥 일관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이면서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었어.
2: 그러면 이 수학의 스토리라는 게 뭔가요?
1: 우리가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처음에 지수로그, 그 다음에 미분 적분, 크게 배우잖아. 적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적분이라고만 인식해버리면은 앞에 과정을 더 되돌아보지 못하게 돼. 복습할 수가 없게 돼. 근데 만약에 스토리적으로 읽어보면은 적분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앞에서 지수와 로그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적분에서도 이런 게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미분을 거꾸로 해주면은 적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교과서를 볼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0: 예를 들어 삼국시대 각 나라를 따로 공부하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공부를 하면 각 나라의 관계 파악이 명확해진다. 하나하나의 개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개념 공부를 했던 성우꾼. 이처럼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각 단원들을 유기적 관계로 머릿속에 저장한 것이다.
1: 너가 힘들어하는 게 문제 속에 미분을 활용하는 거였잖아.
2: 네.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과서 세 바퀴 도는 법을 알려줬지. 너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을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알려준 문제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알았지?
2: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1: 수학은 뭐라고?
2: 자신감.
1: 자신감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알았지?
2: 네.
0: 다음 날 주말을 맞은 멘티가 바쁘다. 멘토가 내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멘토링 당시에는 쉽겠다 생각했던 교과서 세 바퀴 공부법. 하지만 이르독 이후 집중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은 공부량. 과연 멘티는 숙제를 다 해서 멘토와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첫 만남과 달리 공부법에 대한 수다가 이어지고 있다.
1: 진짜 해보니까 어때?
2: 좀 처음 하는 일이니까 힘들고 그러긴 한데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다행인데? 계속 할 수 있겠어?
2: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진짜 해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
1: 얼마나 걸렸어?
2: 이게 첫 번째 단계로 하나 개념 훑어보면서 밑에 문제 푸는 게 딱 그거 하나 소단어? 그거 하나 끝냈는데 3, 4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1: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일단 오래 걸렸지?
2: 개념을 적는 거 그걸 보면서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쉬운 문제들이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적용시키려다 보면은
1: 익숙하지가 않고
2: 네.
1: 이제 그런 거를

0: 과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서 더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처음이라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고. 한번 볼까?
1: 멘토링 전엔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없게 노트 작성을 했던 멘티.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멘토의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긴 했는데
0: 노트를 보면은 어느 게 개념을 정리한 부분이고 어느 게 문제를 푼 부분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
2: 네.
0: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지워야하기도 하니까 문제를 풀 때는 난 연필을 썼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볼펜을 이용해서 어떤 게 문제를 푼 칸이고 어떤 게 개념을 정리한 칸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 그러니까 좀더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한눈에 습하게.
2: 이런 거 정리할 때 색깔 같은 건 중요하지 않나요?
0: 난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을 사용했지만 색깔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의 기호에 맞춰서 어느 게 좀 더 너 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색깔들을 사용하면 돼.
2: 네.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 여기를 정리를 해보는데 그 필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잖아요.
0: 그치.
2: 이런 부분을 2단계에서 어떻게 더 줄여서 정리할 수 있는지
0: 나 같은 경우는 이 문구들을 단순하게 줄임말을 써서 보내주거나 이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잖아.
2: 네.
0: 저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2: 네.
0: 또 이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두면은 그림이니까 기억에 더 잘 남겠지.
2: 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세 번 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0: 교과서만으로는 문제 속에 개념을 적용하는 게 어렵잖아. 나는 그 연습을 더 자연스럽고 더 빠르게 개념들을 찾기 위해서 수학 요가라는 방법을 사용했어.
2: 수학 요가요? 왜 수학 요가라고 하시는 거죠?
0: 우리가 흔히 요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뭔가 좀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뭐 그런 느낌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 수학 요가라는 걸 하게 되면은 문제 속의 개념을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찾을 수가 있고 사고가 확장된다는 느낌에서 수학 요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수학 요가는 문제집을 세 번씩 푸는 건데 그 세 번 풀면서 문제 속의 개념을 더 빠르게 찾고 그 개념을 빠르게 적용시켜가는 연습을 한 편이야. 수학 요가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
2: 네.
0: 첫째는 충분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적어버리면은 그거는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적은 것 뿐이잖아.
2: 네.
0: 단순 계산 문제는 그냥 바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고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들 있지.
2: 네.
0: 그런 문제들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개념이 사용될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적은 편이었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2: 네.
0: 그러니까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또는 내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그림으로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쳤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못 봤던 문제들이 나오잖아.
2: 네.
0: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려면은 내가 많은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기르는 데는 한 가지 문제를 보면서도 뭐 색다를 게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두 번째는 절대 답안지를 펼치지 말기야.
2: 왜 펼치면 안 되죠?
0: 왜냐면은 답지를 풀고 있으면은 그 풀이 과정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것밖에 없다고 단정을 짓게 돼.
2: 네.
0: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생각하는 과정 없이 그 바로 그 비슷했던 풀이를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는 게 전부거든.
2: 네.
0: 이거는 그냥 깜지를 쓰는 거지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답안지를 보는 걸 추천하지 않는 편이야. 마지막 주의사항은 노트에 서술형처럼 풀어보는 거야.
2: 네.
0: 왜냐면은 연습장을 이용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검토를 하고 싶을 때 너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2: 네.
0: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술형처럼 적어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주면서 문제의 답이 틀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보고 싶어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다시 풀이 과정 거꾸로 올라가면서 검토해준 편이었지.
1: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세 번 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0: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들은 나는 문제 탐구 노트를 이용해서 정리했던 편이야.
2: 새로운 유형이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성욱군의 문제 탐구 노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을까? 먼저 노트에 문제를 적고 그 밑에 친구들의 풀이나 선생님의 풀이를 적어뒀다. 이때에는 왜 이런 풀이법이 나오게 됐는지 성욱군 스스로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 그 중에서도 중요한 풀이는 별표나 형광펜을 이용해 한눈에 띄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를 높였기 때문이다.
0: 난 이 노트를 만들면서 이 노트를 총 3번을 봤어. 처음은 그날 정리한 문제들에 대한 복습. 두 번째는 단원을 맞히잖아. 대단원. 뭐 미분이라는 단원을 맞힐 때나 적분이라는 단원을 맞힐 때 이 단원에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더 얻을 수 있었나를 복습하기 위해서 그때도 한번 봤고, 마지막으로 볼 때는 시험 직전에 손으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복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또 그동안 고민의 흔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고민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중요했던 개념들이나 새로 알게 된 개념들을 다시 보면서 시험 직전에 준비를 했지. 난 이렇게 총 3번을 보면서 이 노트에 대한 공부를 했어.
3: 우선은 풀이 과정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써놓는 거는 굉장히 정말 큰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풀이 과정에서 그 개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사고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아까 공부를 할 때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많이 쪼개가지고 목표를 잡고 하위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의 단점이라는 것이 좀 독특한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유형에 대한 저항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박한 문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제대로 정리하고 해놓는 것은 굉장히 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문제들, 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이렇게 교과서를 3번, 수학 요과를 통해 문제집 3번, 탐구 노트 3번을 공부하면서 333 공부 방법이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333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어.
1: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식의 유도 과정이나 증명 과정들을 따로 그것만 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공부 방법에서는 그런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0: 다 부질없어. 왜냐하면은 네가 교과서를 보면은 너가 사용할 공식들에 대한 증명이 이미 다 돼 있고 문제집을 풀면서 너가 몰랐던 공식들을 탐구 노트에 적잖아. 그런 공식들을 적고 그 공식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넌 이미 그런 공식에 대한 유도나 증명 과정을 이미 다 한 셈이야. 그거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하나 제대로 짚는 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1: 네, 감사합니다.
0: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
2: 진정성 있는 멘토의 조언에 멘티의 의지도 높아진다.
4: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은 성적은 확실히 오를 것 같습니다. 안 오르면 안 되죠. 올라야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멘티가 수학 공부의 재미를 찾아가는 동안 성욱군도 새롭게 생긴 꿈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5: 이제 앞으로 개발될 무인항공기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항공기가 모두 제 손에서 생겨난 무인항공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미용기업 어디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17번째 시간. 이제 두 강 남았습니다. 두 회. 그렇죠. 이제 8회, 9회하고 10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이제 1회부터 8회까지 풀어보니까 반복된 내용이 많죠.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주로 출제됐던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되면서, 그런 내용이 또 출제될 확률도 많죠.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연습. 자, 두 번 중에 첫 번째, 오늘 8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죠. 그 수능 특강 기준 1번 문항에 항상 포진되는 그 수능 특강 기준 1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항은 굳이 농업 기초 기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학교 또는 집에서 뭐 상식선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1번.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시설 수리를 위해 사용한 공구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례에서 어떤 공구를 썼는지 한번 유추해 보자 이거죠. 자, 농업인 A씨는 온실 내부 송풍기 지지대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풍기를 지지대에 고정하고 있던 나사를 풀어서 본체를 분리했어. 그리고 이후 지지대를 철 구조물에서 제거하려 했지만 고정핀이 녹슬어서 잘 빠지지 않아 충격을 가해 제거한 뒤 새 지지대를 설치 위치에 맞추고 올라서 육각 볼트로 재고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송풍기 지지대가 흔들려서 그 지지대를 지금 바꿨네요. 바꿨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보죠. 송풍기 지지대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교체 작업이 지금 나섰다는 얘기인데, 뭘 했냐면, 먼저 송풍기를 지지대에 고정하고 있던, 뭘 했어요? 나사를 풀었어. 나사를 풀어 본체를 분리했고, 이후 지지대를 철 구조물로 해서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정핀이 녹슬어서 빠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충격을 가해 제거를 했어. 고정핀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빼면 쏙 하고 빠지는데, 녹이 슬어서 잘 빠지지 않아. 그 다음에 새 지지대를, 그러니까 그 지지대를, 그러니까 핀을 빼서 지지대를 제거한 다음에 새 지지대를 설치 위치에 맞추고 나서 육각 볼트로 조여 고정을 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일에 공구를 사용을 해내요. 자, 망치, 대패, 렌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죠. 우리 망치는 다 알잖아요. 망치는. 보통 망치는 못을 박을 때나 아니면 무언가에 충격을 줄때 사용을 하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건 노루발 장돌이 같고. 자, 대패. 뭐 하는 거예요? 나무의 까슬까슬한 부분을 매끈하게 밀어주는, 깎아내는, 아주 얇게 깎아내는 그런 목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렌치. 렌치는 이렇게 안쪽에 패여 있는 것과 이렇게 다 닫아져 있는 것. 양쪽. 그래서 육각 볼트를 조이거나 풀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드라이버는 뭐 어떻게? 나사를 풀거나 나사를 조일 때.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그렇죠? 요즘 손으로 잘 하지 않고 전동 드라이버 많이 사용하죠? 자, 이제 여기에 나온, 보기에 나온 공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알았어. 자, 봅시다. 나사를 풀 거예요. 뭘로 풀어야 돼?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야겠죠. 드라이버로. 그리고 고정핀이 녹이 슬어서 핀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녹이 슬어 잘 빠지지 않아. 어떻게 빠져야 돼? 충격을 줬네. 충격을. 뭘로 충격을 가해? 망치, 대패, 렌치, 드라이버 어떤 걸로. 다 충격을 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수 있는 건 뭐가 됐어? 망치죠. 망치. 그다음 보니까 지지대를 설치 위치에 맞추고 육각 볼트로 조였어. 육각 볼트로. 육각 볼트를 뭘로 조여요? 렌치로 조여야겠네. 렌치로.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나사를 풀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고 충격을 가하기 위해 망치를 사용을 했고 육각 볼트를 조이기에 렌치를 사용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실험실 보관장에 들어있는 물질의 위해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글이 필요가 없네, 글이. 그렇죠. 그냥 이것만 보고도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건데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요. 자, GHS 분리에 의한 그림 문자 경고 표시. 봅시다. 이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을 몰라도 된다. 만국 공통이다. 만국 공통이다. 굉장히 불이 잘 붙는 물질인데, 이렇게 그냥 인화성 물질이라고 써놔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지만, 인화성이라는 말, 단어의 뜻을 모르면 또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불 표시가 있네. 대충 불이 좀잘 붙는 거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고 표지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혹시 이걸까 저걸까 헷갈려도 한 번만 알고 나면 기억이 아주 오래 남을 수도 있도록. 자, 불 속에 불꽃이 있네요. 불이 잘 붙습니다. 인화성. 산화성. 불꽃 속에 뭐가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봐도 지금 폭발하는 것처럼 생겼죠? 폭발성.
해골이 있습니다. 무섭죠? 급성, 독성. 지금 무언가의 물질하고 사람 손 있는 데가 뭔가 이게 불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 연기가 나야 된다거나. 부식성. 가스통처럼 생겼죠? 고압 가스. 그리고 몸속에서 뭔가 빛이 나는 것처럼 생겼어요. 발암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급성 독성이고, 이것도 독성이 있긴 한데, 급성은 아닌 거. 느낌표. 뭔가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 독성이 있다. 느낌표. 이거 보니까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물이겠죠. 나무도 있고, 수생 환경에 좋지 않다는 그런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돌아가서요.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알 건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학생이 있는 농업 기초기술 실험 시간에 표준 용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약을 찾으려고 실험실의 보관장을 연료했어요. 그런데 보관장 문에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그림의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네요. 보관장이 잠겨져 있어 선생님께 여쭤보니 선생님은 이 보관장에 들어있는 게이 보관장 안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성, 위해성 물질들이 보관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거 봅시다. 조금 아까 봤지만 뭔가 물체하고 사람 손 같죠? 거기가 뭔가 불도 아니고 뭔가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네요. 자, 이건 뭐예요? 부식성이죠, 부식성. 자, 두 번째 보면 불꽃이 활활. 그런데 불꽃 속에 불꽃이에요. 이건 인화성이네, 인화성. 인화성. 그러니까 즉이 안에 들어있는 건 부식성이 있고 인화성 있는 물질, 기역과 미은으로 된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폭발성과 급성, 독성은 폭발성은 말 그대로 빵하고 터지는 폭발성, 급성이에요. 독성. 급성, 독성. 저 외우기도 쉽죠? 네, 2번.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리포터가 소개하고 있는 작물의 분류네요. 작물의 분류. 지금까지 우리가 8개를 풀었고, 9개째 풀고 있잖아요. 10개째도 풀 거고, 지금까지 다 나왔던 문제야. 10회에도 나올 거야. 그리고 수능에도 나올 거예요. 수능에도. 작물의 분류. 문제가 어렵다 그랬어요. 항상 나오는 문항이라.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물어보는데 정답률이 높지 않아요. 항상 중간이야.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시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작물을 파악하는 건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작물의 분류를 알고 있냐 이거지. 알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작물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작물을 알 수가 없지. 작물이 몇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잡고 있는 작물. 연계교재에서 나타나는 작물들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문항이 나온 문항들은 문항 변형으로라도 문제가 이제 본수에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작물을 공부하면서 그냥 아예 외우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시문에서 어떤 작물을 설명하는지는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곡물이네. 곡물. 우리가 곡물 할때뭐 오이를 곡물이라고 하진 않죠. 수박을 곡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곡물 하면 나달이 있어야 되니까 화분가들을 보통 이제 곡물이라고 그러죠. 자, 예로부터 우리 식탁과 함께 온 친숙한 작물이에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용하던 작물이네요. 줄기는 곧고 마디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잎은 가늘고 길게 뻗어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 줄기는 곧고 마디가 뚜렷하다. 잎은 가늘고 길게 뻗어 자란다. 나라님에게, 나라님의. 그렇죠. 줄기는 곧고 마디가 뚜렷하다. 지금 여기서 봐도 아 화본가구나 벽가구나라는 걸알수 있네.
이삭이 나와.

그러면 이삭 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우리 쌀이 생각나는 거, 벼가 생각날 거고, 보리, 밀, 귀리. 그러니까 이 화분과 좀 생각이 나네요. 이삭은 길쭉한 형태의 나달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고, 나달 중앙에는 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납작한 느낌이, 납작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까락 유무에 따라 품종이 나뉘며, 까락 유무에 따라 지금 여기까지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알수 있는 건, 아, 나달. 그러니까 옥수수는 아니에요, 지금. 옥수수는 아니고, 벼, 보리, 귀리, 밀, 이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까락의 유무에 따라 품종이 나뉘며 용도 역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히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볶아서 우린 차네, 볶아서 우린 차. 쌀차 있나요, 쌀차? 없는데? 밀차는, 귀리차 없죠. 보리차, 보리차는 있네. 볶아서 우린 차는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줘서 여름철 음료로 사랑받고 있고, 떡, 미숫가루, 과자 등의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뭐예요, 지금? 보리죠, 보리. 보리. 어렵잖아요. 제시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시문에서 나타난 작물, 식물을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리입니다. 식량 작물이고, 맹류고, 사료 작물입니다. 화본과입니다. 화본과니까 외등 식물이네요. 주형 작물이에요.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하나의 포기를 이루는 주형 작물. 저온성 작물입니다. 뜨거울 때큰게 아니고 추울 때 저온에서 잘 자라고 잔일성. 꽃이 피는데 빛이 많아질 때. 빛을 비추는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핍니다. 내산성, 산성 토양에 잘 자라고 겨울 작물입니다. 겨울 작물하고 저온성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럼 고온성은 여름 작물. 같은 말입니다. 자, 장일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일성.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길면 꽃이 핀다는 얘기잖아. 우리 작물 중에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핀다는 건 그때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성 식물은 해가 언제 짧아져요?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가 짧아지잖아. 이때 꽃이 펴요.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은 보통 가을에 꽃을 구경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식물들이 단일성 작물이고, 장일성은 해가 길어져야지. 겨울에서부터 봄으로 가면서 해가 길어지죠. 이때 꽃이 피는, 그러니까 꽃을 봄에 볼수 있거나 봄에 수확하는 식물들이 장일성 식물이 되겠습니다. 보리는 대표적으로 봄에 수확을 하죠. 보리 수확하고 거기다 다시 논을 만들어서 벼를 심든지. 그리고 한겨울 아니고 이제 연초 새식 품종 중에 보리밟기 새식 품속도 있죠. 겨울에 하는. 자, 보리입니다. 보리에 대한 작물의 분류 볼게요. 생육 형태에 따라 포복성 아니죠. 포복성 아니지. 포복성은 땅을 기어가듯 자라는 이들 밭과 작물들, 특히 박이나 수박, 덩굴성 작물들이 포복형 작물들이죠. 자, 생육 적원에 따라 저온성 맞나요? 저온성? 그렇죠. 겨울 작물이니까 저온성. 일장 반응에 따라 장일성입니다. 장일성. 단일성 작물은 벼가 장일성이에요. 벼가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벼는 가을에 수확, 보리는 장일성이기 때문에 봄에 수확. 수분 저항에 따라 내습성이야. 내습성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거. 그러면 어디까지 좋아야지 물을 좋아하는 건가? 애매하죠. 물을 이만큼 주면 좋아하는 건가? 저만큼 좀 좋아하는 건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내습성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보통 논에서 자랄 수 있는 걸 내습성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밭작물들은 내습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밭작물들은 내건성에 가깝습니다. 논 또는 물, 뭐 왕골 같은 거 물에서 살잖아. 그런 게 내습성 작물. 그런데 보리는 밭작물이죠. 그러니까 내건성 작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콩과 아니죠. 화분과 또는 볕과에 속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리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2번 생육 정원에 따라 저온성 작물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법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산물 거래에서 보면 일단 나눠보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나눠보라 그랬냐면 일단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있는 물건을 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생산될 물건을 팔 거냐? 겨울에, 아니, 가을에 생산될 건데 지금이 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생산된 물건을 지금 팔 거냐? 네. 자, 일단 현재 물건이 있다. 현재 이렇게 물건이 있다. 이걸 팔 거야. 근데 이걸 어디로 판매를 하냐? 이거지. 생산자가. 이걸 어디로 출하를 하느냐?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판매를 하면 도매시장 거래가 되고. 생산한 물건을 도매시장까지 가지 않고 그냥 소매시장으로 출하려면 소매시장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다 팔기 싫고 그냥 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고 싶어. 그럼 시장 외거래, 직거래가 되죠. 직거래. 그러니까 현물 거래에는 크게 세 가지.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 거래, 그리고 시장 외거래, 직거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현물 거래. 다음은 선물.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지금이 3월이라고 치고. 지금이 3월인데 쌀을 팔 거야. 근데 쌀은 언제? 보통 9월, 10월 정도 돼야지 지금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쌀을 지금 가격에, 지금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아니고 지금 조정된 가격에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때 나왔을 때 물건 넘기면 되는 거고. 이런 걸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선물 거래에서 두 가지로 또 선물과 선도로 나눕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판매자와 생산자,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소가 있느냐, 없느냐. 중개소를 통해서 판매하고 구입을 하면 그건 선물 거래. 중개소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거래 방법. 책임도 중개소가 져요. 중개소가. 뭔가를 사고 싶으면 생산자에게 사는 게 아니고 중개소에 가서 구입을 해요. 판매하는 사람도 중개소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거래 방법이 있고 굉장히 믿을 수 있지. 하지만 수수료가 좀 떼지긴 하겠죠. 수수료가 좀 생기긴 하겠어. 그에 비해 선도 거래는 중간에 이걸 해주는 중개소가 없어요. 누가 있어?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할 사람만 있는 거지. 그래서 직접 협의를 하는 거지. 직접 협의를.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계약 조건 변경도 훨씬 빠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중간에 중개소가 없기 때문에 양쪽이 철저하게 신용에 의지해야 돼. 신용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사과를 하나에 1,000원씩 사기로, 1,000원씩 아니면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사과가 1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1,000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1,000원에 팔려고 그러겠지. 근데 살려는 사람은, 지금 100원인데 이걸 1,000원에 사는 건 너무 맞지 않은데? 너무 손해인데? 그래서 그냥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100원짜리를 샀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선도 거래. 그래서 선도 거래의 뭐 대표적인 예가 밭대기, 포전매매라고 그러죠. 평당 이렇게 파는 것들.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거 이제 물건을 어디다 어떻게 팔 거냐인데, 이제 이거 말고, 일반 상거래가 아니고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매. 요즘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상태잖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 고르고 결제하고 택배로 받는 시대. 네, 전자상거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거래 방식이 뭔가 봅시다. 자, 세모세모 기업은 지난 15일 지역 본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며 상품 정보를 즉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아니, 상품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도 했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방송에는 배, 샤인머스캣, 레드향 등 신선 농산물 선물 세트를 시중가보다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방송 중 구매 인증 고객 20명을 선정해서 생산 농가에서 직송되는 꿀고구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판매는 방송 1시간 만에 전품목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구매, 현황 안내와 할인 혜택 정보 제공이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나온 건 뭐예요? 지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물건을 샀네. 그렇죠? 방송에 있는 걸 보고. 이건 농산물 거래 방법 중에 뭐다? 전자상거래다. 전자상거래. 그러면 전자상거래의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생산한 수박을 도매시장. 이건 현물거래의 도매시장 거래고, 생산한 살구를 인근 소매시장, 현물거래의 소매시장 거래가 되고, 생산한 사과를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가 되겠네요. 생산한 노마트를 산지 유통상인 이것도 현물거래가 되겠고, 생산한 복숭아를 통조림 공장과 사전 계약을 했어요. 사전 계약을 한후 납품했어요. 이게 선물 계약이 되겠습니다. 선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사례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의 특징 보죠. 자, 일단 전자상거래는 유통 과정이 단순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도매시장으로 갔다 칩시다. 도매시장에서 출하한 농산물은 소매시장을 거쳐서, 소매점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바로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데, 전자상거래는 바로 생산자 또는 그걸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바로 소비자하고 연결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죠. 홈페이지만, 어느 사이트만 열어놓으면 거기에 접속만 할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살수 있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가 있어요. 뭐 1,000원, 2,000원 창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자상거래가 아니고 일반상거래면 점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 물건을 사오고 가게를 열어야 되고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필요 없죠. 그래서 그거보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적정 대응이 가능하죠. 그때그때 채팅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어요. 일단 사진만 갖다 놓으면 돼. 사진만. 그렇죠? 사진만. 근데 점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직접 갖다 놔야 되니까 한계가 있죠. 자, 그리고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아니야, 직접 상품을 눈으로 보고, 동영상이니까 보는 건 괜찮겠는데, 뭐 만져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상품 확인이 어렵죠. 일반 상거래보다는. 그리고 배송 과정에서 상품에 손상이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없긴 없을 거지만,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매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손상이 발생될 확률이 좀더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수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학교 양돈사에서 발정이 관찰된 인공수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습 계획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이 실습 계획서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수정을 해 주셨네요. 자, 실습 계획서 보겠습니다. 발정이 확인된, 아하, 암퇴즈가 있네요. 인공수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2026년 5월 13일 날 실습을 했고, 실습 내용 보겠습니다. 실습 대상이 생후 5개월령이에요. 5개월령. 생후 5개월령 암퇴즈. 발정 증상 보니까 외음부가 부어있고 사료 섭취량이 증가? 증가? 그리고 실습 과정 보니까 외음부 소독을 하고, 1차 주입식에는 2026년 5월 13일 8시, 2차 주입은 26년 5월 13일, 같은 날 17시네요. 17시, 9시간 후 정도 되나요? 그렇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수정할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대요. 자, 일단 ABC 보겠습니다. 일단 생후 5개월이면
몸이 아무리 빨리 컸다고 그래도 아직은 어리죠, 어려. 그래서 생후 5개월용은 너무 어립니다. 체성장이 그래도 덜된 상태예요. 몸이 충분히 클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생후 5개월 된 암퇴지가 발작이 오더라도 그때는 수정을 시키면 안 되고 최소 생후 8, 9개월 정도 된 암컷에 인공수정을 해야죠. 자, 기억은 선생님이 수정해준 내용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B는 사료 섭취량 증가. 발정이 오면 사료 섭취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됩니다. 감소. 감소. 자, 이것도 옳게 수정을 해주신 거고. C는 2020년 5월 13일 20시라고 그랬어. 17시가 아니고 5시간 후에. 돼지는 이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 인공수정을 하고 두 번째 인공수정은 첫 번째 인공수정 후 12시간 이후에, 12시간 이후. 그러니까 지금 8시니까 12시간 이후 몇 시예요? 20시네, 20시. 20시. 그러면 20시로 수정한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A, B, C가 지금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부분은 전부 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체성장이 끝나야 된다. 동물들도 몸이 크고, 그 다음에 성성숙이 일어나고, 성성숙이 끝나면 발정이 시작돼요. 이 이후에 또 보상 성장에서 성장이 좀더 있는데, 이 성장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리면 다음에 더안 커요. 개체가 작아지지. 개체가 작아지면 앞으로 계속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개체가 계속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생후 8, 9개월로 해야 되고, 사료 섭취량은 발정이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간 후가 맞긴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 이건, 뭐랄까, 인공수정에 대한, 돼지 인공수정에 대한 이론이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위한 답이지, 이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1차 정액 주입 후에, 12시간 후에 2차 주입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의 번식 보죠. 돼지 번식 나이는 수컷. 8에서 10개월 몸무게가 120에서 130kg인 개체 사용하고요. 처음 번식 이용할 때 얘기해요. 암퇴지는 생후 8에서 9개월 몸무게가 110에서 120kg인 개체를 번식에 사용하게 됩니다. 발정 증상은 일단 외음부가 붓고 사료 섭취가 감소해요. 그리고 돼지 허리 부분을 누르면 도망가지 않고 버팁니다. 버티면서 수컷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교배 적기는 암컷이 수컷을 허용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12시간 후 제1차, 그리고 또 12시간 후, 그러니까 24시간 후죠. 제2차 수정을 시키는 것이 수태열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호르몬의 기능이에요. 호르몬의 기능. 호르몬의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잖아요. 착유되는 그 우유의 양이 좀 작단 얘기죠. 젖소의 유두를 부드럽게 만지거나 마사지 해준 다음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신기해요. 이번에는 우유가 훨씬 잘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젖이 잘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하길래 젖이 잘 나오게 하나요? 그러니까 젖샘에 있는 근육세포를 수축시켜서 젖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합니다. 착유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착유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과 에피네프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극이 나타나면 좋은 자극을 주면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이 돼서 착유가 잘 돼요. 착유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에피네프린,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에피네프린의 그런 환경에서는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젖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착유를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조용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옥시토신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분만 촉진, 몸에서 무언가를 배출하는 역할이 있어. 그런 효과를 내요. 분만, 새끼를 밀어낸다거나, 유즙 분비, 젖을 밀어낸다거나, 태반 정체, 아기의 집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아기의 집을 밀어낼 수 있는 태반 정체 치료할 때, 자궁내 이물질을 배출시킬 때 사용,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착유할 때두 가지 호르몬, 이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많이 나오거나 같이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유하기가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거고, 착유할 때 자꾸 스트레스가 들어온다, 에피네프린이 들어오는 거고,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이 되면 착유가 잘 되는 거고,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활성화되면 착유가 잘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옥시토신은 몸에서 무언가를 배출시킬 때 그런 효과를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젖소의 유두를 부드럽게 만지거나 마사지를 해주니까 우유가 훨씬 잘 나오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 옥시토신이 많이 나왔다. 자, 옥시토신은 어떤 역할을 한다? 분만, 몸에서 뭔가를 배출하는 역할, 자궁 내 이물질을 배출하는 역할,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젖 생산에 관여하는 건, 젖을 생성하는 건 이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고, 난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배란을 유도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데,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 LH라는 호르몬이고, 그리고 이제 난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이런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6번에는 옥시토신의 효과, 분만 촉진하는 거, 자궁 내 이물질 배출시키는 거,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열매 구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작물로 옳은 것은 단, 열매 구조는 견과류, 인과류, 장과류, 핵과류, 준인과류로만은 구분합니다. 자, 일단 장과류입니다. 많은 종자가 육질로 되어 있는 내 외벽에 촘촘히 붙어 있는 것들. 포도나 딸기. 딸기 육질로 보면 씨앗 많죠? 장과류. 핵과류. 안쪽에 뇌가 피는 매우 굳은 핵 상태이고 그 안에 있는 종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중과피가 우리가 먹는 과육이에요. 대표적인 게 복숭아 살구가 이렇게 생겼죠. 과육 먹고 나면 복숭아 씨앗 나오지. 그 씨앗이 뇌과피에요. 뇌과피. 그걸 열면 종자가 비로소 나온 거죠. 다음 인과류. 인과류. 꽃바퀴가 발달해서 꽃바퀴가 배우가 발달한 게 아니고 꽃바퀴가 발달해서 육질이 된 거. 사과나 배. 다음 과피가 목질화된 거. 과피가 목질화된 거. 밤호두. 다음 준인과류에서 시방이 발달해서 육질이 된 것, 감 또는 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작물인가 볼까요? 이 작물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네요. 잎은 길쭉한 타원형의 톱니가 있으며, 잎은 길쭉한 타원형의 톱니가 있어요. 그리고 꽃은 자웅동주, 자웅동주. 자웅동주, 자웅이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웅, 암컷과 수컷이 동, 하나동, 같은 줄기에, 같은 개체. 그러니까, 한 나무에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성화, 양성화는 자웅동주. 암컷과 수컷이 한 나무에서 피면 자웅동주. 암꽃 나무 따로, 수꽃 나무 따로, 은행나무처럼. 그건, 암수 딴구루, 자웅 이주 이렇게 불립니다. 자웅 동주니까 한 나무에 숫꽃도 피고 암꽃도 피는 거예요. 자, 숫꽃은 이상 모양, 암꽃은 가지 끝에 모여서 피어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는. 꽃은 6월경에 특유한 강한 냄새를 풍겨요. 이는 곤충을 유인해서 수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열매는 송이에 쌓여 있어요. 송이.

송이에서 하나에서 세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송이의 겉은 가시처럼 뾰족한 포로 덮여 쌓여 있어. 구이찜, 요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며 단맛이 강해서 간식용으로도 먹어요. 잎과 껍질은 민간산 약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송이. 근데 여기에 가시가 뾰족뾰족뾰족뾰족돼 있고, 그 송이 안에 보면 열매가 하나에서 세 개까지 있는 거 뭐예요? 밤이죠, 밤. 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지 좀 선생님이 좀 헷갈리는데,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밤인 건 금방 알수 있죠. 그렇죠? 가시처럼 뾰족한 포로 덮여 있고, 그 송이 안에 하나에서 세개 정도의 알이 있는 거. 누가 봐도 밤이죠. 밤은 어디에 속해요? 밤은 견과류에 속하죠. 견과류는 밤, 호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호두다. 호두다. 7번의 정답은 5번, 견과류를 찾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실습하게 될 농업 기계에 대한 선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과제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월별 작업 내용에 대한 과제 이수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과제 이수 계획서 3월. 3월에는 퇴비 살포를 할 계획인가 봐요. 4월에는 경운 작업, 정지 작업, 뭔가 토양을 일구는 작업을 할 건가 보고, 5월에는 모내기 작업, 이양 작업이죠. 6월에는 방제 작업, 뭐 농약을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할 건가 봐요. 자, 그래서 보기 선택지를 보니까 콤바인이 나와 있고, 쟁기하고 로터베이터가 나와 있고, 이양기 헤이레이크가 나와 있네요. 자, 콤바인은 전용기계죠. 뭘 하는 전용기계? 곡류를 수확하는 전용 기계입니다. 콤바인. 알죠? 우리 농업 기계 시간에 콤바인 있으니까. 다음, 로터베이터. 쉬운 말로 로터리라고 하죠. 로터리. 여기 있는 날들이 돌면서 땅을 경운해주죠. 경운해줘. 이양기입니다. 이양기. 모를 심어주는 이양기. 이게 뭐, 헤이레이크입니다. 헤이레이크. 레이크. 이렇게 뭔가 모아주는 건데, 헤이레이크. 축산업에서 목초를 베고 말린 다음에 모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어요. 헤이레이크. 자, 다시. 콤바인은 수확을 하는 기계입니다. 곡류를 수확하는 기계. 로터베이터는 땅을 경운하는 기계죠. 땅을 반전시키고 경운하는 기계. 다음, 이양기. 벼에 있는 어린 모를 본론에 옮겨 심을 때, 정식할 때 사용하는 모내기를 해주는 기계고. 헤이레이크. 모아주는 거예요. 건초를 모아주는 기계. 알겠죠? 자, 콤바인, 로터리, 이양기. 헤이레이크가 단어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뭐, 모양이 꼭 이렇게 생긴 건, 그러니까 100%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건초를 모으는 기계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항으로 돌아가 보죠. 3월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퇴비를 살포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콤바인으로 퇴비 살포가 가능하냐 말이죠. 콤바인은 수확을 하는 기계죠, 곡류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월에는 경운 작업하고 정지 작업을 한다 그랬어. 땅을 뒤엎고 경운하는 작업, 쟁기로 경운, 로터베이터로 경운 정지 다 가능하죠. 경운 작업과 정지 작업을 하는데 쟁기하고 로터베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5월에는 이양기로 작업을 한대요. 이양기. 이양기로 모내기 작업을 할수 있나? 할수 있죠. 6월에는 헤이레이크로 방제 작업을 하는데, 방제 작업을 하려면 보통 뭐 약을 뿌려야 되니까 뭐 살폭이라든지 아니면 스피드 스프레이어 같은 걸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월과 5월에 사용하는 게 작업 내용에 맞는 농업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항 보죠.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지금 9회 풀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 9회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 친환경 방제 방법은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로만 방제를 나눠본다 그래요. 자, 물리적 방제 뭐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잡아 죽이거나 태워 죽이거나 유인해서 뭐 트랩을 놓는다거나 토양 가열, 유인 포살, 기계 제초 트랩, 비닐 필름 같은 걸 이용한 게 물리적. 화학적 방법,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거. 목초액이나 제충극, 석회, 보르드액 등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 화학적 방법. 다음, 생물적 방법.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거죠. 단, 이용하는 생물의 크기는 의미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미생물부터 잡초, 섭식,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까지, 소까지, 이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부터 몇백 킬로 나가는 소까지 전부 다 생물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종적 재배제 방법이라고 그러죠.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한다든지 작부 체계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방지를 하는 거죠. 자, 최근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복숭아 세균 구멍병, 그리고 고추 세균 전문유병, 토마토 풍마루병 등 세균성 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방제 솔루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세모그룹은 자연 유래 미생물, 끝났네요. 그렇죠? 미생물을 이용한 바실러스, 로피쿠스라는 균주를 기반으로 미생물 체제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병의 관리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균주는 9가지 항생 물질을 스스로 생성해서 주요 세균병 병의 억제에 효과적이며 저항성 발생과 농약 잔류 우려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우려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방제를 하는데 뭘로 방제를 했다? 미생물로 방제를 했다. 미생물로 방제를 했으면 무슨 방제다? 생물적 방제다. 생물적 방제 찾아보죠.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진드물을 방지를 했네요. 생물적 방제네요. 살아있는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유화 등을 설치해서 홍명나무, 유화 등 물리적 방제가 되겠고요. 젖먹묘. 이건 경종적, 재배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충 비누를 이용해서 이건 화학적 방법이 되겠고, 윤작을 실시했으니까 이것도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물적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발문, 다음 기사에서가 될지, 다음 대화에서가 될지, 뭐, 다음 뭐에서, 나머지는 이번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지금까지 잘 나왔던 친환경 문항의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10번 볼까요? 다음 관찰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방제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농업기초 기술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죠. 질병, 그리고 해충, 질병도 동물의 질병, 식물의 질병, 난이도가 높은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방제 방법. 이 방제 방법을 알려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런데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 무슨 병이겠구나, 원인체가 무엇이겠구나 정도는 또 알아볼 수 있도록 문제가 또 대부분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봅시다. 관찰 보고서 학생 A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기간 동안 관찰을 했고, 학교 비닐하우스 내 동아리 텃밭, 학교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동아리 텃밭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호박을 관찰했는데, 잎 표면에, 아, 흰 가루가 나왔네. 흰 가루 모양의 분생포자. 이건 무슨 질병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야, 지금. 여기서 보면 원인체가 뭔지 나왔죠. 곰팡이. 분생포자가 반점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심하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색되고 누렇게 시들고 있어요. 오래된 병반에는 흑갈색 소립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

0: 그대로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게 문항이 실제로 수능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언어적으로 좀 힌트를 주죠. 흰가루병. 자, 흰가루병은 곰팡이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가지의 표면에 흰가루를 뿌린 듯한 모양의 곰팡이가 생기고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곰팡이성 병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살포를 해야겠죠. 자, 봅시다. 지금 곰팡이성 질병이 발병이 됐어요. 그럼 질소비를 추가로 시비한다? 이건 지금 생리장애가 아니죠. 뭔가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거 아니죠. 표지색이 분홍색인 살균제를 살포한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환기를 자주 해서 시설 내 습도를 낮춘다. 습도를 낮춰서 곰팡이를 안 생기게 해야죠. 좀덜 생기게. 옳은 내용이고. 발병 부위를 흔들어 흰가루를 떨어지게 한다. 그 흰가루 하나하나가 포장돼 떨어지면 다른 거예요. 금방 또 전염이 되죠.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9강의 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반 정도 남았는데 시험 문항이 그러니까 지금 수능 특 완성의 전체적인 내용이 1회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막 어렵다거나 크게 쉽다거나 이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실제 수능 난이도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한번반 남았지만 뭐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1회하고 반을 더 준비함으로써 조금 더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에 쓰는 특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구, 어법과 어구 재료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자, 어구, 어법에 우리 본수능에서 어구, 어법과 관련된 문항이 적게는 두 문항, 많게는 세 문항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다른 문항의 약간의 개념까지 빌려가는 그런 문항까지 합치면은 한 네 문항까지도 관련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최초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듯이 중요한 내용 요소가 있고 평가 요소가 있는 강의는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만 하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은 그 다음 시간에 실전 문항 열 문항과 관련 기출 문항 푼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아마 어구 어법에 대해서 가장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공이 어업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이번 시간 선생님이 어구 어법에 대해서 모식도와 어구 어법 사용되는 어구 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면 아마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어구 어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구어법 중에 어구어법은 가장 크게 나누면 낚시로 물고기를 잡느냐 아니면 그물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로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낚기어법, 낚시를 이용한 어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기어법은 대표적인 게 외줄, 줄 하나만을 사용해서 낚는 것을 우리가 외줄낚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물을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방법을 외줄낚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외줄낚기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대낚시, 그 다음에 손줄낚시, 그 다음에 릴낚시가 있습니다. 자, 대낚시는 낚싯대를 쓰는 낚시와, 낚시로서 낚싯대, 여기가 낚싯대죠. 그 다음에 낚싯줄. 낚싯줄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발돌, 그 다음에 뭐 뜸, 낚시, 미끼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낚싯대가 없이 원래 줄로만 감아놓고 사용하는 걸 우리가 손줄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쓰지 않고 손으로 낚는 낚시를 손줄낚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릴낚시 같은 경우는 이 릴을 통해서 줄을 내보내고 감아들이는 가장 우리 지금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 릴낚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낚시는 아까 앞쪽에 설명했던 세 개의 외줄낚시는 보통 취미생활로 많이 사용할 때 쓰는 낚시라고 하면, 끌낚기는 우리 어업인들이 낚시를 이용해서 대상 생물을 잡는데 주로 남해안의 삼치라든지 방어를 잡을 때이 끌낚시를 사용합니다. 삼치와 방어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인데요. 이게 어선이죠. 어선에 이렇게 긴 장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낚시를 이렇게 설치하면서 끌낚시니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선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이게 되면 이 낚시에 묶여 있는 미끼를 먹기 위해서 삼치와 방어가 쫓아오면서 걸리게 해서 잡는 게 끌낚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층 끌낚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끌낚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가장 또 낚시를 이용한 대표적인 어업이 주낚입니다. 주낚. 주낚 또는 연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되어 있는 낚시가 묶여 있는 줄이라고 해서 연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주낚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낚시를 동시에 들이웠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차례대로 들어올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낚아 올리도록 하여 어획 성능을 높이고자 한 어법이 주낚이다. 자, 그래서 주낚은 가장 규모가 큰 주낚이 예를 들면 우리 다랑어 중에서도 고급 다랑어인 참다랑어를 잡을 때 원양어업에서 연승어선 주낚의 방법을 사용해서 낚시의 길이만 몇 킬로미터를 뿌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와가지고 미끼를 먹기 위해서 다랑어가 낚시를 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잡는 어종이 연승에 의한 다랑어인데, 우리가 그물로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두리그물, 즉 선망에 의해서 잡는 다랑어보다 낚시로 의해서 잡는 다랑어가 훨씬 더 고급 어종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시, 주낚은요, 이 주낚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뜬주낚과 물에 떠 있는 뜬주낚과 땅에 가라앉아 있는 땅주낚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자, 이게 부표죠. 이게 부표입니다. 부표. 부표가 되겠죠. 부표에 붙어 있는 줄이 부표줄입니다. 부표줄이. 그래서 1번이 부표줄이 되겠고요. 자, 2번이 모리줄입니다. 모리줄. 모리줄. 모리줄에, 긴 모리줄에 여러 개의 아리줄을 답니다. 3번이 아리줄인데요. 여러 가지 아리줄을 달고 이 끝에 지금 낚시가 안 보이는데 이 끝에 낚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낚시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미끼를 끼우면 대상 생물이 이 미끼를 먹기 위해서 물게 되면 낚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주낚이다.

자, 걸금을 우리가 어구어법을 얘기를 할 때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구어법, 어떤 어구어법을 얘기를 할 때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를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다른 어구어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그물 있죠. 걸그물. 걸그물은 대상 생물이 그물에 걸리게 해서 잡는다라고 해서 걸그물입니다. 걸그물. 우리나라, 순 우리나라 말이죠. 자, 근데, 걸그물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망. 이 자자는 한자인데 꽂힐 자자입니다. 그물에 대상 생물이 꽂히게 해서 잡는다라는 거죠. 꽂히게 해서 잡는다, 걸리게 해서 잡는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걸그물 어구어법이 자망어구어법 다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몇 개가 있습니다. 걸그물, 자망, 두리꺼물. 두리꺼물은 선망. 선망은 선은 둘러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생물을 둘러쳐서 잡는 게 선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걸그물은 꽂히게에서 잡는다라고 해서 자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또 선자망도 이렇게 배웠죠. 선자망. 선자망은 선망과 자망을 합친 거죠. 그러면 순 우리말로는 두리걸그물이 되겠죠. 둘러쳐서 둘러친 다음에 꽂히게에서 잡는다. 그래서 두리걸그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구어법을 얘기할 때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같이 병행해서 쓰인다. 그래서 각각 같은 의미다, 의미가 되는 것끼리 묶어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걸그물이라고도 하고요. 자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그물어법, 자망어법은 자, 직사각형으로 된 그물감에 위쪽에는 뜸을 달고 아래쪽에는 발도를 달아. 위쪽에 든 그물이 부력을 가진 뜸을 달아서 위쪽으로 벌어지게 하고, 아래쪽은 무거운 발도를 달아서 아래쪽에,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달아, 어류가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서 어군이 그물코에 꽂혀 걸리게 되어 어획하는 어법을 걸그물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걸그물 어구의 특징은 어체의 크기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잡히는,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의 크기가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자, 걸그물의 원리는 걸리게 해서 잡는 거죠. 그럼 그 대상 생물에 어디에 걸리게 하느냐? 아가미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아가미 둘레와 그물코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 꽂혀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만약에 대상 생물이 그물코보다 작다라고 하면 통과하겠죠. 통과해서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물코보다 엄청 아가미가 크다라고 하면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획대상 어류의 아가미 둘레에 그물코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게 걸그물 어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상 생물이 걸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실은 유연성과 탄력성이 좋아야 하고요. 나일론과 같이 투명한 그물감을 잘 사용한다. 자, 대상 생물이 투명한 그물, 즉 그물의 존재 유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걸려야 되겠죠. 굉장히 뭐 색깔이 띈다거나 또는 어류의 시각에서 잘 보이는 것은 어떤 위험물이라든지 또는 장애물로 인식해서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투명한 그물감을 사용한다. 자, 걸그물은 부설 수심에 따라서 표층에 설치하면 표층 걸그물, 중층에 설치하면 중층 걸그물, 아래쪽에 설치하면 저층 걸그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층, 중층, 저층을 구분하는 것은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이 어디에 서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물을 설치하는 수심이 달라지겠죠. 자, 표층 걸그물은 당연히 부력이 더 커야 되겠죠. 표층에 있어야 되니까 부력이 층간용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래서 꽁치를 대상으로 할 때는 표층 걸그물을 사용하고요. 자, 중층 걸그물은 부력이 층간력보다 더 크지만 물 가운데 떠 있지만 표층 걸그물보다는 작겠죠. 부표줄의 길이로 부설 수심을 조절할 수 있다. 부표줄의
길이로 뒤쪽에 다시 설명했지만

수심을 조절할 수 있다. 멸치, 고등어, 정갱이, 삼치, 오징어를 잡는데 중춘걸금으로 사용한다. 저층걸금으로는 층강력, 아래로 가라앉는 힘이 더 커야 저 밑에 있는 곳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물이 위로 뜨지 않겠죠. 그래서 층강력이 부력보다 커야 한다. 명태조기, 민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한다. 자, 부설 수심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하고요. 부설 형태에 따라서는 고정되어 있느냐, 걸그물이 고정되어 있느냐, 또는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흘림 걸그물이라고 하는데 흘러가도록 그물을 한쪽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물을 흘림 걸그물 또는 유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선자망 얘기했었죠. 두리걸그물, 두리꾸물어법과 걸그물어법이 함께 사용되는 걸 선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직사각형의 그물로 어근을 둘러싸고 가운데에 어선해서 돌이나 참대로 어근을 위협. 자, 선자망의 돌이나 참대는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 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집에 대한 지버문항에 대해서 출제되면 이 선자망의 참대가 굉장히 답지라든지 선택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자망의 참대는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이나 참대를 어근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구집하여 아가미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획한다. 그물에 꽂히게 해서 하는 거니까 자망, 걸그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구어법이 함께 사용된 게 두리걸그물이다. 그래서 부설 형태에 따라서 고정걸그물, 흘림걸그물, 두리걸그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식도를 보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표층에 설치하는 거, 고정시켜서 설치하기 때문에 표층 고정 걸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고, 해수면과, 일치하게 됐죠. 그래서 위쪽에 붙이는 게 아까 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래쪽은 발도를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층 흘림 걸그물, 중층 유자망, 흘림, 유자망 한쪽만 이렇게 잡아놓고요.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층 흘림 걸그물입니다. 자, 저층에 고정시켜 놓는 걸그물을 저층 고정 걸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그물의 형태, 위쪽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위쪽에는 뜸이 있죠. 아래쪽에는 발돌이 있고요. 발돌이 있고, 이게 부표가 되겠죠. 부표. 부표가 있고, 부표 줄이 있습니다. 아까 중층 걸그물의 설치 수심은 이 부표 줄로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표 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걸그물의 모식도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은 걸그물 문항이 나온다 또는 자망의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모식도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그물을 사용했던 게 걸그물이었구나, 자망이구나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자, 걸그물과 아까 얼개그물이었었죠. 걸그물은 대상 생물의 아가미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거라면, 얼개그물은 그물을 삼중으로 해놓고 대상 생물이 이 그물에 얽히게 해서 잡는 걸 얼개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삼중으로 설치한다라고 해서 삼중 걸그물이라고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표가 있고요. 1번 부표가 있고 2번 그물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뭔가 닷이 있습니다. 이쪽이 해저가 되겠죠. 그래서 발돌, 4번 그물을 아래쪽으로 층강력을 주는 발돌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발줄이 되겠습니다. 발줄. 자, 얼개그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채그물 및 들그물어법 있는데, 채그물, 들그물 모두 다 들어 올려서 대상 생물이 있으면 밑에서 들어 올려서 잡는 게 채그물 및 들그물어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들그물 어구어법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들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채그물어법을 보면 채라는 것은 이걸 채라고 하죠. 멸치를 잡는 우리 어떤 바구니 모양의 모양.

예, 어떤 걸 담는 것을 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멸치를 이채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들어 올려서 들어가게끔 해서 잡는다라는 거죠. 자, 채금을어법 보면 수중에 있는 대상 어획종의 아래쪽으로 채를 이동시킨 다음에 떠올려서 잡는 어법이다. 작은 채금을 멸치 채배 등이 대표적인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멸치를 잡을 때 우리가 어업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멸치를 이 채배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멸치 채배를 이용해서 멸치를 어획했는데요. 멸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등을 키죠. 집어등을 키게 되면 집어등 밑으로 멸치가 많이 모여들 겁니다. 모여들면 이 채를 이용해서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잡는 게 채배입니다. 들어 올려서 잡는 들망어법이죠. 멸치 채배가 되겠고요.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들그물어법 하면 꽁치 봉수망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자, 꽁치 봉수망이 들그물어법의 가장 대표적인데, 자, 1번이 집어등입니다. 이쪽이 집어등. 집어등이고요. 자, 2번이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집어등을 먼저, 유도등을 키기 전에 집어등만 키면 꽁치가 이렇게 막 모이게 되겠죠. 모인 다음에 다 집어가 완성된 다음에 집어등을 순서대로 끄고 유도등을 키게 되면 꽁치들이 이 유도등 밑으로 모이게 되고요. 자, 이때, 그물은 저 밑에 있다가 어느 정도 다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들어 올려서 도둠줄을 당겨서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어법이 꽁치 봉수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중에 있는 대상 어획종의 아래쪽으로 그물을 이동시킨 다음 들어 올려 잡는 어법이다. 꽁치 봉수망어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멸치 들망어업, 자리돔 들망어업이 이 들그물어법, 들망 또는 부망이라고도 합니다. 들망, 부망이라고도 하고. 아까 이 들그물은 순수 우리말이 되겠죠. 부망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망, 부망도 같은 들그물 어구어법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덮그물, 덮어서 잡는다라는 거죠. 어떤 어획 대상물을 위에서 어구로 덮어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그물 또는 엄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자어로는 엄망. 자, 덮그물 어법은 주로 소형 어구에 해당되는데요. 원뿔형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진 어구로서 대상 어획종의 위에서부터 덮어 씌워 어획하는 어법을 덮그물 어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물이 수면에서 가라앉는 동안에 고기가 어구에 펼쳐진 범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수심이 얕은 하천이나 호소, 해변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 내가 눈으로 대상 생물이 보였을 때 뭘로 덮어서 잡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가장 영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게 투망입니다.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를 덮어서 쭉 끌어당기게 되면 끌어당겨서 강가로 나와서 거기에 잡힌 어획물을 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덮개류, 가래류, 투망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함정어법어구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평가 요소와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함정어법어구는 선생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의 함정어법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정어법이라는 것은 어떤 어구, 그 어구가 자체가 함정이 되겠죠. 그 함정에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함정이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함정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유인해서 들어가게 하느냐, 또는 뭐 유도의 방법, 들어가게끔 유도하느냐,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함정 안에 들어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함정류는요, 대표적인 게 통발류입니다. 통발류. 그래서 유인함정류의 특성은 위에 있는 게 장어를 잡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게, 개통발입니다. 개통발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통발은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큽니다. 요 안에 보면 장

이렇게 깔때기가 돼 있습니다. 깔때기. 깔때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놓죠. 미끼. 장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넣어놓게 되면 장어가 이 미끼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크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출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통발도 마찬가지로 입구는 굉장히 지금 그림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깔때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크고 안쪽에 깔때기는 또 굉장히 작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잡는 게 개통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 함정류의 특성을 보면 어장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왜? 이 유인 함정류의 통발은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좋던 해양이 나쁘던 해저에 깔리기 때문에 어장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어획물의 신선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발을 그대로 걷어 올리면 그 통발 안에 살아있는 활어들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획물의 선도가 매우 좋다. 대신에 미끼값이 든다. 이거 유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끼를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끼값이 들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어구 유실이 많아 유령어업이 된다. 자, 장어 통발 같은 경우는 줄로 몇백 개, 몇천 개가 쭉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 하나라도 절단이 되게 되면은 유실돼 버리죠. 그러면 유령 어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던 어획 대상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또이 어구도 유실이 되기 때문에 분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 물질들이 발생해서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업의 문제를 무가 아니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유인 함정류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유도 함정류는 아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치망입니다. 길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 유도 함정류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도 함정류의 특성은 장기간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치망은 아까 면허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 수역을 독과점으로 쓸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계속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있는 자룻구물 안에 들어가 있는 어획 대상물만 위쪽으로 수면 위로 건져서 어획물을 빼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어 상태로 어획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활어를 얻을 수 있다. 자, 통구물에 여자망지를 사용할 때 자원 감소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자, 통구물은 여기가 이걸 통구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쪽이 원통이고 이쪽을 허통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드러내면 되는데 여자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코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합니다. 이쪽에 여자 그물을 설치하게 되면 아주 작은 치어들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원 감소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자, 유도 함정류의 특성까지 봤고요. 우리 안강망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자, 안강망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조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자, 이거는 안강망은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실어서 다른 어장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대형의 닷을 설치합니다. 왜? 빠른 조류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역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 생물이 이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강제 함정류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안강망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리꺼물. 우리가 둘러쳐서 잡는 거 두리꺼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선망은 우리가 다랑어 선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양어업에서 남태평양에서 또는 대서양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다랑어를 잡는 어업이 두리꾸물 어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두리꾸물 어업의 실제

선박이고요. 선망어선이고 요렇게 그물을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물입니다. 그물이 쳐져 있고요. 여기는 스피드보트가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도 스피드보트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물의 크기가 반경이 몇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물로 참치떼를 둘러싸서 잡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스피드보트가 계속 도는 이유가 요 지금 본선에 밑에는 그물이 없겠죠. 근데 참치가 요 본선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스피드보트가 계속해서 돌아서 돌면서 소리와 물결 백파를 내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자, 두리꾸물어법에 한 척이 그물을 둘러치면은 외둘이고요. 외둘이. 그래서 원양어업에서 사용하는 둘러치는 선박은 배한 척입니다. 배한 척. 그래서 외둘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쌍둘이는 두 척의 배가 동시에 이렇게 대상 생물을 둘러치면 쌍둘이어법입니다. 쌍둘이어법. 두 척의 배가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죠. 자, 그물 구조에 따라서 자루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낭막류와 무낭막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루 모양의 그물이 있으면 유낭막류, 자루 모양의 그물이 없으면 무낭막류입니다. 자루 그물이 안 보이죠? 그냥 직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낭막류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러싸는 그물배에 따라서 배수에 따라서 쌍두리와 외두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리꾼물은 후리는 것은 우리가 줄을 후린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회초리를 후린다. 뭔가에 자극을 주는 걸 우리가 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리꾼물은 어떤 그물이라든지 어구에 지정된 범위 안에서 자극을 줘서 후려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대상 생물이 그물에 들어가게 해서 잡는 걸 후리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투리는 지인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바닷가고요. 여기는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이쪽은 모래고요. 모래 해변가입니다. 이쪽이 바다 쪽이고요. 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둘러쳐서 사람들이 쭉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대상 생물들이 이 그물 아래에 있는 사실은 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후려지겠죠. 이 그물이 계속해서 후려집니다. 그러면 후려지면 이그 대상 있는 생물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히는 걸 우리가 후리꾼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이 끈다라고 해서 지인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후리꾼물은 경사가 완만하고 해저가 평탄한 해변에서 어구를 바로 육지로 끌어들임으로써 연안의 오족, 즉 해변가에 가까이에 있는 오족을 잡는 방법이 가투리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방법이고요. 자, 가투리가 발달해서 이제 끌어당기는데 사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선박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걸 우리가 선인망, 배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배로 후린다라는 거죠. 지인망과 같은 형태로 두 척의 배를 기점으로 하여 조업하도록 한 어법으로 현재의 권역망업으로 발달하였다. 자, 권역망이라는 것은 두 척의 배가 그물을 요렇게 됐으면 그물을 끄는 것을 우리가 권역망, 기선 권역망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멸치죠. 멸치를 잡을 때 사용되는 게 기선 권역망인데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쭉 배로 요 안에 후려져 있는 어획물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배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끄느냐, 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후리꾼물 중에 외끌이 기선 저인망이 있는데 자, 외끌이 저인망은 끌이라고 돼 있지만 끌그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들만 후려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후리줄에 의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후리꾼물어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척의 배에서 마름모꼴로 투망한 후에 자, 배가 투망하는 거 그물을 바다에 던진 걸 투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렇게 쭉 요런 형태로

투망을 합니다. 마름모꼴로 투망한 뒤에 배를 고정시켜 놓고 양쪽 끌줄 끝부터 가지런히 끌어들여서, 그래서 끌줄을 쭉 끌어당기는 거죠. 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2개를 만난 다음에 쭉 끌어당기면 요 후리줄이 점점 좁혀지겠죠. 좁혀져서 구집의 역할을 하니까 요 그물 안으로 대상생물은 들어가겠죠. 자, 후려 모아진 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동해남해에서 널리 쓰이는 어법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방이 발전된 어법이 왜끌이 저인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그물은 그물을 끌어서 잡는 어구어법을 끌그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애망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로는 애망어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걸 투망이고요. 자, 끌그물은 그물을 최초에 바다에 던지는 거 투망이죠. 일정 시간 동안 끌어야 됩니다. 끄는 것을 우리가 애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건 양망의 과정이 있는 거죠. 자, 두 척의 배가 하나의 그물을 끌면은 쌍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척의 배는 아까 웨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척의 배가 웨끌이는 후리그물의 일종인 게그 범위 안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자, 한 척의 배가 그물을 계속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걸 우리가 오토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토트롤. 자, 오토트롤의 형태를 보면 전개판이 있습니다. 전개판. 자, 쌍끌이에는 전개판이 없죠. 자, 오토트롤에는 양쪽에 전개판이 있고, 앞쪽에 끌줄이 있고, 뒤쪽에 후리줄이 있습니다. 후리줄이 있어서 일정, 시간 내내, 우리가 어탐기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고, 유무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어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판은 그물이, 앞쪽에 있는 그물 입구가 잘 벌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개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그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구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는 그물 어구어법, 낚기 어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다면, 자, 낚기 어구는 어떤 것들이 쓰이고, 그물 어구에는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어구의 재료는 낚시가 있을 것이고요. 낚싯줄, 그다음에 낚시 어구의 부속구에는 낚싯대, 그다음에 발돌. 발돌은 침각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뜸과 부표, 부력을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돌에는, 줄이, 낚시와, 이렇게 낚시가 있으면요. 중간에 돌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돌에는 이 가운데가 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돌에가 없으면 꼬일 수가 있죠. 그래서 꼬임을 방지해 주는 게 돌에라고 할수 있겠죠. 루어는 가짜 미끼죠. 릴은 아까, 그물을 감아 들일 때 쓰이는 부속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기 어구의 미끼는 어획 대상 어종이 가장 잘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미끼다. 그래서 대상 어종마다 미끼를 틀리게 하는 게 잡고자 하는 어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성절이 급하고 활동이 적으면 식성이 왕성한 어류를 대상으로 가짜 미끼, 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낚시의 구조와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낚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늘이죠, 미늘. 이 미늘 때문에 여기에 미끼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미끼를 먹기 위해서 대상 생물이 입으로 이렇게 꽉 잡게 되면, 이 미늘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잡고자 하는 어종에 따라서 둥근 거, 긴 거, 모난 거, 그 다음에 겹낚시, 세 갈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징어 낚시, 오징어 체낚기에 쓰이는 오징어 낚시,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에 따라서 이렇게, 낚시 모양이 틀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까 줄이 꼬이는 걸 방지하는 게 도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쪽은 낚싯줄, 한쪽은, 낚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될 때 사용하는 게 도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시의 규격은요, 낚시의 뻗친 길이, 이걸 굽어져 있는데 이걸 전체를 뻗쳤을 때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낚시의 뻗친 길이의 숫자에 3분의 1을 몇 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뻗친 길이가 만약에 15mm이면 5호의 낚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뻗친 길이의 3분의 1을 호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몇

몇호 이렇게 나타낸다. 자, 낚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그물 어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의 재료는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합성섬유가 개발되기 전에는 면이라든지 마라든지 집이라든지 약물을 이용해서, 즉 천연섬유를 이용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그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겠죠. 자, 합성섬유가 만들어진 뒤부터는 단가와 그다음에 내구성, 그다음에 오래 쓰기 때문에 합성섬유를 대부분 대체가 된 거죠. 합성섬유에는 단일섬유, 복합섬유, 필름섬유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물실의 종류는 꼰 그물실과 다운 그물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꼰 그물실은 보통 3단계로 꼽니다. 그래서 자, 1단계 첫 번째로 한번 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번 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이렇게 3단계의 꼰 그물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운 거는 우리 머리 따듯이 빠지지 않게끔 한올한올 서로 교차해 놓는 걸 우리가 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운 그물실을 사용한다. 자, 제2단계까지는, 다운 그물실의 제2단계까지는 그물을 꼬아서 사용합니다. 마지막 제3단계실에서 8가닥을 따서 제작하는 게 다운 그물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물실의 규격을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물실의 규격은 그물실 굵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니어식, 택스식, 호수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대니어식은 TD 또는 대문자 D로 표시하는데, 자, 그물실의 길이가 9,000m인 실의 무게가 몇 g인지로 표시를 한다. 즉, 9,000m의 실이 만약에 10g이면 10TD 또는 대문자로 10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택스식이라는 것은 길이 1000m 실의 무게가 몇 g인지로 나타내고, 단위는 TEX, 택스를 사용한다. 자, 호수식은 길이 40m인 실의 무게가 몇 g인지로 표시하는데, 단위는 몇 호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물을 보면 그물코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물코가, 마름모꼴로 그물코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물코는 네 개의 발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개의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 개의 그물코는 네 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 네 개, 하나의 그물코는 네 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두 개의 발과 하나의 매듭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쪽 발과 이쪽 매듭은 또 요쪽 그물코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의 발과 한 개의 매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물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편망이라고 합니다. 그물실을 이용해서 그물감을 짜는 것을 편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뭘로 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짜면 수공 편망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계를 이용하면 기계 편망지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선망은, 그물감은 다 편망지가 되겠죠. 자, 매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듭이 있으면 결절망지, 매듭이 없으면 무결절망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절망지는 마름모꼴의 네 꼭지점마다 매듭을 맺어서 짠 그물감을 얘기하는데요. 자, 재질이 미끄럽거나 장력에 의한 변형이 있는 때는 이중 매듭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매듭을 한번더 묶어서 이중으로 사용한다. 자, 매듭에는 참매듭, 막매듭, 이중 참매듭, 이중 막매듭의 방법이 있다. 자, 매듭이 없는 거, 우리 무결절망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결절망지는 그물을 엮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여자 그물감, 관통해서 만들어서 매듭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매듭이 없게끔 해서 만드는, 그물감을 무결절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물감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 그물코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그물코의 크기는 우리 아까 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원 관리 영업에 할때 그물코의 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했었죠. 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한다. 그래서 어떤 어구를 사용하는데 그 어구에는 그물코의 크기를 몇 센치 이하로 할수 없다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물코의 크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한 개의 발의 길이로 나타내거나 표시하거나 또는 일정한 길이 15.15cm 안에 몇 개의 매듭이 있느냐에 따른 매듭의 수로 나타내거나 또는 발의 수로 표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정한 폭 안에 시줄이 몇 개가 있는지, 일정한 폭 안에 시줄의 수로 표시하는 방법, 또한 그물코의 안찌름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물코의 안찌름이면 그물코와 그물코의 이 안쪽의 지름을 얘기를 하겠죠. 이 안찌름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물코의 안찌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자원보호의 목적을 두고 그물코의 크기를 우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제한할 때 사용된다. 보통 그물코의 양쪽에 약 4kg의 힘으로 뻗쳐 놓고 이쪽도 4kg의 무게로 추를 달고 뻗친 다음에 매듭 안쪽부터 다른 쪽 매듭의 안쪽까지 길이를 측정한다. 자원 관리 면에서 그물코의 크기의 제한이 중요하다. 자, 그물감의 단위는 한 필, 두 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필은 폭이 100호이고, 길이가 100장대면 151.5m를 얘기합니다. 100장대는 151.5m면 한 필이다. 그래서 폭이 100호이고, 길이가 151. 5m인 그물감을 우리가 한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물에는 또 줄이 있죠. 우리 발줄, 뜸줄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실과 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굵더라도 그물감을 짜는 데 사용하면 실로 보고요. 비교적 가늘더라도 그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발줄이나 뜸줄에 사용하면 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물의 뼈대를 형성하거나 힘이 많이 미치는 끌줄 등에 쓰이면 줄로 얘기한다. 재료에 따라 종류를 보면은요, 섬유로 만든 섬유로프, 그다음에 강 또는 철로 만든 와이어로프, 그다음에 섬유와 강철을 합쳐서 만든 컴파운드 로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면 아까 트롤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그물을 끈다라고 얘기했었죠. 대형의 그물을 끌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를 씁니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로 만든 와이어 로프. 그 다음에 철과 강철과 섬유를 함께 섞어서 만든 컴파운드 로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물 어속구의 어구의 부속구를 보면은요. 자, 앞에 설명을 했었죠. 뜸은 부력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어구가 수중에 떠 있도록 위쪽으로 지지하기 위한 부속구가 뜸이다. 합성수지 뜸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어구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단단하고 부력이 커야 한다. 자, 이 뜸은 물 안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큰 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부표는 어구에 부력을 주며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부속구이다. 내가 설치한 어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표를 설치하죠. 보통은 부표에 깃발을 매단다거나 또는 어떤 전파 장치를 한다거나라고 해서 내가 설치한 어구의 위치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표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발돌은 그물이 아래쪽으로 가라앓을 수 있게끔 침각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구를 아래쪽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부속구이다. 자, 멍은 모래, 돌, 시멘트 등을 넣어서 무게와 마찰력으로 어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속구가

0: 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뜸입니다. 뜸. 뜸. 뜸의 종류가 쭉 있죠. 그래서 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관통시켜서 달아놓으면 밑에는 이렇게 그물이 있겠죠. 위쪽으로 부력을 형성하게끔 해서 그물에 닿는 것을 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부표는 아까 우리 어구의 위치를 알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표는 주간 표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판. 이 반사판은 전파가 반사할 수 있게끔 해서 어구의 위치를 레이더에 표시해 줄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 그 다음에 무선 표지를 사용하는 안테나. 무선 표지를 사용해서 위치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발돌은 층간격이죠. 그래서 그물 아래쪽에 여기를 통과, 발줄이 통과하게끔 해서 그물을 아래쪽으로 펼쳐지게 하는 게 발돌이고요. 멍과 닷은 그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구어법과 어구 재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 개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제와 기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다린입니다. 그대들, 저희가 이번이 28강인가요? 저는요, 이번 강의에서 아주 여러분들과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를 말리지 마세요. 지금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냥 77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주 긴장하시고, 수다리도 저를 지금 말릴 수 없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이제 풀이가 조금 길어지는 문항들이 등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일단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나열이 될 거래요. 그쵸? 저항 번호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10, 10 이렇게 나열이 되고, 즉 제가 몇 개를 써볼게요. a1, A2, 3, 4, 5, 꽤나 많이 써볼까? 6, 뭐 7? 이런다고 할 때, 이 아래에는 이제 10 이렇게 써질 것이고, 3의 배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들어간대. 그러면 10, 10, 마이너스 19. 마치 369 마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또못 참겠네. 그대들아. 그거 알아요? 우리 이걸 369 게임. 아시죠? 이거는 완전 이제 고전 게임이잖아. 근데 이거 말고 그 31 게임이라고. 아, 잠시만. 아무도 말릴 수 없긴 한데 잠시만. 잠시만. 우리 31 게임 필승법 제가 이거만 잠깐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고전 게임이라 그대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맥스 3개씩 숫자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31을 부르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필승법이 무엇이냐? 외칠 때 2 6, 10, 14, 18, 22, 26. 즉, 지금 공차가 4죠? 4n-2에 해당하는 이 수열 중 하나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26을 잡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면 내가 부르다가 10을 잡았어. 뭐 8, 9, 10 이렇게 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 12 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또두 개를 외치면서 14를 잡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26을 잡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27 외쳤어.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지막에 28, 29, 30이라고 잡아주면서 상대방이 딱 걸리게 이제 딱 이제 걸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알아두십시오. 훗날에 이제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 이제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써리언 게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게요. 이제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ANE 이렇게 나열이 된대. 이럴 때 그러면 다루는 거는 지금 제가 첫 항부터 N항까지를 SN이라고 한다면 SN이고 S3인이잖아. 그래서 저는 SN을 또 한번 아래다 적어볼게요. 즉, S1, S2, S3, S4, 뭐 이렇게 쭉쭉쭉 몇개더 적어볼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는 10. 여기 두개 더하는 거니까 20. 여기다가 세 번째 항 더하는 거니까 1. 10 더하니까 11. 더하니까 21. 여기 빼니까 2 되고. 이런 식으로 10, 21. 11, 21, 2.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12, 뭐 22, 3. 이런 식으로 SN이 또한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이제 느낌이 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저맨 아래줄에 SN과 S3, N이 같아지는 그 자연수 N의 값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아, 나는 SN에 대해서 그 식을 정리해주면 좋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의 규칙성이 보이니까, 아, 이세 친구씩 세트를 나눠서 그러면 앞에 10, 11, 12, 20, 21, 22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정리해주면 좋겠구나라는 느낌이 와. 근데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 11, 12를 일단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럼 공차가 1이면서 첫 항이 10이 되어지니까 그대들이 여기다가 아 이때 그러면 n 플러스 9려나? 라고 지금 이렇게 수열을 정리해버리면 어디가 이제 어긋나게 되냐면 맞아 집어넣으면 10, 11, 12는 만들어져. 그런데 대신 그항 번호가 지금 보면 1, 4, 7, 2라는 거예요. 1, 2, 3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긋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n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를 일단 적어줘서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m과 n에 대한 문자를 정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주면 좋을까? 보면 지금 m이라는 거는 1, 2,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지금 n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이 S에 대한 항 번호니까 1, 4, 7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지금 관계를 만들어 주자라는 건데 보면 N이 플러스 3이 되어지는 등차 수열이지. 얘가 항 번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N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아, 3, M-2라는 관계식을 줘서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러면 지금의 이 나열이 되는 게딱 같아진다라는 거지. 괜찮니? 좋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 나열을 해줘 볼게요. 두 번째, 세트에 두 번째 있는 애들 보면 20, 21, 22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차가 1인데 2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때는 n 플러스 19라고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m과 n을 관계 지어주면 되는 건데 이때는 지금 이 n이 어떻게 되고 있니? 2, 5, 8, 2. 2, 5, 8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우리가 N은 마찬가지로 공차가 3이고요. 첫 항이 2가 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어주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 그리고 남은 친구 볼게요. 1, 2, 3이에요. 아, 얘는 간단하네. 얘는 우리가 그냥 그러면 M이라고 적어주면 될 테고 이때는 지금 N이 3, 6, 9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3, 6, 9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 n이 지금 3m이 되어진다. 이렇게 sn을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이어서 가볼게. 그렇게 되면 얘를 찾아야 돼. 근데 이 아래에서 보니까 지금 이 n이 3m일 때, 즉 여기가 3m일 때 그에 대한 3분의 1인 값이 m이 나왔어. 즉, 여기가 지금 3n이니까 그에 대한 3분의 1.

값인 n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알겠어.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같게 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될것 같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맞는 경우가 언제가 되는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봐봐. 그럼 S는 맨첫 번째, 1번, 2번, 3번으로 데려올게요. 그럼 N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N이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찾아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지. 왜냐면 관계식이 있잖아. 즉, M에 대한 문자를 N에 대한 표현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M은 어떻게 돼요? 우리 플러스 2 시켜주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즉, 3분의 n 플러스 2가 지금 m이 되어지고, 첫 번째 경우에서는 플러스 9된 게 지금 n과 같아지는 그 n을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렇게 되면 이 친구, 요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 정리해줄게요. 3 곱해주게 되면 n 플러스 2 플러스 27은 3n. 이 되어지면서 여기 2n이 29가 돼. 지금 n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될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일단 탈락 이렇게 시켜주시고 두 번째 경우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겠지? 이번에는 n 플러스 19예요. 근데 이때 m은 누구야? 3분의 n 플러스 1 아니에요. 그치? 이게 지금 n이 되어지는 n을 찾아달라니까? 그러면 양변에다가 여기 플러스 19 데려오시고 19가 지금 n이 되어지는 n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30 곱해봅시다. 그러면 n 플러스 1에다가 3 곱해지니까 57은 저기 3n이 되어지면서 양쪽에 정리를 해주니 우리는 2n인 58이 돼가지고 n이라는 값은 29라는 자연수가 딱 나옵니다. 오케이. 이 하나 일단 집었고, 마지막 경우도 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죠. 세 번째 경우에는 M이래요. M은 누구야? 정리해주니까 M은 3분의 N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N과 같아지는 N을 찾으라는 건데 자연수잖아요. 이는 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 따라서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체크해보니까 가능한 N이 지금 29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연수 N은 29가 되겠구나.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해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수다리로 잡은 이유는 지금처럼 SN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문자 제대로 다르게 잡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어서 갑니다. 아, 78번. 자, 우리 전체 실수 전체에서 이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대. 사실 뭐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디부터죠? 이렇게 우리 0과 1그 사이에서는 3, 2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1에서는 지금 또한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찍힌대. 오케이. 이 친구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킨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 등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라는 뜻이고, 특히나 이때의 주기는 지금 1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2일 때도 1이 찍히고, 나머지는 3이 찍히고, 또 3일 때에도 1이 찍히고, 나머지는 3이 찍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반복된다라는 거고, 이때 특징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아, 이 x에 해당하는, 이 x에 해당하는 그 값이 정수가 될 때만 그 함수 값이, f에 대한 값이 1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시그마 뒤에 있는 식에서 f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루트 k예요. 얘가 지금 정수가 되느냐 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건데, 걔가 어떠한 정수인 n, 즉 자연수인 n이라고 한다면, 즉 k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제곱이 되느냐 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럴 때 k는 누가 있어요? 지금 1부터 20까지 다루고 있는 건데, 1, 4, 9, 16에 해당하는 이때의 k에 대해서는 fk가 들어가면 탁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아닌 다른 k에 대해서는 그 함수 값이 몇이 나온다? 3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

시그마에 대해서 그 루트K에 대한 함수값이 다를 때를 구분해 줘야겠지. 방금 했던 것처럼 K가 1이거나 4이거나 9이거나 16이거나 이러한 경우일 때는 다음 값들을 어떻게 더해줄 건가면 3분의 K에다가 저 함수값이 1이 나와서 2에 대한 값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우리 시그마 아래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항번호에 항상 아래나 끝만 다루잖아요. 이거는 지금 1, 4, 9, 16에 해당하는 K에서는 이러한 값들을 더해달라라는 표현인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자, 나머지 경우에서는 우리가 3이라는 값이 함수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3분의 k에다가 곱하기 3으로 진행될 텐데, 이때는 지금 이 친구 뺀 나머지 k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아유, 언제 다 어떻게 적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k를 1부터 20까지 다 더해줍시다. 그런 다음에 빼주면 되죠? 아닌 경우에 대해서. 그치? 근데 이 값이 결국은 k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k가 1, 그리고 4, 9, 16인 경우를 결국은 그냥 다 K로 빼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 이를 우리는 계산을 진행해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 4, 9, 16에 대해서 이쪽은 3분의 1K가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에 곱해진 그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과 이쪽을 정리해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1, 4, 9, 6을 더해준 값이 곱해지면 될 것이고, 이 뒤는 우리가 아는 그 자연수의 합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2분의 20에다가, 아이고, 우리, 제가 바로 공식을 쓰는 거니까, 시그마 빼주시고, 2분의 20에다가 21 곱한 그 값으로 데려오면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계산해 줄게요. 여기 싹다 더하시면 10에다가 여기 16이죠? 여기 더하기 16으로 적어주시면 여기 10에다가 20 더하니까 30.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0. 앞에는 마이너스 20. 뒤에는 10 되어지면서 여기가 210. 따라서 최종 답은 190.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얘도 지금 1 또는 3이 나오는 그 케이스들을 정리해주면서 시작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79번으로 가볼 건데, 물론 수다리예요. 오늘 무려 앞쪽에서 두 번의 수다리. 왜냐하면,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수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스 조건이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에서 절대값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을 해서 보면 어떨까? 자, 우리는 항상 공차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 제대로 캐치해 주셔가지고 어떤 쓸모가 있을까 생각해 줘야겠지. 3인 양수래. 그렇다라는 것은 이 A5보다 A7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대.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 작은 쪽이 마이너스고, 아, A7이 지금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고, 우리가 바로도 끌고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A5까지는 그 앞에는 다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어야 되고요. 맞지? A6은 어때요? 몰라. A6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A7. 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아, 이 뒤에 있는 항들도 다 플러스가 되겠구나, 라는 그 부호를 일단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잡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이제 정리해 보자라는 거지. 봐봐. 이거를 잡으니까 우리가 이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적을 때 편하다고요. 보면 1부터 집어넣으면 A7부터 시작해서 A12까지야. A7부터는 다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겨내도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좌변을 적어보시면, 나에서, 그러면 A7, A8, A9,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안 붙이고 이렇게 벗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뒤에 볼게요. 뒤에는 일단 6이 있고,

이 A8, 10, 12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 친구 일단 지워주시고, 이 가운데 10 지우고, A8 지우고, 그리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해결이 덜된이 절대값 A6을 빼놓고 나머지를 쫙 몰아줍시다. 아, 이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을 다 왼편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A2, A4에다가 남은 친구들 A7, A9 홀수항에 대한 번호가 남아야겠죠? 이렇게 남은 다음에 우리 6도 옮겨서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데려왔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다시 이렇게 문제를 보아하니 우리가 아직 공차 3, 저 3이라는 숫자를 안 썼어요. 첫째 항은 아직 모르지만 제가 그럼 이 친구들을 첫째 항인 A와 D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바꿔주시면 여기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지금 3이라 3, 5, 15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 친구들도 그렇게 바꿔볼게. 다섯 개의 항이니까 각각 A 하나씩 뽑는다고 하면 5A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공차에 대한 표현으로 묶는다라고 하면 항 번호보다 각각 하나씩 줄여서 이렇게 더해줘야겠지. 6, 8, 10에다가 공차인 3을 곱해주고 마지막에 6, 마이너스 6까지 챙겨달라. 괜찮니?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 5A에다가 싹다 더하고 곱해보자. 여기 10이고요. 여기 28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우리 84. 여기 빼니까 78. 여기 더하기 78. 이 해당하는 게 지금 2에 대한 절대값이 되는 건데 A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단 말이야. 여기서 막히면 안 되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어디다 데려올까? 좀 요로 갈게요. 첫 번째. 지금 저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기 위해서는 A 플러스 15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A 플러스 15는 5A 플러스 18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왔다 갔다 78 왔다 갔다 해주시면 4A가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63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A는 지금 4분의 마이너스 63이라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15. 몇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더하면 얘가 이제 0보다 작겠지. 아, 이 경우에는 탈락이구나. 그럼 아, 신난다. 두 번째가 무조건 맞을 거니까 두 번째로 빠르게 가는 거야. 절대값을 마이너스 붙여서, 아이고, 너무 빠르게 갔어. 그러면 A 플러스 15가 음수인 경우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 절대값에 대한 식에서 좌변에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친구가 지금 5a 플러스 18이래요.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 6a가, 아니, 자꾸 78이라고 쓰죠? 78.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80, 93. 마이너스 93.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a가 6분의 마이너스 93이라는 건데,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네요. 아, 마이너스 15보다 작으니까 여기 해당 딱 되고, 아, 그러면 A1이라는 값이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0, 31이구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A10이에요. 다 구했죠? 첫 항에다가 더하기 9배의 공차 지금 3 계산 해주시면 2분의, 왜 이렇게 끽끽거리는 거 저만 들려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1, 그리고 여기 27이니까 2 곱해서 분자 데려오시면 54죠?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이 23. 이렇게 분자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친구 말했듯이 이제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때? 첫 번째 가에 대한 조건 찾은 다음에 그냥 술술 정리하니까 그 다음 길이 보이지 않는가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8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연수 2 이상에 대해서

이러한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그대들. 아니, 정말. 이거 보자마자, 우리 결국은 또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1강에, 1강. 맨 마지막 문제에서 쫙 정리를 한번 했었지. 아, 정말요? 하는 그대들은 얼른 가서 다시 듣고 오세요. 그러면 정말 쉽게 풀려요. 응? 자, 우리가 n제곱근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x의 n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이라는 이 식에서 만족하는 이 실수 x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실수로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풀때 피곤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때 구분이 되는 그 구분되어지는 그 라인들이, 언제, 어떻게 구분이 됐어? 이 지수가 n이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에 따라서 케이스가 우리가 달라졌었고요. 또 뒤에 나오는 이 값에 대해서 양수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에 대해서 또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었었단 말이야. 그거를 정리 꼭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n이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아유, 그대들 이제 빨리빨리 추출이 출력이 돼야지. y는 x, n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른쪽에 이 값을 제가 만약에 그냥 m이라고 잡아둔다면 y는 m이라는, 즉 어떠한 값이 양이든 0이든 음이든 무조건 하나의 실수가 나온다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n이 홀수일 때죠. 즉 범위가 2에서 10까지는 3, 5, 7, 9, 4개예요. 즉 n이 3, 5, 7, 9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실수의 개수가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고,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시그마에 대한 값은 총 4가 되겠지. 1이 지금 내 경우니까 4가 되어진다. 괜찮니? 그럼 짝수 1대로 넘어갈게요.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이번에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해당하는 이 뒤에 값이 양수일 때는 실수 두 개, 실근이 두 개, 0일 때에는 하나, 음일 때에는 없다, 이렇게 구분이 됐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이, 아, 언제 플러스 0, 음수, 이거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쪽을 잠깐 쳐다볼까? 자, y는 이 친구를 좀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n-8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플러스 64가 나오니까 저는 마이너스 몇을 해줘야 48이 될까요? 16.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럼 이 친구도 살짝 훅 옆에다가 제가 그려주면 8일 때 마이너스 16이 찍히면서 저는 언제 음이고 양인지만 궁금한 거니까 4랑 12일 때 실근을 가지면서 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따져야 될 거는 2부터 10까지에 대한 짝수, 그치? 2일 때는 이 양수인 값이잖아요. 그치? n이 2일 때는 이 함수 값이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 n이 2일 때에 대한 fn은 얘가 이만큼에 대한 그 값이, 즉,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근이 두 개다. 만족하는 실근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뭐 F2가 이제 2가 된다라는 건데, N이 4일 때를 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함수 값이 0이거든. 그러면 M은 0일 때를 생각해 달라는 거고, 우리는 그 실수가 하나다. 따라서 이때는 1, 이 F에 대한 함수 값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6, 8, 10에 해당하는, 즉, 2에 대한 N에서는 우리가 과에 대한 교점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실수는 다 지금 0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더했을 때 3이 되어지는 거고, 위에서 구한 4랑 총 더하면 되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는 7이 최종의 답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우리 이거 말했듯이
거듭 제곱근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정리가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으로 가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대들아, 첫 장도 양수이고 우리가 그에 대한 공비도 지금 양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러한 지금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A2에 대한 값이 나오긴 했는데 뒤에 오른쪽에 있는 저 조건을 한번 딱 봅시다.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부터 6까지 몇개안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넣어서 적어볼까요? K에다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S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플러스가 되고요. 아, 오케이. 그 다음은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마지막 플러스 S6까지. 그에 대한 합이 지금 2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 이렇게 적어두니까 우리가 바로 보이지. 왜? 이렇게 둘을 만약에 더하시면 1항까지만 빼라는 거니까 남는 게 A2예요. 이번엔 이렇게 도해주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A4, 이쪽에서는 A6이 남아서, 아, 이 셋을 더했더니 지금 21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저는 A2로 묶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AR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럼 이쪽은 1이 남았고, 뒤에는 우리가 이 친구가 AR에 대한 세제곱인 거니까, 우리 R제곱 남는 거고, 이쪽은 총 R이 5개인데, 즉 4개가 남아서 이렇게 묶일 때가 21이겠구나. 이때 지금 A2가 1이라며. 아, 이 값이 딱 1이래.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지금 21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제곱에 대한 제곱으로 4제곱 표현해주면서 뒤에 R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주시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제곱에다가 플러스 5는 0이 되어지고, 그러면 제곱은 4라. 아, 지금 양수라며. 따라서 공비가 2이구나라고 꺼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럴 때 지금 S2랑 S7을 더하래요. S2? 바로 그냥 구해버릴까? 왜냐면 지금 A2가 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1에다가 2 곱해서 1 되는 거라 이 친구 이제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따라서 S2는요, 2, 2 더한 거잖아. 그렇게 되면 2분의 3 이렇게 일단 구해줍시다. 얘도 뭐 등비수열에 합 적어줘도 되는데 그냥 저렇게 구해주기를 하고 S7을 우리가 합에 대한 공식으로 적어줍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식 2-1에다가요. 첫항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비에 총항 7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계산해 주시면 여기 2의 6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A7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해서 지금 이 2분의 3이랑 아래 이 값이랑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2의 6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우리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빼주시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라, 2의 6제곱은 64. 에다가 1 더해서 65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2도 지금 이제 SN을 어떻게 이제 다시 AN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걸로 이제 시작하는 문제였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희 8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러한 이제 시그마에 대한 식이 만족이 된대요. 이 친구 AK가 들어있긴 한데 다른 수열이 곱해지면서 뒤집어져 있기까지 해. 그런데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N에 대한 2차? 근데 앞에 시그마? 어때요? 이 친구를 만약에 우리가 첫 항부터 N항까지에 대한 합인 SN에 대한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제가 이 전체에 대한 그 수열을 BK라고 바라봤을 때, 그 BK라는 수열을 N항까지 첫 항부터 다 더했더니, 이렇게 된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SN 이렇게 줘볼게요.

그렇게 되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바로 BN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이거 그 일반항과 수열의 합이라는 거에 대한 그 내용 적는 거죠. 그러면 BN인 거니까 저는 이 식에다가 N 다 집어넣었을 때의 EN-1에다가 AN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쪽에 대한 식을 좀 정리해주면 어떨까? 자, 여기다가 N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2N이고요. 이번에는 N-1 넣으셔서 빼줘야지. 그럼 정리할게요. 넣어서 빼주시고, 또 2에다가 N-1 넣어서 빼주시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2n 남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지워지고 플러스 2 되어지면서 2n 플러스 1에 대한 식이 남는다라는 거지. 쭉 데려올까? 이러한 식이 지금 2n 플러스 1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 지금 이 우측에 대한 등식을 정리해 보시면, 아하, an은 이쪽 올려주시고 2n 플러스 1을 내려주시면 2n 마이너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곱해서 뒤집어준 이러한 수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처럼 SN을 통해서 이러한 일반항을 꺼내게 되면 N이 2 이상일 때부터 일단 가능해요 라고 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따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N이 1일 때를 저 시그마가 있는 식에다 넣어보시면, 우리는 저 좌측에서 A1분의 1은 저 우변에서 3이라고 되어지면서 A1이 3분의 1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봐도 우리 A1에 대한 값이 3분의 1이거든. 따라서 우리가 아, 2 이상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서 수열 AN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적어줄 수가 있으면서, 이제는 바로 우리 어떻게 할래? 지금 묻고 있는 게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한 지금 이 형태에 대한 수열이거든요. 여기다가 EN-1, E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데려오면, 아, 이 친구, 우리 부분분수에 대한 꼴이죠. 전에 정리를 했었고, 이것도 66번? 그대들 앞에 66번에 가서 다시 한번 내용 잘 정리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분모에 지금 EN 플러스 1에서 EN 마이너스 1 빼주시면 2, 즉 2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데, 앞으로 실수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 나열될 텐데, 우리 EN-1분의 1 마이너스 E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시그마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 친구 막 나열되면서 상쇄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앞에가 2가 곱해져 있고 갭이 2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남는다라고도 정리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1 넣게 되면 우리 앞에 1 남고요. 마지막에 10 넣었을 때 마이너스 쪽 바라보시면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뒤에 정리해 주시게 되면 21분의 20 이렇게 남거든. 마지막으로 이러한 21분의 10이 최종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지금 저는 이 시그마에 대한 표현을 1부터 10까지 다안 놓고 마지막 최후에 남은 항들만 적어준 건데, 한 번씩 다시 넣어봐 주시는 것도 확인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82번으로 갈 건데, 지금의, 아니, 83번으로 갈 건데, 82번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디 한번 봐보자. 지금은 A1이 2래. 그리고 B1도 2인데, 근데 BN에 대한 수열은 등차 수열이래요. 이 친구가 일단 뭔가 더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지. 좋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시그마에 대한 식이 또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BN, 이 등차 수열이니까 B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어떨까라는 시작을 생각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B1을 아니까 제가 B2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딱 식을 바라보고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좌변에는 A1, 아래가 이제 B2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N이 1일 때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근데 A에 대한 첫 항이 지금 2라고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지금 B2에 대한 값이 4로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지금 B1은 2라고 했으니까 등차수열이라, 아, 공차가 2로구나. 따라서 지금 BN은 2N이고 첫항이 2이기 때문에 딱 여기서 끝나는 이러한 지금 수열로 정리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저 시그마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K가 1부터 N까지 R을 제가 살짝쿵 이제 BN을 이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N 위치에다가 K 플러스 1 를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2K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테고, AK 이렇게 들어가는 시그마에 대한 값이 2분의 1 N제곱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좋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우리 그대들 앞에 82번이랑 이제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띈단 말이지. 괜찮니?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첫항부터 N번째 항에 대한 합이니까 이 식을 SN이라고 할게요 라고 둔 다음에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주러 가면 좋겠다라는 거지. 괜찮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묶을게. 여기가 N제곱이고 마이너스 N-1제곱을 빼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2분의 1이고 이 뒤가 빼주는 거니까요. 2N에다가요.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지금의 N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은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이 남는 거니까 여기가 2N 플러스 2에다가 AN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 정리해서 AN에 대한 식을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 좋아. 그러면 AN은 이 2N 플러스 1을 저쪽에다가 왼쪽에다가 곱해줄게. 그러면 2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즉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2차로 그려지는 수열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우리 N이 지금 2부터예요 라고 우리는 일단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첫 항이 우리 2라고 했거든, A는. 그러면 1 넣어보시면 2에 대한 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지어주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에 대한 수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AN에 대한 수열에다가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첫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데려올게요. 여기 K 집어넣어서 데려올 건데, 2 앞으로 빼주시고 K제곱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한 K 그리고 마이너스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한 1 이런 식으로 시그마 다 뿌려서 데려올 수가 있겠지. 계산하겠습니다. 두 배에다가요. 우리 제곱에 대한 합이니까 6분의 5고요. 하나 더 하시고 두 배에서 하나 더 하시면 11. 괜찮니? 더하기 2분의 5에다가 6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지막은 1이 5개 마이너스 5 2에 대한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지우시고요. 여기 3 되는 거니까 우리 110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 해서 120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82번이랑 조금 달라요. 시작 부분에 조금 뭔가 아주 미세한 비틀림이 있었으나 결국은 82번이랑 똑같이 흘러갔다 알아주시고 저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도 절대값이 나왔는데, 그럴 때 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그 부호를 알 수 있을까를 일단 의심해 보라고 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공차가 0이 아니야. 아하. 근데 양수라고 하면,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데, 아니, 다시. 이쪽이 각각 플러스라고 하면, A6도 플러스라고 하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면서 공차가 0이 돼버리지. 즉, 이 A6는 마이너스고, 이 A8은 플러스로 부호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절대값 벗겨서 마이너스 a6은 a8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치?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 붙이고 a 더하기 5d가 이쪽은 a 더하기 7t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해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넘겨서 2a는 또 넘겨서 마이너스 12d, 즉 a가 마이너스 6d구나 이러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오른쪽을 한번 바라볼게. 저 친구도 우리가 부분분수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ak 플러스에서 ak 빼주면 공차 하나 남죠, d. 그러면 d분의 1을 우리가 앞으로 빼줄 수가 있을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ak분의 1에다가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빼어내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괜찮니? 그러면 d분의 1은 앞으로 있고요. 우리가 1부터 5까지 다 넣어주게 되면 가운데들 싹싹싹 지워지면서 남는 항이 앞에는 a1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 5를 넣으셨을 때의 a6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러면 좀 더 표현을 바꿔줘 볼게. 이 d는 a분의 1이고요. 이 a6이 우리 a 플러스 5d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제가 d로 다 옮겨가 줘야겠지. 지금 a는 마이너스 6d라 옮겨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6d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6d 집어넣어 주시면 분모가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괄호 안을 다시 정리해 주게 되면 d분의 1에다가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되고, 우리는 이쪽을 6d로 통분해 주게 되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6이 되어지면서 6d제곱에다가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이 값이 지금 96분의 5래요. 따라서 지금 분모끼리 한번 비교해 주게 되면 d에 대한 제곱이 나눠줬을 때 16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a6이 마이너스인데 a8이 플러스가 되려면 우리 공차는 플러스여야겠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d는 지금 4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첫 항을 바로 구할게요. d가 마이너스, 아, d가 4였으니까 넣어주시면 첫 항은 마이너스 24가 되어지면서, 따라서 구하려고 하고 있는 15번째 항까지에 대한 합은 2분의 항은 15개, 2에 대한 2배, 14에다가 공차인 4 곱해줘서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2분의 15에다가요, 이 괄호 안에 계산할게요. 여기 56인인 거니까 이만큼이 8이네요. 금은 8이네요. 지워져서 4가 돼서 최종 60.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도 이제 부분분수로 이어받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85번 가볼게. 지금 보자마자 나머지 정리죠. 그치? 다항식이 있어서 x-n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대요. 그럴 때의 나머지라 하면 우리가 이 다항식에다가 n을 대입해서, 즉 이 n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값이 바로 그 나머지인 an이다.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나머지 정리. 그대더라. 우리 1학년 때, 고1 때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바로 an이 정리가 되니 우린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이어가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되면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고요. 집어넣으면서 바로 뒤에 이만큼에 대한 식 빼줄게요. 그럼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따라서 제곱에 대한 우리 시그마에 대한 식 데려오면 6분의 7, 하나 더해서 8, 2배에서 하나 더하면 15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까지 챙겨줘야 되는 거니까 빼주시고요. 뒤에는 n에 대해서 쫙 더해주는 거라 2분의 7 곱하기 8 괜찮지? 그리고 나머지

1은 7번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눠 줄게요. 여기가 타, 타, 타. 5, 4 곱해 주시는 거고 이 끼리 지워 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40에다가 마이너스 56 플러스 7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라 91로 최종답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 정리로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 이번 강의 문제들 정리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그럼 어떠한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김상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국제관계, 국제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잠깐 하나의 개념을 조금 더 소개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료 종합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바로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조항, 예비조항. 확정조항 여러분들, 이세 가지의 경우에는 특히나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이세 가지를 외울 때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영원한 평화, 공연 보러 가자. 공연보.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공연보. 첫 번째 여러분들, 공화 정체여야 돼.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 즉, 국가 내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국제법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의 기초여야 돼. 그치? 따라서 공연 완성입니다. 그렇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 독립적인 국가들이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돼. 그래서 평화연맹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시민법은 여러분들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연보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세계시민법을 얘기하면서 칸트는 보편적인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국한.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 이 정도만 주면 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 이미 지난번 기출문제 선지에서 만났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세계 시민들은 다른 국가 영토에 방문했을 때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및 환대권을 지녀. 그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하게 되면 환대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이, 우리 멋대로 좀 살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속적인 체류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문권 환대권에게만 국한하겠다. 다 주는 게 아니다. 영수증인 체류권까지 주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물결쳤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기출에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공화정에선 여러분들 평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공화정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체제. 그래서 통치자가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국민들이 쉽게 전쟁에 동의할 리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전제 정치, 전제주의의 경우에는 입법권과 여러분들 이 집행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쟁하자, 나가자, 전쟁하러 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쉽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칸트의 확정조항 첫 번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확정조항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개별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국제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여기 플러스 평화연맹 기억해야 되겠죠. 요세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외워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면 외워지게 돼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이 예비조항 6가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꾸준히 선지로 활용되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외우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 또한 대략대략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막 일항, 장차 전쟁에 확인이 될수 있는 막 이런 것까지 다 외우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예비조항을 볼 때는 눈으로 많이 익히면서 기출로 많이 만나면서 정리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에 화근이 될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그 내용이 전쟁에 화근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가 없다. 네. 소유만 쓰면 어색하니까 쫙 쓸게요, 여러분들. 상속, 교환, 매매, 증여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가 넘어갈 수 없어. 왜? 국가라는 건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격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칸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국가를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국가 어떤 국가를 두고 막 사고 팔고 물려주고 매매하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비조항 2항의 내용입니다. 다음 여러분 3항입니다. 전쟁을 항상 대비하는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항 특히 자주 출제되었던 선지예요. 그렇죠? 다만 3항과 함께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 자발적인 무장 훈련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지난번에 친구들을 헷갈리게 했던 선지예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내 경제를 위해서는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 관련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4번 또한 최근에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로 다 물결을 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다음 6번.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등에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이러한 적대 행위는 예컨대 암살자,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항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등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심한 방법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6가지 조항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다시 말하지만 외울 생각보다는 눈으로 많이 익히고 기출로 많이 만나서 정리할 생각을 하자라고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확정 조항에 대한 예비 조항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이라는 게좀 다양한 종류가 있나 봐, 그치? 폭력이라는 것을 기존의 사상가들이 직접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에 한정했다면, 이 사람에 따르면 사회 구조에서 의해 발생하는 폭력, 혹은 그런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을 얘기했지, 그치?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얘기했던 갈등을 딱 떠올리면 돼. 중요한 건 이런 폭력이라도 다른 폭력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 직접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폭력은 이러한 폭력을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폭력을 지금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 두 번째 구조적, 세 번째 문화적 폭력. 갈등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요. 갈등에 따르면 우리의 지향점으로서 여러분들 어떠한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등의 이 앞에 있었던 또 다른 기출들을 보면 나오는 이 폭력의 삼각형. 이와 대비되는 고결한 삼각형으로서 이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폭력에 이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분명히 직접적인 평화, 구조에 따른 평화, 문화에 따른 평화를 이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적극적인 평화,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했다. 이렇게 잡고요. 이 사람은 누구다? 갈등이다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EBS 수능 특강 여러분 교재에서 굉장히 좋은 이 폭력의 삼각형에 대한 좋은 선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자료 플러스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묶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체크했습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평화 상태는 국가 간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 없다. 아휴, 이제 많이 봐서 다 뭔지 알겠어. 그치? 뭐야, 여러분들. 국가 간 상호 계약. 연방 체제. 평화연맹 떠올리면 돼.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에 기초해야 된다. 오케이, 그대로 나왔네, 그치?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보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 항을 얘기했고, 확정조항 3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보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 확정조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을은 누구예요? 칸트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기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여러분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갈등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돼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적 하에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폭력들은 또 다른 폭력들을 낳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막 형제끼리 싸울 때, 자매끼리 싸울 때,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싸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평화를 명목으로 누군가가 만약에 때리거나 혹은 억지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또다시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은 이 평화라는 것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갈등이 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억 포인트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구조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구조적인 여러분 착취, 구조적인 폭력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고요. 문화적 폭력에 그런 예시로 예술 또한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문화적인 여러분 폭력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잠깐 제가 적어드리고 갈게요. 네. 적어드려도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화적인 폭력의 예시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예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중매체. 혹은 그런 편견을 담고 있는 교육들. 종교들. 아니면 이데올로기 여러분들 사상들. 아니면 과학.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도라고 할수 있겠지만 과학도 이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문화적인 폭력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남성 비하, 여성 비하의 표현들을 담고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폭력들을 정당화, 합법화시키는 문화적인 폭력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언어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합니다. 쌤, 직접적인 폭력에도 언어적인 폭력이 있지 않아요? 막 욕하는 거,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근데 그 언어라는 표현과 이 언어란 건좀 다른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은 의도를 갖고 우리가 욕을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인 폭력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는, 그러한 뭐 여성 비하, 남성 비하의 표현들, 어떤 직업에 대한 비하의 표현들, 그런 언어들의 체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 이 문화적인 폭력,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할게요.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삐.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이 안 되지, 그쵸,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영구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앞에 나와 있는 예비조항처럼 여러분들 강제로 간섭하거나 개입하면 안 되고요. 이 칸트가 얘기하는 연방체제와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독립국가들이 이렇게 함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처럼 볼수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빨간색 형광펜. 먼저 여러분들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구조적인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야지 영원한
다시 그래야지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칸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국가 내의 정체가 바로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치 체제의 개선이 칸트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사상가 모두에서 정치 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을 여러분들 별표를 치고 플러스로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제 우리가 몇번 되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에 바로 4번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지문과 선지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정답 체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소개할 게참 많습니다. 저와 함께 기출 강의 듣고 유정쌤과 같이 들으면서 우리 내용과 실력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네. 다음 이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인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직접적인 폭력은 주인이자 사회적 강자인 백인들과 노예이자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 간의 구조적인 폭력으로 확산되었어. 혹은 침전되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이 형성됐는데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는 인종주의적 이념과 함께 문화적인 폭력을 또 만들어냈어라고 말합니다. 인종주의적 사상, 이념, 바로 문화적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종이 너희들의 인종을 지배하는 건 정당해. 너희들의 인종은 우리 인종의 지배를 받아야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 사상들, 이념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폭력들을 또 정당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적 폭력 체크. 이후에 직접적인 폭력과 노예 제도는 잊혀졌어. 더 이상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막 하지 않아. 그런데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차별과 문화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편견으로 두드러지게 되었어. 여전히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차별과 편견들이 남아있게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갈등이 얘기하는 폭력의 모습,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학력 평가 여러분 경우엔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고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권장하는 사항이 먼저 6월, 9월 수능 문제 풀고 그다음에 학력 평가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현직에 계신 뛰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공부하시고 이 문제와 지문과 선지를 구성합니다. 네. 그런 좋은 문제들 꼭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폭력들은 예방되고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 의도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은 간접적인 폭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폭력이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위협에 대항하는 폭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채택된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우리 때로는 이 위협이라는 걸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평화적 과정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건안 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별표 치면서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수 있다. 이런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지금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종주의적 이념, 이런 사상, 이런 문화적인 폭력의 일종인 이데올로기는 이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착취나 억압 같은 것들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이 문화적인 폭력이 정당화한다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좀몇 가지 더 예시를 여러분 들어드리자면, 이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우리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런 예시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 인종이 너희 인종을 지배하는 건 정당해. 너희에게도 도움이 돼. 라는 생각.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성차별적 혹은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들. 남녀에 대한 그런 차별과 편견들을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 떠올리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이러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직접적 구조적 폭력들을 정당화시킨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들 또한 모두 제거하고 예방해야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갈등이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착취라고 말하는 구조적인 폭력이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직접적인 폭력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조적인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이 문화적인 폭력이 재생산돼. 그럼 알게 모르게 다시 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정당한 거 아니야? 정당화 되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알게 모르게 직접적인 폭력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즉 구조적인 폭력이 문화적 폭력에 의해서 정당화되면 직접적인 폭력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폭력이라는 게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하시면 되고, 위에 나와 있는 예시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의 몇 번? 이렇게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무리하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천천히 이렇게 많이 넓혀가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뭔가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치? 누굴까?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를 물건 취급하는 거다. 오케이. 잡았어, 여러분들. 네. 밑줄 쫙. 병합 같은 방법, 상속, 매매 방법,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취급하면 안 돼. 왜? 국가라는 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되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앞서서 봤었던 예비조항 2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라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야.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받으면 안 돼. 강제되면 안 돼. 나아가서 국가라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국가를 함부로 상속하거나 매매하거나 합병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비조항 2항과 연결. 그러면서 평화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떠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주권을 지켜주면서 보호하면서 운영이 될 거야.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아. 평화연맹이 다른 국가한테 감나라 배나라 강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 주권은 여러분 강제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해 줄 거고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물결을 쳤을까요? 네. 만약에 얘들아 들어봐. 이 연방 체제 속에서 평화 연맹 속에서 A 국가가 막 B 국가를 막 괴롭히려고 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국제법에 반해서 막 행동을 해. 그럴 때는 연방 체제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A 국가에 대해서 제한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어떤 국가가 누군가를 막 괴롭히거나 막 난리를 치게 되면 그때는 제한도 가능하다. 그런 걸 지금 암시하는 문장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지문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빨간색 이거 칸트구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건들 같은 게 나오면 특히나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일단 칸트였고요. 칸트 영원한 평화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칸트 영원한 평화, 요 정도 얇은 책자예요. 네. 또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국제 정치나 이런 정치 관련된 과에 희망을 한다면 한 번쯤은 보고 독서하고 또 기록장 쓰고 해도 됩니다. 네. 이제 1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 삐. 무조건이 아니다. 조건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 외국인이 여러분들 평화롭게 여러분들 평화롭게 여러분들 처신하는 한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다. 2번입니다.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A 국가와 B 국가가 그럼 평화조약을 맺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까요? 보장되진 않습니다. 우린 분명히 이 국가들 간의 평화 조약을 넘어서 이 평화연맹이라는 연방체제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국제법이라는 것 질서 하에서 국가들은 공화정체를 확립하고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영원한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체크.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삐.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삐. 네, 뭐가 가능하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 전쟁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방 체제 속에서 국제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여러분들, 형광펜 물결치고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학정 조항 2항과 연결지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국제법 필요하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바로 4번 되겠죠? 5번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의 양도비 X 여러분들 알겠죠? 앞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더불어서 복습하게 되면 국제연맹에 양도하는 것도 아니야. 세계 국가나 세계 공화국이나 단일 국가 양도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알겠죠? 네. 따라서 X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국가의 주권은 여전히 그 개별 국가가 갖고 있게 되고요. 연방 체제 속에서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각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또두 명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인 의무다.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이뤄야 돼. 그것은 이성이 명령한 의무야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세계시민법에 따라서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행동했다면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돼. 환대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뭐에다가 체크할지 알겠죠? 평화적으로 처신한다면. 달리 말하면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냥 환대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롭게 행동해야 돼.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권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세계 시민법이 필요해. 환대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갑은 여러분들 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물결치고 체크할게요.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평화 유지는 세력 균형 통해 가능하다. 세력 균형 여러분 얘기했네. 누가 떠올라야 돼? 모겐소, 그치?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내 정치나 국제정치나 결국에는 권력 얻기 위한 투쟁으로 존재하는 거야. 본질은 다르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정치의 본질상 평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네. 아우, 무슨 뭐 질문이 뭐 중요한 거 투성이야, 여러분들. 네. 다 넘어갈 수가 없나, 없다, 그치.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아니, 상권선 폭력 사용도 항상, 폭력 사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요? 네. 여러분, 세력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이런 평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국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선 때로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모겐소의 관점에서 요 지문. 정말 제가 사랑하는 지문입니다. 사랑하는 지문. 네. 별표를 여러분 치고 꼭 다시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확장되어 나오기 정말 좋아요. 네. 계속 나오기 좋기 때문에 요두 번째 지문은 꼭 체크해 가시고요. 이 사람은 모겐소라는 걸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여러분 알려드리면 보통 제가 기출을 쫙 분석하고 나서 이제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갑과 을이라고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 나오면 보통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게 갑과 을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같이 약간 좀 뭉뚱그려서 크게 크게 사상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혹은 유교, 불교, 도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상가가 아니라 사상 전체를 뭉뚱그려 말할 때는 보통 갑과 을이 아니라 가와 나와 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네. 갑과 을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 뭐 이건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와 나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 현실주의가 나올 때는 이렇게 가와 나의 형식으로 현실주의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갑과 을로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겐소라는 사상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입니다.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 바로 3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유지 수단이다. 유일한 평화유지 수단 B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세력 균형은 동맹에 의해서 혹은 자국의 힘에 의해서 혹은 외교적인 전략들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네. 유일한 같은 단어 집중해서 보세요.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제연맹은 잠깐 여러분들, 와 이거 봐봐. 봐봐 지금. 잘 지금 옳지 않은 거 체크해놓고 지금 옳은 거에 체크했어, 그치?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일까, 진짜일까?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1, 2, 3이 옳은 거야, 그치? 우리는 옳지 않은 게 바로 4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여러분들. 정답 바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실수 다들 많이 하죠,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집중 딱 해서 풀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제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행사할 수 없다. 칸트, 모겐수 둘다 해당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그리고 둘의 공통점 별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처럼 국가도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야, 인간도 이기적인 본성 갖고 있잖아.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권력을 힘을 키우려고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눈치를 챘을까? 혹시? 네. 모겐소의 뉘앙스가 딱 느껴지죠. 그렇죠? 국제 정치에서 세력 균형은 주권 국가로 구성된 국제 사회의 중요한 안정 요소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세력 균형이라는 방법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 누구? 바로 모겐소가 되겠죠.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체로 대합니다.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됩니다. 강제하면 안 돼. 막 강제로 하면 안 돼. 기만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시민법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시민법이란 포인트 체크할 수 있겠죠, 그쵸? 영원한 평화 실현도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확정 조항 세 가지를 연결하면 되고요. 이제 예비 조항에 대한 단서까지 눈치를 채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칸트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내려가서 한번 기역부터 리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갑부터 볼게요.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전쟁뿐이다. 현실주의니까 전쟁도 가능하다고 했지. 오케이. 오. 이러면 안 돼요. 그쵸? X 여러분들. 뭐뭐뿐이다. 모든, 뭐뭐만. 이런 단어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력균형 여러분들 망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국가, 또 이제 이쪽 동맹이 있었다고 쳐봐요. 네. 이런 동맹들이. 근데 이 A 국가가 군비 경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올린 거예요. 더 힘을 키운 거예요. 지금 세력 균형이 이 A가 더 무거워진 거야, 그치? 얘가 약간 더 추가 기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울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요 나머지 B, C, D의 경우에도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를 또 데려와. 동맹을 해. 아니면 외교 전략을 잘 써. 그런 방법들로 균형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균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전쟁만이 그 방법이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동맹이나 뭐 군비를 더 증강하는 방법 혹은 외교 전략들을 더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복원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 여러분 지울게요. 밑에 방해되니까.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와 같이 국내 정치와 같이 국제 정치도 그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별표 여러분들. 모겐소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 나오는, 네. 제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친 것도 참고할 수 있겠죠. 니은 따라서 동그라미.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들의 자유부장이라는 연맹의 이념이 확산돼야 된다. 네. 평화연맹이라는 연방체제 속의 평화연맹이라는 이념이 점차 확산돼야 돼. 점차 확장돼야 돼. 점차 확대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국가들의 주권을 보호하는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고시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디귿 여러분들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칸트는 그럼 평화연맹이 점차 확산되어서 우리 모든 국가가 가입해서 영원한 평화에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유일한 방도이다. 네, 평화 실현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협력 좋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쵸? 모계소에게 여러분들 평화 실현 위해서 협력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틀렸죠. 협력하지 않더라도 자국의 힘을 키우고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분명히 평화 실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 모계소 기억하면서 정답 바로 니은과 디귿의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이제 41번 문제입니다. 또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볼게요. 직접적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에 대한 진단 예측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 폭력이라는 건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예방하고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에 이 폭력 관련된 개념을 정리할 때는 이 폭력의 예시들 또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예시, 구조적인 폭력의 예시, 또한 문화적 폭력들의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 속에 활용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 갈등에 따르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뭐죠? 빨간 펜. 이것은 인간 안보와 연결지어서 적극적인 평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국가들 간의 싸움이 멈추는 국가들 간의 안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인간 안보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안보라 같은 이런 표현들도 이전 기출들에서 많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랑 인간 안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인간보다 국가가 크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더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등에 따르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소극적인 평화가 국가안보의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치? 나아가서 적극적인 평화가 그런 폭력들을 모두 제거하고 구조적인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한 인간 존엄성에 실현된 안보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걸 넘어서서 인간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런 내용들도 지문 속에 많이 소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 문화적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실현된다. 누구? 갈등이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해. 이성이 전쟁을 막 싫어해. 평화 상태를 의무로 부과해. 야, 평화라는 건 의무야. 우리 해야 돼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게 해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방 체제가 없다면, 평화연맹이 없다면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정조항 2항 떠올리면 되고요. 바로 연방 체제 다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평화연맹의 목적은 뭐야?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거야, 그치?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출들을 보게 되면 또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꾸 이러면 얘기하지만 지문, 선지 계속 왔다 갔다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내용들을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비의도적인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 비의도적 차별, 의도하지 않고 발생하는 차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구조적 폭력들을 떠올리면 돼요. 구조적 폭력 속에 여러분 존재하는 예시. 바로 착취. 억압.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적인 폭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해 드릴 때 보통 이제 얘기했었던 것들이 갑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그런 집단과 혹은 질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구조에 따라서 위아래 사람들의 확실한 뭐 관계 같은 거. 막

복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조적인 폭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을 보면서 그두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구조적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차별들이 존재해도 알게 모르게, 아,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화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문화적 폭력의 특징 언급이 됐고요. 갈등에게 또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 수단과 저 과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B, 뭔 소리야? 갈등에 따르면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갈등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땡.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국가 간 계약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국가 간 계약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칸트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계 공화국을 만들자, 세계 정부를 만들자, 세계를 다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방 체제 속에서 자유가 보장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국가 간 적대행위의 중단은 영원한 평화 상태를 보증한다. 보증하지 못합니다. A 국가와 B 국가의 적대행위가 멈췄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보증되는 건 아니에요.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앞에 나왔던 기초율과도 연결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확정조항, 예비조항을 지켜야 되고요. 특히나 평화연맹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4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국가 정치 체제는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삐. 여러분 둘다삐 지우시면 됩니다. 분명히 갈등의 입장에 여러분 따르면 국가 내의 정치 체제가 구조적인 폭력을 만들고 그로 인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명히 갈등은 그런 체제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칸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 적었네 여러분들. 칸트.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평화, 칸트의 관점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내의 시민적인 체제가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쉽게 버리지 못할 거고 영원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갈등 X, 칸트 X이기 때문에 5번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가브리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월 학평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좀 난도가 낮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 그 나라 안에서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돼. 확정조항 1항을 떠올리면 되고요. VS 제가 좋아하는 비교 포인트 전제주의 혹은 전제정책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공화정체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계속 지금 입이 여러분들 아플 정도로 얘기합니다. 공화정체,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그래서 통치자가 전쟁을 벌이고 싶어도 함부로 벌일 수 없는. 반면에 전제 정체에 입법권과 여러분들 이 집행권이 함께 있는. 그래서 통치자가 전쟁 벌이자라고 하고 바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돼. 2항 이제 확정 조항 2항까지 나왔습니다. 1, 2항 모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예요? 갑은 칸트. 제가 확정 조항 1, 2항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몰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면 돼요. 알겠죠? 근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공연 보러 외우고 플러스 국가 내, 국가 간, 세계 시민으로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럼 1, 2, 3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야. 모든 종류의 폭력 나열해볼까?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런 게다 제거돼야 돼.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은 물론 문화적인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의 단서 영원한 평화, 갈등의 단서 적극적인 평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은 여러분 누구? 바로 갈등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은 또 개념에서만 배웠겠지만 이 칸트와 갈등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쫙 보게 되면 칸트는 이 국가들 간의 영원한 전쟁의 종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원한 평화예요. 근데 갈등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는 것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여러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돼야 된다라고 갈등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조금 더 칸트의 개념을 더 확장하고 폭력의 의미를 더 키우고 평화의 의미를 더 키웠다라고 갈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이 매매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 소유가 될수 있다. B, X 치면 되겠습니다. 국가라는 건이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격체로서 물건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매매, 상속, 합병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 보세요. 예비 조항 2번과 연결돼 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국인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항상 적대적으로 대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B 왜? 칸트는 환대권을 얘기해. 맞아. 근데 이 환대권이라는 건그 외국인이, 그 이방인이 평화롭게 행동했을 때, 처신했을 때 환대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이런 건 아니다, 알겠지? 무조건 아니다, 여러분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가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직접적인 폭력 제거되고, 구조적인 폭력 제거되고, 문화적인 폭력 또한 제거돼야지, 그치? 그런 폭력들이 제거되고 예방돼야지,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맞죠, 그쵸? 분명히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돼야 되고요. 그를 통해 다른 폭력들도 제거되고 예방되었을 때 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를 말할 수 있다. 정답 3번.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의 제거는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어야 실현된다. B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지 않아도 물리적인 폭력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폭력들이 동시에 사라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평화, 문화적인 평화, 구조적인 평화를 이뤄야지 이 갈등에 따르면 영원한 사실 이런 갈등에 따르면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 저 또한 여러분들 갈등과 칸트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원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 왔다 갔다 막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다시 잡고 여러분들 갈등에 따르면 그런 폭력들이 제거되고 예방돼야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나 전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단 여러분들,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분명히 평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 전쟁 사용하는 거안 됩니다. 평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돼야 됩니다. 따라서 갈등에겐 여러분들, 오케이.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칸트에게는 X입니다. 칸트에게는 B, X. 왜?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는 다시 말하지만, 방어전쟁을,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경우에는 이 방어전쟁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칸트는 지워주고, 갈등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적절한 걸 우리가 또 찾도록 할 건데요. 네,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도록 할 건데요. 갑과 을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출문제 들을 때 혹시 막좀 힘들거나 지치면 멈춰도 괜찮고 여러분들. 수험생활 동안에는 초콜릿도 먹어도 되고요. 네, 괜찮아, 그치? 운동도 하면 되고요. 또한 졸렵거나 피곤할 때는 기재개도 좀 여러분들 딱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바깥 공기 마시고 산책해도 됩니다. 최대한 졸렵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자신을 막 때리거나 꼬집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렇지 않게 잠을 깨우는 방법들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특히나 세수하는 방법으로 많이 좀 잠을 깼던 것 같아요. 냉수 마찰 여러분. 시원하게 막 팍팍팍. 네. 갑부터 볼게요. 이제 본래 이기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야, 인간이 자신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 또한 마찬가지야. 국익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우는 존재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권력투쟁은 국제정치, 국내정치의 본질이야. 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나 다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정당들의 다툼은 이 정당들의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연결하면 되겠지. 그렇지?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 전쟁을 억제한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 실현의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갑은 누구? 바로 모겐소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 안 된다고 명령한다. 이성은 전쟁이 종식되고 영원한 평화가 이뤄질 것을 목표로 해. 그걸 명령해. 그게 의무라고 얘기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선 여러분들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향해 노력해야 돼. 네, 우리 확정조항 1항을 여러분 떠올려요. 1항. 확정조항 1항. 국가들의 평화연맹이 필요해. 평화연맹 필요해. 바로 확정조항 2항을 떠올리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누구예요? 바로 칸트다라는 걸 잡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이성은 분명히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 안 된다고 명령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보시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문들을 보고 선지들을 볼 때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상가가 기존과 다르게 입장을 바꾸거나 개선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전체를 보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 다른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알지? 왜 몰라?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쟤도 우리처럼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겠구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익과 생존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쟤도 마찬가지로 국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우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귀여워. 동그라미. 쟤 또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보입니다. 그치? 기억? 동그라미. 네. 근데 말이 좀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결치고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국가 간 동맹 없이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세력 균형 이루는 방법. 동맹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이지만 자국의 힘을 키우는 방법도 하나이고요. 또한 외교 전략을 쓰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 동맹 없이는 세력 균형 불가능하다? B. 아닙니다. 자국의 힘 키우거나 외교 정책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네,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간 합병은 배제된다. 평화연맹을 이루는 과정에서 강제로 합병하거나 그러면 안 돼. 배제돼.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요 D급에 여러분 내용은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예비 조항의 두 번째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예비 조항의 내용들과 곳곳에 있는 연결점들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전쟁은 이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당화된다. 일단 여러분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전쟁이라는 것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 행위다?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칸트는 영원한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얘기하고요. 그를 위한 방법으로서 확정조항과 예비조항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모겐소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이 모겐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익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 또한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리을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 기억 디귿 2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등급 도전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무려 52%였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가 돼야 됩니다. 예비조항 3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쌤, 3번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비군 3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네. 외울 필요가 없는데 가끔은 좀 외우는 게 욕심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필요 진짜 없어. 네. 예비조항 3. 그러나 조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정기적 무장훈련은 사정이 다르다. 여러분들, 빨간 펜 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기출을 풀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방어전을 위한 자발적, 정기적 훈련은 사정이 달라. 허용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점차 이 나의 나라가 공화 정체가 될 거고, 점차 확장이 될 거예요. 그쵸? 이 평화연맹이 진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나라는 전제 정책 속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당할 거예요? 아니야, 그치.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택할 수 있겠지, 그치. 분명히 항상 전쟁을 대비하는, 인간의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상비군은 점차 사라져야 돼. 그런데 방어전쟁을 위한 자발적, 정기적 무장훈련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과 연결지어서 간 밑에다가 방어전쟁 가능까지 쓰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방어전쟁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누구? 칸트.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간접적인 폭력이 존재한다. 지금 전쟁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간접적인 폭력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폭력은 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폭력이 직접적 구조적 폭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평화를 다시 어우 이런 결정적인 말실수를 네. 이러한 다양한 폭력을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폭력의 삼각형과 대비해서 갈등이 얘기했던 고결한 삼각형. 네. 떠올리면서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아직 네, 정리를 오늘은 꼭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퉁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칸트 갈퉁 잡았고 이제 우리 선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목표로 한다. 연방 체제 속 여러분들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모든 전쟁이 정말 영원히 사라지고 종식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이 평화연맹이 점차 확장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니은 세계시민법은 인권 보장이 아닌 영구 평화를 위한 거다. 세계시민법 여러분들 분명히 영구 평화를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권 보장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앞서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선지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선지예요. 분명히 칸트는 세계시민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나라에 방문할 권리가 있다. 그 나라에 가서 평화롭게 행동하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세계시민법은 인권 보장도 위한 거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네,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알게 모르게 뭐 매스컴,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 종교나 뭐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압과 착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아, 저뭐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 갑질 당할만 했으니까 갑질 당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 또한 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폭력의 특징을 떠올리면서 디귿 동그라미.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갈등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됩니다.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방어전쟁 가능하죠, 그렇죠? 때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무장훈련을 통한 방어전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치? 네, 방어전쟁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칸트는 방어전쟁. 여러분, 참고로 방어전쟁은 또 평화와 관련된 동양의 사상가 또한 얘기했습니다. 네, 누구? 바로 묵자. 이 묵자 또한 여러분들 전쟁을 싫어해서 비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묵자 또한 방어전쟁을

0: 전쟁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칸트와 묵자의 공통점으로 방어전쟁 가능하다. 이 또한 출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정답 바로 기역 디귿 바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화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또한번더 문제들을 만날 거고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하면서 실력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우리 37번째 강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지역 지리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오늘 북한 지역 마무리 짓고요. 또 수도권 지역까지 이어서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번이고요. 지난 시간에 내용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는 거 맞죠? 자, 2025학년도 3월 학평이었습니다. 최근 문제고요. 다음은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도 먼저 보시면 이 북한 지역에서 출제되는 지역은 계속 뭔가 좀 반복되는 거 느끼시나요? 네, 나오는 지역만 계속 나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북한의 주요 개방 지역 정리하면서 나선 경제특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일대예요. 나선 경제특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가 백두산 아니라고 했죠. 네, 우리 한반도에서 연교차 제일 큰 중강진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는 신이주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라는 네, 평양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거 원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원산 아니에요. 원산은 여기고요. 자, 많은 금강산 관광특구 근처입니다. 금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또 문제에서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가에는 경원선 철도에 종착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의주입니다. 의주. 의주니까 경의선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선을 경의선으로. 자, 그 다음 가가 아니라 만약에 고친다면 네, 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주 나오는 곳이 여기니까 경의선 의주 그리고 다로 고치면 될 것 같고 이 나선은 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에는 서해 관문이 있다. 자, 다에 서해 관문이 자, 서해 관문은 평양의 관문 도시 남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자, 라는 평양 일대인데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위치합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쉬운 선지가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마에는 금강산인데요. 금강산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다.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 1991년에 유엔 개발 계획에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거는 바로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와 다는 자, 중강진하고 신의주는요. 모두 관북 지방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신의주는요. 매우 명확하게 네, 관서죠. 이 중강진은 관서와 강북에 약간 경계에 있지만 어쨌든 신의주는 관서이기 때문에 모두 관북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2024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 중에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우리 A에서 D가 있는데요. 지도 A에서 D 중에서 찾아 하나씩 지우래요.

일단 가나다가 뭔지 알아야 제대로 지우겠죠? 자, 남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일단 ABCD가 어떤 지역인지 지도에서 먼저 해결을 해 볼게요. 자, A는 신의주. 자주 나오는 그 지역. 자, B는 남포 평양 일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남포 평양 일대. 자, 평양에 가깝습니다. 그쵸? 약간 내륙에 찍혀 있죠? 자, C는 개성입니다. 자, D는 낮은 선봉 지역, 나선 지역. 이렇게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가 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D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 일단 삭제. 남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그쵸,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공업지구, 개성 공단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폐쇄된 상태죠. 자, 이거 개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도 삭제.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자, 아까 선생님이 평양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평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인구 300만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신의주네요. 그러면 신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갑이 경의선 철도에 종착역이 있어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에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황해도 지명이 유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우리 황해도 그러면 어디하고 어딜까요? 황주와 해주겠죠. 보통 이제 앞글자를 따서 하니까. 그래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며 서해 관문이 있는 평양의 관문 도시, 남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남포. 한류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낮은 편, 소우지, 이거 우리 청진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기반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12,000봉. 자, 이 기반암은 화강암일 거고요. 12,000봉 봉우리 금강산이고요. 돌산이죠. 네,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도 여러분들 수능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최신 이슈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세요. 자, 이거는 금강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3월 합평이고요. A에서 E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에만 있는 대로 동그라미 표시한 학생을 우리가 골라볼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동그라미 친 것과 일치하는 것을 여기서, 네,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어떤 지역이 출제되었는지, 자, A 지역 계속 복습하고 있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명의 그 위치, 위치 공부도 같이 할수 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신의주, 그 다음에 C가, 네, 해안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남포 일대. 이는 개성 일대. 자,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금강산 일대입니다. 네, 원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던 거를. 자, 여기 금강산 일대고요. 여기가 이제 원산 일대가 되겠죠. 자, B가 여기 또 가끔 청진이라고 가끔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청진의 위치 안 헷갈리려면 이 중강진하고 거의 동일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고요. 이거는 진짜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가 있는 나선 경제 특구라는 거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경의선 철도 종착역이 있다. 우리 너무 여러 번 했었던 반복되는 선지. 이거는 동그라미를 쳐야겠네요. 그쵸? 네. 경의선. 의주, 신의주. C에는 서해 관문이 있죠. 우리 서해의 높은 조차를, 그쵸,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수한 항만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포하면 서해 관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자, 이는 개성인데요.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자, B하고 D는 모두 관동 지방. 자, 여기서 관동은요, 철령관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D만 해당되고요. B는요, 네, 관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두 줄에만 있는, 네, 무가 정답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고요. 14번 갈게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에서 라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일단 가나다라 지역부터 또 해볼게요. 자, 가는

나선, 경제, 특구, 지역, 일대고요. 나는 남포, 정확하게 좀 해안가로 찍은 것 같죠? 자, 그 다음 다가, 네, 원산입니다. 금강산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백두산 여기 있고요. 네, 계속 복습을 해주세요. 라는 개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지역지리, 특히 북한 지역은 틀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가해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1991년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되어서 개발을 했는데, 네, 큰 성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지역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을은 나는 북한 최대 도시인 평양, 인구 300만 명의 평양의 외항, 네, 평양의 바깥쪽에 위치한 항구다라는 뜻이겠죠. 서울의 외항, 인천,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대동강 하구에 그저 높은 조차를 극복하기 위해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설명, 남포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병을 보시면 다와 라 모두 남북합작으로 지정. 자, 다, 라 지정 운영된 관광특구가 있었으나 일단 라도요, 관광특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를 무엇이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한 이 선지일까요? 저걸 이제 금강산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도 아니고 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관광특구 금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강산 둘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된 거 그렇죠? 이거 금강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라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정답은 갑과 갑과을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뭐 이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15번 볼게요. 20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북한의 주요 도시와 철도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약간 긴장할 수 있어요. 그쵸? 주요 도시와 철도. 갑자기. 근데 우리 다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단, 가에서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나다라 위치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데, 정말 계속 해왔던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 위치부터 볼까요? 여기가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 자, 그 다음에 평양의 외항, 남포, 그리고 북한 최대 도시 평양. 그리고 여기는 나진 선봉 지역, 나선 경제특구가 위치한 지역.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청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시면 북한 최대 도시인 가에서는, 자, 평양이겠죠. 항구 도시인 나로 이어진, 자, 남포겠죠.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철도선을 뭐라고 하죠? 평남선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평양의 평, 남포의 남이겠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서울 인천강 경인선, 그쵸? 서울 경 인천 인 경인선과 비교하며 철도가 도시 발달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대요. 네, 을은 중국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고요. 이 단은 현재 평의선의 종점이래요. 여러분들 평의선, 평양이겠죠? 의주겠죠? 우리 경의선 하면서 이 신의주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송기정 선수가 경유하며 이곳에 남긴 흔적을 조사했다. 그쵸? 이때는 분단 전이니까 당연히 네,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게 그냥 다고요. 마지막. 항구도시 이 지역은 러시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되는 평라선의 종점으로 항만과 철도가 이 지역에 변화에 끼친 영향을 조사해 볼수 있다. 바로 이 지역이죠. 네, 나선 경제특구지요. 자, 기억 볼게요. 다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그 뉴스 가끔 보면요. 네, 이 철교가 보이는 자료화면이 나갈 때가 있어요. 네, 바로 신의주. 네. 여기 압록강 철교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죠. 압록강 하류 근처에서.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남포는 평양의 외항이며, 그쵸? 계속 나오고 있죠? 서해 관문이 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에는 신의주에는 나선보다 먼저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다? 아니죠. 우리 최초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 최초.

개방지어. 최초의 경제특구, 나선 경제특구입니다. 1991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있는데, 2011년부터 다시 재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가 더 먼저예요. 분단 이전의 경의선 철도는 가와 라를 잇는 게 아니라요. 경의선이잖아요.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던 철도였습니다. 여기를 경유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네, 이렇게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6번 문항이고요.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 네, 이렇게 네, 온라인 여러분들에게 좀더 익숙한 그런 자료화면. 지도에 A에서 E 지역에 대한 답글을 달아볼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A, B, C, D, E 지역. 우리 A 지역은 뭔가 좀 생소하죠. 네, 약간 긴장할 수도 있어요. 저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워져요. A에는 경원선철도의 종착역이 있어요. 우리 A가 저기가 뭐냐면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제일 앞부분에 우리 한반도의 사극에 대해서 혹시 배우셨을까요? 극북, 극서, 극동, 극남. 이 극동과 극남은 남한에 위치하고 있죠. 극동이 어디예요? 네, 독도입니다, 여러분. 극남은요? 네, 마라도예요. 극서와 극북은 네, 생각만 해도 이제 북한 지역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한반도의 제일 북쪽 위도, 위도상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온성이라는 곳인데요. 몰라도 경원선 철도가 여기는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확히 몰라도 여기가 극북이다, 뭐 이런 내용 몰라도 충분히 이거는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B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백두산과 중강지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딱 봐도 이게 북한 지역만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네, 여기가 중강지입니다. 중강지. 백두산은 어디 있다? 두 번째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백두산이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해발고도 2744m, 그리고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있다. 화산지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틀렸고요. C에는, 자, C가 신의주죠.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는 어디 있다? 나선 경제특구라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D에는, 자, D가 지금 이 원산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금강산 일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쨌든 평양이고요. D랑은 너무나도 거리상으로 위치상으로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네, 평양이 아닌 것만으로도 틀렸다고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E는 네, 남포죠. E는 남포. 우리 너무 여러 번 했는데요. 평양의 외항 그리고 서해 관문 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 여러 번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북한지역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 문항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까지 북한지역이고, 여러분들 교재 136쪽에 단원이 지금 수도권과 강원지방으로 바뀌어 있죠. 그게 지금 17번 문항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수도권 중요하죠. 네, 그 중요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또 자주 언급된 내용들을 자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1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는 이 수도권의 인구 변화. 우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 정책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막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을 계속 막 세우고는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는 계속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1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의 전체 면적, 즉 경기, 인천, 서울을 합친 것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이 셋을 합친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인구는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쵸? 절반이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더 높은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체 수도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요. 제조업 사업체 수도 절반 이상.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체 수. 이게 우리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래서 인구하고 비례하는 분포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구와 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서비스업 정리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반면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 우리 정보통신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도가 60%를 넘어요. 왜냐면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서울의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의 분포를 비교를 할때 소비자 서비스업은 인구와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서울보다는 경기에 좀더 비중이 높다면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에 비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에 더 집중도가 높았잖아요. 그걸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 수도권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게, 인구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백화점 수, 대학교 수,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권의 산업 구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1990년에서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산업 구조의 고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3차 산업 비중이 점점 높아졌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수도권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가끔 앞에서 농업파트, 뭐 공업파트, 그리고 그 둘의 상대적인 비중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서울, 경기, 인천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미. 근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서울 볼게요. 서울은 1차 산업. 우리 1차 산업은 자연 생산물을 얻는 그 업종이잖아요. 농업, 대표적으로. 떠올리면 되고요. 이런 건데 서울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인천도 1차 산업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1%잖아요. 서울, 인천 모두 다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시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요. 상대적으로 인천이 서울보다는 2차 산업, 제조업은 네, 분포를 하는 편이죠. 3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제일 높은 게 바로 서울의 특징입니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인구에 비해서, 인구 규모에 비해서 또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에 유명한 쌀 농사 지대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넓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서울에서 멀어진 배후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셋을 구별할 때 1차 산업도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세 지역 권역, 이세 권역에서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골라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제조업,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3차 산업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이 낮고요.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는 네, 3차 산업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도 발달돼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뭐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제조업 이야기할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립, 그리고 자동차 공업 이런 이야기 하면서 화성, 그쵸? 전자조립 발달했고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잖아요. 화성, 평택, 그리고 시흥, 안산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우리 인구 특히 다문화 공간 이야기 할때 안산 언급하면서 제조업이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포천인데요. 이 포천은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연천, 포천. 어쨌든 군사분계선 주변이라서 여기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뭐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조업에서도 이 포천은 선생님이 최근 그 신문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생님, 수도권에서는 무슨, 공장 총량제, 그리고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뭐못 짓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네, 서로 그 양을 좀 조절하고, 이전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공장 총량제의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새로운 산업시설 입지에서 네, 이런 포천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포천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율이 전 산업,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대비 제조업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지역이 화성, 평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또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 정보통신 기술 산업, 요게 수도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보통신 기술 산업을요, 정보통신 기술 제조업과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조업은요,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만들고, 태블릿, PC를 만들고,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경기 지역에, 제조업이 발달한 경기 지역에서 비중이 높고요. 서비스업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태블릿, PC, 이거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그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 통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선생님 제자가 텔레콤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지도를 만들거든요. 그 서비스잖아요. 네,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네, 그런 서비스 업종은 서울에 좀 집중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구별해서 보시는데요. 정보통신 방송 기기업에서 총 생산을 어마무시하죠. 그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총 생산액에서 또이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다음에 컨텐츠업, 각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기업이에요, 기기업. 첫 번째 자료는 기기업. 그래서 생산액도 상당히 많고요. 그쵸? 네, 생산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제조업이 또 생산액이. 자, 그 중에서 요게 포인트가 있네요. 그래서 제조업은 경기. 제조업은 경기. 그리고 서비스업. 콘텐츠업 이런 것들은 네, 서울. 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처음에 크게 구별을 해드렸던 거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이고요. 2024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관하지표의 경기도 내 상위 5개. 그리고 하위 5개 시군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요. 관하지표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지표를 떠올릴 수는 없어요. 네, 이걸 보고 지표가 떠오른다?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보기로 내려옵니다. 이 중에 답이 있는데 대입을 시켜서 적절한 것을, 네,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X를 치시면 되는 거고. 아, 여기 답 중에 경지 면적이 있구나. 그쵸? 우리 농경지 면적. 그리고 청장년 성비가 있구나. 그럼 또 떠오르죠? 청장년 성비가 높은 대표적인 세 곳이 첫 번째는 제조업이 발달한 특히 중화학공업단지, 중화학공업지역. 남성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지역. 그쵸? 두 번째. 지금 성비가 높은 지역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 휴전선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들. 그죠? 그게 시가 되었든 군이 되었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청장년 성비가 나왔으니까 촌락에서 여성들은 좀그 지역을 떠난 편이고, 남아있는 청장년층의 그 성별이 남성이 많은 편이잖아요. 촌락 지역이. 그래서 촌락의 청장년층의 성비는 좀 남초 현상. 그게 또 어디로 연결되죠? 결혼 이민자의 여초 현상.